농준의 FM 팝스 첫 곡은 I can't go for that. 존 오츠, 다릴 홀. 아, 다릴 홀 앤 존 오츠죠. 별걸 다 헷갈리네, 이제는 아주 그냥. I can't go for that.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조윤진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이었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노래를 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빌리 진을 만들었다는 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I can go for that으로 한동준의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이 얘기를 드렸는데 더운데 괜히 따뜻하다 그래갖고 더 더워하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힐링의 시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앤더 선샤인 밴드의 노래 Boogie Shoes 오랜만에 들었네요. 그리고 비지스의 Staying Alive, 이번 넬리만의 If I Can't Have You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5초의 법칙님이 Boogie Shoes 신청하셨어요. Staying Alive는 문경도련님이 신청하셨고요. If I Can't Have You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연 네, 처음 보내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번호 좋으시네요. 4444번으로. 저는 매일 듣기만 하고 사연은 처음 보냅니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팝송들이라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는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자, 노래 이어집니다. 배트 미들러의 The Rose. 왕눈이님이 힘든 여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잘 버팁시다. 그러셨습니다. The Rose 보내드리고요. 쉬네스턴의 Almost Over You.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뱅글스의 Eternal Flame,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로맨틱스의 Talking in Your Sleep에 이어서 Don Henley의 Boys of Summer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르테미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라스트로트의 노래 Sailing 그리고 Cool Change, Little River Band의 노래 Nostalgia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은 많이 말은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DJ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전에 음악 다방의 DJ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DJ가 가는 다방으로 몰려다니고 그랬었죠. 하여튼 대단했어요. 뭐 이렇게 긴 머리 장발에 그 도끼빗 같은 거 이렇게 뒷주머니에 내려 꽂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성 DJ들이 긴 생머리를 하고 이렇게 음악 틀어주면은 또 그거 따라서 또 다방을 옮겨다니고 그랬었죠. DJ 요즘 방송 DJ들은 뭐 그렇게 뭐 인기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한동준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ain't afraid of no ghost. I ain't afraid of no ghost.

ain't afraid of no ghost. I ain't afraid of no ghost.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분이 꿈속에 환상 중에 도사 같은 양반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을 주었다.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을 네가 거부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이번 기회도 네가 거부한다면 너와 네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호통을 치고 사라졌대요.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곰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세 번의 기회를 주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지 이제 한 20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가 짧죠.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 교인 수가 정확한 통계는 참 잡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장로교, 감리교 다 합해서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전체 그때 2천만 민족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조선민족 가운데 그저 1% 안팎으로 아주 소수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 역사도 짧고 교세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기독교가 이게 민족 독립, 자주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 50% 이상이죠. 16명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명이 천도교 그리고 2명이 이제 불교 이렇게 이제 민족대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 민족대표로 참여했던 그 기독교인 16명은 다 목사 아니면 전도사 혹은 장로 그래서 교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죠. 민족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3월 1일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원산, 자갈모 전국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가열차게 한 두 달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이게 1915년 5월 당시 이제 일본 헌병대 통계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만세 시위로 수감되어 있는 그때 그러니까 아주 시위 초기니까 아주 주모자급만 체포가 된 거겠죠. 만세 시위 과정에서 앞장서서 시위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수감되는데 한 9천여 명 됩니다. 근데 9천여 명 되는 수감자 중에 무종교인이 제일 많아요. 한 5,400명 정도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기가 종교가 있다고 밝힌 사람 가운데 1,939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천도교인이 1,368명이고 그 다음에 불교인이 106명. 이 수치를 봐도 민족 대표뿐만 아니라 대중 시위 과정에서 시위를 이끌었던 주모자급 독립운동가들 중에 60%를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인 가운데. 여성은 더합니다. 여성 수감자는 전체 한 16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64명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밝힌 사람이 82.8%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결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지 이제 아직 30년도 채 미치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이런 민족운동의 최선봉에서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은 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민족운동의 주도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동작동에 국립묘지에 가보면은 순국열사 혹은 애국열사 여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족대표로 참여했던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뭐 박동환 선생님, 김창준 뭐 선생님, 신석구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기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외에도 전덕기 목사님이라든지 주시경 선생이라든지

휘키라성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자로서 이제 국립묘소에 안장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일제강점기 시대 내내 8.15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항일민족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906년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장로회 신학교,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던 오늘날에 이제 남쪽에서는 장로교의 총신이나 장신의 모체가 되죠. 평양 장로회 신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찍은 사진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럼 제일 앞자리에 1907년에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게 되는 7명의 길선주 목사님, 그다음에 한석진 목사님, 송린서, 서경조 이런 분들이 쫙 앞줄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 1회 졸업생들의 손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쥐어 있는 것을 봤어요. 제일 가운데 자리에 있는 길선주 목사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 그 옆자리에 한석진 목사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그 옆자리에 송린서 목사님 그리고 서경조 목사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과 태극기와 우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곧 우리 한민족에게 준 기독교의 세 가지 선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뭐 교인들 세례해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소개가 된 거죠. 기독교 복음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만민평등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500년 동안 유교 중심의 어떤 그런 전제, 봉건주의 체제. 그래서 수직적인 질서가 강조되던 그런 시기예요.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민중계층으로 이원화가 된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전달되면서 평등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개념의 새로운 인권 개념을 우리가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봉건적인 수직적인 사회에서 눌렸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평등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만민 평등 사상이 이제 한국 사회에 전파가 되었을 때 지배계층보다는 피지배계층, 부유한 계층보다는 가난한 계층에서 먼저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죠. 1901년에 우리나라 최초 한인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머슴 출신이에요. 그리고 서울 숭동교회 초대장로 박성춘 장로님이 백정 출신이에요. 제일 밑바닥 계층이죠. 아주 천대받았던. 그리고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남대문 시장바닥에서 숯을 팔던 숯장수의 조카예요. 어려서 고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봉건사회에서는 소외당하고 지배당하고 소외됐던 계층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고귀한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그것을 저는 제일 먼저 꼽아요. 두 번째는 이제 태극기입니다. 한석진 목사님. 그분은 이제 독립협회 평양 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로 개종할 즈음에 이미 독립협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시기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시기하고 이게 겹칩니다. 그렇게 해서 운양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산늑약,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그리고 나중에 경술합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본의 침략과 지배의 과정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확산되는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일제의 침략과 지배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기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된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분들이 읽는 얘기가 모세의 출애굽 얘기를 많이 읽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국권 회복, 나라의 회복,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 이런 메시지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는구나. 그래서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결국 우리가 일본의 침략과 지배의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이 자유와 해방인데 우리 민족을 자유, 해방, 자주 이런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자유와 자주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민족이 처한 상황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산이 상징하는 것은 근대화입니다. 서구 문물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비로소 근대 학문, 근대 문물, 근대 문명이 한국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배재학, 서울에서 설립된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미션스쿨을 통해서 근대 학문, 수학과 과학과 물리, 생물, 지질을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구의 발전된 문물이 기독교를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의 흐름에 비로소 한국의 지도자들이 호흡을 같이 하게 돼요. 결국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또 교회가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인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투 자르는 거였어요. 상투 자르는 것이 교인 된 표시였습니다. 상투를 자른다는 것이 뭘까요? 봉건적 가치, 봉건적 사회, 제도, 관념, 여기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 개화꾼이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다 개화한다. 상투 자르고. 그래서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태극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이 태극기는 이제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막 우리를 침략하는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도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서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도 우리가 필요했고 애국가도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태극기가 이제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충군애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해서 구국운동, 구국기도회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1896년에 해외 망명 갔던 서재필, 윤초 선생. 이분들은 다 1884년에 일어났던 가심정변 때 주역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 유교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좀 해보려고 전복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해외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망명, 특히 미국에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비로소 미국에서 미국식 시민사회운동,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해외 망명 1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퓨리턴,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고 그것이 나름대로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민사회운동이 나라의 기반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초 원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895년에 두 분이 다 들어와서 1년 후에 독립협회를 창설합니다. 그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과거의 전제봉건적 사회에서 위에 지도계층만 바꿔가지고는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걸 이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 시민의식. 그래서 독립신문을 한글로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 한글이 바로 대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론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바로 여론운동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계속 날라대는 거예요. 정벌 독점이 아니라 서재필 선생이나 윤초 선생이 제일 가르친 것이 바로 배재학당에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평등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를 통해서 협성회를 통해서 이런 토론 문화를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절차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 만민공동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모든 계층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결국은 500년 동안 지탱해왔던 봉건적 사회체제에 대한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민중계층이 아는 거죠. 그러면서 개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시민사회운동.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각제로 하자, 뭐 프랑스식으로 하자, 뭐 입헌내각제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종황제가 독립협회를 굉장히 지원해줬고 지지해줬어요. 개혁적인 개화파 흐름에. 그런데 이게 점점 과격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1899년에 고종황제가 결국은 수구파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황국협회, 보부상들이 중심이에요. 황국협회를 대항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황국협회와 독립협회를 동시에 해산시켜버리는 그래서 1899년에 독립협회 해산이 되고 가장 극렬하게 이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게 바로 배재학당의 이승만, 신웅우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비롯해서 동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한성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00년, 1901년 계속해서 일본에 망명 중인 박영효를 뭐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다.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국내로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했다.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 계속해서 보수파 집권 세력들이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소위 말하면 진보적이고 과거의 독립협회 지도자들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한성 감옥에 가둡니다. 이 한성 감옥이 지금 서울 종각의 그 영풍문고 자리가 바로 한성 감옥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 소위 말하면 독립협회 중심으로 활동했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수감이 됩니다.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안국선 독립협회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정치범들이 전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감됐기 때문에 복수심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정권 잡고 다시 수구파 세력들을 전복시키리라.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독립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다가 세대가 급변하면서 급격하게 친업파로 말을 갈아탄 이완용 아주 이 수구파의 으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친일파 거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근택이라고 하는 경무총감 그래 이근택을 통해서 이 정치범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수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범들의 머릿속에는 나가기만 하면 이 이근택을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지 응징하리라 복수심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감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수 세력들의 집권이 점점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1901년, 2년 되면 굉장히 한성 감옥 안에서 2년, 3년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 좌절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제 이승만과 신웅우가 배재학당을 다녔기 때문에 배재학당 교사였던 아펜젤러, 그 다음에 존스, 경신학교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던 그 언더우드, 게일,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옥중에 수감되어 있는 이 정치범들을 면회합니다. 면회하면서 그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벼슬하던 사람들이니까 무료하니까 독서를 좋아해요. 책 읽기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감옥 안에 책을 집어넣어줍니다. 차입을 해줘요. 이 사람은 양반 출신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쇄된 중국 상해나 북경에서 인쇄된 한문으로 된 서양 철학, 서양 문명, 서양 정치 한문 책을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배재의 학당에 부속했던 산문출판사에서 인쇄된 장원양후 상론이라든지 뭐 유리학 황독이라든지 철로역정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서적들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옥중 도서실이 개설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한성 감옥 감옥장이 수감자들의 뭐 어떻게 보면 이 수감자들의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옥중 도서실 개설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치범들이 기독교 서적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서적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유교 신봉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때 옥중 도서 출납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료로. 그게 이제 이상재 선생님 후손의
손에서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연구자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누구는 무슨 책 빌려갔다가 얼마 만에 그걸 반납했고,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 보면 이 정치범들 초기에는 다 한문책을 읽어요. 중국에서 나온. 근데 중국에서 나온 한문책도 밑바탕은 다 기독교적인 거거든요. 서양 정치사, 서양 철학사, 서양 문명사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다 읽다 보니까, 또 읽을 책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글로 들어가요. 그러다 봐가 마지막에 이제 1900년부터 한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인쇄돼서 나와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901년, 1902년 어간에 이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수감된 지 2년, 3년 돼서 언제 석방될지는 모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유일한 소일거리가 책 읽기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점점 서양 문명사, 서양 철학사, 서양 정치사를 통해서 서양 종교사를 가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인쇄된 성경책 본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결국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합니다.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에 신약 성경을 한번 빌려다가 완독했어요. 두 번째 또 빌려다가 읽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이분이 꿈속에 환상 중에 아주 신비로운 도사 같은 양반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을 주었다.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을 네가 거부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이번 기회도 네가 거부한다면 너와 네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호통을 치고 사라졌대요. 이게 나중에 이제 26년, 그분이 이제 27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기독신보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회고를 씁니다.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곰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세 번의 기회를 줬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주미공사의 수행원으로 미국 갔던 적이 있어요. 1880년대.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중국 통변으로 나온 중국 서기관한테, 중국 공사관의 서기관한테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비결이 뭔지를 내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공사관에서 나온 그 서기가 한문 성경책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처음에는 그 딱을 딱 보고 아, 여기 드디어 이 미국이 이런 강대국이 된 비결이 다 여기 있다. 군함은 어떻게 만들고 다리는 어떻게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은 어떻게, 이게 있는 줄 안 거야. 그랬는데 딱 펴서 읽으니까 뭐 세상을 뭐 7일 만에 창조했다는 등, 뭐 온 세상에 물에 잠겼다가 났다는 등, 뭐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등, 허무맹랑한 거야 이게. 그래서 당장 접어치우고 야 이거 요상한 책이다, 이렇게 허무맹랑 책 있냐. 그래서는 한국에 있는 자기 아들 이승인한테, 야 내가 이거 야소교 성경책 하나 읽었는데 이거 허무맹랑하다. 너 당 이런 건 읽지도 말아라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독립협회 운동을 하면서 서재필 선생이나 윤치호 선생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독립협회 모임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모이면은 만민공동회 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기도회 하고 선교사 불러다가 설교도 듣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극적으로 말린 게 이상재 선생이에요. 이건 종교 모임 아니다. 이건 일반 시민 모임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제 옥중에서 세 번째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사라지셨으니까.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가 오만했는지를.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옥중에서 혼자 독방에서. 김정식 선생은 그 이근택의 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무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근택 경무총감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하니까 저거 진압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식 선생이 가서 만민공동회 하는 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 이 백성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지 백성은 잘못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압은커녕 시위에 동조를 해버린 거야. 그래 김정식 선생도 결국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독립협회 지도자들이랑.
이분도 이제 처음엔 한문책을 읽다가 이분은 뭘 읽었느냐 하면 이제 그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읽는 과정에서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김정기 선생은 자녀가 7이서 다 죽어요. 어려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우했습니다. 막내딸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앞을 보질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기 선생은 자기 가정사에 그런 불행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존 버년이 정치개혁운동을 하다가 피리탄 개혁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자기랑 비슷해. 그때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앞을 못 보는 딸을 하나 데리고 수감 생활을 해요. 그것도 자기랑 처지가 비슷해. 그래서 철로역정의 내용이 심취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이번에 회고록에 그런 대목이 나요. 어느 날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예수 형님 내게 나타나사 내게 하시는 말씀 네 너를 안다 그러면서 내 등 두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 너의 가정사의 그 비극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면서 네 너를 안다 하면서 자기 등을 두드려 주셨다. 얼마나 그래서 그분 표현하면 예수 형님 무릎에 내 머리 대고 밤새 펑펑 울었노라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옥중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해방 예수님의 주신 그런 이 행복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던들 우리가 이 행복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러니 우리를 감옥으로 이끈 이끈태기 공로자다. 그래서 나가는 대로 이근택을 찾아가서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자. 물론 이분들이 추록한 다음에 단체로 찾아가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요. 그러나 자건 1902년 성탄절에 한성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성탄 예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아직 세례 받기 전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만함 엘리트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만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백정, 갑밭이, 그 다음에 가난한, 그 다음에 머슴, 그 다음에 숫장수, 이 밑중 계층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반적인 상승되는 체험을 합니다. 고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반면에 독립협회와 한성감옥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과 그것이 깨지면서 이분들이 결국 낮아지는 체험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들어와가지고 봉건적 사회에서는 이 지배계층과 민중계층이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달라요. 교류가 없어요. 단절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민중계층은 높이고 지배계층은 낮추고 그러면서 접합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민중들이 갖고 있는 운동력을 지식인 계층들의 민족의식이 결합되면서 소위 대한제국식이 기독교의 민족운동 세력이 형성되는 걸로 저는 보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결국 3.1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대표로 거명되었던 33명 가운데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낮아지는 체험들. 그리고 반대로 대중계층들은 특히 부녀자들은 여성들은 철저하게 피집의 종속 개념이었다가 기독교를 통해서 거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이 담고 있는 만민평등 그리고 자유와 해방 이 정신이 민중계층과 지배계층에 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결합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 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였지만 민족운동 전개 과정에서는 50%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갈리기가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제.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제 책도 읽지 마요.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나 어디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더 속상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요.
3: 헬스장을 1년
2: 예.
3: 결제해놓고 지금 석상에서 안 가볼까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2: 운동을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1시간만 돼도 운동량이란 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헬스장 가도 그냥 1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핸드폰하고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걸 10분만 하고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씻고만 온다. 나 물값이라도 거기 헬스장에 등록하는데 물값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오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바뀌어도 뇌가 바뀐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뇌가 어떤 막 서운함이나 분노나 화가 있을 때 100 정도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100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생각은 덜 좋은 생각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상쾌하기는커녕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광경을 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는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금 있었던 서운함, 분노, 화, 방에서 갖고 있던 감정에서는 잠시 벗어나서 다른 안 좋은 걸 경험하는 게 뇌에는 좋습니다. 아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 최악에서 덜 나쁜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일단은 움직이자는 거예요. 뇌의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랗게 머리 뼈 속에 쌓인 부분만 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척추까지도 사실은 뇌입니다.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뇌의 일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척수에게 흐르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척추까지 다 통해서 함께 흐르거든요.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나 감각을 전달하는 경로가 뇌와 이제 직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몸 전체의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나 척추의 건강이 뇌하고 특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머리뼈에 쌓여 있어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척추 부분을 코어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척추에 뭐 디스크가 있거나 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우울해진다, 나는 이제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만도 심한 변형이나 또 그다음 퇴화 같은 것이 관찰되는 상태였고요. 거기서 사실 포기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정신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운동을 시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 뭐 물리치료나 이런 걸 받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가끔 아프긴 합니다. 솔직히 가끔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주고요. 아, 이때는 조금 그래도 운동도 조금 쉬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뇌와 몸은 그 부모 자식 관계다. 사실은 자식이 부모 말을 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꼭 명령하고 몸이 말을 듣는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몸이 일단은 움직이면 뇌의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뇌가 명령을 하는 하향식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뇌에 전달하는 상향식 신호도 있고 그런 어떤 몸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굴러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뇌가 명령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의 그 감각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뇌와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몸의 움직임으로 뇌를 바꾸는 그게 진짜 사람다운 거죠. 요즘 시대에. 저희가 몸에 감각하면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청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내장에도 감각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나 숨을 쉬는 것 같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신경들,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을 내장감각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도 고유감각에 대해서가 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내가 팔을 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 자신의 몸을 느끼는 감각이 바로 고유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불쾌해지는 것처럼 저희의 감각들은 정서하고 또 인지 기능, 기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꼭 우리가 뇌가 어떻게 바뀌어야만 기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먹는 걸로 막 풀고 이런 것보다는 자세를 바꾸는 그런 고유감각의 변화로도 기분이 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자세로 있을지, 어떤 고유감각을 만들어낼지, 운동을 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가 다시 또 심박수가 낮아지는 그런 내부감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반대로 끼칠 수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분들은 일단 앉아야 됩니다. 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운동 장비로 제일 중요한 거를 삼각대를 말씀드려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신 거고 또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누워서 보는 거랑 앉아서 또는 조금 서서라도 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 기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같은 얘기를 볼 때랑 앉아서 볼 때랑 혈액순환이 되는 정도나 내가 더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각대라도 세워놓고 앉아서 봐라. 서서 보면 더 좋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끊어놓고 어쩜 그렇게 안 갈 수 있는지. 헬스장 1년권이 총 금액을 12로 나눠보면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헬스장도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실제로 1년을 끊고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면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중에 6개월이나 꾸준히 다니더라도 절반밖에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내 성취감이나 이런 게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싼 겁니다. 정말로요. 그 금액 자체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이라도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분명히 이제 이 마음을 먹고 가도 가시면 회원님 뭐 1년권이 훨씬 더 저렴하고 저희가 지금 뭐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데 굴하지 말고 정말 믿고 딱 한 달만 끊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심만 하는 것은 물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그 물에다 글씨를 아무리 크게 써봤자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결심을 너무 대단하게 하거든요. 5kg를 빼겠다가 아니라 사실 600g도 굉장히 빼기 힘들거든요.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는 게 2시간 운동을 해야지 결심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그 경험이란 게 주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작게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지를 찾아보는 게 좋고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진짜 1분 철봉에 매달리는 거를 할 것 같아요. 3분을 하면 팔굽혀펴기를 같이 할 거고 10분이 주어진다면 앞에 거 3분 하고 7분 정도 달리기를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정하는데 저도 바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고 저희 100m 달리기 전력질주 이런 것만 해도 그래도 30초 안엔 다 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줄넘기가 맞다고 하세요. 자기 10분이라도 줄넘기를 하고 오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할 때도 컴퓨터 앞에서 굽은 어깨 제대로 앉아있지 않고 그런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생활이 저도 뭐 수년간 이제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등을 펴고 그 주변의 근육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철봉 매달리기를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염증이 심한 급성기 상태에서는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등근육이란 게 등에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주변도 모두 디스크 주변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잘 받쳐줬을 때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세를 그냥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할 때는 그냥 하고 굽은 어깨, 말린 어깨로 그냥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것을 반대로 해주기 위한 운동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제일 좋은 운동은 없다. 막 달리기가 막 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의외로 요가가 뭐 스트레칭 이런 쪽은 힘든데 격투기 쪽은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자 하는 운동은 싫은데 또 그룹 운동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땀나기가 그래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체험을 해보고 조금씩 등록하고 그게 중요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엔 그게 또 재미고 또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할 때 사실 걷는 것부터 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 염려와 공황장애가 오고 또 불면증이 오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운동을 안 하시고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나서 특히나 더 운동하기 어렵다. 내가 운동하다가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한 네다섯 번쯤 오실 때마다 좀 그래도 10분이라도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오셔서 300m씩 전력질주 달리기를 시작을 했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뜻밖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그 걷는 것도 잘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은 오히려 달리기가 자기는 나았다는 거예요. 걸으려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짜증나는 기분은 그대로고 또 숙제를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달려버렸더니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런 걸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빨리 달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약을 줄였고 이제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저도 이런 공식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건데 나도 이걸 너무 딱 공식화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그분의 사례를 보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매번 자해도 하고 또 막 문도 부수고 화가 나면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격투기 쪽 같은 걸 하면 뭐 더 공격적이 될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다른 운동은 잘 맞지 않았고 오히려 격투기 같은 걸 하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관장님 같은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제한된 세팅에서 공격성을 발산을 하니까 엉뚱한 상황이나 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뭐 차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도 저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아이이신 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사람들하고 많은 데서 운동하는 게 안 맞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데서 정신없이 하는 것이 대화할 틈도 없이 하는 운동도 생각보다 잘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말 걸면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오히려 그룹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분들이 절대로 피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반대로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실제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많은 그런 상황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이 상황이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에서 I는 뭐 사람이 적어야 돼. E는 사람이 많아야 돼. 꼭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IMFP는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울증에 가장 많다고 알려진 MBTI 타입이긴 합니다. 우리 우울증을 할 때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야 사람 좀 만나봐 이러잖아요. 근데 IMFP분들은 이야말로 진짜 운동을 해야지 몸을 움직여야지 사람을 만났다가 상처도 오히려 받는 경우가 많고요.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의 과거와 연결을 하면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INFP는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제 책도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출판사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냥 제 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샀으면 그냥 두라 그래. 그 정도로 그냥 움직여라. 표지를 보고 그냥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 운동을 했는데 그냥 그때 잠깐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또 너무 우울해진다. 이분들한테 또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맞을까요?
2: 예, 맞습니다. 잠시라도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의 정서, 내 일주일 후의 기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희가 흙탕물이 담긴 컵을 씻어야 할 때 먼저 비눗물을 이제 붓는다고 했을 때 그 비눗물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 씻겨내는 과정으로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게 한 번에 어느 순간 짠 하고 180도 변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운동으로 기분 전환이 확 될 수 있는 거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삶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들, 매일매일 끌고 가는 문제들, 아침에 눈뜨기만 해도 막 화부터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다고요? 어떤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 가지 활동을 한다고 모든 게 다 짠하고 해결된다. 그런 기적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적이란 것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에 쌓아온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생략되어서 얘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0이었으면 운동을 했다가 10이 됐을 때 그리고 끝나고 나면 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1이나 2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아니 운동할 때 좋은 기분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환자분이 좋아졌을 때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언제 우울증이 나을까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삶의 전환점을 찾고 뭘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좋아지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겪었고 그 터널에서 딱 확 나온 것처럼 근데 그런 분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한순간의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그간 노력했던 게 쌓여서 드디어 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욱 기쁜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쟤 갑자기 좋아졌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맛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절망적인 환자분들이 오셔도 아, 절대로 이거는 끝이 아니다. 좋아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 써놓고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의 운명은 굉장히 바위산과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돌멩이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 스스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된 것도요. 사실 제가 되게 뭐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된 것도 제가 못나서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탓하지 말고 돌멩이라도 옮기자. 내 몸이라도 움직여보자. 내가 다리를 다쳤으면 팔이라도 움직여보자.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거라도 찾아서 하는 게 삶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고 나쁘고 더 가치가 우위에 있고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얼마나 여기서 작은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를 조금 보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는 움직이면서 성찰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직장도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괜히 했어. 별로야. 그런 생각이 가장 안 드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건 그럴 수 있지만 생활에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배신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객관화가 제가 완전히 아직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고 또 내가 처음 겪는 일들을 자꾸 겪게 되잖아요. 환자분이 좋아지셔서 기쁘다 이거는 의사는 당연히 바라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왜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치료도 잘 못하는 의사지? 이렇게 이거에 붙잡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란 거를 약간 보험처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운동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경쟁심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는구나. 제가 복싱을 하다가 그만둔 계기가 그 스파링을 하는데 1년 넘게 했는데 사실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한 거죠. 그날 이제 저와 경쟁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쟁심이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강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아, 지는 게 이렇게 분하고 그 사람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니까 아 이런 거는 나한테 다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무너질 정도로 아 되게 내가 나약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자기 성찰이 내가 혼자서 집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심리학 과잉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운동도 너무 오래 막 3, 4시간씩 하는 게 좋지 않듯이 그 심리학적인 것도 계속 그런 걸 파고드는 게 몇 시간씩 지속이 되고 시간 제한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렸을 때 어떤 기억 때문에 왔구나. 그거를 한 번쯤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막 심리학 쪽 책만 읽고 또 뭐 유튜브도 너무 그런 쪽으로 편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삶에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섞여 있을 텐데 자꾸 나쁜 기억만 불러오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꾸 그걸 너무 오래된 과거에서 찾는 물론 애착이론이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거는 거기에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내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 과잉의 시대라는 게 너무 그 심리학 내 마음을 돌아보는데 집착을 하면서 조금 그냥 충격적인 일도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사실 트라우마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기억인데 그것을 뭐 그냥 무조건 트라우마야. 그리고 약간 용어 인플레가 사실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속상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뭐 쟤는 나르시시스트야. 그리고 조금 그냥 나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스라이팅을 해. 사실은 심리학 용어들이 모두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이름 붙이기 위해 온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면서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몰입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누운 나, 앉은 나, 걷는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내 몸부터 한번 자세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지칩니다. 출근도 했고 집안일도 했고 아직 하루는 한참 남았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군가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아무거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결정피로라고 부르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죠.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오늘 말을 할지 말지. 이런 결정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지쳐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작은 결정들이 많이 놓여 있을 텐데요. 너무 많은 것을 완벽하게 결정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아무거나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편안하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주 달콤한 노래 아바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허니 허니 들으셨고요.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들은 어떠신지 컨디션은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사연은 제목이요. 출가 외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딸의 사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네,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과 거리를 두기로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평생 이어져 온 엄마의 차별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이고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다. 이렇게요. 처음엔 그냥 흘러가는 옛말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진심이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오빠만 그렇게 챙기시더니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는 새언니한테는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면서 정작 딸인 저한테는 뭘 해줘도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렇게 핀잔을 주세요. 명절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음식 하나를 나눠도 그리고 심지어 손주 용돈 하나를 줘도 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엄마께 너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는 우리 딸이니까 너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딸이니까 이해하라면서 정작 딸이라서 또 뒷전이었으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늘 엄마는 오빠에게는 칭찬을 했고 제게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커서 엄마가 되어보니까 저희 엄마를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식은 다 사랑스러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손주까지 차별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절 생신 같은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기대나 미련은 내려놓으려고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이제 출가 외인으로 사는 거죠. 대신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아들딸 구별 없이 똑같이 엄마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상처 더 이상 대물림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변하는데 변했는데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그런 마음 하나가 결국 이렇게 가족 사이에 깊은 고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더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정말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겠어요. 그러나 은연중에 본인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우선 그렇게 되는 건데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과 딸이었나요? 아주 오래된 한국 드라마여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 그리고 이제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것들이 좀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연자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그렇죠. 생선 발라서 맛있는 거는 아들 밥 위에 올려주고 딸은 신경도 안 쓴다든가 똑같이 상장을 받아왔는데도 아들은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딸은 그냥 당연하듯이 넘어간다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오랫동안 이런 상처가 있으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따님의 이런 마음, 앞으로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겠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차별한다는 거는 엄마로서 정말 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요? 나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한테까지 오빠의 아이들만 더 챙긴다면 참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원래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가까우니까 그냥 다 알겠지라는 마음 때문인데 무심코 했던 그런 말이나 행동이 혹시 상처는 되지 않았을까? 가족끼리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께서 오늘 사연 주신 사연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혹시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혹은 이분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원이 부른 해화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혹시 사셨던 분들 계시면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해화동 아시나요? 모두 이제 다양하실 텐데 어떤 동네 이름은 그냥 지도 위에 글자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버튼 같은 게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노래 가사처럼 학교 끝나고도 친구와 걷던 길 아니면 처음 뭐 사랑을 시작했던 골목길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노래 해화동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오래된 골목길 또 따뜻한 추억들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이 해화동이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된 서울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해화동의 이름은 조선시대의 한양도성의 문, 해화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해화문은 한양의 동북쪽에 있던 그 성문이었는데 1396년에 한양 그 도성이 만들어질 때 함께 세워졌다고 하죠. 이 해화라는 게 이 해자가 은혜롭다의 해고, 화는 변화시킬 화자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백성을 감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왕이 백성을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 이끌겠다 이런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해화동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성문을 드나드는 길목이었던 곳이 1960년, 70년대에는 대학과 문화가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980년대 이후에는 너무 유명하죠. 연극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그 대학로는 원래 서울대학교 물리대가 있던 자리였는데 학생들의 토론과 정말 청춘의 열기가 가득가득했던 그런 공간이었죠. 이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을 한 뒤에도 그 자리는 그대로 공연과 예술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제 연극, 음악, 청춘이 메우기 시작을 했죠. 대학로는 사실 대학이 없는 대학로인데 지금은 해화동은 젊음과 예술을 상징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죠. 혹시 그 젊으셨을 때 해화동 대학로에서 그 소극장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연극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빨간 벽돌의 문외 예술진흥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소극장에서 아주 유명한 연극들 많이 했죠. 그때는 연극을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화동 하면 그런 젊은 날의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그 이름은 조선 왕조의 이상을 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랑을 하고 꿈을 꾸고 젊음을 보냈던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들으신 이 노래가 그 모든 기억을 이렇게 좀 다시 불러내는 것 같아요. 해화동이라는 노래 속에 뭐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는 그런 돌아가고 싶은 시간? 그런 게 담겨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화동에 만약에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꼭 가고 싶네요. 뭐 유명한 건물도 있지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추억 한번 좀 이렇게 더듬어 보고 싶거든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런 동네의 이름 아니면 그 학교 앞 골목 이름, 친구와 이렇게 헤어지던 버스 정류장 이름도 몇 개 남아 있어요.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해외에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들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건 사실 뭐 꼭 그 동네라기보다도 그 동네 자체라기보다도 그 동네에서 살았던 그때의 나, 그때의 어릴 때의 나 그게 좀 그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해화동이라는 노래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오래 남아있는 골목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도 그 골목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의 그 웃음소리 한번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너 마음이 어떠니? 이런 질문이요. 우리가 건강에 관한 질문들은 아주 자주 묻습니다. 요새 건강하세요? 건강하시죠? 뭐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참 많이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묻지를 않죠. 묻지도 않고 또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한 국제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보험사 AXA와 또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죠. 입소스가 18개국 성인 약 1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이 18개국 가운데 17위,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 정신건강 상태, 뭐 우울감, 불안함,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한 것인데요. 물론 이런 조사가 자기 보고 방식이라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아니면 응답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또 한국과 일본이 또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지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쟁 중심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긴 노동시간, 뭐 경제적인 부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다라고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유로 꼽는데요. 한국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들이 좀 있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계속 억누를수록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불안과 우울과 혹은 수면 장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 계시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족 걱정 끊이질 않죠. 경제적인 부담, 뭐 언어의 장벽 등등 해서 노후의 어떤 불안,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불안이나 고민들은 주로 어떤 거세요? 우리가 중년이 지나고 나면 건강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미래의 내 노후의 어떤 삶을 그려볼 때 그때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의 결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점점점 아파지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볼 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았나 확인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80% 이하로만 내려가도 막 불안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스마트폰은 그렇게 자주 확인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배터리가 여러분 몇 정도 됐을 때 막 충전기를 찾으세요. 보통 50% 정도 되면 저도 조금 빨리 충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바닥났을 때는 그냥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작은 일에도 막 눈물이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등등 이런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이러한 날들이 만약에 혹시 계속된다면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잠시 쉬라는 마음의 신호겠죠. 요즘 내 주위에 혹시 조금 더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한숨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분들, 아니면 별일 아닌데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어때? 이렇게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물어준다면 괜찮아, 대신에 솔직하게 또 내 마음도 이야기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단 몇 분의 시간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느낍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사실 다른 사람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런 사람들 참 고맙다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역시 이거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의 마음도 함께 좀 들여다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른 콩떡 빙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빙수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여름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뭔가요?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빙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하죠. 맛있고요. 빙수에 대한 추억을 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먹었던 빙수는 혼자 먹었던 기억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분식집에서도 빙수를 팔았었던 것 같고 빵집, 그렇죠? 빵집이라고 부르는 우리 빵집 혹은 동네 다방 이런 데에서 큰 빙수 한 그릇에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그 커다란 빙수 한 그릇을 친구들하고 막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 팥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 소중한 몇 개의 떡을 누가 먼저 집었는지 뭐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많이 들어간 빙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요. 그 시절에 사실 그 빙수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죠. 요즘 빙수를 시키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섞여서 그냥 보기만 해도 사진을 꼭 찍어야 하는 그런 비주얼인데 얼음을 예전에는 그냥 갈고 그 위에 팥 올리고 만약에 연유를 조금 뿌려주면 뭐 그날은 아주 최고죠. 콩가루나 아니면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말 특별한 빙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빙수의 시작은요. 지금과 조금 달랐어요. 조선시대에도 겨울에 얼려둔 얼음을 여름까지 저장해서 꺼내 먹는 빙고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 참 우리 조상들의 대단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팥빙수는 이 빙고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그 무렵 일본식 빙수와 만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냉장고보다 오히려 그 빙삭기라는 게 여름 장사의 상징이었어요. 얼음을 이렇게 곱게 갈아주는 그 기계 하나가 그 가게에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 그 가게 인기가 좌우됐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풍경인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식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팥빙수가 아주 여름철에 최고 인기 메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팥빙수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가격인데요. 1970년대에는 한 그릇에 팥빙수 한 그릇에 100원 남짓이었던 그 빙수가 지금은요. 유명한 카페에서는 2만 원도 넘는데요. 대단하죠. 재료는 훨씬 좋아졌고 뭐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어쩌면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은 얼음이 아니라 사실 그 추억 때문에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빙수 보니까 아주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망고 빙수, 멜론, 애플 망고 빙수, 뭐 인절미 뭐 별개별게 다 있던데 그리고 또 이렇게 1인용으로 보니까 혼자 먹기에도 충분한 그런 크기도 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 추억 속에 있는 빙수는 늘 가운데 이렇게 떡 놓고 여러 사람이 그냥 푹푹 숟가락을 넣고 지금 상상하고 싶지도 않으시죠. 같은 빙수에 막 숟가락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거 건강상으로 위생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하고 또 웃고 더위를 잊었던 그런 시간들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들로 기억이 남습니다. 올 여름에 혹시 빙수를 한 번도 안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누군가 만났을 때 한 그릇 이렇게 시켜서 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수는 너무 차갑잖아요. 막 이 치아가 다 얼얼할 정도이기도 한데 함께 먹은 그 기억만큼은 참 따뜻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방금 콩떡 빙수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또 하나의 노래를 좀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을 준비할게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나의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은 내 사진을 볼 수 있을까? 나의 이 많은 이메일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온라인의 은행 계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뭐 SNS라든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 수천 장의 그 사진들은 누가 다 정리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산을 물려준다. 유산이라고 하면 집이라든지 예금, 뭐 부동산 같은 것을 많이 떠올렸죠. 하지만 요즘에는요, 새로운 유산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유산인데요. 우리가 남기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이메일, 온라인 계좌, 또 각종 구독 서비스들 있죠. 심지어 그 암호 화폐까지.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 자산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사회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레거시 컨택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미리 지정한 가족이 사진이나 메모 같은 그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구글도 오랫동안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한 사람에게 그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그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생긴 이유는 의외로 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떠났을 때 가장 보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하면 옛날에 그 함께했던 그런 사진들인 것 같아요.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인데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 몰라서 뭐 열어보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디지털 유산도 미리미리 정리해 둘 것을 권합니다. 물론 뭐 비밀번호를 종이에 이렇게 적어두라는 뜻은 아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애플이나 구글처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안전한 거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앨범을 남기셨잖아요. 아주 그 두꺼운 앨범들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앨범을 그냥 이사 갈 때도 다 바리바리 정말 소중하게 쌓아가서 놓고 가끔씩 들여다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앨범에다가 사진을 글쎄요 보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으로 남기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추억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사진 한 장 혹은 음성 메시지 하나, 동영상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유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유산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들이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만약에 공유하지 않고 진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족들과는 좀 공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스마트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하고 가족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여는지 서로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다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그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좋은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나의 프라이버시야 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내가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알려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가족과 공유하겠다. 어떤 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세상이 됐네요.

서영은의 목소리로 들으신 내 안의 그대 재즈 버전이었습니다. 네, 재즈 버전으로 들으니까 좀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즘 그 멘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많이 쓰였던 말인데 나의 멘토는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이 멘토라는 것은 경험과 또 지식을 나누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의 어원은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죠. 트로이 전쟁에 나갔던 영웅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돌봐달라고 친구에게 맡겼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르였습니다. 이후 멘토르는 조언자, 스승, 안내자 이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AI 시대를 사는 요즘에는요, 조금 바뀐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사실 멘토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당연히 연차가 높은 그런 선배들이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뭐 경력이 더 많이 쌓여 있다거나 하는 그런 선배들을 보통 우리가 멘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세계적인 기업에서는요, 조금 다른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대요. 신입 사원들이 임원들에게 이 AI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20대 직원이 사장님께 또 SNS 활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문화를 역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원래 멘토는 경험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술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선배들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 오랜 경험과 또 판단력을 나누는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데요. 본인의 경험, 판단력을 가지고 조언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죠. 사실 이 개념은 1990년대 말에요.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전 회장이죠. 잭 웰치 전 회장이 젊은 직원들에게 인터넷을 이렇게 배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요즘 같은 세상,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정말 아주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AI의 활용 능력과 조직 경험을 서로서로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 참 재밌고 신기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이가 많으면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또 인생 선배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AI가 질문을 잘 해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어떻게 후배에게 이런 걸 물어보거나 배울 수 있어?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진짜 이 사회에서 경쟁력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신입사원들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런 혹시 생각을 만약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분은 그때부터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뭐 가까운 분들 계시다면 그냥 스스럼 없이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죠. 그 한마디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가장 멋진 그런 시작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투데이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요.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우진숙.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아.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책 안 넘기셔도 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아, 이럴 땐 진짜. 혹은 억울할 때 있죠? 아, 이거 법적으로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 피해본 거 같은데? 아,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갈등될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 모든 문제들을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언제 어떤 얘기를 꺼내도 뚝 부러지게 뚝 부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입니다.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의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이제 매달이나 매주

0: 이렇게 뵈면 좋은데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뵈면 저는 이 시간 너무 기다리거든요. 아. 나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로요. 정말
1: 어느 면에서요?
0: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 그 경력도 있고 당당하고 아 이 그 뭐랄까 똑똑함이랄까요?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든 당당한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1: 제가 아, 봐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저희 아니 원래 타고 태어난 성격도 있겠지만 뭐 20년 동안 김변호사랑 시간이... 저랑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는 그리고 네. 그죠 아이들과도 그런 게 있고
0: 아니, 이런 것도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두 분이 만나서 20년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졌을까? 네,
2: 그 진짜 네. 운인 거 진짜 그건 우리가
1: 저희가 네. 좀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좀 성격이 똑부러진 사람들이 내 마음은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 허술해요. 마음은 좀 허술해요.
1: 누군가 네. 다 불쌍하고
0: 오 네. 그래요. 마음은 허술하다는 표현이 참 허술한 표현 같은데.
1: 허술한 게 뭡니까?
0: 너무 착한 거죠, 진짜. 그야말로.
1: 휴머치라고, 창피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 검사 생활을 할 때, 네. 김 변호사는 그래도 딱 보면 좀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검사 역할 할 사람 같이 생겼는데, 저는 젊었을 때도 검사 한다고 하면은 제 친구들도 네가 검사를 너는 교회 다니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꽃만 보는 사람이 무슨 검사를 해? 그랬어요.
0: 오, 네.
1: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맞다.
0: 맞는 말이었어. 맞는 말이었어.
2: 네. 맞는 말이었어.
0: 자, 여기까지가, 이 부드러운 예. 모습이었고, 또 하나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민단속 심해지면서 예.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자기 권리를 챙겨라. 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챙겨라. 알고 있어라. 네. 라고 나온단
1: 그렇죠.
0: 말이죠.
1: Know your rights.
0: 네. 우리의 권리가 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2: 이민에 대해서.
1: 왜? 여자로서?
0: 네. 아니, 그 이제 단속이 나왔을 때.
1: 아이스가 네. 올 때?
0: 네. 단속을 당했을 때.
1: 오케이. 우선은 김 변호사님 제가 시작할까요?
2: 예.
1: 우선에 아이스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손님 얘기로는
2: 저도 듣죠. 네. 얘기를 그죠? 들으니까.
1: 근데 아이스가 오면은 우선에 이름을 묻고 그다음에 그 당신 신분 이런 거를 묻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좀 힘든 게 딜레마인 게 답을 해도 이제 신분이 없으면은 네. 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네. 답을 안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0: 계속 답을 안 해.
1: 근데 만약에 네. 그 질문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서류를 접수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0: 진행 중이고.
1: 네. 그다음에 신분이 없어도 지금 어떤 이유를 대고 지금 변호사랑 일을 해 가지고서는 법원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0: 네. 네.
1: 네. 그럴 때는 내가 답변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변호사랑 같이 답변을 해야 되겠다. 변호사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뭐라 하지? 변호사를 인발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발브 시켜서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해라. 뭐 네.
2: 그건 검거됐을 때 그때는 네. 그 묵비권에 대한 행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어떤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권리가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은 사람이
0: 신분이
2: 예, 네, 신분이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이 나와서 이름 대라 뭐 신분 없어 그럼 데려가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 과정 거치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없었던 권리예요.
0: 네.
2: 그러니까 숨어서 들어왔는데 들킨 건데 거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없어요.
0: 네.
2: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피해가 이제 원래 그런 분들은 요즘이 조금 더 강화돼서 그렇지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약간 조금 외진 곳에 다니시면 스탑돼서
0: 네.
2: 예, 그러니까 아이디 달라는 이민국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네. 지금 너무
0: 일상적으로
2: 예, 예 네. 일상으로 되진 않지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예. 그렇게 될 때는 신분이 없으신 분은 그래서 이제 사시는 게 힘드신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피해보는 사람들은 신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0: 네.
2: 영주권자나 영주권은 아직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망명 네. 망명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은 분이에요.
0: 애매하네.
2: 왜냐하면 진행 중인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신분이 진행 중인 분은 이민국의 스탑이 되게 되면 내가 뭘 만약에 이렇게 뭐 망명 신청서가 들어가고 하면 항상 이렇게 리시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민국에서 당신 신청 서류 받았습니다 하는 뭐가
0: 네,
2: 항상 날라오거든요.
0: 뭐 이렇게, 네.
2: 그러면 이제 내가 신분이 없으니까 혹시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 나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혹시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나.
0: 네.
2: 내가 내가 지금 아이디가 지금 없다. 근데 나 이거 뭐 신청이 돼 있다. 뭐 하든지. 아니면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을 이렇게 끼우면 좋은데
0: 네.
2: 그 사람들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0: 소문났죠.
2: 끼워줘야지 끼어들어가죠. 그렇죠? 안 끼워지는데 네. 어떻게
0: 맞아요.
2: 끼어들게. 전화라도 하들 살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되고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신분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0: 네.
1: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2: 네. 그러니까 너가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시민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프로벳 하잖아요. 근데 안 보여줄 때는 그 사람들은 액션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근데 원래는요.
2: 안 보여주니까.
1: 법적으로 네. 가지고 다녀야지 네. 돼요. 원래는.
0: 네. 영주권도 들고 네.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 네. 원래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원래는.
0: 근데 한번 이게 뭐 분실하거나 이러면 재발급하는데 몇 년이
1: 그렇죠.
0: 걸리니까 무서워서 다들 두고 다니고
1: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카피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2: 카피라도 네. 가지고 다니시고 요즘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요즘 위어 아이디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0: 네.
2: 위어 아이디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위어 아이디 받으시는 분들은 그 신분 체크가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운전면허증 그냥 일반 운전면허증이 아닌
0: 리얼 아이디로.
2: 예, 그런 네. 걸 들고 다니시면 그게 대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은 카피 들고 다니시던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들이 그런 거 어드바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에 잡혀가서 데려가서 추방시켜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0: 네.
2: 이론에 대한 거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1: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전화기로서 녹화를 해라, 녹음을 해라.
0: 네.
1: 그냥 그게 제일 좋은 증거물이고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0: 네.
1: 아이스랑 누가 죽었다. 아이스한테 죽었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녹음을 해주면은 제일 도움이 되고.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김 변호사님 그런 손님이 있었잖아요. 어떤 형사사건 손님인데.
0: 네.
1: 갑자기 데리고 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네. 막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법으로 형사법 위반했다고 해서 체포가 되면은 신분이 있든지 없든지 헌법적인 권리가 많아요. 그
0: 네.
1: 과정 자체가 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픈 콜트 네. 법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서류도 받아야 되고
2: 변호사도
1: 어떤
2: 지정이 되고
1: 걸렸는지.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형사사건에 걸리면은 권리가 훨씬 더 많고
2: 이민은 아니에요.
1: 이민법은
2: 네. 좀
1: 그냥 손님으로 있으니까
2: 네. 이민법은 조금 이게 법이 아니라 제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서
0: 네.
2: 이것도 바뀌는 그런
0: 정책이,
2: 예. 네. 정책이 바뀌면서 그 정책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루고 나가고 싶은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이민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있냐 따라서 뭐, 여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영주권 주는 나를 위해 하기도 하고 신분을 주기 위해서.
0: 네.
2: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0: 이렇게.
2: 예,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가 그 최고 권리자로 있냐 따라서 나라 전체의 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은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는 법이에요.
0: 네.
2: 법으로 주어진 권리가 있고 하는데 이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 근데 한국에도 요즘 제가 궁금한데
0: 네.
1: 요즘에 보니까는 외국 분들이 많이 거기에
0: 맞아요.
1: 이민 가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가서 일도 하고 결혼도 네. 하고 하는데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그렇게 다 길에 걷고 있으면은 그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한국은.
0: 네. 이미 그런 분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단속하는 걸 본 적은 없고요.
1: 예. 근데 체크는 해요. 그리고 그런 증 그런
0: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예.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무슨 패스포트나 뭐 그런 거.
0: 그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단속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없는데 현재로서는 워낙 많은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예. 정책을 바꿔야 된다. 찬반 논란이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2: 지금. 그리고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한국 가면 길거리에
1: 외국
2: 진짜 많아? 너무 많아서
0: 그렇다,
2: 그렇게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같이 네. 생기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게 그 옆에 동남아시아 다른 분들도 한국 분이라고 비슷하고 네. 그리고 얼굴 봐도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1: 근데 맞아요. 불법 체류자가 많을까요 한국에?
0: 많죠.
1: 그래요? 많죠. 여행 왔다가 그냥 거기에서 일하면서
0: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들어왔다가 그냥
2: 인건비가 세니까 네. 다른 나라보다
0: 많다고.
2: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듯이 비슷한.
1: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0: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민단속이 워낙 시끄러워서 다른 변호사님보다 두 분을 뵈면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너무 좀 광범위하네요. 네.
1: 그리고 뉴욕 도시는요.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2: 이민자들 많이 네. 너무 많이 네.
1: 하도 많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는 그럼 저희들이
2: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많은 동양 사람들 중에 누가 불법인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를 하려 그러면 여기 한번 베이사이드나 플러싱 한번 다녀보십시오.
1: 근데 형사 법원에 뭐 아이스가 와서 기다린다고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네.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보지는 못했어요.
2: 저도 보지 못했어요.
1: 그렇죠. 근데 네. 우리 형사법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본 거는 이제 저희 손님들이 보석금을 못 내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아서 네. 집행유예한테 뭐 이렇게 체크인하러 간다든지 프로베이션한테 아니면은 교도소로 가야 된다. 그때는 거기에서 만약 불법 체류자면은 아이스가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홀드해놓으라고
0: 네.
1: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형사 사건 형벌은 끝냈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변호를 하면서. 그런 형벌을 안 받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네. 특별히. 원래 네. 그렇지만 요즘엔 네. 특별히.
2: 근데 이제 형사법이 아까 라베노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형사법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검거대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권리들이 있어요. 네. 신분이랑 상관없이.
0: 상관없고.
2: 불법이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동등합니다.
0: 네.
2: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지 이민국은 신분만 체크하는 사람이다 보니 약간 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데
0: 네.
2: 그래서 이제 형사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법원 앞에서 뭐 잡히고 이런 건 진짜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혹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리아로 너무 많이 하니까
0: 네.
2: 이게 매일 이런 일이 있나 그렇지 않 밖에서 네.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0: 약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2: 네, 그렇죠. 네.
1: 타지에 사는 제 친구들은요. 저보고 야, 뉴욕 도시 괜찮네요. 그래서 왜 what's the matter 하니까.
2: 위험하다고.
1: 막 길에 걸어 다니면은 막 강도 사건 일어나고. I said no. 그거는 그냥 뉴스에서 몇 가지만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
0: 맞습니다.
1: 메라톤 가면 네. 안 그렇잖아요.
0: 직접 보질 못했지만 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네. 나오고.
2: 맞죠.
0: 사실 뭐.
2: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0: 네네,
2: 그 대신
0: 있고.
2: 인구도 워낙 많아서. 맨하탄에 걸어다니는
1: 당하겠지,
2: 길거리에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이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많은데요.
0: 아니, 이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하루에 몇 명 정도를 강도를 당하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1: 그건 그런데 우리가 몇 밀리언이 살았으니까. 네.
2: 얼마나 많은데요.
0: 네. 자, 오늘 이풀기 시간을 이렇게 좀 드렸고요.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이제 준비하신 얘기들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변호사님,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어요.

0: 자, 오늘은 라디오 생활백서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인 킴 합동 법률사무소의 두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1: 두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네. 네, 우선에 저는 양육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다음 우리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워커스 컴펜세이션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실 거고, 네. 제가 시작하죠 그러면.
0: 네, 네.
1: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뉴욕 주에는 네. 어떤 거냐 이게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사시다가 뭐 이민을 왔던지 아니면은 뭐 잠깐 일하러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0: 네.
1: 잠깐 동안
0: 거주하시는 거.
1: 네, 그렇지 그냥 이민이 아니죠 이분들은 이제 거주하러 오셨는데 일하러 오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에서 뭐 9살, 10살 이렇게 그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그다음에 미국에 엄마 아빠 따라서 와서 이제 뉴욕에서 열심히 플러싱해서 생활을 하죠.
0: 네.
1: 생활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0: 아, 네.
1: 안 좋아지는데 네. 아빠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고 엄마는 미국에 계속 있고 싶고.
0: 어떡하지?
1: 아이들은 한 명은 미국에 있고 싶고 한 명은 한국에 가고 싶고 이런 와. 상황이 없지가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통 뉴욕에서 아이들을 키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뭐 양육권에 대해서 싸우게 되고 이러면은 뉴욕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서 양육권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뉴욕 주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양육권을 이제 신청을 해요. 네. 판사님한테. 그런데 이 가족은 이분들은 한 분은 한국에 가고 싶고 짐 싸서 갈 거고
0: 네.
1: 내일 그다음에 한 분은 뉴욕에 계속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을 또 한 명은 누나는 한국에 가고 동생은 뉴욕에 있을 거고 이러니까는 되게 복잡해졌는데
0: 완전 복잡하네요.
1: 그죠?
0: 네.
1: 그러면은 소송을 갖다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왜냐면 두 분 다 지금 한국 시민이세요. 한국 시민이시고
0: 네.
1: 아이들은 또 한국 시민이고
0: 네.
1: 근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0: 네.
1: 그럴 때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어쩔 때는 아빠가 만약에 한국에 먼저 가시면 한국에서 이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0: 네.
1: 근데 한국 법은 네. 한국 법은 미국이랑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도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미국에 지금 뉴욕에 계속 계시는 어머님도 어떤 분들은 빨리 퀸즈 법원에 가가지고서는 가정 법원에 가서 우선에 양육권이랑 그다음에 그 아이들 차일 서포트랑 그다음에 커스터디라고 하거든요. 양육권.
0: 네.
1: 그거를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네. 아빠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송 서류를 갖다가
0: 네.
1: 아빠한테 전달을 해요.
0: 네.
1: 근데 엄마가 직접 전달하면 안 되니까는 그 전달하는 회사를 써서 그래서 전달을 해요. 왜냐하면은 뉴욕 법으로서는 아빠한테 그 서류가 전달이 돼야지 그 뉴욕에 있는 가정법원이 그 아빠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들 다 한국 시민이지만은
0: 네.
1: 아이들이 뉴욕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뉴욕이랑 커넥션이 있고 여기에서 또 생활을 했으니까는 뉴욕 가정법원은 이 아이들을 어떤 누가 키워야 되고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빨리 아빠가 한국에 가시기 전에 소송 사건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서류를 갖다 아빠한테
0: 전달해야지
1: 돼요. 전달을 네.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이런 사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는 근데 아빠가 만약에 한국에 갔다고 합시다.
0: 네. 서류를
1: 한국에
0: 못
1: 가서
0: 받았어요.
1: 서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셨어요.
0: 네.
1: 뭐 서류를 받아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0: 네.
1: 가서 거기서 양육권 사건을 한국에서 또 시작을 했어요.
0: 네.
1: 제가 한국 변호사는 아니 한국 법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0: 네.
1: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는 한국 법은 아이들이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은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은 한국에 있는 법원이 그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친자, 뭐,
1: 네, 자식이 그 한국 시민이니까.
0: 한국 네네.
1: 시민이니까. 그래서 한국 법원 보니까는 뭐 한국 그 부모가 적어도 한 명이 한국 시민이고 아이들이 또 한국 시민이면은 그러면은 그런 네. 한국 법원이 권리가 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미국 이제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딴 변호사니까 제가 와 미국 법원이랑 뉴욕에 있는 법원이랑 너무 틀리다. 왜냐하면 뉴욕 법원은요 시민권을 안 따져요. 네. 당신이 뭐 한국 시민이든지 남미 시민이든지 they don't care. 그냥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뉴욕에서 살은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네. 여기서 최근에 여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뉴욕 법이 뉴욕 법으로
0: 적용된다
1: 적용이 네. 돼서 네. 뉴욕 법원이 판결을 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려요. 네. 그죠? 저도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빨리 소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미국에서.
1: 그런 상황 미국에서 뉴욕에서 네. 소송을 해가지고 그 남편분이나 누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시기 전에 네. 빨리 그 서류를 전달해야지 돼요. 오. 그래서 뉴욕 법원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권리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아니면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서 그런 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0: 뉴욕에서 이 판결을 딱 내려줬는데 남편이 아니 우리 한국에서 다시 할래 이런 것도 되나요?
2: 그럴 수 양쪽으로 변호를 네. 해야 되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네. 양쪽으로 소송이 들어가는 이혼 소송이 여기서도 시작되고 여기서도 네.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1: 근데 한국은 네. 모르겠어요. 제가 네. 한국 법원은 이걸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미국 법원은 우선은 이혼 소송 사건은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를 줘요.
0: 네.
1: 그런데 양육권은 미국 가정법원이 되게 이거는 엄격하게 취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아무리 한국 시민이라도 거기에서 나중에 뭐 소송 사건을 시작을 했다고 해도 우선에 아이들이 여기에
0: 있고
1: 예, 네. 지금 1년 동안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고 여기에 살았고 플러싱에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판결이 나야 된다고 가정법원이 그 권리를 갖다 나주진 않을 거예요.
0: 네. 네. 이쪽에서 양육권
1: 네. 나주진 않을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판결이 여기에서도 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날 수도 있겠죠.
0: 네. 일단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1: 네. 시작을 빨리 해서 근데 시작만 해서는 빨리 전달.
0: 아, 전달까지. 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만약에 이제 플러싱에 살았기 때문에 퀸즈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에 대한 어떤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0: 네.
1: 엄마랑 계속 살아야 되고 뭐 아빠랑 방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판결이 임시 판결이에요.
0: 네.
1: 임시 판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갔어요.
0: 네.
1: 할머니 방문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0: 네. 안 돌려와
1: 안 와요.
0: 네.
1: 이럴 때는 이거는 인터내셔널 법 국제법이라고 해요.
0: 네.
1: 국제법을 어겼다고 이거는 신청할 수 있어요.
0: 아,
1: 그거는
0: 네.
1: 좀 복잡하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지만.
0: 네.
1: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지 돼요.
0: 네. 그런 케이스를 사실 뭐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을
1: 그래요?
0: 잠깐 데려가서
2: 맞아요.
0: 안 돌려보내줘서 네. 찾으러 데리고. 한국으로 가고.
2: 근데 네. 양육권 싸움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싸움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0: 네. 네. 잠시 후에 네. 살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백서.
1: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인킴 합동법률사무소 김두정, 라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718-321-9797번입니다. 맨해튼에 본점이 있고요. 베이사이드에도 있습니다. 맨해튼은 29 웨스트 36 스트리트 402호고요. 그리고 베이사이드는 215-10 노던 블러버드 201호. 111 경찰서 옆 건물입니다. 네. 양육권 소송 관련 사건 살짝 얘기를 네. 좀 했는데 예.
2: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래서 그 퀸즈에 사니까는 이제 퀸즈 가정법원에 가서 양육권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해 가지고서는 네. 우선에 임시로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빠는 방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임시 temporary 네. 그러니까 임시 그런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게 아빠도 다 이제는 받았어요. 그죠? 네. 소송 페이퍼도 받았고 그 임시 명령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이 와서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에 가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방문을 하고 이제 가을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빠가 안 와요. 그죠? 아빠가 안 와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둘 다 동의한 그런 계약서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1: 네.
2: 헤이그 컨벤션 트리티라고 나라끼리 네. 나라끼리 이렇게 사인한 계약서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계약서 같은 거 그 컨벤션 그 트리티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엄마가 아이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 이제 임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을 보면은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야 되고 뉴욕에 있어야 되고 엄마 밑에서 이제 커야 되니까 임시로.
1: 네.
2: 그런데 아빠가 데리가서 안 와요. 그럼 이럴 때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되고, 근데 뭐를 도와주냐? 이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를 도와줘야지 돼요.
1: 네.
2: 왜냐면 이거는 납치한 거랑 이제 비슷해, 그렇게 네. 취급을 받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벌써 엄마가 받아놓은 그런 판결이 있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주, 이 나라의 법을, 법 안에서 권리가 있으니까는
1: 네.
2: 한국도 그거를 리스펙트를 해줘야지 돼요.
1: 네.
3: 한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한국에서 예, 있다가 미국으로 맞아요. 데리고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럼 미국이 또 그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을 네. 또 도와줘야
1: 돼요.
2: 네. 왜냐 아빠가 또 한국에서는 그런 권리가 있었으니까는
1: 판결이
2: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사는 네. 아이들이 한국에 살았다고 하면은
1: 네.
2: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국제법으로서 막 싸우는 거죠.
1: 네. 일단은 이제 퀸즈나 뭐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이혼 문제를 겪게 되면 뉴욕이나 여기서 이제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어떤 판결을 받고 상대한테 전달하는 게 서류
2: 네.
1: 전달.
2: 그 판결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1: 네.
2: 우선에 소송을 먼저 시작을 하고
1: 네.
2: 그러니까 사건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사건을 빨리 법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꼭 그 상대방한테 정식적으로 전달. 법을 예. 따라서 정식적으로 전달을 빨리 해야죠.
1: 네, 여기까지.
2: 예.
1: 네. 자, 참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생기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3: 사람들이 사는 데다 보니까, 그렇죠.
1: 네.
3: 아이들도 있고, 이혼들도 있고, 양육 케이스도 있고, 양쪽에서, 요즘은 또 이게 듀얼 시티즌십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쪽도 시민이고 저쪽도 시민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 법이 굉장히 나라가 아니라 이 인터체인지 되고 인터크로스 컨트리 되는 이게 적용되는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네.
3: 예.
1: 자,
3: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이게 얘기하려던 토픽이 아니었는데
1: 네.
3: 이 한국 분들인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미국에 살기 싫어서
1: 네.
3: 한국으로 가서 리타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많잖아요.
3: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뭐 한국에서 원래 이렇게 재산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1: 근데 네.
3: 미국 시민이었는데 거기 가서 사시면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기 아파트도 사고 사니까
1: 네네
3: 예, 뭐 딴 것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아 나는 시민이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 네.
3: 한국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국에는 상속법이 세지 않습니까?
1: 네.
3: 세금이 워낙 세고. 다 책정이 되고 세금이 네. 세다 보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탁해서 거기 사시고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미국에는 황당해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일단 와이프한테 가요. 그렇죠? 집도 이제 와이프한테 어떤 것들은 곧장 와이프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가지 않고
1: 네.
3: 집 같은 거 특히 집. 뭐 나머지는 상속에 대한 거는 뭐 한국도 비슷하지만 뭐 부모랑 자식이랑 같이 나누는 그런
1: 몇 대 몇
3: 네, 네 그렇지만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와이프한테 갑니다.
1: 네.
3: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남편 이름으로 소유돼 있는 게 와이프한테 넘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되고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가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미국 시민 이거는 이제 시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세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한 생활이 길어 얼만큼이었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리타일하실 생각을 하시면 꼭 그 의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의도하지 않고 네. 한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2: 근데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상속법을 따라서 처리가 된다고 예,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재산
3: 그것도 약간 애매해지게 한국법이랑 미국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1: 네.
3: 예, 한국법이랑 미국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시민이 아무리 한국 이게 미국 시민권자라 그래도 이 시민에 따라서 한국은 책정을 하지 않아요 세금을
2: 이런
3: 이게 거기서 거주 레지던시 때문에 이 세금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살았냐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 하는 거지 시민이냐 아니냐로 심플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더라도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소유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 물건 정리할 때는 한국에 대한 상속세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도 아예 거기서 평생 살 거다 하면 생각을 하시고
1: 네.
3: 그 상속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냥 가셔서 되는 게
2: 근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미국에 살아도
3: 네. 미국에 살아도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자녀분들이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이고 그 한국 법이 생각하는 residency requirement 이제 거주에 대한 게 미트되게 되면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 한번 상속세. 상담을 받고 한국에 네.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3: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상속 받는 사람도 외국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상속세가 있어서 세금을 혜택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을 이렇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요. 무슨 조금만 퍼센티지에 대한 해금 이게 세금을 조금 면제해주든지 이렇게 있는데 외국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자식들이 외국일 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 와이프도 만약에 진짜 미국에 있는 사람이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셔야죠.
2: 근데 이런 건 있나요, 그러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데?
1: 네.
2: 근데 우리 한국이, 네. 우리나라 한국이,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아직도 한국을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2: 근데 우리 한국이.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2: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
1: 네. 인구가 줄고.
2: 그죠.
1: 네.
2: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같이. 제가 그렇죠. 미국 시민이지만은 그래도 Korean American이잖아요.
1: 네네.
2: 저는 한국에서 몇 년 살았으니까 태어났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한국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받고 거기에 좀 쉽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한국 나라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일이.
3: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 나라 정부는 돈을 어떻게 봅니까?
2: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막 이민도 오고, 네.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재산을 갖다가 오은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네. 사람이 오히려 제가 원하면은 다시 한국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Korean American 걔네들한테 또 물려줄 수도 있고.
1: 네.
2: 제가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서
1: 제가. 재외동포청에서 비슷하게 이제 한국으로 예. 완전히 돌아와서 정착을 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만드는 걸로
2: 있어요,
1: 알고
2: 요즘에?
1: 있는데. 네. 이 여기서 대신 싹 다 정리해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3: 여기서 그렇게 되면 다시 네. 한국 시민권
2: 받을 수 있다고요?
3: 65이 넘어가는 분은 네. 한국으로 다시 가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시리즌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살 수 있게끔 한국에서 허가를 주는 걸로.
1: 65세 이상이 되면 두 네.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선택적으로. 나 한국 국적도 가지려면 이렇게.
2: 둘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국적. 그걸 허락을 할까?
3: 그럼 미국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고.
2: 미국은 두 시리즌십.
3: 레코넨스죠.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서 그냥 시민권 따시는 거 60.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속세는 상관이 없이 네. 다 모든 한국에 사는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 근데 이제 미국도 아까 외국인을
3: 미국도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도 상 상속세가 여기에 영주권자도 시민권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상속에 대한 게 되듯이 한국도 거주 그러니까 꼭 네. 시리즌십에 시민권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금에 대한 거는 상속세가 됐던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거는 어느 나라든 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한국 에서 이렇게 진짜 재벌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밑에 있는 분들 다 내야 되는 거 같아요.
2: 제가 한국 정부면은 네. 잘 들으세요 한국 정부. 제가 한국 정부라면은 그 나라를 그래도 좀 살리려면은 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할머니한테서 뭐 이렇게 내려왔고 거? 그러니까는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나한테 주고 싶다. 네. 근데 나는 크리안 아메리칸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좀 쉽게 받아서 그거를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그쵸. 좋죠.
2: 그 나라를 살리는데 좀 한 방법인 거예요.
3: 받는 분들은 다. 받는 분 생각을 해요. 네. 네.
2: 아니, 나는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니까 한국도 알고 그래도 크리안 그런 커넥션이 있으니까. 네.
1: 잘 감성... 들으셨습니까? 한국 정부.
3: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쪽으로 확 기울기는 했는데, 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네. 일, 그렇죠. 될 일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의도가 없이. 네. 아니, 그러면은 근데... 내야 되는 세금은 진짜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항상 그걸 찾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2: 그쵸.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는 집을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한국에 집이 있는데 대구에 네. 집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집을 저희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데 우리들은 다 뉴욕에 살아요. 네. 뉴욕에 미국 시민이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도.
0: 거의 뭐 세금으로 네. 거의 반 가까이 내야 되고.
2: 네. 그래서 안 받는대요. 제가 듣기로는. 네.
3: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 그러면 있는 분들 그 왜냐하면 어디로 가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도 미리 내야지 되고 또 받으시면서 또 이슈가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이 되더라도 조금 되더라도 그냥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하시죠. 근데 이게 타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세금이 이게 크면 재산이 크면 클수록 그 이슈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크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지 그 재산을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팔아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야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걸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를 내야 되는데 이게 크면은 이것도 네. 내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이거 못 내잖아요.
2: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3: 그럼 팔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2: 그럼
3: 아직까지.
2: 어떻게 되지? 그럼 어디까지
0: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고
3: 만들어서 빌려서 내지 않으면 정부에다가 넘기는 거죠.
2: 바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럼 정부는 그걸 어떻게 하지?
0: 그건 모르겠어요.
2: 듣고 있습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리타이어 하겠다 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가시기 전에 재산 부분에 상속 문제
3: 네,
0: 잘
3: 상속에
0: 짚어보셔야
3: 대해서는 알아보셔야지 되고 거기에 사시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거기서 일을 하실 거 아니니까 이게 상속세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세금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의논하시고 여기에 있는 걸 싹 다 이제 이게 한국에 나중에 살 생각을 하시고 미리 뭘 사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왜 미국에서는 아, 내 와이프니까 와이프한테 가겠지. 근데 와이프한테 가는 것도 이제 한국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2: 내야 된다. 네.
3: 상속세를 그러면 내야 되기 때문에
2: 있는 와이프가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3: 받을
2: 그
3: 수가 없어요.
2: 남편 이름으로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도 못 받는다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와. 네. 아니요, 뭐 이름을 갖다 같이 넣어놓으면 미국은 같이 넣어놓으면
3: 같이 공동명의라 그래도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2: 또 세금을 내야 되고
3: 무조건 이게 누가 남편이고 이게 릴레이션십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만약에 위원장이 없으면
2: 근데 집 이름 그 집 문서에다가 그렇죠. 허스밴드 앤 와이프 이름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3: 미국에는 이제 집이
2: 자동적인
3: 집에 대한 그 밸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는 집 아니에요.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 아니, 난 이게 좀 안 믿어져서 그래요.
3: 근데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한테는. 사는 요 집이 하나뿐이고 미국에서는 이 집에 내가 살게 되면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이름이 두 개 있으면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가지 않습니다. 집만. 부인한테. 예. 부인한테만 100% 가요. 나머지 재산은 부인도 자식이랑 나눠서 가지셔야지 되는데 집만. 근데 한국은 집이고 뭐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속이 될
2: 갈 때는 무조건
3: 상속세가 와.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거기 한국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와이프고 와이프한테서 자식한테 넘어갈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혜택도 뭐고
2: 아니
3: 있다고
2: 근데
3: 하는데
2: 제일
3: 내기는 내야지
2: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허스밴드랑 와이프가 한국에서 집에 네. 같이 사는데 집 문서에 허스밴드 와이프 이름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3: 네.
2: 근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그 살고 있던 집에 계속 그 와이프가 살 수는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그러면 그래도 허스밴드에 대한 50%에 대한
3: 상속세는
2: 거기에 내야. 대한 상속 세금을 내야지.
3: 그럼요.
2: 와, 네. 그게 저는
3: 내야지 됩니다.
2: Make sense가 안 돼. 왜냐하면
3: 네, 납득이 안 돼.
2: 네. 네, 그러면은 와이프가 못 내면은 어떻게 해요?
3: 못 내진 않죠. 그렇게 될 때는 무조건 집이 있기 때문에
2: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3: 그럼
2: 뭐
3: 어떻게
2: 세금을 내야 된다.
3: 어떻게 하든지 내야지 돼요.
2: 오케이. 근데 뉴욕이랑 틀려요. 뉴욕은 집을 사면 보통 남편이랑 와이프가 이름을 둘 다 넣어놓잖아요. 거의 다 같이 그저에. 네. 그럴 때는 남편이 먼저 갑자기 죽게 되면은
3: 그냥 자동
2: 와이프 집이에요. 네. 와이프 집이죠. 네.
3: 네. 자동적으로
4: 사실 납득은 되는데 네. 이해가 되는데
2: 그렇죠. 오케이 그냥 큰 네. 차이네요. 네. 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 자,
2: 혹시나 모르니까 그 네. 세금을 좀 준비해 놓으세요.
3: 그렇죠.
2: 만약에 계신
3: 한국으로 가서 살 생각이 있다 아니면 한국의 재산이
4: 알아보
3: 상속 문제를 꼭 네.
4: 알아보시고
2: 그걸 모르잖아요. 그 나이에 어떻게
3: 알아보시고 맞아요.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세금이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알아보시는.
4: 네.
3: 자, 어느새 이제 끝이 났습니다.
4: 오늘 비즈니스 네. 관련해서 또 말씀을
3: 하려고 했었는데
2: 이것도 비즈니스지 뭐.
3: 보통은
2: 세금, 집, 상속 뭐 이런 거
4: 한국 방송 보면 잠시 후에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어.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나눠 빼가지고 라디오는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2: 그럼 그 비결을 솔루션을 네. 저희가 유튜브로 보내고요. 이렇게
4: 자, 아, 또 한참 기다려야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라인킴 합동 법률사무소의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했고요. 맨해튼 베이사이드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718-321-9797번. 오늘 말씀 나눈 건 정말 세 발의 피고요. 형사법, 민사법, 가정법, 상법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네. 가지 않으시면 안 돼요.
2: 아, 그죠.
4: 저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항상 막 설레고 들뜨고
2: 아,
4: 재밌고 아,
2: 그렇게 건... 들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즐겁고
4: 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자, 오늘도 두 분 감사합니다.
3: 네.
4: 좋은 오늘
2: 네,
4: 보내십시오.
2: 안녕히 계세요.
3: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오늘도 여자중학교 교실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신 있는 분 계십니까?
0: 저 어머님들 눈썹에 하신 것도 해당이 됩니까?
1: 아, 이것도 문신. 네, 그 문신 또 문신. 근데 외국에는 문신을
0: 진짜 많이 해요.
1: 네, 조금 더 이렇게 한국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문신에 뭐를 그렇게 새기나, 어떤 글을 많이 새기고 그림 또 어떤 그림 많이 새기나. 일본 사람들 야쿠자는 주로 이 도깨비 같은 거 많이 그린답니다.
0: 아, 무서운 도깨비.
1: 도깨비. 하고 잉어. 잉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물에 있는

0: 안 새긴답니다. 이렇게 어머니 이름
1: 아니면
0: 그리고 와이프 이름 아니면 여자친구 이름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미국의 그 소리 나는 아주 큰 오토바이. 바이크. 우리 아마 교회 근처에 그 가게들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할리 데이비슨을 또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마리아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제일 많은 게 자기 어머니 이름이랍니다. 아니면 마더라고 하거나. 네. 근데 몸 어디를 살펴봐도 아버지 이름은 거의 없다. 이런 씁쓸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같은 아버지로서.
0: 아버지는 발꿈치에도 안 한다. 엄마는 자기 엄마 이름은 여기 심장에다가.
1: 심장에다가요?
0: 네, 엄마 이름. 저는 이렇게 생기죠. 한정자. 이게 저희.
1: 아, 경자 자.
0: 조금 유치하네요. 아니, 경이 아니고 정입니다, 저. 아,
1: 정자
0: 자. 정자, 아, 자차. 저희 어머니 이름이 정자 자차. 참 에로틱합니다.
1: 그러시네요.
0: 여기, 정자. 저 중학교 때 놀림 엄청 받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겨놓을 만큼 사람들은 가족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이 소중하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1: 가까이 있는 사람이.
0: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상처를 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크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고 소중하지만 뭔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1: 너만큼은?
0: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너를
1: 어떻게 키웠는데?
0: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네 애비랑 이혼하려고. 아, 이건 아니네요. 누구 때문에 이혼 안 했다고요?
1: 너희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0: 너 때문에. 너만 안 났으면 엄마는 이혼 몇 번 했을까요?
1: 수십 번. 네? 결혼을 한 번 했는데 이혼은 수십 번.
0: 그렇죠, 그렇죠. 그 엄청 너 때문에 다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1: 그러고 보세요. 어쩜 저렇게 맞아, 이렇게.
0: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어쩌면 네 아버지랑 안 살았을지도 몰라.
1: 몰라.
0: 근데 너를 덜컥 가져가지고.
1: 덜컥.
0: 엄마가 이러고 살았어. 근데 어쩜 네가 엄마한테
1: 전부야?
0: 그럴 수가 있니?
1: 여기 지금 모녀지가 집중 타겟입니다 지금.
0: 네. 또 애들 입장에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하래? 엄마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야단이야?
1: 맞아.
0: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가 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문제는 항상
1: 있죠.
0: 항상 있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없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네. 구라입니다. 구라.
1: 구라.
0: 공갈.
1: 공갈.
0: 공갈이죠. 없는 교회는 없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로. 무슨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주일날 살짝 왔다가 기둥 뒤에서 예배 보고 얼른 나가는 사람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 예배 때도 오고 이렇게 만사형통도 오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1: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주로
0: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고 봐야죠.
1: 아,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는 계신 거군요.
0: 그렇죠. 제가 보기엔 주로 카메라가 잡히는 저쪽인 것 같습니다. 여긴 카메라 안 나오시는 분.
1: 목사님 주변에.
0: 그렇죠. 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다. 괜히 오해가 사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상처를 받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
1: 맞아요.
0: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만큼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대단한 상처의 끝에는 늘 그렇지만 그 한마디를 꼭 하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1: 맞아.
0: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1: 맞아.
0: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보필했는데요.
1: 맞아.
0: 정말 목사님 빤스까지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목사님 진짜 전도사일 때부터 제가 그냥 얼마나 제가 막 신학교 학비 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어쩜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저 뭐 받았어요?
1: 상처받아.

0: 상처받았어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냥 학습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정말 가깝게 지낸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죠.
1: 네.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만큼.
0: 그렇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제자.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것도 강력하게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자로 시작하는 사람. 네?
1: 베드로.
0: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데리고 다니는 몇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딱 예수님한테 상처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고속도로를 많이 탑니다. 고속도로를 막 타는데 꼭 고속도로를 타면 늘 보이는 게 두 가지 있다는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요?
0: 고속도로에서.
1: 늘 보이는 거?
0: 늘 보이는 거. 뭐가 보일까요? 중앙분리대 어처구니가 없네요.
1: 어처구니가 없네요.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어쨌든 그것도 보이긴 하죠.
0: 네, 그럼 그렇지만 황당합니다. 뭐 네.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다른 거 얘기해 보십시오.
2: 네? 끼어드는 거.
0: 끼어드는 거요?
1: 끼어드는 거. 자, 차선.
0: 이쪽 분은 얘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분은. 자, 이쪽 얘기해 드립니다.
1: 앞차의 뒷공문이.
3: 휴게소.
1: 휴게소. 휴게소.
0: 휴게소. 일반 도로에는 없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항상 있습니다.
1: 휴게소.
0: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구석구석을 많이 가봤는데요. 한 10년 가까이. 뭐가 항상 있냐면 항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는 늘
1: 공사 중이에요.
0: 교회 앞에도 뭐 공사하는 데 좀 있으시죠? 예? 네? 항상 공사 중. 근데 그 공사 중에 그 노란 팻말이 이렇게 있고, 요즘엔 새로 등장하신 형제님이 계세요.
1: 아, 마네킹.
0: 마네킹 형제님이 계셔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추워도 계속 참 신실하셔요.
1: 예? 네? 신실하세요. 네,
0: 그리고 그 모자 쓰시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은 보니까.
1: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0: 네, 저분은 되게 추운 날에도 저러고 계시네.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항상 사람들은 한 80, 90세까지 여행을 하겠죠. 근데 항상 있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덜 받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받죠. 목사님은 완성된 거 아니야? 완성됐으니까 뭐 이렇게 막 안수받고 그러는 건데 어쩜 목사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어쩜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실 수가 있어? 나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그리고 어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그냥 바로 자? 진짜 내가 일어나 보니까 여기 파트라시 돼 있더라. 목사님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쩜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1: 공사 중. 네.
0: 공사 중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도
1: 공사 중.
0: 공사 중. 네. 엄마 엄청 공사 중. 얼굴 완전 공사 중.
1: 어머니 아주 대공사 하세요. 대공사.
0: 엄마 지금 대공사. 올리고 뭐 이렇게 찝어서 넣고. 그리고 내 딸도
1: 공사 중.
0: 내 딸도 공사 중. 이 공사 엄청 긴 겁니다. 70년 공사. 큰 공사 맡은 겁니다. 교인도 공사 중. 내 남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 그래야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고. 우리 권사님도 공사 중이고. 내 딸도 공사 중이고. 근데 사람이 상처받을 땐 꼭 이런 말을 하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는 건 완성을 두고 말한 거거든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쩜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쩜 엄마가 돼가지고
1: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0: 어쩌면 남편이 돼가지고
1: 나한테 그럴 수 있어?
0: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그렇게 하면
1: 안 되는 거야.
0: 안 되지. 내가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닌데.
1: 맞아.
0: 한 달에 한 1억 좀 갖고 오라는 건데. 내가 그게 뭐
1: 정말 많이 바란 건 아니네요.
0: 그것도 다이아 조그만한 거, 한 3캐럿짜리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어쩜 그걸 안 줄 수가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우, 짜증나, 주여. 근데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최고로 큰 상처를 받는 건 딱 한 번이 오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지만 남편도 내 말을 안 듣지만 누구도 내 말을 안 듣습니까?
1: 나도 내 말을
0: 잘 안 들어요. 맞아. 그럼 그 나라는 거는 누구고 내라는 건 누굴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소망하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에게 부르는 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네. 내가 소망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네. 내가 소망하는 믿음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내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에게 삶의 이쪽 방향으로 와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오지게 안 들어요. 누구처럼 안 듣습니까? 자식처럼 안 들어요. 남편처럼 안 들어요. 도대체 이 인간은 결혼한 지 27년이 됐는데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오지게 안 변해요. 오지게 안 변해요. 우라지게 안 변해요. 불안하시게 안 변해. 그 남편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 변하는 자기를 보면서. 근데 사람은요, 언제 변하냐면, 전 두 번인 것 같아요.
1: 두 번?
0: 네. 사람은 갑자기 변할 때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대가 됐나, 이 양반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어머, 이 양반이 살 때가 됐나? 이러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준영변이 죽을 때가 됐나?
1: 이제 나도 좀 행복해지려나?
0: 주여, 감사합니다. 새 오빠 만나야지.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실제로 변합니다. 깨달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또 한 번 사람이 변하는 게 있는데 아주 큰 사랑이나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더라고요. 아주 큰 사랑을 받을 때 아주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아주 놀라운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뒤질 때가 되거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감동받으면, 사랑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은 뭘 못 받은 걸까요?
1: 사랑.
0: 정말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애들이 진짜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는 엄마의 사랑을
1: 못 받은 거예요.
0: 못 받았어. 사람들은 그거를 딱 한 번 정말 알면요. 돌이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이러진 말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러진 말자. 우리 아내가 나한테
1: 어떻게 했는데.
0: 어떻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진짜 이러진 말자. 그래, 내가 이러진 말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변화는 결과물로
1: 그렇죠.
0: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1: 반찬이 달라지겠죠.
0: 반찬 같은 거 좀 신경 쓰죠.
1: 그렇죠.
0: 오뎅 같은 걸로 신경 씁니다. 오뎅 엄청 맛있다. 오뎅. 오뎅도 냉장고에 꺼내는 오뎅이 맛있을까요?
1: 막 방금 막한 거.
0: 방금 해가지고 김이 막 모락모락 일어나는데 거기다 깻가루 같은 거 뿌려가지고 뭐가 맛있죠. 뭐 큰 돈으로 어떻게 갑자기 남편을 사랑합니까? 있는 범위 안에서 냉장고에 줄 거를 남편 사랑하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1: 바로
0: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해가지고 이제 저기 청산가리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지금. 제가 다 속에서 하고 싶었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명이 그냥 남편이 그냥 어우 여보 정말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신년에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상처를 주겠죠.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처받을 때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엄마인데, 어른인데, 엄마가 더 나이도 많고 많이 살았고 나는 엄마 애인데.
1: 오늘 집중 타겟이에요 오늘.
0: 아다리가 잘못 걸린 거죠.
1: 그렇죠.
0: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대체 전향배는 변하지 않아. 30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여, 그냥. 그러지 말고, 그래, 우리 남편도
4: 맞아.
0: 공사 중이다. 그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남편이 깨닫겠죠. 어느 날 자식이 깨닫습니다. 네. 저는요, 군대 갔는데요, 어머니 사랑이 처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제가 어머니 돈을 많이 삔땅이래. 그, 허락받지 않고 미리 갖다 썼거든요.
1: 미리 썼군요.
0: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뭐. 그리고는 엄마, 나 한영사전 사, 거니까 돈 줘.
1: 한영사전
0: 엄마가? 그 뭐, 돈 얼마야? 그러면 제가, 뭐, 아, 줘, 엄마, 15,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갖다 쓰고, 한 일주일 지나면,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되니까 돈 줘. 그럼 뭐 저번주 안 샀냐? 그건 한영, 이건 영안.
1: 어머니 모를 줄 알고.
0: 어머니 모를 줄 알고. 아. 제가 계속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타가지고 이제 어디에 썼는지 헌금했을까요? 성경금했나? 뭐
1: 그렇게 유익하게 쓰진 않았었겠죠.
0: 네. 그 두뇌 개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두뇌 개발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많이 맞았어요.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가을이 됐는데 사람이 힘드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2: 엄마 생각.
0: 엄마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가을에. 강화도에 감이 아주 감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홍시를 좋아하시거든요. 어금니가 없어서. 그래서 딱 보는데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여보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코가 찡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걸요?
4: 아들이에요.
0: 이게 아들이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원래는 많이 우시는데 그날은 우시지도 않고 우냐? 그러시더라고요.
1: 우냐?
0: 그런데 갑자기 감나무에 홍시가 수백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 하나하나에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하나씩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쪽 감나무에는 돈 삐땅 친 거. 저쪽 감나무에는 제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없어서 안 사줬는데 입 나와가지고 2주일 말 안 한 거. 뭐 별게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우냐 그러는데 제가 엄마 감 좋아하잖아 이씨. 갑자기 생소하게 감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해는. 근데 이제 고참이 딱 그때 들어오니까 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전화 얼른 끊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인간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은 최소한의 공사가 1달러 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강한 충격이거나 죽을 것 같은 충격, 너무 큰 고통이거나 아니면 큰 은혜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어쩜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교회는 완전 좋대던데. 나 교회에서 상처 엄청 받았어. 젓갈 그거 여전도에서 젓갈 팔다가 그 연병알놈의 젓갈 팔 내가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근데 이제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개가?
4: 아닌 거죠.
0: 아닌 거죠. 나 치사하고 더럽고 말도 못하고.
1: 젓갈 하나 때문에도.
0: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곪막하고. 근데 그래 그 권사님도 공사 중이야. 그래 장로님도 공사 중이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저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누구야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안 받아들여.
1: 그런 분들 많아요. 네.
0: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는데 참 주님은 마음 넓으시네요.
1: 내가 나를 용서
0: 넓으셔. 우리 주님은 참 마음이 넓으셔. 저는 제가 용서가
1: 안 되는데
0: 안 돼요. 주님은 저 용서하세요.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되네요.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어쩌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남한테는 다 그러지 말라고 엄청 얘기해놓고 그리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비판을 다 해놓고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네요. 주님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너 용서했다. 괜찮다. 너도 공사 중이다. 이 땅에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도 너를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네 이웃도 네 가족도 좀 받아들여라. 사람은 다 공사 중이고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마음에 딱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저희도 이제 신년인데 혹시 작년까지 마음에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으니까 난 평생 그 사람 보지
1: 않을 거야.
0: 않을 거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난.
1: 그럼
0: 나 진짜
1: 내가 뭐라 나 뭐 똑바른 사람인데.
0: 나는 진짜 나는 뭐
1: 난 정확해.
0: 나는 뭐 진짜 한 번 아니면 난 주님이 기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세상과 소통이 안 됐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와 서로를 용납해서 불필요한 상처 받지 말고 불필요한 상처 주지도 않고 새해를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유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창호 선생님.
3: 네. 네. 아유, 전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제가 학생 때 명성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2: 아,
3: 그래서 수요예배 또 이제 솔리스트로 또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2: 네.
3: 근데 그때 들었던 박수 소리가 있는데.
2: 네.
3: 그 박수 소리가 우리 명성제일교회에서 고스란히
2: 그대로
3: 믿음의 그 유산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2: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3: 이게 약간 이게 정말 약간 북한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근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어, 사실 저번 주랑 이제 연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저번 주에 삶은 공사 중이다.
2: 공사 중, 공사 중.
3: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길을 가다 보면 한국은 이렇게 공사 중인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래서 늘 공사 중인 것처럼 사람도 다 공사 중이다. 우리 아빠도 공사 중이고 우리 엄마도
2: 공사 중이다.
3: 공사 중. 네. 그리고 우리 누나도 공사 중이다.
2: 얼굴에
3: 네. 공사가 필요합니다. 좀.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어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상처받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네. 한마디로 ING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목사님도 현재 진행형이지 목사님이 완성한 게
2: 완성된 게 아니다.
3: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그걸 보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2: 아, 목사님도 공사 중.
3: 목사님도 아, 공사 중에 부도 났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2: 배반했어.
3: 배반. 자매님 배반했네요.
2: 그러니까.
3: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요? 엄청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중이라고요?
2: 공사 중.
3: 공사 중이다. 네. 그때 마음이 좀 넉넉한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가려면 어때야 될까요? 화려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될까요?
2: 오래 가려면 편안해야죠.
3: 오래 가려면
2: 편안해야죠.
3: 편안해야 되죠.
2: 그렇죠. 네.
3: 내 아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라는 분 손 들라고 하면 가정이 파괴되니까 저를 보고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세요.
2: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3: 이렇게요.
2: 오케이 오케이.
3: 내 아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
2: 편안하다.
3: 내 남편도 되게 편안한 편안하다. 스타일이다.
2: 화려하진 않다.
3: 라는 분 진심으로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쪽 하겠습니다. 시 작.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봐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건 뭘까요? 그 인간하고 안 살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정말 편안하게 오래 가려면 사람이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공간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누구누굴까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도 괜찮습니다.
2: 뭐 백남준 선생님.
3: 백남준 선생님.
2: 네. 또 뭐
3: 끝났네요. 끝났네요. 그냥 백남준 선생님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소나무를 찍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계세요. 그분의 성은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2: 네, 사진을 낸 사람이
3: 예, 그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배병우라는 분이 계세요. 배병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외국의 유명한 경매장에서 아주 막 최고의 경매가를 살아있는 작가가 원래 사람이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2: 그렇죠.
3: 그게 덜하거든요.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셔야죠. 살아계셔야죠.
2: 살아계셔야죠.
3: 그렇죠. 목사님 자꾸 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명이라는 걸 붙을 때는 뭔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2: 그렇죠.
3: 와, 그 작곡가 정말 엄청나다. 그 화가
2: 정말 대단하다.
3: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분은 살아계신데도 너무 대단하다 인정을 받는데 이분은 주로 소나무를 찍습니다. 소나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때 그분의 사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국의 유명한 가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사진을 딱 샀어요. 근데 이분이 배병우라는 분인데 이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검색하셔서 그분 사진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게 많은데요. 그분은 주로 사진을 언제 찍냐면 새벽에만 찍는데요. 왜 새벽에만 찍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새벽 조명 때문에.
2: 새벽 조명.
3: 새벽에 조명이 없는데 조명 때문에.
2: 그러니까 새벽 일출.
3: 그렇죠, 그렇죠. 천연 조명. 햇빛. 좋습니다.
2: 다음.
3: 또.
2: 또.
3: 예? 어? 어떤 거예요?
0: 생동.
3: 아, 생동감.
2: 그 아침 새벽에 생동감.
3: 아, 그렇죠. 또요.
2: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3: 지금 목사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엄청 막 사모님이랑 애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작품은 왜 대부분 소나무를 찍으시고 새벽에만 사진을 찍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은 공간과 빛의 예술입니다. 카메라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공간이 열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전혀 지금 자.
2: 그때 다 자고 계셔서 잘
3: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CBS 지하인데 여기가 지하 3층입니다.
2: 그렇죠.
3: 그런데 지금 조명이 엄청 많죠.
2: 맞아요.
3: 조명이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백 개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조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여기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 아, 그냥 어두컴컴하니까.
3: 그렇죠.
2: 없네요.
3: 빛이 없으면 공간이
2: 없죠.
3: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영성에 대한 얘기를 카메라로 해줬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네. 그러면 공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새벽이 되어서 태양이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니까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새벽에 찍는답니다. 빛과 공간에 대한 예술이 사진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네. 잘 찍는 거, 그거는 전문가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빛, 그 공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 얘기를 책으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대한민국 남자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들어가도 일찍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갈까요?
2: 늦게 들어가죠.
3: 엄청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신앙이 또 없어 보세요. 그냥 들어갈까요? 또 어떻게 들어갈까요?
2: 술 취해서?
3: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2: 맨정신이 아니에요.
3: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와이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가 집이지? 여기가 하숙집이야? 저 인간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2: 잠만 자고.
3: 잠만 자고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2: 잠만 자고.
3: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돈 달라고 그러고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은행에 맡겨놨냐? 그러면
2: 맞아.
3: 돈 주라고. 돈 없다고. 그래서 돈 받고 돈을 받으면 재빨리 어떻게 할까요?
2: 나가죠.
3: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왜 안 들어가냐고. 자기는 집이 없답니다.
2: 어머나.
3: 왜 집이 없냐고 그랬습니다. 일산에 거기 집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집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2: 아, 집은 없고 집구석은 있네요.
3: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2: 집구석.
3: 집?
2: 구석.
3: 구석. 자, 구석이라는 말은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2: 공간이 없다.
3: 집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왜 공간이 없습니까? 집이 30평이나 되시고 26평인데 그 공간을 말하는 게
2: 아닙니다.
3: 아닌 거죠. 무슨 공간입니까?
2: 마음의 공간.
3: 와이프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남편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쉴 공간이 없다. 내가 놀 공간이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집을 원해요. 네. 누구나 다 집을 원하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성의 작가이자 강사였던 외국의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일신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지긋하고 정말 세계적인 일을 했는데 자기가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잘 안 낫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 상담을 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담을 해줬던 분이 뭐가 걸린 거예요?
2: 우울증.
3: 우울증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사형통 진행하면서 사람들 소통 엄청 잘해주던 김창옥이 맞아요.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자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
3: 그렇죠. 저 사람은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도무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내용을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르시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거기 들어가세요? 지적장애인 분들은 당신이 얘기하는 대단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2: 없을 텐데.
3: 없을 텐데요.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당신이 한번 집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영성교회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벽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와 이러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했던 사람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가 매우 쉽지
2: 않았죠.
3: 아는데 인정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간다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성들이 당신이 거기 가는 건 오만한 거다. 왜 당신의 지성이 안 통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가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당신처럼 대단한 그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치료하라고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보고 치료받으라고 거기에 보내는 것 같은 사인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드디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나 자매분들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딱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설정이 안 됐는데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2: 그렇죠.
3: 이렇게 저희는 뭐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뭐 집사님 저 집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한 형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있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도 집이 어디예요?
2: 다짜고짜.
3: 다짜고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집 어디입니다. 일산 풍동입니다.
2: 그렇죠.
3: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러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 갑자기 또 물어봐요. 오늘 밤은 그 집에 계실 거예요?
2: 아까 그 대답도 잘 안 들었는데.
3: 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2: 오늘 그 집에, 오늘 밤에.
3: 오늘 밤은 그 집에
2: 계실 거예요?
3: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 질문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어디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2: 오늘 밤에
3: 그 오늘 집에 밤에는
2: 계실 겁니까?
3: 그 집에 계실 건가요? 라고 묻는데 이게 자기가 그 신경쇠약증과 우울증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네요.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2: 집이 없어요?
3: 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집은 무슨 집일까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민 그 집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가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결혼해야 가족이 생기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집이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
2: 구석.
3: 구석. 집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2: 공간이 없다.
3: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쉴 만한 따뜻한 온도가?
2: 아니다.
3: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도상 안 들어가면?
2: 안 되니까.
3: 안 되니까 밖에서 힘을 다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잠만
3: 얼른 자고
2: 또 나와서
3: 후딱 나와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결핍돼서 더 열심히 일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알게 돼요. 아, 나에게 집이 없구나. 내가 오늘 밤 들어가서 편히 거할 집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람이 또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뭐 누굽니다. 헨리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또 물죠. 하버드가 뭡니까?
2: 아, 그것도 잘 모르니까.
3: 그렇죠.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2: 아, 진짜.
3: 아, 예, 하버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교인데요. 저는 그 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형제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고 싶어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 야.
3: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또 알아요. 아, 내가 나의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 직업으로 생각했구나. 아, 내가 내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식하고 가장 비슷하게 그 지적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대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그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거죠. 사람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 교회도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요? 사람들이 와서 쉴 공간.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공간.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떼쓰는 공간.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공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배병우씨라는 사진 작가는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한 겁니까? 뭐가 들어와야?
0: 빛이
3: 들어와야 그 공간이 생긴대요. 공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겁니까?
2: 빛.
3: 빛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면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네.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쉴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간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빛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떤 엄마는 너무 공간이 없어서 자녀가 쉴 공간이
2: 없어요.
3: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2: 없어요.
3: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너무 과시가 많아서 내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없어요. 난 내 자녀의 실수를 용납할 수
2: 없어요.
3: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2: 나를 위해서.
3: 그렇지만 말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2: 자식을 위해서.
3: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는. 너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2: 떡이 떨어져.
3: 떡 생겨. 한국 엄마들은 자는 애들한테 떡을 많이 먹이려고 해요.
2: 맞아요.
3: 목 맥혀서 뒤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은 다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2: 나를 위해서.
3: 나를 위해서고 내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2: 없기 때문에.
3: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죄송해서도 눈물이 나고 슬퍼서도 눈물이 나더라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고 당신의 쉴 곳이 없네요. 주님도 쉴 곳이 없고 아내도 쉴 곳이 없고 내 파트너도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2: 내 자신도.
3: 내 자신도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쉴 곳이 없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신경 쇠약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쉴 곳이 없어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빛이 비치면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공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2: 빛으로 나아가.
3: 빛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헤어졌을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뭔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대로 삶을 실험해보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편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이 정말 가족다우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제 문제는 해결하고 갈게요. 저도 양심은 있는 여자거든요. 제 문제는 제가
2: 알아서 해결하고 갈게요. 네,
3: 제가 좀 지저분한 일이 많은데요.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님께로
2: 나갈게요.
3: 나갈게요. 근데 그러면은 그 나아가는 날이 오나요, 안 오나요?
2: 평생.
3: 평생 오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돼서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면 정리가
2: 된다.
3: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늘 그러시겠지만 더 빛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마음 안에 공간이 생겨서 주님도 와서 저희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의 주변 친구들도 그리고 누구도요? 내 자신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 오늘 밤은 그 집에 계실 겁니까? 당신은 집이
2: 어디냐?
3: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 공간이 아주 크게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알 겁니다. 저기에 가면 자기가 쉴 곳이 있다는 것.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명성제일교회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t is 입티영 time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참 마음 따뜻한 주제들이 많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Mm-hmm. 이제 연애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조금 마음 아프지만 좀 떨어져 있는 연애.
2: 맞아요.
3: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2: 마음이 좀 짠합니다.
3: 아, 찡해요. 네. 저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2: yeah.
3: 알아요, 그 기분.
2: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long distance relationships.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3: 그렇죠.
2: You know, it's especially difficult to date someone when you're apar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when you miss that person, you can't really see them as often as you want, especially in times like now, right?
3: Right.
2: And when you can't travel. So these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hat you try to make it work on both sides. And these relationships are mainly built on trust. You need to have faith in one another to make it work.
3: It's hard, but it is doable.
2: Of course.
3: But a lot of people have experiences of going through hard times because they are apart like this. 자, 오늘 장거리 연애가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계신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0: are in a certain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Yes, to be in a relationship.
0: 그렇죠. 이 전치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문장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1: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0: 우리는 long D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long D 이렇게 줄이진 않아요.
1: No.
0: 그건 우리끼리 이제 쓰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 해주세요. 자, 천안과 대구 사이를 이동하는데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0: 자, 여기서도 전치사철입니다. 자, 시간 소요되다.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리죠. By train, 기차로. To travel between, 자, 두 도시를 연결할 때 between 천안 and 대구.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1: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천안 and 대구.
0: 물론 from 천안 to 대구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도시를 between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 일단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감안하면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0: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영장인데 문장 시작할 때 그냥 door to door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Can you help us out a little bit?
1: Door to door literally meaning from the moment you step out of your house. Mm-hmm. To the moment you arrive at the other person's door.
0: Okay. Mm-hmm. 문에서 문까지인데
1: 그렇죠.
0: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집 문을 나와서 그의 집에 들어서기까지 그게 이제 다 합한 거잖아요.
1: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0: 맞아요. Door to door.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앞에 문장에 놓고 시작해도 돼요. Door to 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자,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시간까지 다 합해서 기차까지라고 했지만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2시간 넘게 걸립니다.
1: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0: 많이 듣는 말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녀관계도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또 나온 부분 보세요. As the saying goes. 이거는 주로 뭔가 속담을 인용하거나 옛말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1: Yeah. 그러니까
0: 누군가 얘기하다가 You know, as the saying goe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1: Right, because this is a saying. Saying이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잖아요.
0: 그렇죠.
1: So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0: 여기서 saying은 뭘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옛말 이런 뜻이죠?
1: Like a proverb, for example.
0: 그렇죠. 속담 같은 거, 그걸 say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1: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Our relationship has not taken a hit. Take a hit이라고 하면은 take a blow, take a hit, 뭔가에 맞았잖아요. Right? So it means that you're affected by it. You're harmed by something.
0: 타격을 입었다요.
1: Right.
0: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A lot of businesses have taken a hit.
1: Yes.
0: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관계에 큰 이상은 없다. 관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A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라고 했죠. Okay?
1: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0: 자,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요. 뒷부분 for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라고 할 때 for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any people are in long 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0: 자, 이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교통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1: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0: Transportation costs. 그것이 이제 뭐 기름값이 됐든 비행기표가 됐든 기차표가 됐든 Dating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은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교통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날 수가 또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1: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0: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Feel sorry for ourselves

0: Well, let's take a look at this. To feel sorry for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좀 짠한 거잖아요. You feel bad for that person. But in this case, you're saying we often, my boyfriend and I, feel sorry for ourselves. So it's like you feel sad. You're saying it'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자, 기본적으로 sorry는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미안한 거,
0: yeah.
1: 하나는 안타까운 거.
0: Yes.
1: 그러면 여기서 feel sorry는 무조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0: You're saying it's sad.
1: 우리말에 아쉽다, 안타깝다의 말을 영어로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알면 쉬워져요.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즉,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할 때 못 보니까.
0: Right. Or you can also say it is sad that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1: Okay. That's another way to put it.
0: 같은 의미가 되죠.
1: 그렇죠. 자, 그러나 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0: yes.
1: 뭘 배운다든가, 이런 시간은 뭐 공부를 더 한다든가. Because we spend time apart. Apart이 뒤에 가서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다 보니까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다. 그 부분 다시요.
0: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1: 자, 마지막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0: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1: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 trus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faith라는 단어는 정말 또 깊은 단어잖아요.
0: Mm-hmm.
1: 정말 신뢰와 믿음을 합해서 fa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뭐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뭐 확인한다고 계속 화상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근데 믿어야 되거든요.
0: Right.
1: 네.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0: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What is look out for each other?
0: Simply put, I would say in Korean, 서로를 챙기다.
1: 아, 이게 그 뜻이군요.
0: Yeah.
1: Look out for each other가 우리 제임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그냥 챙기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챙겨야 된다. We need to look out for each other or I will look ou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 챙길게.
0: Right.
1: 어허, 간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외웁시다. 서로를 좀 챙기고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takes a lot of work. 이건 무슨 말인가요?
0: It requires a lot of work. Time and effort, perhaps. Yeah.
1: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0: No.
1: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Take은 여기서 require, 즉 요구된다의 어감이죠. Takes a lot of work. 자, 마지막 문장 다시요.
0: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장거리 연애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영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Talk about long-distance relationships. My boyfriend and I ar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takes an hour by train to travel between Cheonan and Daegu. Door-to-door, including the time it takes to get to the train, the total travel time is over 2 hours. As the saying goes, out of sight, out of mind. But so far, our relationship hasn't really taken a hit. Many people are in long-distance relationships these days for a variety of reasons. Dating this way requires high transportation costs just to see each other. We often feel sorry for ourselves because we can't meet when we need each other. But because we spend time apart, each of us has more time to invest in ourselves. Having faith in each other and respecting each other's private life is very important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0: pattern practice.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형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0: Spend time apart.
1: Okay. 자, 이 말을 주어로 잡아서 문장을 새로 좀 만들어 볼게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우리 관계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약간 뭐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다면.
0: Spending time apart hasn't been entirely bad for our relationship.
1: Hasn't been entirely bad. 그렇죠? So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For 무엇을 위해서? Our relationship.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볼까요?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다면?
0: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1: Maybe we need to spend some time apart. 요 네 단어 붙여 쓰시고요. 자,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갖다. Have faith in somebody.
0: Having faith in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1: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힘든 일이지만 난 그를 믿는다. 그런 상황에도.
0: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1: It's a difficult task, but I have faith in him. Faith in him. 요 연음이 좀 어렵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0: Faith in him.
1: Faith in him.
0: Faith in him.
1: 이렇게. Mm-hmm. 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ake a lot of work. 여기 work은 뭔가 일이나 업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0: Maintaining a healthy relationship takes a lot of work.
1: 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0: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1: Do you agree?
0: Yes, I do. Mm-hmm.
1: Raising a kid takes a lot of work. 그럴 때 딱 쓰셔도 되겠네요.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영어 회화를 정말 좋게 해줄 만한 표현들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3: That's right.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2: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3: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2: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3: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1: Weren't
0: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1: Weren't you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before you got married? 자, in 전치사 계속 잘 보시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0: We were both studying abroad, so we were apart for over 2 years.
1: 떨어져 있었다. We were apart. 이거 간단하죠? For over 2 years. 서로 유학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죠.
0: I see. Wasn't that hard on you?
1: 힘들지 않았니? 어? 이거 이렇게 하네요. Wasn't that hard on you? 이건 관용적으로 언어 씁니다. 다시 한번요.
0: Wasn't that hard on you?
1: 힘들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순탄진 않았겠죠.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0: We hit a few bumps along the way.
1: Which means we had some problems along the way.
0: We had some ups and downs.
1: In between.
0: Right.
1: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게요. We hit a few bumps. 울퉁불퉁한 거니까.
0: 맞아요.
1: 이게 이제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죠. Along the way. 중간 과정을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Okay?
0: Still,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1: 뭐 결국에는 잘 극복했네. 그런 얘기죠. 결혼했으니까.
0: 네.
1: You got over them in the end. Get over가 극복하다죠.
0: Yes, we did our bes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we made it.
1: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잘 이겨냈어요. We made it. 뭘 만들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 할 때. 그렇죠. Oh, we made it.
0: 뭔가를 해냈다 할 때. We made it.
1: 아, we made it. Uh-huh.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즉,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입지형 5월호 교재 있으시죠? 5개의 영장 미션 내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입니다. 이 5개 문장 중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2개가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영작을 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형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책에 실제 그 사연 내용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단행본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We'll see you next time.
1: By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구독자와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이 존경한다. 구사부일체의 마음으로 1화부터 지금까지 초심 그대로 함께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현직 영화배우로서 한 말씀드리면은 원래 군사부일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영화의 역량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두사부일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재밌긴 했어, 그 영화.
2: 아, 전 재밌어, 진짜요. 아.
1: 그때가 그런 약간 조폭 코미디물이 많았고요.
2: 맞습니다, 뭐, 예, 예.
1: 오늘 썬문답은 하늘같은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주제입니다. 영국은 왜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나요? 궁금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구사부일체 구독자가 해달라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2: 아, 그럼요. 네. 네,
1: 분부하신 대로 썬킴표 총정리 이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와 영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2: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공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r Great Britain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게 헷갈려요. 너희들은 다 English냐고. 그래가지고
1: 그
2: 이게 잉글랜드 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그 섬이 한반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섬에 지금 현재 네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고,
1: 그렇죠.
2: 하나, 둘, 셋, 넷, 뭐 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 나라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네,
1: 근데 아일랜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독립국이고.
2: 예.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네. 북 아일랜드는 영연방, 영국 그렇죠. 소속이고요. 예. 왜 쪼개졌을까? 놀랍게도 다 민족들도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2: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 자, 그러면 네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 묶이게 되었는지 연합 과정을 좀 개괄 느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잉글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저번에 이제 바이킹의 역사 때 선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짧게 좀 복습을 하고 할까요?
2: 아,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서 켈트족이 건너갑니다.
1: 켈트족이.
2: 맞아요. 켈트족이요. 켈트족의 기원도 약간 애매모호해요. 뭐 지금의 오스트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독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죠.
1: 네.
2: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건너간 켈트족이 정착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원래 있던 선주민들을 몰아내고 켈트족의 세상이 됩니다.
1: 아, 저기 이제 브리튼 섬에 정착을 한 거죠.
2: 브리튼 섬에 정착이 예.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켈트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하 기원전 55년에 영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1: 뭐죠? 왜요?
2: 카이사르가
1: 예.
2: 갈리아 지방이라고 지금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1: 예.
2: 카이사르가요. 예. 시저가요. 예. 야야 바다 건너는 저기 뭐냐 브리튼 섬이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간 좀 볼까 해서 건너갔는데 네. 의외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해봤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군인데
1: 예.
2: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접수할 만하네 해가지고 기원전 55년부터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접수를 하기 시작해요.
1: 예.
2: 고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템즈강에 있는 습지에 있는 한 요새였습니다.
1: 네.
2: 거기를 론디니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1: 네.
2: 현재 런던이에요.
1: 아, 론디니움이 런던이에요?
2: 습지의 요새란 뜻이거든요.
1: 어.
2: 하여간 로마인들이 들어왔어요.
1: 네.
2: 원래 있던 켈트족이 밀려나가요. 밀려나갔겠죠.
1: 그렇죠. 예.
2: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켈트족을 밀어버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버립니다.
1: 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웨일스가 되고 북쪽으로 밀려온 나간 켈트족이 세운 나라가 스코틀랜드가 되거든요.
1: 아, 약간 좀 구분이 생기네요, 이제. 예.
2: 아, 일단 로마가 예. 지배를 한 400년 동안 해요.
1: 예.
2: 그 말은 뭐냐면,
1: 예.
2: 일단 잉글랜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잉글랜드도 켈트족이 있겠죠.
1: 있겠죠.
2: 위로 안 밀려 올라간.
1: 네.
2: 근데 로마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로마화가 돼버린 거예요.
1: 그렇겠죠.
2: 하드리아누스 방벽 아래에 있는 켈트족은요.
1: 400년이면 당연히 동화되죠. 예.
2: 북쪽으로 올라간 켈트족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1: 예.
2: 원래 뿌리는 같았지만.
1: 그렇겠죠. 예.
2: 그런데 서기 5세기경.
1: 5세기.
2: 세계사의 대격변이 발생을 해요.
1: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아슬라, 너 밝게, 브라브라브라브라!
1: 누구야?
2: 아들아! 훈, 훈, 훈, 훈, 훈, 훈!
1: 훈족이 침공을 합니까?
2: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네. 흉노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하여간 동쪽에서부터 흉노족이 쳐들어와요. 예. 야만족이죠.
1: 네.
2: 이 어마무시한 야만족이 밀려오니까 게르만족도 야만족이었거든요. 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게르만족도 어. 자기보다 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혼족이.
1: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밀려 내려와, 게르만족이.
1: 예, 예, 예.
2: 로마도, 야, 야, 내려오지 말라고!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하면서 아, 게르만족이 몰려오니까.
1: 그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구나.
2: 대이동이죠.
1: 아,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격변 하에 네.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 병사들도, 야, 우리 이사간단다.
1: 어.
2: 야! 같이 가자!
1: 아, 철수!
2: 로마군 철수.
1: 다시 유럽 대륙으로.
2: 유럽 대륙으로 어. 철수, 철수.
1: 그럼 거기는 이제 없네요, 로마 사람들이. 브리튼 섬에는?
2: 어, 일단 무주공산이 네. 된 거예요.
1: 예, 예, 예.
2: 그때, 유럽 대륙을, 어, 개판으로 만들고 있던 게르만족의 1파 중 2파가 있었습니다.
1: 어, 누굽니까?
2: 앵글로족, 그 다음에 섹슨족.
1: 앵글로 섹슨이 하나가 아니구나.
2: 원래 두, 같은 예, 예, 예. 범 게르만족, 야만족이었어요.
1: 예, 예, 예.
2: 야! 지금 로마 애들이 저 브리튼 섬에서 방패 딴다야. 거기 가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된대. 야, 우리 한번 털까?
1: 어.
2: 하면서 로마가 빠진 무주공산에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들어와 버립니다.
1: 빈지털이를 했다.
2: 빈지털을 해요.
1: 예.
2: 앵글로족도 나라를 만들고,
1: 네.
2: 섹슨족도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총 7개 왕국.
1: 아, 그래, 그래, 기억난다.
2: 예. 이른바 영국의 앵글로 섹슨 7왕국 시대가
1: 맞아, 열립니다. 맞아. 예.
2: 요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 또 다른 바이킹족, 게르만족,
1: 아, 그렇죠.
2: 대인족이라고.
1: 어. 그러니까 대인족, 덴마크에.
2: 덴마크에서.
1: 어, 대인족.
2: 거기서 건너오면서 대학살을 그걸 벌여요.
1: 예, 예, 예.
2: 그때부터 바이킹 이제 그, 이른바, 잉글랜드 대침공이라고
1: 했습니다. 아, 예.
2: 그때 거의 이제 7왕국이 다 망할 뻔 해요.
1: 네.
2: 7왕국이 다 망할 뻔 했는데, 웨섹스, 7개의 왕조 가운데서 어. 웨섹스의 지도자였던 알프레드라는
1: 아,
2: 왕이.
1: 아, 그래, 그래. 예.
2: 결국에는 이 바이킹족의 공격을 막아내요.
1: 네, 네.
2: 그래서 앵글로색슨이 세운 7개 왕국이 망할 뻔했는데 네.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내면서 선을 긋습니다. 요 선 긋고 요쪽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의 동쪽 지방이거든요.
1: 네.
2: 여기는 대인족들이 사시고 나머지 서쪽 서남부 지역은 우리 앵글로색슨족이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1: 서남부 쪽을. 예.
2: 그러면서 웨섹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1: 어허허.
2: 이것이 앵글로 섹슨이 만든 나라 땅이라고 해서 잉글랜드가 돼요.
1: 잉글리시도 거기서 나오고.
2: 잉글리시. 그래서 저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대왕 더 그레이트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2: 일단은 지금 현재의 영국의 뿌리를 처음 만든 분이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는 잉글리시를 통합한 왕이다.
1: 안 그러면 이제 바이킹 땅 다 될 뻔했어요. 그렇죠.
2: 그렇죠. 안 예, 그러면 예. 지금 우리 덴마크만 쓰고 있어야 돼요.
1: 그럴 수도 있죠. 예.
2: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대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잉글랜드라는 정체성과 잉글리시라는 말을 만들어낸다.
1: 아, 예. 1066년은 왜 중요하다고 하셨었죠?
2: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앵글로 색슨 왕조예요.
1: 네, 그렇죠. 예.
2: 쭉 이제 알프레드 대왕부터 이어지니까.
1: 예, 예.
2: 요때 요것도 바이킹 역사에서 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던 바이킹이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프랑스 당시 프랑크 왕국이죠. 저기 위에서 내려온 바이킹인데요. 땅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맞다.
2: 알았다. 너희들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 땅 해. 감사합니다. 메시 버금.
1: 네.
2: 해서 네.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바이킹 왕조가 생겨요.
1: 그래서 노르만족의 세운 노르망디가 된 거죠.
2: 그렇죠.
1: 네, 알려주셨죠 그때.
2: 거기에 이제 기욤.
1: 기욤?
2: 물론 제가 좀 귀엽긴 귀여워요.
1: 예, 귀여우시죠. 예.
2: 그러니까 기욤이고 네. 영국식 발음은 윌리엄이고.
1: 아, 기욤이 윌리엄이야. 예예예. 예, 예.
2: 윌리엄이 마침 그때 이제 앵글로색슨 왕조 때 그 왕위 계승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윌리엄이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1: 어떤?
2: 그 지금 왕이 계승이 복잡했던 그런 앵글로색슨 왕조의 잉글랜드에게 만약에 왕이 안정해지면은 내가 그쪽 가서 왕을 하겠다.
1: 아, 약속을 했어.
2: 밀약을 해요.
1: 어, 밀약을.
2: 왜냐면 예. 그 먼 반계에 또 앵글로색슨이 있었어요.
1: 예, 예.
2: 윌리엄이요.
1: 예.
2: 근데 앵글로색슨 왕조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켜요.
1: 아, 네.
2: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1: 예.
2: 보통 그래. 야, 왜 약속 안 지켜? 난 약속 내가 왕위를 받을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치겠다. 아무리
1: 예.
2: 내가 뭐 침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1606년이면은
1: 네.
2: 교황의 입김이 굉장히 셌을 때예요.
1: 아, 교황. 예.
2: 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명분이 중요합니다. 삼촌 그렇죠. 명분. 중요하죠. 예. 가장 큰 명분은 교황의 지지거든요.
1: 예.
2: 이때 윌리엄이 노르망디 윌리엄이 교황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 잉글랜드가 너무 멀어요.
1: 멀죠. 예.
2: 보니까 교황이 딴지를 걸어.
1: 뭐라고요?
2: 우린 독자적인 무슨 종교 시스템, 그러니까 가톨릭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겠지만 네. 교황 간섭을 안 받겠다. 섬나라인데 넘어와 봐라.
1: 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교황이 좀 싫어했구나.
2: 교황이 굉장히 너 딱 기다려. 했는데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잉글랜드를 치려고 한다. 교황께서는 지지해 주시겠냐? 나는 너를 지지한다. 명분 잡았다.
1: 그렇지, 땡큐죠.
2: 땡큐죠.
1: 예.
2: 그래서 1066년에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건너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박살을 내버리고 헤이스팅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1: 예.
2: 지금도 영국 헤이스팅 가면요.
1: 네.
2: 영국의 역사를 바꾼 장소라고 거기 표지석이 있거든요.
1: 예.
2: 그 전투에서 윌리엄이 승리하면서 접수를 해버립니다.
1: 맞아, 맞아.
2: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앵글로색슨 왕조는 거기서 끝나요. 지금부터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색이 확 생겨버리고.
2: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영어에서 고급 표현.
1: 맞아, 맞아.
2: 그 다음 일반 표현.
1: Beef cow.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잡지사 구독자라면.
2: 다 그때 정착이 됩니다.
1: 아, 그러네. 그래서 1066년 노르만 정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세력 확장에 나선 곳은 바로 웨일스라고 합니다. 웨일스 이야기는 사실 잡지사에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예, 웨일스도 그러면 독자적인 좀 왕국을 세워둔 상태였나요?
2: 굉장히 독자적인 왕국이라기보다 소왕국들, 소왕국. 자잘한 왕국들이 많았어요.
1: 네.
2: 웨일스가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웨일스를 잉글랜드가 접수한 거는 헨리 2세 때였습니다. 1171년이에요.
1: 1171년.
2: 헨리 2세도 그 노르만 왕조의 왕이었어요.
1: 네네네.
2: 그런데 일단 노르만 왕조가 이제 건너왔긴 건너왔지만 와 지금처럼 확고한 왕국은 아니었거든요.
1: 네.
2: 수많은 뭐 영주들과 귀족들과 함께 건너왔어요.
1: 예.
2: 이들에게 야 너희들 가가지고 웨일스 너희들 영주하라고 하면서 감시도 좀 할 겸 해서 귀족들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1: 네.
2: 근데 가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네.
1: 아, 왕노릇을 해. 예.
2: 이게 안 되겠다. 그럼 쟤네들이 현재 웨일스, 그, 우리가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 노르만 왕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1: 네.
2: 일단 1차 침공을 하고, 확실하게 이 웨일스가.
1: 네.
2: 이제 그 잉글랜드의 그, 뭐라고 할까, 영향력으로 넘어간 거는.
1: 네.
2: 정복왕. 파괴의 대왕이라고 했던 에드워드 1세가 있어요.
1: 아, 파괴의 대왕입니까? 에드워드 1세.
2: 파괴의 대왕이라고 에드워드 1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와 예. 스코틀랜드를 다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1: 네.
2: 웨일스까지는 합병을 해요.
1: 웨일스는 성공하고 예.
2: 스코틀랜드는 합병을 실패합니다.
1: 아.
2: 그리고 나중에 헨리 8세 있죠. 네. 결혼 6번 하실 분.
1: 그렇죠. 예.
2: 아휴. 이 헨리 8세가 1543년경에 네. 공식적으로 웨일스를 병합을 합니다.
1: 아, 그때.
2: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해요.
1: 네.
2: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는 1707년, 1801년에 각각 그 잉글랜드랑 합병을 하거든요. 국가 대 국가로.
1: 예.
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언잭 있죠.
1: 네.
2: 영국 국기를 보면 세 나라의 국기가 들어가 있어요.
1: 아, 예. 예. 자, 이번에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유나이티드 킹덤의 한 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김지훈 박사님이 나와서 좀 풀어주셨는데.
2: 뭐라고 했어요?
1: 또 선생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좀 압축해서.
2: 분명히 또 에드워드 1세 얘기했죠?
1: 했죠. 예. 했죠.
2: 자. 예. 스코틀랜드가 어떤 로마의 침공도 막아낸 사람들이잖아요.
1: 맞죠.
2: 대로마 제국을요.
1: 예.
2: 와라. 들어와! 에드워드 1세가 뭘 하냐면, 레빅 항구라고 있어요.
1: 그게 뭡니까?
2: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1: 아, 예.
2: 레빅.
1: 네.
2: 그러니까 당시에 스코틀랜드, 물론 수도는 에든버러지만
1: 예.
2: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경제 수도였거든요.
1: 네.
2: 레빅 이용.
1: 네.
2: 저기부터 치자.
1: 어.
2: 치고 올라가자.
1: 네.
2: 에드워드 1세가 포위를 해요.
1: 예.
2: 아! 나와라. 항복해라. 사흘 시간 줄 테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1: 어허.
2: 레빅 시민들이요.
1: 네.
2: 나오겠나요?
1: 안 나오죠.
2: 우리가 누구냐? 도전적인... 로마와 싸워서 이긴
1: 켈트족 아닙니까?
2: 켈트족이다.
1: 예.
2: 덤벼.
1: 예.
2: 사흘 지났는데 안 나오죠.
1: 네.
2: 죽여. 지금 아직 공식 기록에 남아 있어요.
1: 아...
2: 진짜로 교회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 끄집어내서 죽이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레빅 인구가 한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됐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거의 모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1: 학살을 했네. 학살.
2: 대학살이었어요. 왜냐? 앞으로 내가 치고 올라갈 거니까 스코틀랜드. 네. 봐라. 나한테 덤비면 이 꼴 난다. 아하. 경고성이었어요.
1: 아, 그럼 좀 아무리 거기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겁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2: 겁이 난리가 없겠죠.
1: 아, 난리가 없군요.
2: 야, 네. 복수다. 저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브레이브하트의 프리덤!
1: 아, 그때입니까?
2: 윌리엄 월리스잖아요. 저
1: 예,
2: 양반이요.
1: 예, 예, 예.
2: 멜 깁슨 형님?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멜 형.
2: 멜 형이요? 저때 이제 그 윌리엄 월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복수하자. 치고 싸우자.
1: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양반은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1: 윌리엄 월리스가요?
2: 윌리엄 월리스가 잡힌 다음에 런던으로 끌려가요.
1: 네.
2: 끌려간 다음에 최대한 잔인하게 죽입니다.
1: 예.
2: 에드워드 1세가요.
1: 예.
2: 참수하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전시를 해요.
1: 아, 전시까지 해.
2: 그래서 이른바 죽인 다음에도 고문을 했다고 해요.
1: 아. 그만큼 미운 존재였던 거죠.
2: 그렇죠.
1: 예, 예, 예.
2: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장면은 안 나오죠. 프리덤 하고 끝나버리죠.
1: 그렇죠. 예.
2: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왜? 아. 제2의 윌리엄 월리스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1: 본보기로.
2: 본보기로.
1: 거죠. 예.
2: 근데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아까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2: 겁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켈트족이 아니야.
1: 아, 대단한 민족이야.
2: 싸우자. 예, 예. 윌리엄 월리스 복수를 하자.
1: 예.
2: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 결론을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예, 예. 말씀하시면
2: 에드워드 1세가 예, 예, 스코틀랜드 예. 정복을 실패해요.
1: 에드워드 1세가 실패해요.
2: 그래서 독립 전쟁에 성공을 해냅니다.
1: 아, 스코틀랜드가 버텼어요. 예.
2: 그래서 요때
1: 네.
2: 에드워드 1세의 침공 실패가
1: 네.
2: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확립된 순간이다.
1: 아,
2: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 그렇게 버틴 나라인데 어떻게 나중에 또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잉글랜드랑?
2: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게 뭐예요?
1: 뭐예요?
2: 결혼이죠.
1: 타이밍 좋았다 이게. 들어오는 호흡이 좋았어요.
2: 예. 아, 딱 좋았지 이게.
1: 예, 예, 예.
2: 아,
1: 네. 결혼이 더 위험했다.
2: 결혼이 딱 위험했다.
1: 무슨 말이죠 그게?
2: 헨리 8세 결혼 6번 하셨습니다.
1: 네.
2: 아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탄생을 하죠.
1: 네.
2: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에는 집권을 해요.
1: 네.
2: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죠.
1: 안 했죠.
2: 그래서 Virgin Queen, 처녀 여왕이라고 하고 이 처녀 여왕의 이름을 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가
1: 버지니아.
2: 버지니아 그렇죠.
1: 네.
2: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잖아요.
1: 후사가 없죠. 예.
2: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1: 네.
2: 뭐 이건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6세가 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조지 1세가 됐다.
1: 아, 그러니까 한 왕이 통치하게 된 두 나라를 그
2: 동군 연합이라고 동군이 같은 군주 연합이라고 하고
1: 네.
2: 한 나라는 아니라 한 군주가 두 개를 통치하는
1: 그렇죠, 그렇죠.
2: 동군 연합이라고 하는데
1: 예.
2: 왜 그랬을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요. 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요.
1: 네.
2: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 알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1: 없었죠.
2: 아, 오늘 내일 당연히 분명히 여왕이 죽으면은 이거 대혼란, 정치 혼란이
1: 그렇죠.
2: 빠질 것이다. 잉글랜드. 이거를 수습할 뭔가 필요하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1: 누구죠?
2: 로버트 세실.
1: 세실.
2: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1: 예, 예.
2: 거의 뭐 재상급이었는데
1: 네.
2: 로버트 세실이 딱 봤을 때 여왕이 죽으면은 정말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1: 네.
2: 하시면서. 스코틀랜드의 왕 조지 6세에게
1: 네.
2: 연락을 해요.
1: 예.
2: 만약에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1: 네.
2: 정치적 혼란이 터지기 전에
1: 네.
2: 와가지고 잉글랜드를 접수해줄 수가 있냐? 라고 엘리자베스 1세가 죽기 전에 서신을 보내요.
1: 스코틀랜드의 왕한테?
2: 스코틀랜드 왕한테 로버트 세실이 서신을 보냅니다.
1: 스코틀랜드 왕이 조지 6세입니까? 제임스 6세.
2: 제임스 6세죠. 너무
1: 예.
2: 많이 타보니까.
1: 네, 제임스 6세.
2: 제임스
1: 예.
2: 6세한테
1: 네.
2: 그 편지를 보내요.
1: 예.
2: 만약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1: 네.
2: 제임스 6세가 넘어와가지고
1: 네.
2: 같이 통합을 좀 해달라. 제임스 6세는 오케이를 해요.
1: 네.
2: 왜 했을까?
1: 왜냐면 더 많이 자기가 관할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군 연합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아직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2: 아직 한 나라
1: 된 건 언제예요?
2: 예. 1707년에
1: 네.
2: 스코틀랜드에서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나라를요. 잉글랜드에.
1: 돈 때문에?
2: 돈 때문에. 이게 스코틀랜드의 흑역사예요.
1: 아. 파나마 운하. 파나마의 스코틀랜드가 운하를 팔려다가 경제적으로 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죠. 실패해서.
2: 왜 팔려고 했을까요? 파나마에다 운하를?
1: 왜죠?
2: 그때가 스코틀랜드도요. 예. 그때쯤이 되면 슬슬 잉글랜드의 약간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배를 마다하진 않았어요.
1: 네.
2: 돈 때문에. 이때쯤이면 슬슬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영국이
1: 네.
2: 대영제국의 발판을 닦기 시작한 순간이거든요. 뭐 대영제국의 일원이 됐는데 우리 스코틀랜드도 굳이 뭐 우리가 독립할 필요 없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대영제국 시민이라고 하면 대접받는데 게다가 요때 슬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등이
1: 그랬죠.
2: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1: 재미를 보고 있었고
2: 야, 우리 네. 스코틀랜드도 그럼 왜 식민지 좀 우리 한번 건설해보자.
1: 그래, 맞아.
2: 그럼 어디가 하냐? 그 우리 지리 공부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저기 지금 예, 나중에 파나마 운하가 뚫리는 거기 지역이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
1: 거기 물길을 만들자.
2: 거기 물길 만들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면 우리 대박이야.
1: 아, 예.
2: 실패하죠.
1: 네, 투자 실패한 거죠.
2: 그래서 망해요.
1: 예.
2: 그때 영국이 손 내밀죠. 너희 빚진 거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1707년에 한 나라가 되자.
1: 아.
2: 그때부터 The Great Britain,
1: 아,
2: 스코틀랜드가 한 나라가 됩니다.
1: 맞아. 스코틀랜드 역사편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았어요.
2: 어디
1: 북아일랜드 얘기해봐야지. 북아일랜드.
2: 아, 아일랜드요?
1: 에? 북아일랜드.
2: 아일랜드 짧게 말씀드리면은 헨리 2세 때부터 이제 거기서 슬슬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 네.
2: 정확하게는 여기도 점령한 것이 헨리 8세였습니다.
1: 아, 헨리 8세.
2: 이것도 종교 때문에 그래요.
1: 어떻게 왜요?
2: 헨리 8세가 카톨릭을 너 나가!
1: 박해.
2: 한 다음에 성공회라는 나름 개신교를 만들었었어요.
1: 그랬죠. 예.
2: 그럼 딱 보니까 아일랜드는 골수 카톨릭이에요.
1: 네.
2: 아무리 봐도 쟤네들 가만 놔두면은 또 카톨릭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또 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1: 아, 아일랜드에.
2: 그래서 헨리 8세 때 공식적으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죠.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1: 헨리 8세 때 아일랜드가 식민지가 됐다.
2: 예. 또 짧게 확 줄여드려버리면 저 식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아예 그냥 우리가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리자.
1: 예, 예.
2: 해가지고 1801년도에 네. 공식적으로 합병을 해버려요.
1: 합병을 했어요. 예.
2: 합병을 합니다.
1: 예.
2: 그런데 합병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한 나라니까 이제.
2: 그렇죠.
1: 네.
2: 근데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밀 등등등 작물들을 싹 다 영국 본토로 다 실어 나르면서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너희들은 감자, 포테이토 칩 먹고 살아라.
1: 아,
2: 해요.
1: 예.
2: 감자를 심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데 네. 1845년에 이른바 감자 대기근.
1: 감자병이 그때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2: 감자병이 돌면서
1: 예.
2: 그때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당연히 이 합병됐지만 반식민 진짜 식민지 상태였던 아일랜드에서 야 들고를 나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아빠 엄마 다 굶어 죽었다고.
1: 그렇지.
2: 야 들고를 나자. 네. 운동이 일어났겠지요.
1: 독립운동.
2: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도 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야 그러면 우리도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독립시켜줄게. 독립은 아니지만 자유국가, 프리스테이트를 만들어줄게.
1: 아.
2: 하면서 자유국 스테이트를 줘요.
1: 독립은 아닌 거고요.
2: 1920년대에요. 아. 1차 대전 직후에.
1: 예.
2: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떡해요.
2: 아일랜드 내전이 발생해요.
1: 예.
2: 어떤 파냐면 이 정도로 자유 그냥 자치권 받은 걸로 됐다. 라는 온건파가 있고
1: 네.
2: 뭔 소리야 끝까지 독립을 쟁취하잖아 강경파가 있어.
1: 예.
2: 이른바 아일랜드 내전이 더블린 수도를 바탕으로 이제
1: 내전이 실시가. 있었구나.
2: 아일랜드 내전이 진짜 끔찍해요.
1: 예, 예.
2: 내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49년에
1: 네.
2: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도 영연방을 이제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영연방 안에만 있으면 각자 다 독립하세요. 1930년대, 40년대 거치면서
1: 아, 예.
2: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등이 아. 이때 다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요.
1: 예.
2: 아일랜드도 우리도 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진짜 1949년에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무력으로 독립한 거 아니에요.
1: 아, 네.
2: 영국도 독립해요.
1: 네.
2: 하시라고.
1: 그게 흐름이었으니까.
2: 예. 여기에 네. 얼스터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반발합니다.
1: 어, 얼스터. 예.
2: 여기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1: 아, 성격이 달랐구나. 예.
2: 여기는 오리지널 아일랜드인도 있었지만 예.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과 아.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도들과 네.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였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 조그만 쥐파먹은 저 북아일랜드가 지금도 영국의 일부가 된 거예요.
1: 쥐파먹다뇨. 예. 예. 그리고 1998년에 벨파스트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예, 지금의 국경을 따라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굉장한 저희의 요청을
2: 아유
1: 딱 한 시간 만에
2: 벌써 한 시간이요?
1: 한
2: 자,
1: 시간
2: 여러분들
1: 만에 거의 대학 한 학기 강의 내용을 한 시간 만에
2: 아유야 입이야
1: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이자 거성유적인 스톤헨지. 대략 50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돌들에는 정말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지금 잉글랜드 땅에 있는데요. 원형으로 세워진 거석들 안쪽에는 비를 맞으면 푸른 빛이 난다 해서 블루스톤이라고 불리는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은 225km 떨어진 지금의 웨일즈에서 나오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 가장 가운데 눕혀져 있는 6톤짜리 재단석이 있는데 그 돌은 무려 750km 떨어진 지금의 스코틀랜드 땅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거죠. 물론 뭐 북아일랜드는 여기서도 좀 소외가 됐지만 먼 훗날 영국이 연합국이 될 것을 내다본 듯한 그 고대인들의 흥미로운 돌 배치 또 무엇보다도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석을 대체 어떻게 옮겨온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으세요? 김현주 성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1: 매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이 우울증을 인해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완벽히 치유가 되셨다고 합니다.
3: 어떻게 치유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성결교회 김현주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근데 밝게 웃어주셔서. 오랜 시간 뭐 우울증을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4: 제가 우울증으로 22살 겨울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예. 특히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입시로 인해서 정신없이 그냥 공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반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가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공강 시간도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되잖아요. 술 먹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선배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너무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지냈던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나게 뭐 술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는 항상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집에 가는 길에는 울면서 가고 그런 것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 누구랑 그냥 다 그냥 잘 지냈어요. 밝은 편이라고 항상 얘기 들었고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함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1: 네. 그 대학 시절부터
4: 그렇죠.
1: 최근까지죠.
4: 네. 작년까지.
1: 작년까지요? 네. 최근까지.
4: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까지.
1: 그럼 이게 지금
4: 예, 굉장히 오랜 시간.
1: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4: 고생했어요.
1: 아직 네. 벗어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4: 그렇죠.
1: 그럼 처음에 내가

0: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구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 집에서. 예. 그랬는데 집에서 구형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겸손하시거든요. 네. 겸손하시고 정말 신앙 생활을 열심히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신앙으로 이겨내신 분이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안의 첫 믿음의 사람이셨거든요.
1: 1세대.
0: 예. 온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는 장손 며느리로서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너무 여러분 박해도 많으셨고 또한 집안도 굉장히 가난했었고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 번도 엄마가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뭐 아무리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오고 심지어 뭐 전교회장을 하고 막 그래도 엄마가 별로
2: 자랑할
0: 좋아하시질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1: 엄마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항상 이제 엄마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형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니까 입시만 끝나갈 때 이제 집사님들이랑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소그룹 장님으로서 이제 섬기시고 있었을 텐데 그냥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네 집 누구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 은혜로 뭐 어디를 갔고 뭐 1등을 했고 막 그런 자랑을 하셔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도 좀 내 자랑 하시겠지 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 얘기를 꺼내시니까 제가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우리 현주는 어려서부터 하나도 손이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야무지게 잘 크고 너무너무 한 번도 걱정을 끼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시면서 5살 무렵에 제가 혼자서 머리를 묶는데 정말 머리를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빵빵 묶더라는 거예요. 애기가 5살 애기가.
2: 쉽지 않은데.
0: 그 얘기를 제가 방 안에서 듣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3: 왜요?
0: 모르겠어요.
3: 좋아서?
0: 아니요.
3: 그럼요.
2: 왜 저런 얘기를 하나?
0: 제가 5살로 딱 돌아간 느낌인 거예요. 5살이 뭘 할 수 있겠어요.
2: 그러니까.
0: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5살 아이가 다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머리를 묶는다고요?
3: 불가능하죠.
2: 못해.
0: 못해요. 저도 못하고. 딸을 키워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으로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타임슬립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숨이 안 쉬어지고 나중에 병원을 가서 알았어요. 공황이 왔다는 거를.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전까지 활동적으로 뭐 본인은 좀 뭐 어떤 어둠들이 혼자 있을 때 있었겠지만 남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활동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에 뭐에 언제나 늘 바쁜 학생이고 즐거운 학생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방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아무도 보기 싫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렇게 거의 정말 칩거를 했는데 한 두세 달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 진짜 방에만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걱정은 되시는데 얘는 늘 잘했던 애니까
3: 그렇죠. 다 큰 어른이니까
0: 다 큰 어른이니까 성인이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 되게 막 하나님 만나서 저도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마음들 아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3: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어요?
0: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아니고 그냥 멍해진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멈춰졌어요.
1: 그런 마음.
0: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정도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죠.
3: 혹시 뭐 정신과 상담 같은 거 생각 안 해보세요?
0: 그런 생각도 전혀 못하고 그때는 그냥 정말 바보같이 먹기만 했어요. 약간 탄수화물 중독자처럼 모두들 자고 있을 때 나와서 먹고 다시 자고 가족들을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이 이제 저랑 연년생이거든요. 언니 왜 그래? 제발 나 좀 없는 사람 취급해줘. 나 좀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 그 당시 신앙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신앙이 좋으셨고 좀 하나님께 매달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0: 하나님께 매달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죠. 했는데 제 안에 어두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렇죠.
0: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고학년쯤 되면서 이렇게

0: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엄마의 상황을 보니까 네. 하나님 정말 계신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네. 엄마는 매일매일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네. 말씀 보시고 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엄마는 항상 밤에 이제 네. 모든 집안일을 마치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는데 네. 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를 저렇게 두실까? 예. 세상에서 너무 제일 힘든 사람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7층 예. 시야에 저희 증조할머니까지 계셨거든요. 네.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시골에서 또 시골에서 이제 고모가 또 올라오셨어요. 네. 고모네 가족 다섯 명. 예, 저희 가족 막 다섯 명. 13평 아파트에 13명이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거기에서 가장 그 서열을 가장 낮은 사람이 며느리잖아요. 네. 예, 저희 엄마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자리 잡히더라고요. 대안에서.
1: 그럴 수 있죠.
0: 예.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엄마는 여전히 힘들고 몇 년을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예 안 나갔어요.
2: 주변에서는 대학교 때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네. 밝게 지내셔서?
0: 네.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밝았어요. 전교회장이었다니까요. 네. 오. 전교회장은 그리고 남녀공학 같은 데서 아무나 안 하잖아요. 네. 여학생이. 네. 저 그냥 너무 밝고 그냥 선생님께 칭찬받고.
2: 아니 근데 그렇게 조금 대학교 가서 좀 이렇게 내가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주변에 좀 이야기해서 좀 함께 좀 풀어가자.
0: 못했어요.
2: 밝으신 분이 왜 못하셨을까?
0: 밝으니까 못하죠. 오히려
3: 너무 밝기 때문에.
2: 진짜 나는
0: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고 현지랑 있으면 즐거워.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내가 말이야. 전혀 말 못하겠더라고요.
1: 지금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쓰고 있을 때는 내가 늘 네. 이 가면에 나는 항상 웃고 있고 이거 벗으면 그 안에 나는 늘 울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만나면 마스크 쓰고 가면을 쓰고
0: 맞아요.
1: 그 외에는 가면을 벗으면 내 안에는 울고 있고 계속 그 생활을 하시니까 남들은 아마 눈치를 못 챘겠죠.
0: 네, 눈치 못 채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제가 약간 비정상적인 좀 텐션이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뭔가 좀 떠다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어떤 느낌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예. 어느 순간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애. 예. 그렇게 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없는 거죠. 되게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뭔가 열심히 늘 하고 있는데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2: 분명히 주변에서 보였을 텐데
0: 네.
2: 주변 친구들은
0: 맞아요.
2: 보셨을 거예요. 조금 너무 하이텐션이거나 좀 다르다.
0: 네, 맞아요.
2: 이걸 분명히 느꼈을 텐데.
0: 네. 맞아요.
1: 아니,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좀 위로가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0: 되죠. 되는데.
1: 올해 더 심해지나요? 혹시 배우자 때문에?
0: 아니, 지금 남편은 네.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네, 진짜 네. 어머님 기도로 만났고
1: 네, 네.
0: 근데 일단은 제 안에 너무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1: 예. 네.
0: 위로도 받고 하지만 예. 점점 더 관계가 깊어갈수록 아마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1: 왜요? 살아보니
0: 이렇게 예.
1: 안에 고슴도치 100마리가
0: 100마리 정도가 아니죠.
1: 그래요?
0: 네.
1: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0: 결혼은 35쯤에 했어요.
1: 예. 그런데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0: 아이를 낳고 예. 새 아이를 제가 낳거든요.
2: 우울할 틈이 없는데 이게 너무 정신없어서 틈이 없어요.
1: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요.
2: 아 근데 내가 우울증인지 모를 정도로 애가를 애보다
3: 워낙에 바쁘셨을 거예요.
0: 그것도 제가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2: 아이고.
0: 그래갖고
1: 사랑하셨네요. 사랑하셨네요.
0: 예, 정말 정신없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잠시 사라졌죠.
1: 그런 감정이. 예.
0: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1: 너무 이뻐서.
0: 애들이 너무 예쁘고 그렇죠.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그 물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자녀도 아이를 맞아요. 자녀도 부모를 엄청 사랑하고 제가 새 아이한테 정말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1: 그렇죠, 그렇죠. 마음은
0: 매일매일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내가 얘네들을 낳았다고? 얘네들이 내 몸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바라봐주는 그 절대적인 눈빛, 사랑의 눈빛. 이걸로 제가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우울증이 잠시 없어졌나 싶을 정도로 사라졌다가 애들이 크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크니까 아이 때처럼, 아기 때처럼 안 예쁜 거예요.
1: 그죠. 그건 아기 때만 평생 효도 그때 받았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랬지?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그랬지?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밉다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예쁜 애들을 예쁜 줄도 모르고 키우신 그 젊은 날의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간극이 크니까 그 감정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럼 이렇게는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사시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1: 제가 어떻게든 이 생활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아이들이 망가지는
0: 그렇죠.
1: 걸 보니까
0: 아이들이 망가죠.
1: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0: 그죠. 안 돼요.
1: 예.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완전히 생활 환경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사를 결정을 했어요. 쉽지 않은 건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지러워서 안 된다고. 어지럼증 갑자기 오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제가 어지러워 죽나 운전하다 죽나 마찬가지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하지만 또 엄마로서 또 이제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집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도 사실 너무 힘든 거죠. 몸도 아주 안 좋아 있었던 상태고 하는데 막 일을 또 해야 되니까 힘들고 하면서 불면증, 환각, 환청 더 심해지고 베란다 뒷베란다 문을 못 열었어요. 귀신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자꾸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이 소리들이 들리고
2: 이사를 자꾸 말을 불고 하고 네네네. 계속 기소이 되셨던 거예요.
1: 이사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앉아 있으면서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집에 걸린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전 집에 걸렸던 그림을 다시 갖고 오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하느라 돈은 다 썼고 그래서 당근이라는 중고거래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그림, 조각,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골동품들을 이분 판매 목록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분이랑 세 번 정도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름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신 거예요. 네, 클래식계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0: 아, 그래요? 네,
1: 김강훈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신데.
3: 그런 분도 당근하세요?
1: 그쵸, 신기하죠.
3: 온도가 높은가?
1: 지휘자.
3: 온도 어떻게 되나?
1: 팔팔 끓습니다.
3: 아, 그래요?
0: 할 수도 있죠.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집광이신 거예요. 물건, 골동품에 대해서 미술품들 이런 거예요. 이분이랑 거래를 세 번을 하는데 자꾸 틈만 나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랑 잘 어떻게 지내면서 그림을 얻어야겠다. 좋은 가격에 조각품들 뭐 이런 걸 얻어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딱 하루는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 권사님이시고 아빠 안수 집사님, 제 동생 밑에 동생 목사님 사모님이고 막내 동생 선교사라고. 저는 그런데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0: 그런데도 진짜 대단하네요. 환경이. 막내 동생 선교사시고.
1: 이집트에서 선교사예요. 근데 저만 안 간 거예요. 꿋꿋이. 그러니까 아무튼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물건 거래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떻게 이분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0: 들었대요.
1: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래하는 날 저보고 서초교회 주차장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 교회 근처도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 거래해야지 뭐 어떻게 가야지.
1: 3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싫은데 3분. 그래 3분.
0: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어요?
1: 싫었어요.
0: 아예 들어가는 출입조차 싫었어요?
1: 네. 아씨 뭐지 하고서 빨리 그림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 분들이 좀 여러 분이 계셨어요. 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오셨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0: 되게 부담스러워.
1: 나 여기 잘 온 거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 저랑 당근하셨던 선생님이 등록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0: 되게 무서웠는데.
3: 잔치하면 당근 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1: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죠. 아, 한번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다신 안 봐야 되나? 근데 또 그림 목록들이 자꾸 그 순간에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드를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림 받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너무 이상한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0: 그래요?
1: 기도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그때 보셨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3: 새벽 기도를?
1: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밤을 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 그래도 사실, 하시는 거 예. 많으셨네요. 네,
1: 그러니까 뭘 계속 해요.
3: 네, 뭐. 우울한 것 치고는 그래도 네, 열심히 그쵸, 사시네요.
1: 그쵸. 네. 신기하죠.
3: 그때 당시 네. 뭐 테슬라도 좀 넣어보고. 네,
1: 그렇죠. 애플, 그렇죠. 네. 애플도 넣고. 네. 아무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딱 가면은 네. 그 마감 시간이라서 딱 좋거든요. 뭐가 떨어지고 오늘 많이 떨어진 거. 설교 안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외출하러 가는 거고.
1: 네,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거예요.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 오고. 근데 아이들 생각이 나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엄마가 이렇게 병이 깊어가지고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근데 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나가서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랑의 원천으로 애들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0: 외로움, 예. 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네. 저는 뭐 어떻게 안 돼도 예. 애들만은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사랑받고 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만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방과후 학교가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 아이들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사님과 그렇게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사랑을.
0: 그렇죠.
1: 네. 그 아동부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예. 이런 것들 아이들이 느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걸 교회 가는 거를 그랬어요.
2: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진짜 삶이 완전 변화가 되셨네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1: 네, 처음에는 진짜 주식만 하다가 왔어요. 주식만 하다가 오고 목사님 설교 괜찮네. 이 정도? 말씀이 좀 빠르시네. 젊으시네.
2: 이렇게 조금씩 들리면서.
1: 네, 그냥 그렇게만 있다가 어느 날 사실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번에도 안 되겠지.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제 목표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게 제 목표였어요.
0: 그래서 대형교회 가시는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네. 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네. 지내다가 오는 거.
3: 부담이 없으니까.
1: 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제가 이제 새가족 등록하고 처음 주일 예배 나갔을 때 네. 제가 부탁했어요.
0: 말 시키지 말라고.
1: 네, 아니, 그렇죠. 이렇게 세우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저 얼굴 이렇게 사람들이
0: 저 지금도 하는... 싫어해요, 그거. 뭐 세우신 분 일어나고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 그런 거 저도 아무튼, 지금도 불편해요.
3: 양호 축복 불러주고.
0: 이거 네.
1: 그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네. 부탁드리고 네. 안 그러면 저 안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랬었어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예. 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남의 얘기도 듣기 싫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주식창을 보고 해도
0: 있는데 들어오는군요.
1: 들리는 거예요.
0: 스며드는군요.
1: 근데 목사님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돌이 저한테 날아와 박히더라고요. 그 버린 돌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혀가지고 제 신앙의 주춧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막고 해도 이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구나. 예, 그때부터 항복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0: 그런데 변하시기 시작했네요.
1: 네. 그러면서 어차피 약을 먹어도 못 자니까 약을 다 끊었어요. 네. 병원에서 절대 끊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남아있었던 알코올 의존증도 있어가지고 알코올 그런 못 먹게 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그냥 제가 한꺼번에 끊었어요. 약도 다 끊고 매일매일 예배 새벽기도 나가면서 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뭔가 억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풀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1: 네.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좀 마음이 힘들 때 뭐 신앙생활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부모님 원망하고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내 자식인데. 내 큰딸인데.
1: 제가 계속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했던 못된 말들이 생각이 나서 못 가겠고 했는데 그냥 갔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왜 그랬지 예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 그 엄마로서의 또 모습도 많이 변하시면서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을 것
0: 좋아하겠죠.
2: 같아요.
0: 좋아하겠죠.
1: 그렇죠.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엄마 이제 집사님들이랑 잠깐 뭐 만나고 들어갈게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 집사님들도 술 마셔? 이러는 거예요.
2: 아이들에게는 술이 이미
1: 네, 엄마가 이제 술친구들 항상 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랑 술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엄마 교회 집사님들도 술 마셔? 아마 안 드실 걸. 아무도 안 드시고 교회에서는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엄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더라고 큰애가.
0: 엄마 술 먹는 게 싫었구나.
1: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술 먹으면 오히려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0: 아니요. 아이들이 다르고 되게 싫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술 먹는
3: 아이들은 배우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술 먹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거.
1: 요즘에 그 교육이 엄청 철저해서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3: 다 알아요.
1: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0: 나중에 자라면서 저게 맛있나? 라고 와요. 저게 맛있어서 엄마가 어렸을 때도 먹었나?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호기심을 그렇게 엄마 아빠 술 먹는 게 싫었던 아이들도
1: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0: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1: 맞아요.
0: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엄마 아빠 먹었을까 하고 접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부모 영향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으세요?
1: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0: 근데 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뭐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나가냐고. 뭐 어떻게 우리도 당근을 자주 이용해서 전도대사장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나요?
3: 요즘은 당근에서 전도해야 돼요.
0: 좋은 물건 올려놓고 만나보면 물건을 놓고 교회 가시죠. 이렇게
1: 파닥파닥 날려갖고
3: 온도 많이
0: 높여놓고
1: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네.
0: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적인 병도 저는 더 많이 사람들이 상담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1: 서로 오픈하면
0: 좋겠어요. 오픈하고 감기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근데 의학으로도 하지만 늘 깨어서 있지 않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먼지 같은 영들이 나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쉬지 말고 우리가 일상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 아픈 것 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또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달라고 지금 굉장히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남들이 맞아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늘 뛰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하시고 또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이겨내는지 그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또 전해주십사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이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계시록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사정이 있으시겠죠. 완벽한 사정이 있으십니다. 전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정이 있으셔서 우리 앞에 때로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두 씨름꾼 이야기 하나님의 터치. 만일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막으시며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곧 믿음 입니다. Safety brake 아시죠? 여러분 차 옆에 이렇게 뭐 발로 밟기도 하고 땡기기도 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안전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잠근 채 풀지 않고 차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한두 번 다 있으실 겁니다. 차가 잘 뻑뻑해서 안 나가죠. 이걸 풀어야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계속 차를 앞으로 몰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 브레이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안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거십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 제 속도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제 속도로 달려가게 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1절, 2절, 1절부터 21절까지 사건의 배경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형 에서가 그 약속의 땅에는 있었습니다. 고향이요 약속의 땅 돌아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에서가 마음속에 크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야곱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 나만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내 주라고 칭하며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칭하며 자기의 도착을 알리는 연락병들을 미리 앞서 보냅니다.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연락병들이 돌아와서 들려주는 보고 내용, 즉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한 떼 보내고 여차하면 다른 떼 데리고 도망가려는 야곱의 계획이 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속 꾀를 부리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믿음을 쥐어짜며 기도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릿속에 꾀를 굴리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믿음이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사기꾼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도 했지만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도 했지만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꾀를 또 의지하며 자기의 방법과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염소, 양, 낙타, 암소, 황소, 나귀 등 550마리,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앞서 에서에게 보낸, 20절에 말씀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야곱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자기 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등쳐먹었던 장자권 그리고 그 물질의 복을 되갚겠다는 뜻인지 모르고 550마리 엄청난 양의 재물을 먼저 보내 그 형의 감정을 푼 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만 역시 아직도 야곱은 야곱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야곱의 모습이 더 분명해집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으나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칼자루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에서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에서를 만나 어떻게 내가 무슨 말 할까 이리저리 궁리하며 작전의 계획을 짜기 위해 가족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이쪽에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가 먼저 접근해서 그가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을 걸어온 자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다 생각하십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약복 나루를 건너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방해하고 있는, 건너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했습니다. 밤새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니고요. 밤새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씨름 걸어와서 이 사람을 제끼고 약복으로 가기 위한 싸움이 밤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비로소 야곱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우리 하나 봐야 될 것은 야곱이 힘이 되게 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 운동 열심히들 하세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이길 것 같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만큼 야곱이 근육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하나님의 터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맙니다. 그리고 26절에 그가 이르기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기 시작하며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 밤새 씨름만 했고 여기서 날이 셀 때쯤 돼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여기서 야곱의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 어긋난 후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미처 몰랐으나 그가 축복해달라 기도를 했으나 그 복의 내용인지 아직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계획하셨던 복의 내용은 야곱을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못 들어가게 막았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인 앞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는 이렇게 드리고 답은 다른 쪽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야곱의 인생 걸음걸음 계속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한 과정 이름을 바꾸시는 그 일 허벅지 근육을 어긋나게 하시며 여기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새롭게 야곱 빚으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교훈,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탄탄대로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좁은 협착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예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경험한 경험은 바울의 경우는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선교 여정 길을 막은 적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울의 길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같이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으십니다. 모세도 같은 경험을 과거에 나중 후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며 야곱의 모세의 아들들 할례 행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접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것저것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에서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었고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야곱다운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지난 주의 설교자가 인용했던 동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여기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연상했다고 말씀드렸죠. 퐁당퐁당 기도의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저쪽까지 전달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등을 간지려주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어 하시며 즐거워 하십니다. 근데 이 동요의 중요한 전제는 건너편에, 냇물 건너편에 누나가 앉아 있어야 돼요. 건너편에 누나가 앉아서 나무를 찍고 있어야만 내가 던지는 퐁당퐁당 그 돌이 누나 손 등을 간지려 줍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상 항상 건너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돌 던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손등이 간지름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뭔가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끔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삶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야곱스러운 모습, 그걸 먼저 제거하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을 위해서 행해드려야 될 그 일 그것이 곧 약속의 땅입니다. 인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코를 베고 난 후에는 장미를 줘도 소용이 없다.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니 장미꽃 향기를 음미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고집하고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면 더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전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 말라고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그 길을 고집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은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아버지가 준비하신 반지를 손에 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좋은 옷을 입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살찐 송아지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길을 막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회개 또는 자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 속에서 먼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계산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내 인생을 측정하고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별로 재미가 없다면 최소한의 기쁨과 최소한의 만족감만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손해라고 생각된다면 주님을 위해 뭐 좀 멋진 거 크게 해드리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이 지체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운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자백의 복이 필요합니다. 야곱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되새깁니다. 지금 내 인생은 제 속도로 달리고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버겁거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혹시 걸려있진 않은지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다들 과속해 보셨잖아요. 왜 과속하세요? 55마일인데 63마일로 달리는 이유는 좋잖아요. 우리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서 손살같이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벅거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막으십니다. 먼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야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최소한의 기쁨과 만족감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아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뭐 좀 해드리고 싶은 의욕을 주님께서 강하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세상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특권인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때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키시며 멋지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제 속도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하심과 저희 속에 거룩한 열망을 불러넣어 주시며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됨을 야곱 같은 모습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모습을 더 깊이 깊이 넓게 크게 자리잡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그렇습니다.
1: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1: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아, 재밌다.
1: 아, 잘 지내셨어.
4: 아, 너무 재밌어.
1: 아, 네, 아,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아, 잘 지냈다고요.
1: 아, 잘 지냈어.
2: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눈빛만 봐도 알잖아.
1: 아, 잘 지내셨네요.
2: 그렇죠.
5: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1: 아, 그러네.
5: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1: 네네.
5: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1: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도 시간에는.
6: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5: 아, 뭐야, 몰랐네.
1: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6: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5: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2: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5: 뭐, 이게 뭔 소리야?
2: 하나님은 아셨어.
6: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1: 고마워.
6: 고마워.
2: 웃어줘서 고마워.
7: 안녕하세요. 너크토크 이모 삼촌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2: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1: 네.
2: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1: 네네네네.
2: 그리고 또 반대로

0: 아멘.
1: 아빠 고마워.
0: 주여.
2: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3: 아, 웃긴다. 진짜 웃긴다.
1: 웃었었어. 고마워.
3: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었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4: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3: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4: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그래서 내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3: 맞아요. 맞아.
4: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5: 우와.
4: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우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번으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애 때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 이랬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와 까만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5: 그쵸.
4: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5: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네, 하시나
4: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5: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멘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 거?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서
2: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5: 아 그러니까 한인
2: 하나님 그때 나미씨
5: 반가워요.
2: 네, 응답해버리네.
5: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3: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쵸?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5: 아, 네. 맞아요.
3: 근데 뭐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네. 헨리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노년이 네.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5: 네.
3: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0: 시간이 제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무르릉 걸리네. 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가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헬리포드라고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1: 그렇죠.
0: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 다 알아들으신
2: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0: 그렇죠.
2: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0: 네, 네.
2: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1: 네.
2: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또 한편으로도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0: 갑자기 고해성사라고
2: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왜?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0: 이게. 한 언어만 있어야 돼.
2: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0: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2: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0: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2: 아, 나하려는, 나하려는.
0: 이게 뭔 소리야?
2: 히브리어, 히브리어.
0: 히브리어라고.
2: 하나님은 아셨어.
0: 이게 히브리어라고.
2: 나하려는, 나하려는.
1: 무슨 뜻인데요?
2: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1: 야, 아, 나, 아, 나, 아, 나.
0: 야, 이거 큰일 났네.
3: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2: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3: 아,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2: 아이고, 그렇죠.
3: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1: 네.
3: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0: 다 들으셨죠?
3: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1: 아, 아멘.
0: 와.
3: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1: 네.
0: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3: 꼬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1: 신조어?
2: 아, 길기 빠빠!
1: 하나님,
3: 하나님 자꾸 헐.
4: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봐도 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2: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3: 무너지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0: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2: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0: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2: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3: 계속 돈 말아주니까.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5: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제가 이분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2: 기자로.
0: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네.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3: 아이고.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3: 그렇죠.
0: 제가 사역자고 실시간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3: 아.
0: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3: 네.
2: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판소리 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림을 잘못 그렸네.
2: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 상처를 받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는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3: 되니까.
2: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부러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러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거죠?
3: 네.
2: 그 뭐 몇 대 미슐랭
3: 그런
2: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0: 그렇죠.
2: 외부로부터 오고 제 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0: 그러네. 그렇겠다.
3: 조려훈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3: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2: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어떤 한의사랑.
3: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5: 네.
2: 잘 먹고 잘 살아.
5: 복만 하시니까.
3: 네.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5: 진짜요?
3: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요새도 아주
5: 자랑스러워요.
2: 그럼 특집 때 한번
3: 다음 특집 때
5: 좋겠다.
3: 그래
5: 오세요.
4: 아니 저도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다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아.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0: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4: 아, 그렇지. 왜냐면 나오고.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0: 그렇죠.
4: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맞아.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4: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 목회자의 저건 목사님들이었어요.
0: 맞아.
4: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 마.
2: 그렇지.
0: 자기도 목사네.
4: 자기도 목사면서.
0: 야 진짜.
4: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2: 오이겨!
0: 한 방에 있었네, 한 방에.
2: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0: 두 방이 있으세요.
4: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5: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0: 그렇죠.
3: 너무 크시시에요.
5: 네, 엄청 크신데.
2: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5: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있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0: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체구가 있거나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5: 네네.
0: 어릴 때부터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일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5: 멋있다.
2: 형은 진짜 잘해라.
0: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주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참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래시주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에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요. 그때 제가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3: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0: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3: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고맙죠.
5: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2: 제가 그때 네. 구TV에서 네.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0: 멋있다.
7: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8: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맡기시고 다 해결해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
7: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2: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0: 멋있다.
2: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0: 그렇죠, 맞아요.
2: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0: 무너지지.
2: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지.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아이고. 버리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0: 못 됐다 정말.
2: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0: 그렇지.
2: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4: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5: 네.
4: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0: 그렇죠.
4: 잘 사니까. 네.
5: 부러워할걸요?
4: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네.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0: 그렇지.
4: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한데 맞는다.
0: 그렇죠. 네, 맞아요.
4: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3: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아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0: 더 나죠.
3: 계속 분노가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노력과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0: 맞아.
3: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0: 그렇죠.
3: 그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0: 네,
3: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사님?
4: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5: 네.
4: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5: 맞아요.
4: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5: 네.
4: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5: 맞습니다.
4: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5: 네.
4: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5: 맞아요.
4: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한 거예요.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5: 그럼요.
3: 네. 그래.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5: 아.
3: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5: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네.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0: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오.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5: 그렇죠.
0: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5: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네.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6: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3: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6: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0: 뭐 좋겠다.
6: 축하 있고요.
0: 좋겠다.
6: 여기 줄에 있고요.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0: 아, 멋있다.
6: 저는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회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0: 그러네요.
6: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0: 진짜 위로되겠다.
6: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 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0: 이걸.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맞습니다. 네.
3: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조금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5: 아멘.
4: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맞아요.
4: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5: 네.
4: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4: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5: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 아멘.
0: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 아멘.
0: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앞서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5: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 아멘.
4: 아멘.
5: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3: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5: 아~
3: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0: 아니 갑자기 갔다 오더.
3: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네. 계속 이렇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5: 그렇죠.
3: 아무도 길은 모르는 거예요.
5: 그럼요.
3: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하는 결과거든요.
5: 그렇죠.
3: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5: 네.
3: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놈의 드레스가 맞을라나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신부 되세요.
5: 축복합니다.
4: 네,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누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6: 오늘은 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네.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말씀했습니다.
5: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때로는 다윗처럼
5: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9: 토크.
5: 다음 주에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우와.
1: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간다. 아~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에서?
3: 100군데에서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좋은.
3: 그럼 해결이 됐고요. 네.
1: 해결 됐어요.
2: 저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꽉 채워주실 통일가족 여러분들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계십니다. 탈북 후에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시죠. 탈북 가족 속에 청일점이 있죠. 강일규 씨,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본인 소개 좀 해주시라요.
3: 네, 저는요, 지옥의 땅, 악마의 땅, 북한, 저 평안남도 맹산에서 살다가 2011년도 7월 1일날 이거인 진짜 세계에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야~
2: 목소리가 영화배우 같이 쫙 일부러 까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평안남도 맹산이면 맹산의 여자 우리 은정 씨.
1: 오, 그러네요. 네.
2: 아니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뭔가 둘이 닮았어요.
3: 딸입니다. 오,
2: 진짜요?
1: 딸이에요? 닮아. 오.
4: 저희 아버지예요. 우와.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랑 같이 그냥 네. 방송 하나 찍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네. 아직도.
3: 아직도.
4: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시네요.
2: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왔어? 응. 모르고 왔지? 그치. 네. 나 믿고 왔잖아? 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제 빨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되니까 네. 여기가 천국인데 너 무슨 이상한 소리 자꾸 하냐. 이러고 계세요. 난 진짜.
3: 저는요. 이 교회는 다녀야 돼 갔다는 마음은 큰데요. 네. 교회 가면요.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그 사상을 봤던 그 혁명 역사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네. 그 강연의 사상 혁명 활동 그거 배우던 거,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드라마가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딱 거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5: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왜냐면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닮아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김일성이가 하던 말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맞는 거야? 나한테 계속 따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많이 베꼈어요.
1: 자, 오늘 이야기 주제를 또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너는 부모님하고 가장 오래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야?
6: 아, 아무래도 뭐 군입됐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
2: 뭐라고?
6: 야, 상태야, 네 방이 왜 이렇게 깨끼 나니? 좀 정신하고 좀 치워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군생활 1년 하다 보니까 또 이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니?
2: 맞아. 같이 붙어있으면 쭉쭉 걸고 들고 하지만 맞아. 그래도 가족이 최고잖아.
6: 맞아.
2: 아니 근데 우리 또 남북 분단 때문에 그게 또 부모님을 놓고 오는 탈북민들은 그 아픔이 어마어마할 거야.
6: 맞아.
2: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일 거야.
6: 상상할 수 없지.
2: 없지.
6: 너 근데 또 그거 알아?
2: 뭐로?
6: 한국으로 먼저 탈북한 딸들이 이 피 타는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가족들, 이 부모님을 모셔온 그런 것도 있대.
2: 아니 혼자서 한번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가족까지 탈북시켜
6: 한 필름은 영화 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잖아. 1만 킬로미터의 사랑 부모님 구출작전 빠밤.
2: 구출해야 됩니다. 구출해야 됩니다.
6: 구출하고 오셨어요.
1: 여련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그 단어는 알만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 피 타는 노력.
6: 아 피 타는 노력.
1: 이건 피나는 노력이 아닐까요?
2: 그러게.
1: 피나는 노력 맞죠?
7: 네 맞아요.
1: 네.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들리는 것 같은데 뭐?
7: 네 방은 왜 깨끼만이야?
1: 깨끼만.
7: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6: 아 더럽다.
2: 선배님 그렇게 안 봤는데.
6: 아니 안 그래.
1: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2: 툭툭 걸고 들고
1: 아, 네 그래, 맞아요 걸고 들고?
5: 툭툭 걸고 들면은 맞아요 시비하고 네. 아 왜 이렇게 시비야 왜 이렇게 껴들어 할 때 네 걸고 든다 그거예요 네

0: 아버지 집에 들리거든요. 아버지 집에 항해던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재산을 탁 보여주면서 하더란데, 이거면 3대가 우리가 부경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후태길에 올라야 되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싸 죽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필독 영화로 계속 보여줬어요.
1: 필독 영화야?
0: 네, 선전 영화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저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둘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늘 수직수평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3인이 있으면 누가 보이브 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탈북 이야기입니다.
2: 이게 네. 특별히 부부관계가 좋으면 몰라도 이게 조금 안 좋고 이러잖아요. 언젠가 운데 어떤 당과 사상의 그 충성심이 어떤 그 걸려들 만한 단어들이 나오면 네. 당비서한테 갔다 신고한다고.
3: 아, 부부끼리.
2: 이렇게 부부도 서로 못 믿고 살게 만드는 게 북한 그 당국인 거죠.
3: 그렇군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부모님을 북에 두고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한으로 올 때 그만한 사정과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1: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4: 그렇죠. 뭐 저희는 외가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계속 계셨기 때문에 원래는 다 가족이 같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된 오빠랑 제가 오게 되고요. 부모님은 남아서 할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저희가 온 이후에 1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네, 해서. 근데 또 엄마는 북한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아내의 도리로서 3년상까지는 꼭 차려야 된다.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네. 저희가 오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5: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가자 이러니까 어머님이 본인은 이제 세상을 다 살았다. 네. 이제 몇 년 있으면 60도 되었는데 내가 이제 좋은 세상 가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1: 60부터 시작인데.
4: 60살은 할머니죠.
5: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한번 베트남에서 잡혔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되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긴다고 하시더라고요.
2: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으로 네. 오려고 딱 작정을 하고 탈북한 건 아니고요. 동네 언니가 은정아 중국에 가서 있잖아. 네. 한 달만 식당이라면 있지 천위안 벌어 천위안. 이러면서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듣는데 막 진짜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0: 그렇지 엄청 큰 돈이지.
2: 저 그때 한 달 월급이 네. 800원인데
3: 800원.
2: 예, 쌀 1kg에 15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계산을 보니까 400년 받을 돈을 한 달에 400년? 버는 거예요. 예.
6: 400년?
3: 400년?
2: 그때 이제 딱 든 생각이 내가 중국에 가서 6개월만 벌어 갖고 나오면 진짜 갑부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3: 있겠다,
2: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모두를 이제 다 밥도 먹이고 네. 진짜 순순히 돈 벌어 갖고 돌아오려고 네, 네. 집에다 편지를 딱 써놓은 거죠.
6: 아, 편지까지 써놓고 가셨어요? 네.
2: 그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불장 속에다 편지를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간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시작하게 됐죠.
6: 아니 근데 아버님 그 갑자기 어느 날 따님이 사라져버리시고 네. 뭐 어떻게 편지를 발견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7: 석 달 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예, 떠난 후에.
6: 석 달?
7: 예, 3개월 후에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때야 중국 편지를 보고 중국으로 갔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해요.
6: 아, 예. 왜요? 왜 철렁하셨어요?
7: 아, 이거 저는 성분 타대가 나쁜데
6: 네.
7: 예, 우리 딸이 또 중국까지 도주한 걸로 되면은
6: 네.
7: 우리는 악착 같은 거에 또 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 두려움 속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솔직히
6: 아~
7: 예. 말하면은 북한은 전체 다 노예입니다. 김일성이 하나 내놓고 예. 그런데 그 노예 중에도 두 가지가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노예가 있고 하나는 천대받는 노예가 있습니다.
6: 아, 노예인데도 예. 사랑받고 천대를 받는가요? 예.
7: 그러니까 사랑받는 노예는 저 성분 터대 좋은 사람들
6: 네.
7: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받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성분 터대가 나쁜 놈들은
6: 네.
7: 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아~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6: 근데 네. 왜 천대를 받으셨어요?
7: 아니 저희 아버지가
6: 네.
7: 제가 55년생인데요.
6: 네.
7: 1963년도에 제가 9살 때 정치범으로 아~ 총진 수성 정치범 교화소에 가서 영원히 아직까지 서시

0: 모릅니다.
1: 아.
2: 그 저희 아버지 때문에 성분 더 되게 나쁘니까 우리는 천대만 받는 노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아, 정말 북한을 지금 살아온 생각을 하면요. 끔찍합니다.
1: 딸이 그 편지를 남겨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 고문이 있겠구나. 두려움. 네. 그러면 또 딸은.
2: 두려움 속에.
1: 그쵸. 근데 네. 또 딸은 그 편지를 쓰는 심정.
3: 맞아요.
1: 그리고 부모님을 북에 두고 떠나는 심정. 얼마나 진짜.
3: 맞아요.
1: 우리 유나 씨도 그렇고, 네, 우리 주옥 씨도 그렇고.
3: 어렵네.
1: 네. 그때 길을 떠나던 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혹시 기억나요?
4: 저희는 좀 그날 좀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을 뭐 유학 보낸다, 새로운 네. 세상을 향해 보낸다란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죠.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아빠 엄마가 진주성찬을 차려주셨어요.
3: 네, 네.
4: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진짜 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 나네요. 네, 부모님께 분명히 만날 건데 만나는 날까지 우사하자. 그리고 건강하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절대 우는 날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날이다.
3: 네네.
4: 라고 하고 저를 얼렸어요.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식사를 즐겼어요. 되게 좋은 곳으로 간다. 평양 애들도 유학 못 간 뒤 너희는 간다.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이랬던
5: 긍정적이셨네요.
4: 네.
6: 그럼 유나 씨 같은 경우는 탈북 전에 부모님과의 또 마지막 대화 생각나세요?
7: 저는 부모님한테 아이야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3: 아, 진짜요?
7: 정확하게 저는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6: 독하게 마음 먹었거든요.
7: 네. 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미 한국 드라마를 한 1년 정도 본 상태니까 이 정권에 대한 염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친구, 제 음악과를 다녔어요. 근데 가야금을 전공하던 친구 언니가 국경음미대 중대장이랑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얘를 통하면 국경음미대한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고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돈을 원래 훔쳤는데 제가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쳤어요. 그때 당시에
3: 1200불 네. 북한 돈으로 어느 정도예요?
7: 1200불이면
4: 네.
7: 그때 이야. 뭐 집값이 뭐 아무리 좋아도 뭐 300불 500불 이렇게 살 때예요.
5: 엄청난 돈이에요.
3: 큰 돈이네 진짜. 네.
7: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냥 잡히는 대로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곡이 없으니까 네. 국경미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중대원지 저는 이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더니 50불만 내라고 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3월 1일 날 제가 네. 기차를 타고 그 탈북하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데 엄마한테 뒷덜미 딱 잡힌 거야. 4시에 그 딱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더니 어디고 따라 나오셔서 대문 밖을 우리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대문 나가려면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간 다음에야 아버지 깰까봐 조용히 하다가 나간 다음에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3: 그래서. 눈치는 채셨고.
7: 예, 말을 못했더니 어머니가 너 중국 갈락이래?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제가 또 대답을 못했어요. 너 설마 남조선 갈락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몰래 해보는 거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어머니가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3: 앞장서라.
7: 예, 그래서 앞에 섰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 섰어요. 그래서 네.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걸어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3: 네.
7: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유나 믿어. 그러니까 가다가 잡혀 나오지만 않겠다면 내가 보내줄게. 이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버지야 여기서 다 살았는데 내가 너 육체적인 생명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이 부모한테는 없다는
5: 거. 어머니가 진짜 대박이다.
7: 저희 어머니 거기서 막 명언을 다 내뱉으셨어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기차까지 얼려 태우셨죠.
3: 너무 진짜.
8: 자, 그래서 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 탈북길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별의 슬픔을 느낄 때는
7: 없어요.
8: 진짜 없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7: 네,
8: 그쵸?
1: 그 감정이 젖을 때가 아니야.
8: 맞아요. 근데 헤어짐을 맞아요. 실감한 그 순간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4: 네.
8: 그죠?
4: 그렇죠. 탈북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런 영원한 이별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3: 네.
4: 그리고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살아서 한국까지 가자가 목표니까 거기에 다 전념했는데 어머 집을 딱 나오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잠시만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부모님과는 우리 살아서 뭐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포옹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강을 건너니까 더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건넜다. 부모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너갈 수는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한국 오니까 더 했어요. 아침이면요 아파트 문을 열면 옆집에서 된장 끓이는 냄새 다 들어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도 엄마가 있는데 왜 그럴까? 밥을 먹는데 그 전까지는 오빠랑 저랑 두 명이 먹는 식탁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식구는 항상 네 명이었는데 왜 지금 여기 둘밖에 없나? 언제 네 명이 다 채워지나?
5: 아,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아,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난 혼자서.
8: 아이고야.
4: 죄송해요.
8: 그 와중에 네, 한 명과 두 명의 차이야.
0: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에 넘어왔을 때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다시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 국경을 성공했을 때 이제 다시는 북한에 못 돌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눈물이 나왔고 대한민국 비행기를 이제 울란바타르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마지막에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남조선이 왔으니까 다시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이제 촤르르 나오더라고요.
8: 그제서야. 네네.
6: 자녀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든지 떠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감시들을 받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0: 저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함경북도 화성에서 한 140리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하셨어요.
8: 아, 추방이요?
6: 추방.
0: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락이 오고 갔었으니까 어머님이 그냥 계시겠지. 뭐 우리만 탈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는데 설마 우리 어머니를 잡아갔을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를 다 모르는 거예요.
5: 그치.
0: 아,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여기서 막 땅 치면서 울었어요. 혹시 정치범 쪽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나? 네,
7: 저희도 제가 탈북하니까 한 3일 만에 정확하게 집에 들이닥치더래요.
8: 3일 만에?
7: 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바로 그냥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서 32일간을 치조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때리면 그만큼 억울하지 않겠더래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때리다가 그 다음엔 이 새끼 저 새끼 욕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3: 그쵸.
7: 그 다음에 조그만 요 독방에다 갖다 놓고 때리는데 요 옆에서 마주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감찰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달 정도 받고선 노동교화서를 받아, 이렇게 형으로 끌려가셨어요. 왜냐면 오히려 사랑받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격으로 딱 걸리다 보니까 굉장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고초를 겪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야, 탈북이 참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1: 그쵸, 그쵸. 탈북했음에도 맞아, 불구하고.
3: 맞아. 아니, 근데 은정 씨 아버님도 엄청난 감시와 도청까지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예, 저는요, 계속 물어봐요. 어디 갔나? 딸, 모른다. 평안남도 장사 나갔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3년 만에 얘가 남한에 와서 아버지 엄마를 만나겠다고 브로커하고 전화하는데 국가보위부 도청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 엄마 만나 주소 성명 이 좀 다 대줘야 된단 말이야. 브로커한테요? 네. 그러니까 보위부는 그거 다 알죠.
5: 걸린 거.
2: 다 안돼.
5: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그때 전화 통화만 시켜주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잡기 힘들어서 선을 한번 봐주면 해주겠다 그래갖고 결혼 마음도 없으면서 나가서 이것까지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브로커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줘야 부모님 데려올 거잖아요. 그거 알려줬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8: 아, 어떻게
2: 그렇게 돼서 보이부가 그때 얘가 야 남선으로 갔구나 남쪽으로 갔구나 한 거 알았단 말. 그때부터 그저 집중 감시가 들어왔어. 항시 감시인데 자기는 옆집 앞집 뒷집 이민만장은 무조건 오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요. 네. 장사꾼을 딱 하나 배치했어요. 예. 장사하는 척하면서 항상 무조건 우리 집을 감시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가는가 그리고 새로 뭘 사람이 오는 건 있으면 제각 보이브에 연락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네. 다행히 네. 김정일이가 명령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브로커를 잡으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8: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 나를 없애버리면은 감옥에 쳐내면은 브로커를 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브로커를 잡기 위해서 보임과 우리는 놔두고 미끼로 놔두고 완전 감시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브로커를 잡으려고.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8: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그래도 조금 덜 하셨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좀 하지만 그래도 은정 씨는 그런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애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탈북시킬 때 그 비용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비용들을 마련
4: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막노동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네. 제가 만으로 18살이고 오빠가 그때 21살이었는데 둘 다 갔죠. 그래서 오빠는 샤시반, 저는 청소반으로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을 일했어요. 와. 근데 제가 한 6개월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야, 18살의 여자애가요. 입술이 다 까져 있어요. 왜냐면 새벽 4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도 10시에 퇴근하고 오빠랑 같이 국밥집 가서 밥을 먹는데 오빠가 확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지 못 봐주겠다. 내가 위해서 이거 하는데 네가 진짜 조그만 애가. 그때는 지금보다 키도 작았어요. 체격도 작고. 40kg도 안 됐어요. 마대자루 끌고 그 쓰레기 더미를 들고 다니는데 못 봐주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1년을 더 할 건데 네. 너는 이제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오빠 방에서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하다가 멈췄고 덕분에 오빠는 더 했죠. 근데 문제는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먹고도 살아야 돼요. 문제는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일생일 때 목적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데리고 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생각해보니까 최소 또 저만 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정말 피나게 어찌됐든 그래서 한 1년 되니까 모으긴 했어요. 진짜 그런 사정은 있었죠.
8: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탈출하기 네. 위해서 브로커에게 돈을 네. 주겠다는 건 그 빚이고
4: 네.
8: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생각난 부모님 또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쵸. 또 자금을 네. 또 마련해야 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 진짜로. 그때 그러면 그럼 부모님 탈북시키기 위해서 모은 돈이 어느 정도였어요?
4: 그때는 1,000만 원 모았어요.
5: 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 모으려고. 야.
4: 왜냐면 소강을 시켜야지 중국을 해야지. 네. 그리고 내가 올 때 돈이 없는 걸 서러워서 엄마가 올 때는 그래서 밥은 먹으면서 와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는 했었죠. 네.
5: 얘기 듣는데 네. 자꾸 남의 일 같지 않고 오물에
8: 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6: 사실 이렇게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북한 땅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들도 엄청난 기질을 발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 송지영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시골에서 추방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꼭꼭 숨겨 챙겨 다니셨다고 합니다.
1: 뭘까요?
6: 자, 과연 그 덕에 한국에 있는 딸과 연락이 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요.
1: 이거? 십자가?
6: 이것.
4: 전화. 아니면 네. 중국 돈. 북한에서는 팬티에다 이거 주머니 있잖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돈이랑 전화. 달러입니다.
1: 달러.
4: 그래, 그게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0: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 탈북에서 네.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돈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달러를 한 비상용 돈으로 한 1,000달러 정도를 비닐에 싸서 네. 땅에다 파묻어 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자기 이제 원래 소소하게 쓰셨는데 좀 예감이 좀 싸드래요.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별로 사놨고 그래서 야, 저 돈 뭔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 돈을 파가지고 비닐을 버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하도 쓰레기꾼이 많고 따기꾼이 많아가지고 여기 팬티, 속옷, 거기에 네, 제 주머니를 해서 거기다 네. 돈을 항상 엮고 다녀요.
4: 아이고 상품이 있어요?
0: 그래서 속옷에다 이제 달러를 넣고 그걸 꼬맸대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그 속옷을 입고 자고 어디 나갈 때도 이 그 속옷만은 꼭 그저 여기다 이제 차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오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오더니 오늘 이제 추방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물차가 오면 동네 인민반에다 달라붙어서 한 2시간 내로 짐을 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모였다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굴드래요. 근데 경찰에 있는 분이 짐을 다 7일 동안 어머니를 절절 따라다니시고 어머님을 따 어머님 화장실 가면 그 앞에 가시고 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따라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놓기가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추방당했다.
4: 네.
0: 네. 그래서 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8: 돈.
4: 네.
8: 아, 세상에.
6: 근데 우리 은정 씨 아버지 저렇게 멋지게 딱 앉아 계시는데 강일규 씨가 끝까지 네, 탈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딸에게 애타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진짜요? 왜?
8: 아, 왜요?
2: 저는 마누라고 아들이 네. 같이 은정이한테 남한으로 가지는 거 난 안 네. 가겠다. 네,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저 우리 마누라고 우리 아들하고 다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전 그렇게 안 걸려고 했던데 저는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으로 말하면 역적입니다.
8: 역적이요?
2: 네, 네, 네.
8: 왜 역적이에요?
2: 모르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김일성이를 네. 반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건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8: 아, 그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7: 아, 그럼요. 네. 억울하죠.
8: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왜 역적이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급 받았을 때
2: 그래서
8: 네, 뭐 어떤 항변이나 이런 거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2: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8: 그냥?
2: 네, 왜? 내가 우리 가정이 너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네. 받고 살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남들처럼 애국자가 못돼도 왜 나라에 반역을 해서 우리 집안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우리를 천대시키는가 천대받게 만드는가
8: 그러니까.
2: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 뭘 결심했는가?
8: 네.
2: 김일성의 사상을 완전 부정했지요. 예. 나는 어떻게 해서나 아버지처럼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 아버지처럼 역적 반역질은 안 하겠다.
8: 부장이 됐었어도 전혀 네.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이.
2: 안 바뀌었지요.
8: 안 바뀌었어요.
2: 네, 그래서
8: 안 가. 더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2: 아버지요 내가. 전 바보입니다.
8: 아이 그거는 네. 또.
2: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가갔다고 난 역적 반역은 안 하겠다 김일성이 네, 김정일한테 네. 이런 생각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에 속고 마누라에 속고 딸한테 속아서 두만강을 넘어서
8: 네 일단은 속았습니다.
2: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TV를 봤습니다 처음에
8: 어디에서요?
2: 중국에서
8: 중국에서
2: 네, 그래서 돈 마들에 넘어가서
8: 네.
2: 그날 저녁부터 대한민국 TV를 봤는데
8: 네.
2: 그때 뭐 KBS, MBC, SBS
8: 네, 네.
2: 그거 한 프로가 한 열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부터 진짜 북한에서 우물하는 개구리가 머리가 좀 깨기 시작했죠.
4: 네.
2: 대한민국 TV를 보고 아 김일성이가 우리 김일성이한테 속아 살았구나. 저 북한이란 나라는 나라가 아니로구나. 저거 속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그때 한 보름 만에 남한으로 가겠다는 걸 결심을 했습니다.
4: 아, 야, 진짜 정말 환장하겠는 거.
7: 아, 그래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 우리 엄마
2: 오늘
3: 여러분 그렇게 고급스럽게 환장해요?
1: 올인해면은
3: 기름시킬까지
1: 엄마 근데 갈지 이렇게라도 할 텐데 완전히
3: 이야 우리
1: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엄마하고 통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 한국으로 와야 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역시 은정아, 나는 이 나라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3: 야,
1: 너가 연락 오길 기다렸어.
3: 역시 이게 여자들이 거기서 살다니까.
1: 그래서 오빠도 오겠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3: 와.
1: 근데 글쎄, 아버지만 죽어도 절대로 자기는 조국을 배신 못한. 아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4: 네.
1: 그래서 제가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아. 저 영감탱이 있잖아 말 안 들어 그래서 술에다 수면제 타서 맥에서 마대에다 넣고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어 옥하니 방법 없어 중국에서 만나자 골라 돈 주니까 엄마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집값에 중국 오면 어디로 가 그래서 엄마 알았어 하고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중국 돈으로 이제 한 배낭 달러랑 섞어 줄 테니까
4: 예,
1: 너무만 오시라요 나 예. 진짜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4: 예.
1: 중국에 딱 도착한 순간 제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또 그 속에서도 너 비행기도 타니? 이걸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두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심을 이게 딱 바꾼 게 뭐냐면 아버지를 안가에 모셔놓고 진짜 진수성찬에 소주 맨날 갖다 드리고 한국 드라마 계속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전화와가지고 야! 이놈 만나자! 암시으로 알아! 뭐 댕댕 알아요? 속였다고 그래서 너 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 한국 드라마 보고 깨어나길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딱 정말 아버지는 보름 이내 제 기억에 일주일 만에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북한 간대요. 그래서 술에 취해갖고 엄마 진짜 가나?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X 죽여버릴 거야. 내가 속아 살아서 하면서 막 우시는
3: 거야. 아 죽이려고 간다는 거야.
1: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 보고 깨어나신 상태예요.
3: 오 역시 우리 아버님
5: 이게 몇십년 전에도 진짜 진실을 알면
6: 그 한국 TV 보고서요. 개그인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맹세, 그 새빨 같은 머리가요. 한 일주일쯤 되니까 벌게지더라고. 새빨 같은 게 벌게지더니
4: 옅어졌어.
6: 그다음에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 그다음에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
4: 새까매져. 네. 바뀌어 버렸네 이제요. 네.
3: 새까매졌어.
6: 제일 감동받은 것은. 네. 그때가 2011년도인데, 4월달인데, 전철이 늦었는데, 11분이 연착이 돼서 출근하는 분들께 지장 줘서 죄송하다고.
3: 아, 멋있어!
6: 완전히 거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건 뭐야. 저 북한 기차가 한 달을 가도 그래, 두 달을 가도 그래.
3: 그래, 북한에 어제 사죄
6: 사죄라는 건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사죄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놀랬고, 두 번째는 뭘 가게 되면,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하나 상관없이 오직 군부에만 전쟁 준비만 날치고 있다 하면서 그때가 바로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할 때단 말이야.
4: 아, 선군 정치.
6: 예. 그래서 선군 정치를 알면서도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건 생각 못했는데 대한민국 뉴스를 보니까니 아 이거 맞네. 이거 대한민국 뉴스가 정확하네. 김정일이와 북한이 인민들이 굶어 죽던 병들어 죽던 인민들은 상관 안 하고 전쟁 준비만 하는 게 맞네.
4: 아...
6: 예, 대한민국 뉴스가 그 뉴스를 보고서야 아 이거 그때 머리가 깼단 말인다. 예, 완전 예, 뉴스가
3: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아니 근데 우리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4: 네.
3: 그리고 우리 주옥 씨도
1: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과정 중에 행방불명 되셔가지고 엄청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바로 이것 덕분에.
2: 이것 덕분에?
1: 이것 덕분에, 예, 잘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2: 이것 덕분에.
1: 요거.
4: 아까 돈 하나 나왔는데.
5: 전화기.
1: 전화기?
5: 예, 네, 전화기. 전화기. 양안동은 전화기가 중국 전화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시
3: 아니에요.
2: 전화기 아니에요.
4: 전화번호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화
3: 아닙니다.
4: 그것도 아니에요?
3: 아마 이걸 이용한 사람은 나침판? 없을 거예요.
4: 나침판?
5: 나침판일 수 있다.
3: 는 아날로그죠. 이건 아날로그. 디지털이에요.
2: 디지털?
3: 지도네.
4: 라디오. 라디오.
3: 그럼 지도네.
2: 라디오. 라디오.
4: 지도?
3: 맞아요. 저희가 구글 지도 때문에 엄마를 살렸어요. 아,
4: 구글 지도요?
1: 구글 지도를 썼다고요?
3: 네네. 네. 그 사연을 어, 이야기하자면, 네. 네. 자, 우리 그 탈북을 할 때는요. 자, 내가 지금 국경까지 그 이제 여기 받아줄 사람과 이제 떠나는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해요. 뭐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하면은 일주일 전에 자 준비는 이렇게 됐다. 네. 가기 전날에도 밤에 지금 뭐 강가에까지 왔다. 네. 강 건너서면 강 건넜다. 아~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확인이 안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받아주기란 브로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여자 두 명을 강에서 받았는데 니네 엄마인 것 같다. 확인해봐라. 네. 그리고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저녁에 전화를 안 했거든요. 네. 시도는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근데 또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이동하다가 어디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잃어버렸는데 며칠한테 못 찾고 있다. 이래요. 네. 그러고 약간 그 브로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의 흔적들이 있어요. 뭐 외모 평가라던가 무슨 쓰는 뭐 단어라던가 이런 것이 약속한 단어가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도 이쪽 현장을 보면요. 브로커는 여기에 있고 현지 약간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장마다 자 여기 가면 사람 두 명 있으니까 태워서 뭐 장백까지 가서 장백에서 백산까지가 백산에서 뭐 어디까지가 시키는데 얘가 이동을 하는 중에 본인 짐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위에서 욕을 먹겠죠. 도망가요. 연락 두절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동시키던 사람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답답한 거죠. 야, 이거 근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죽을 확률이 다가오는 거예요.
1: 와, 이런 일이 있구나.
3: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구글 지도를 그때 켰죠.
1: 구글 얼스?
3: 네, 구글 얼스를 켰죠. 딱 켜고 계속 정말 개미새끼 하나까지 볼 정도로 막 봤어요. 그리고 총책 브레이크한테 전화를 해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다 모았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또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양강도 백두산 밑에서 몇 시간을 사람이 전환당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회를 가서 2시부터 예배를 딱 드리고 한 2시 40분쯤에 나왔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그 지도를 계속 보니까 그럼 이쯤에서 전환이 됐는데 왜 전환이 됐을까?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차를 안 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요따맣게 뭐가 하나 보이는데 귀퉁집처럼 보여요. 귀퉁집.
1: 아, 처소인가?
3: 처소. 처소인데 완전 개구멍 처소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중국 처소인 거죠.
1: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3: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딱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 사람은 한족이잖아요. 가서 엄마한테 중국말로 뭐라 했겠죠. 이 산을 가리켜서 우회오라 하라 했는데 엄마는 모르니까 산으로 모르지 올라가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1: 아이고.
3: 자 그래서 엄마는 몇 시간 올라가서 이제는 엄마가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게. 그래서 벼랑 끝에 올라갔는데 백두산 밑에 무슨 안테나도 없고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1: 거기 가니까
3: 됐어. 벼랑 올라갔는데 저희는 전화를 계속 했어요. 거기서 전화 딱 30초 됐어요.
1: 와, 야 이거 완전.
3: 네. 우측 이제는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린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야. 그 순간 통화됐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해요. 다 얼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야? 우린 산으로 올라왔다. 이래요. 그러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라.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내려오라. 그러고 30초 끊어졌대요. 네, 방금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또 브로커한테 얘기했죠. 올라갔던 그 자리, 그 산에 다시 가라. 거기 다 내려왔을 것이다, 분명. 네.
5: 그래서 다시 또 현장 브로커 만들어가지고 가서 산을 수색했어요. 하니까 산 거의 다 내려와서 여자 둘이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이미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7: 어머 어떡해.
5: 그래서 아우 데려다가 막 온몸이 엉거워요. 신발을 벗겼는데요. 그러니까 신발이랑 살이랑 양말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 수술 몇 번 했어요. 살이 다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 걸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그냥 다 엉거워져. 네.
4: 와. 근데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네. 벼랑 끝에서 전화가 터지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진 않고 또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기도에 관련해서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5: 사실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를 갔거든요. 가서 그날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되죠? 했을 때 제일 많이 드렸던 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래요. 동시에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궁금합니다. 드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목숨 구한 것도 너고 너는 오는 과정에 이것보다 더한 상황은 없었냐. 편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해서 네. 마음 놓고 그냥 울고 오니까 이런 해결돼 있더라고요.
8: 아멘, 아멘, 아멘. 네. 저는 그 벼랑 끝이 사람의 끝, 주님의 시작 같아요.
5: 아, 너무 거기 가는데 뭔가 탁실히.
8: 맞아. 그러니까 사람의 끝을 갔는데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7: 와, 아멘.
8: 기도 덕분에. 기도를 하니까.
7: 맞아요.
9: 저희도 그때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막 추방은 당했는데 어디로 추방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땐 저는 그냥 교회에 용돈 타러 다녔었어요. 첫 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일단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뭐 이제 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무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앞에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다 기도하고 우리 이제부터 100일 기도를 하자 해서 오빠도 하고 동생도 하고 해서 그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었다. 무릎 꿇고 빌었다. 빌었다. 어머니 좀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었다. 제발 정치범에 가지 말라고 빌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4: 네. 내가 참해.
9: 맞아 맞아.
10: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많은 분들이 온 교회 분들 다 힘써주셨잖아요.
9: 네네.
10: 참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9: 특히 그때 이제 남서울 운해교회라고 거기 통일 선교부라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을까 죽었을까 정치범에 과연 갔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서 어머니한테서 정말 연락이 왔고 어머님이 탈북하는 가정에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다른 탈북민들은 다 산길을 통해서 이제 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 걷지 못한다 이래서 그 꽃돼지 목사님께서 직접 태국까지 나가셔가지고 뭐 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네 가짜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넘어가는 기차에 타고
4: 기차로
9: 통과를 했어요. 네, 아마 탈북민 중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기차로 통과하지 않았을까. 아, 네.
4: 진짜.
5: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교회 나가실 것 같아요.
8: 아니 안 그래도 이 탈북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정 씨가 고백한 게 있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어떻게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어요?
1: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전혀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 딱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통화할 때 엄마 주기도문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봄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거 다 이렇게 썰고 적고 외우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그걸 계속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또 왔는데 우리 엄마가 저 따라 교회 갔다 오더니 은정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어요.
5: 어머. 어떻게 알지?
8: 그래가지고 기억난 거지.
1: 그래서 내가 엄마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14살에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살다가 대형단으로 추방됐거든요. 근데 이제처럼 북한 안 알려져요. 왜 거기 추방이 되는지.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랬대요. 몰래. 아니 장로님은 예수님 품에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계속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샘물 떠오라고 할 때 항상 그랬어요. 은정아 생명수 떠와라.
5: 어머.
1: 생명수. 북한은 샘물을 어디 생명수라고 써. 그게 이제 다 이해가 됐던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딱 쳤죠. 제 두만강을 딱 건너오는데 친구하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두만강 반쯤 왔어요.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 제 목덜미를. 그 다음에 저 딱 굳어졌어요. 식은땀이 순간에 나면서 아, 나 배신자 색출에 걸려들었구나. 오. 죽었구나 했는데 저한테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중국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중국 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어렴풋이 딱 보였는데 그 군인인 거예요. 김민군대 군인, 우리 넘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미도 아니고 나한테 말을 했을까? 그리고 기도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두 번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 남편 될 분은 한국에 돈 벌러 간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직접으로는 지금 못 만났고 이제 한 2, 3개월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누나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드냐? 힘들다. 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힘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니까 그 이상도 안 알려졌어요. 딱 그것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3일을 진짜 간절히 3, 4일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 태어났고 양강도에 살다 돈 벌러 왔고 그 상황을 내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 만에 일본으로 가는 북한 언니가 저 꺼내줬어요. 오. 그래가지고 한국을 딱 도착해서 그 정착 과정에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팔려간 그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도 팔려가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도 30년에 팔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선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뭔가 나를 이게 그 데려오는 게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였구나.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확신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엄마 애기 봐야지 간증 온거 안 갈게. 야, 너 정신 나가? 너 은혜 다 잊었어? 가라.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고 엄마가 그렇게 지원군이 됐었어요.
4: 자, 역시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또 탈북에 성공을 하셨고 또 드디어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딱 보던 날.
1: 네.
4: 야, 과연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죠? 아, 벅차오르고 막 그 기쁨이 막 말도 못했을 텐데.
1: 그렇죠.
4: 예,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네. 어떻게?
1: 네. 또 사실 여기부터는 코미디입니다.
4: 코미디요? 왜?
1: 그 하나원에 이제 엄마 왔다면 면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4: 네.
1: 딱 가서 나는 그때 상상했을 때 엄마 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은 막 그게 가기 전부터 눈물이 엄청났어요. 드디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딱 갔는데 하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 면회장이 맨 입구 쪽에 있고요. 네. 거기 앞에 철문이 쇠사슬로 된 철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 세고 들어가는데 저기 철문에 누가 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4: 네.
1: 감자같이 생긴 분들이 네. 거기 매달려서 막 아 이러는데 이빨이 다 썩어서 흰 게 몇 개 이렇게 박혀 있고 응팔의 엄마들처럼 빨빨하고 막 새까맣게 박혀있는 여자가 거기서 막 아악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엄마인 거예요.
4: 아이고야.
1: 야, 내가 이걸 달려가서 엄마해야 되는데 거기서 빵 터져서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고 죽은 개가 가득해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국정원이랑 하나원 와서 예. 이판 먹고 엄청 하얘진 거야.
3: 저는 그걸 또 다 동상이 보잖아.
1: 네, 저는 근데 그렇게 까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3: 근데 까맣길래.
1: 저를 면회 왔던 네. 저희 또 외삼촌이 너도 그랬어 임마. 네.
3: 저는 이제 그 2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 10분 면 저희 어머니 하나원 생활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국정원에서 10분 면회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벽 쪽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 쳐다보고 전 앞에 턱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여자는 우리 엄마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처럼 그렇게 하고 쳐다보고 앞에 턱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걸어오기 시작해요. 걸어오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이뻐요. 네. 평안도 여자들의 그런 저희 어머니 정말 우아함이 장착되신 분인데 네. 그렇게 오시는데 유나야 엄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주혁이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해서 까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거 너무 매맞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37kg대였고 곰보솥이 올라와서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운 짜십니까?
4: 아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야, 전혀.
8: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3: 너무 맞아서 이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땅 쳐다보면서 유나야 하고 또 땅 쳐다보고 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딱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제 엄마 아니거든요. 그럼 몸에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제가 펄썩 주저앉아서 어머니 바지가랑 여기 붙잡고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펑펑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10분 다 갔대요. 면회 시간 다 끝났대요. 와, 근데 너무 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닥에서 진짜 막 통곡을 했거든요. 국정원 선생님들도 그거 보면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왜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나야, 그만하라 하면서 막 일으켜셔가지고 엄마가 뭐라냐면 유나야, 구석에서도 여기 국정원에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유나 여기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어떻게 엄마 비행기 태워온. 그래서 엄마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나 우리 유나가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저를 조사하셨던 국정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조사하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막 따라 나오시면서 저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유나 나도 조사받을 때 얘기했지? 너 나가서 조금 잘한다고. 너 주라한테 너의 어머니인데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랬어. 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지? 아니 어머니는 그냥 딸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수많은 사람들 들어와도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오는 분 없습니다. 딸을 정말 잘 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얘기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던 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내가 맞아요. 너무 죄인 같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가서도 거울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 쌍방떼기를 거울에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딸년이 세상에 어딨나. 저 때문에 그런 거처를 겪으셨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순전히 우리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6: 북한은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용감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똑똑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대단해요. 북한 전 남자들은요, 저 바보들이에요, 나처럼.
4: 근데, 아니, 그 말씀 있잖아요.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네. 여자잖아요, 그죠?
8: 예. 네.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10: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딸들. 네. 네. 우리, 사실 우리 따님 때문에 한국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따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4: 그러니까.
10: 많아요.
4: 마음껏 딸한테.
10: 따님한테.
4: 네.
6: 딸은요. 네. 진짜 구세주지요. 우리 집안 안에.
1: 구세주랑 예수님이죠.
6: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거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들 아들 딸들을 잘 되게 공부도 시키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나는 우린 그런 게 없이 얘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앤 막내가 우리 온 가족을 다 데리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니 내가 이거 이 구세주고 우리 집에 부모죠. 부모보다 나요. 얘 아버지 엄마보다 나요.
1: 아버지 네. 구세주는 하나니.
6: 그러니까.
1: 교회 갈 거지.
10: 그게 그 아버님의 가장 큰 표현이야.
8: 맞아.
10: 그 감사한 마음이 그 구세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8: 왜냐면 또 은정 씨도 예수님의 마음을 했으니까.
10: 그러니까요.
6: 원래 이거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10: 그게 아무리 뭐고 예수님 만나면 그 교회 좀 다니시라고.
6: 저희 왜 그런 거거든요. 두만강을 넘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앉아서 중얼중얼 이래. 그래서 나는 저거 저걸 뭐 하는 거야 저거 뭘 저래. 그 북한에서 미신이라고 한데 뭐 일을 앞으로 잘 털게 해달라고. 그럼 북한에서 미신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교회예요. 내 일을 잘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인데 우리 마누라가 그때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게 기도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온 가족이 다 안구를
10: 받았어요. 불운하게.
6: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4: 그렇죠. 네. 그럼 아버님, 저 카메라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6: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갖 행복을 주고, 슬픔을 풀어주고, 고난을 없애주고 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4: 아니, 우리 진짜 오늘 이야기처럼 1만 키로의 여정인데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으면 절대 잊지 않았을 일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속히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 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남은희 씨, 배우 김영옥 씨, 배우 변희봉 씨, 배우 한석규 씨의 공통점.
0: 다 내노라는 연기자이신.
1: 예. 그런 거 말고.
0: 연기 경력도 수십 년은 되실 것 같고.
1: 그런 거 말고.
0: 개성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1: 그런 거 말고.
0: 또 어떤 곡도 좀 있어요.
1: 많이 찾아내 주셨는데, 네. 목소리에 힌트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성우 출신으로 연기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예. 오늘 모실 분도요, 목소리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다가, 지금은 연기자 인생을 걷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처럼 아름다운, 배짱 신비로운,
2: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그럼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3: 이리 오너라! 아무도
4: 이곳에 곧 괴물이 나타날 거다.
5: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하늘이 하는 일이야.
1: 악당을 보고 싶으세요?
6: 무슨 요새 악령법 붙이겠습니다.
1: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해.
6: 이성민 주창님이랑 목사님이 앉아서
1: 네,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6: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1: 네, 개성파 배우 김익태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TV에서 아주 뵀습니다.
7: 아유.
0: 네. 근데 TV에서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다 했는데 성우로 시작하셨네요.
7: 우연치 않게 기독교 방송 성우 모집이라는 신문 공고를 보고
0: 네,
7: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성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1: 아, 진짜요?
7: 네, 연극하다가 그냥 대학을 늦게 가서 어머니한테 등록금 탕행이가 못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던 중에 우연하게 식당 가서 밥 먹다가 그것이 신문을 봤어요. 바로 그날 준비해서 다음날 원서 내고 그렇게 해서 성우가 됐죠. 국민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시는 라디오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성우가 그 역할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우 시험을 봤죠.
1: 언제세요?
7: 그게 82년 초죠.
0: 그럼 연극은 얼마나 하시다가 성우를 이렇게
7: 제가 77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뭐 한 5년 정도 한
0: 연극생활 하시다가요?
1: 연극 하시다가 거기서 또다시 탤런트가 되신 거잖아요.
7: 아니요. 이제 거기서 1년 조금 넘어 성우, 전속성우로 있다가 이제 제가 연극을 그때도 계속했어요. 방송국에 있으면서도. 그랬더니 이제 전부 20대 젊은 외국인 선교사들 주인공만 했어요. 아펜셀러, 로우드 이렇게 전부 좋은 소리만 하니까 어리잖아요. 그때가 한국 왔을 때가. 젊은 역만 했는데 자꾸 연극 갔다 오면 아무래도 소리가 굵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녹음할 때 왜 소리가 굵냐, 뭐 왜 연극하냐,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갈등을 참 많이 했었죠.
1: 근데 이제
7: 그때 이제 먼저 옮겨간 사람이 있었어요.
1: 그래서
7: 이제 우리 선배 한 분이 KBS는 전속이라도 자기가 맡은 일이 없으면 좀 자유시간이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KBS를 그 다음에 또 시험 봤죠.
1: 아, 그래서?
7: 그래서 또 그냥 1등 당선돼가지고.
0: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7: 남자는 한 200대 1이고 여자는 한 300대 1이 넘었죠.
0: 엄청 힘든.
1: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너무 쉽게 얘기하셨고 뭐 지원만 하면 뚝딱 되는 그런 너무 자신만만하셨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좋다고.
7: 아니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연극할 때는 소극장이 없고 대극장 무대만 있을 때라서 뭐 그냥 저희 제가 편하게 평상시 쓰던 말로 하면 알타리가 작으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소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70년대 만해도 우이동 골짜기 가면 그 8번 종점 가면 집이 몇 채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야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을 많이 했죠.
1: 그러니까 그렇게 합격이 쉽게 되시지 않았을까요?

0: 우리 집 앞에 교회 이름도 대고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면접하면서 내가 그거 차마 거짓말 할 수 없어서 붙여주면 열심히 다니겠다.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된 거죠.
1: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 꽂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2: 그런데 그 성우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작품들도 있으시죠?
0: 기독교 방송에서는 주로 전부 유명한 선교사님들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KBS 가서는 그게 참 배우의 숙명이 배역을 한번 잘못 맡으면 그런 악순환이 또 돼요. 제가 KBS 가서 연수 받을 때 바로 투입이 됐어요. 운이 좋게. 그때 노역을 했어요. 노역을 했더니 또 노역이 좋다.
2: 계속
0: 그 다음부터 계속 노역만 했어요.
3: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린 젊은 그들의 목숨 또한 소중한 것이 형이 당신 것과 일치한다는 건 우연의 일치라는 소리입니까? 다행이로운 의사들이 무사해서
0: 그래서 결국 제가 신인상을 KBS에서 받았던 게 그 대원군 역할로 신인상을 받았고 연기상을 받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로 받았고
1: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사실은 지금처럼 TV나 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그 차를 타거나 이러면은 어디 가죠?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들 저희는 당연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워낙 뛰어나셔서.
0: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타고나신 분들이 많아요, 성우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목소리 좋으시네요. 성우하시면 좋겠다. 성우하시면 좋겠다였지 성우라고는 안 했죠.
1: 만약에 역할이 들어오면 실존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흡이나 이런 걸 다 따라서 해보시나요? 어떻게 인물을 잡으세요?
0: 참 많은 배역을 했기 때문에 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라서 그런 걸 했으면 더 훨씬 지금보다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초견이 있다라고 그걸 보듯이 저희도 대본을 보면 초견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쉽게 이렇게 성장해 오니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느낌만 가지고 그것을 분석할 뿐이지 실물이나 뭐 잘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타고 나신 거네요, 뭐.
0: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실은 출생이 이제 부산이라서 서울로 전학 와서 초등학교 때 왔는데 1년은 묵고 갔어요.
1: 왜요?
0: 그때 이제 미동 국민학교가 대한민국에서 학생 수 많기로 3등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공부 잘하는 학교 3등인 줄 알고 그 학교 아니면 안 넘는다고 저희 이제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그 어머니 고집이 세셨는데 그래도 뭐 그게 사람 많았던 게 다음에라고 줄 리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서대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이 소개하는데 도시락 싸웠어? 그러길래 안 싸웠는데요. 이랬더니 아이들이 웃어가지고 저희가 쌍시옷바람이 약하니까
1: 잘 안 되죠. 쌀 이런 거.
0: 그래서 안 사왔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는 바람에 빨리 고쳤어요 말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국어 시간에 뭐 사투리 있으면서도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게 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어떻게 연극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어요?
0: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찰리 채플린의 그 전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7인의 신부라는 걸 보고 뮤지컬 영화 7인의 신부요. 아 배우가 멋있구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법관이 되길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못 가게 하시고 학교는. 그래서 이제 재수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누가 아는 사람이 뭐 연기 학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밝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 중앙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입단을 해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이성윤 집사님처럼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1: 코미디언이요?
0: 그래서 희극 연기를

0: 좋아합니다,
1: 어,
0: 제가.
2: 아, 그러시구나.
0: 그래서 77년도에 제가 MBC 처음으로 시험을 한번 봐봤던 게
2: 네.
0: MBC 콩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본 적이
2: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 선배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은 낙방한 이후에 아, 이 얼굴 갖고는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2: 네.
0: 또 배성도 없고 그래서
2: 예.
0: 연극이나 하자 그러고 연극하고 있었죠.
2: 근데 연극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배고픈 직업이라고 지금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네. 당시엔 더 배고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0: 배는 고팠는데 그때는 저희는 이제 목표 의식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고 또 연극을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긍심 하나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2: 아,
0: 어렵지만
2: 예.
0: 제가 당돌해서 예. 어릴 때부터 연기 시작하면서 제가 3년 안에 뭐 이름을 크게 낼 테니까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요구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77년도에 바로 데뷔도 하게 됐고.
2: 예.
0: 그래서 이제 프로모드에서 계속 연극을 시작하게 돼서 그런 연기의 어려움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2: 그래서 너무 무대도 높게 빨리 잘하셨는데요, 지금?
0: 네, 무대도 예. 빨리 섰고 어, 예. 또 제가 그 무대 잡일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2: 네.
0: 그래서 포스터 붙이는 거 누구보다 풀팅을 잘했어요.
1: 어, 예.
0: 그래서 나를 안 시키면 예. 우리 애들도 못 우리 동기도 일 안 한다.
2: 예.
0: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출연을 빨리 하게 됐죠.
1: 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문화공간들이 없었잖아요.
0: 네네.
1: 그런 장소들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는데요.
0: 그렇죠.
1: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0: 이제 처음 뭐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가고 하는 건 너무
1: 예.
0: 뭐 도식적이니까 그렇고 사실 그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밤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뭐 그때 뭐 한참 뭐 이게 또 그 남자 고등학교만 있으니까 여자 뭐 기회가 없으니까.
1: 예, 예.
2: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2: 예.
0: 네, 그래서 문학의 밤 그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뭐 신앙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여자들도 보고 여학생도 보고. 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갔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 다음 12월쯤 됐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그 교회에서.
2: 예.
0: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가대에 또 떨놈 앉으라 그래가지고 또 성가대에 앉았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는 받았냐고
2: 예.
0: 안 받았다고
2: 예.
0: 근데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성가대에 섰냐
2: 예.
0: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냥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 말씀이 아,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하냐고 그러시길래 글쎄요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예, 예, 게 예.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교회의 모습이죠.
1: 예.
0: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선배가 합창단을 만들 테니까 너 그 발성 연습도 할 겸 합창단에 들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명의 짝을 만났죠.
1: 예.
0: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성교합창단 초대 반주자로 와서
1: 예.
0: 사실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또 엮이려면
1: 어.
0: 예, 그렇게 엮여가지고
1: 어.
0: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계속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1: 예.
0: 그때는 이제 지휘자 따라서 이렇게 반주자가 같이 지휘자랑 다니니까 이제 3년마다 이제 교회 순례를 한 거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지휘자 임기가 끝나서 딴 교회로 네, 가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이제 애들도 크고 뭐 애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1: 네.
0: 그 중계동의 제자교회라고
1: 아, 예.
0: 네, 거기에 이제 여기 그냥 당연히도 뭐 페이 받지 말고 그러면 지휘자 안 따라다녀도 되니까 같이 예배만 보자. 그랬는데 또 그걸 거기서도 또 알고서 이제 또 반주로 봉사한 예, 거죠. 뭐. 예, 예.
2: 궁금한 게 있는데 연애 결혼하신 거잖아요.
0: 네네.
2: 그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0: 후자가 맞죠.
2: 아, 그래요?
0: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당돌해서
2: 예.
0: 제가 그 결혼관이 있었어요.
2: 예. 그래서
0: 나는 이제 배우를 하니까
1: 예, 예.
0: 우리 집사람은 음악을 하고
2: 오.
0: 아이들은 악기를 하고 이제 나는 노래하고
1: 예, 예.
0: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2: 예.
0: 다행히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을 만나서
2: 예.
0: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2: 예.
0: 사실 그 어머니들이 보기에
1: 예.
0: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2: 며느리감이다.
0: 아니 우리 어머니는 뭐
1: 네.
0: 너무 차이가 나니까
2: 네.
0: 보지 말라 그러고
2: 네.
0: 저쪽 집은 또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2: 네.
0: 네. 이제 공연을 갔는데
2: 네.
0: 저희 집사람 졸업 공연을 구경을 갔는데 그 연주복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2: 네. 네.
0: 친구가
2: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어머니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당신 누군데 이 차에 타냐고
2: 네.
0: 어머니가
2: 네.
0: 그래서 차도 못 타고, 예, 난감해서,
2: 예?
0: 버스 타고 이제 그, 뒷부리 장소를.
2: 갔어요?
0: 갔어요.
2: 예?
0: 옷을 전해줘야 되니까.
2: 예.
0: 그러니까 이제 미안했나 보죠. 제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서.
2: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합창단 외에 또 그래서 만났죠.
2: 예.
0: 그럼 이제 만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나이살도 좀 있고.
2: 예.
0: 그랬지만 그때는 뭐, 연극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우란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가난한 연극 배우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길래 연극 배우라고 그랬더니 뭐 즐겁으로 하셔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0: 바짝 마른 데다가 조그만 낳죠 뭐 이러니까
2: 예.
0: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2: 그래서 예.
0: 자꾸 반대하시니까 반대하시니까 저희 집사람은 궁요란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저렇게 대접받아서 안 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1: 예, 예, 예.
0: 드셔서
2: 어.
0: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구제해 준 거죠. 뭐.
1: 아, 예.
2: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설렁설렁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은 어려움도 힘듦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0: 글쎄 저는 그걸 참 뭐 제가 하는 일을 좋아서 하니까
2: 예.
0: 그걸 뭐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2: 좋아서 하신 거예요?
0: 네.
2: 어느 게 제일 좋으셨어요?
0: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닌 남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또 하고 또 수입은 성우 수입으로
2: 예.
0: 또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2: 예.
0: 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런 것들을 갈급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연극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1: 예, 예, 예.
0: 뭐 성우 일 많고 뭐 그러니까 뭐 별 그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IMF가 되면서
2: 그렇죠.
0: 갑자기 이제 성우들이 어려워졌죠.
2: 네.
0: 네. 이제 남들한테 얘기하면 IMF가 성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1: 네.
0: 성우가 직격탄이냐 그러는데 네. 이제 성우들이 주 수입이 이제 외화 더빙인데 외화 수입을
1: 예, 예.
0: 외화 반출을 못 하니까 수입을 못 하게 된
1: 예,
0: 거죠.
1: 예,
0: 이제
1: 예.
0: 그때 폐해가 이제 재방이 시작되고 또 이게 영화를 하나 수입하게 되면 거기 따라오는 이제 그 소위 B급 영화랄까 뭐 이렇게
2: 예.
0: 흥행 안 된 영화들을
2: 예.
0: 이제 같이 묶어서 사와요. 그러니까
2: 예.
0: 그런 영화들을 틀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2: 예.
0: 자꾸 이제 더빙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불행하게도 항의를 정부에 많이 하셔서
1: 예.
0: 한국 영화를
1: 예.
0: 의무적으로 한 편씩 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은 한국 영화,
1: 예.
0: 한 편은 더빙, 두 편은 재방. 이러니까 갑자기 성우들은 한 달에
1: 같죠.
0: 일거리 토요명암 영화극장이 한 편씩으로 줄은 거죠. 굉장히 사실 어려웠죠.
2: 그러면.
0: 생활하기도.
2: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탤런트 쪽으로 가신 거예요?
0: 이제 그러기 전에 그 영화 그 평론하는
2: 예.
0: 오동진이라고 있어요.
2: 예.
0: 그 평론하는 오동진 기자가 저하고 이제 그 동네에서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내 연극을 어느 날 보고 와서 아, 형님 왜 영화는 안 하세요? 그러길래 아, 시켜줘야 하지. 내가 무슨 뭘 가서 하냐.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 그럼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2: 아.
0: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박찬욱
2: 예.
0: 감독
2: 예. 예.
0: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2: 예.
0: 그러니까 제가 참 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자긍심이 강하니까 제 딴엔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2: 예.
0: 가서 배역을 주는데 뭐 예. 대사도 없는 걸 주더라고요.
2: 예.
0: 맨 마지막에
2: 예.
0: 송강호 이렇게 칼로 찔려는 그 무정부주의자들
2: 예.
0: 중에
2: 예.
0: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아, 이 사람은 말이 특기인 사람한테 이게 대사도 안 주고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1: 예.
0: 자기는 이걸 제일 크게 생각하는 장면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2: 예.
0: 그 사람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을 시작했죠.
2: 아,
0: 예.
2: 그게 처음 시작이셨네요.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친절한 금자씨, 뭐
2: 예.
0: 오로라 공주
2: 어, 예.
0: 영화를 꽤 많이 했죠.
2: 예.
0: 이제. 제가 성우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1: 예.
0: 연극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1: 예.
0: 성우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2: 네.
0: 혹여라도 우리 성우들이 또다시 이런 길로 걸러오면
1: 예.
0: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연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1: 너무 많이 받는다고.
0: 예,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성우협회 이사장이 됐어요.
1: 아, 예, 예.
0: 성우협회 이사장을 하면서 또 더빙을 한다고 또 하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난 쓰지 마라.
2: 예.
0: 이제 그 PD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협회의를 보는데 또 저도 생활인인데
2: 예.
0: 제가 뭐 크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1: 예, 예, 예,
0: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만 받고 살아서 뭐
2: 네.
0: 모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 네.
0: 당장 손벌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1: 네, 네, 네.
0: 그러던 차에 또 누가 선생님 테레비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또 우연찮게 테레비를 하게 됐어요.
1: 어떤 프로그램들?
0: 그래서 이제 뭐 쭉 이렇게 한 회 두 회짜리 하다가 이제 대사 많은 것들을 주로
1: 예, 예.
0: 많이 하죠.
1: 예, 예.
0: 뭐 한 두 회 나와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해품달이라는 작품.
2: 예, 예.
0: 제가 사극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 예.
0: 해품달, 뭐, 공주의 남자, 뭐, 성균관 스캔들.
2: 예.
0: 아, 예. 굉장히. 그래서 사극을 많이 했죠.
2: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작품은요?
0: 그 수도 없이 나름 뭐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의 좌우명하고도 좀 맞는 배역이 그 해품달의 해각도사가 한
2: 예.
0: 대사가 제
2: 예.
0: 기억에 남아요.
2: 아.
0: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세.
1: 어.
0: 하늘이 하는 일이야.
1: 잘 어울리시네요.
2: 역시 목소리가.
0: 이제는 성우 일이 가뜩이나 없는 데다가
1: 예.
0: 내가
1: 예.
0: 또 거기 기왕에 발을 들였으니까 우리 식구들 사는 데 발 들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지금 TV 드라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1: 예. 그럼 성우, 연극. TV 연기
0: 네.
1: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0: 저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극은 관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연기를 해야 되고 성우는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의 세계가 특별해야 되고 이제 TV 연기는 생활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못하죠, 뭐.
2: 아직 잘 못하시면은 나이가 있으신데요.
0: 이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2: 네.
0: 제가 이쪽으로 건너오기 전서부터도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2: 예.
0: 네, 존경하는 편입니다.
2: 예.
0: 그래서 그분의 연기도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이성미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우리의 직업적인 정년을 늘리고 계시는 산 증인이시잖아요.
2: 그렇죠.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0: 그래서 그게 그분의 연배로 따지면 아직 저도 뭐.
2: 애기죠, 애기.
0: 네.
1: 그분 연세는 지금 몇이신가요?
0: 지금 한 4세 정도.
1: 예. 오, 근데도 아직 정정하시죠.
2: 그러니까요.
0: 네,
2: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시를 한 편 준비했으니까 느낌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서빙할 때 느낌도 다르시고 또 연극할 때 그 톤으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예, 네. 저희가 예. 부탁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0: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2: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연극 톤으로.
1: 연극 톤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2: 예.
0: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1: 완전히 느낌이 다른데.
2: 완전 다르네요. 별별하네요.
1: 예.
0: 잘 네. 표현이 됐나 모르겠어요.
1: 너무 잘 됐습니다.
2: 사실 저희가 오늘 부탁하게 된 건요,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지.
0: 아니요.
2: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0: 예.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오십니까?
1: 저희 교회 교인인가요?
0: 좀 더 읽겠습니다. 네. 집사님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말없이 잔잔한 미소로 부족한 목사를 응원해 주시는 귀한 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새벽 출근길 전도를 할 때에도 오셔서 멋진 목소리로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시는 분. 저는 비록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지만 집사님을 만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보고 싶은 사람, 스타가 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인생의 황혼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려 할 사람, TV를 여기저기 돌릴 때마다 저 역할은 우리 김 집사님이 훨씬 더 멋지게 잘하실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주로 섬겨주셨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하영이, 재영이가 애들이 둘인가 봐요.
1: 네.
0: 예. 믿음의 반석에 서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화이팅. 제자교회 담임 목사 유충국 드림.
2: 아이고. 유충국 목사님 계시네요. 네. 담임 목사님의 애틋한 마음, 네.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1: 제가 그분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없어서 예, 예, 예. 사실 이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0: 네.
1: 제가 세상 것에 아직 자유롭질 못해서
0: 예.
1: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2: 예.
0: 예.
1: 목사님 제가 아직 술과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인직을
2: 피택도 받으셨구나.
1: 네. 네.
0: 그러면 부끄러우시겠지만 답사가 있어요. 이제
1: 그렇죠.
0: 받았으니까
1: 예.
0: 답사 한번 목사님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1: 네.
0: 예, 카메라 보시고.
1: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갑자기 저런 깜짝 이벤트로 너무 놀란 가슴에 예. 가슴이 점이 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에 참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마다치 않으시고 항상 반가운 마음을 챙겨주시는 목사님의 마음 잘 간직하고 믿음 놓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예. 예.
0: 근데 목사님 이 쓰신 글에 중간중간에 보니까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1: 아무래도 제가 소리에 좀 민감하니까
0: 예, 예.
1: 이제 아이들이 잘 뭐 순서 놓치고 할까봐 혹시라도
0: 예.
1: 방송실에 예비 시작하면
0: 예.
1: 가서 딴지 못하게 제가 지키고 있죠.
2: 예.
1: 이제 성가대 마이크 좀 더 볼륨 올려라 내려라 예. 뭐
0: 아,
1: 목사님 저... 마이크 좀 더 올려드려라.
0: 아, 예. 아 방송실에서 예. 일을 하고 계시고요.
2: 그거보다 소리에 대해서 예.
0: 민감하시니까. 예. 예.
1: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안내 쓰면서 주차장 안내하면서
0: 아, 예. 예.
1: 기왕에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 그래도 좀 아는 얼굴이 서 있으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0: 예.
1: 제 나름대로 그게 소명이다 생각하고 예. 예. 주차장
0: 주차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 저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때약볕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일화가 있는데 차가 될 데가 없으니까 차키를 주면서 차 좀 되나?
1: 예.
0: 그러는 분도 가끔 계시다고
1: 예.
0: 별 희한한 일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1: 이제
0: 괜찮으세요?
1: 예, 뭐 저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0: 아 예, 그래요?
1: 예, 뭐 아유 차 못 대면 우리 뭐 여자 집사님들 차 못 대면 집사님 두고 가세요. 내가 될 테니까
0: 예,
1: 차는
0: 아,
1: 꽂아놓고 제가 운전을 하고.
0: 예.
1: 예 저는 뭐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2: 예.
1: 이제 아이들 왔을 때
0: 예.
1: 아이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죠. 예, 맨날 하이파이브 해주고
0: 예.
1: 예, 반갑게 맞아주고.
0: 예.
1: 이제 제가 교회 제자교회 가서 제일 처음 봉사했던 게 이제 영화부에서 네, 네, 성경 읽어 주는 거. 아~ 그 예, 봉사가 제일 처음이었죠. 아~ 그 애들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우와. 그렇습니다.
0: 감동이네요.
2: 너무 즐겁게 들었겠네요.
0: 네.
1: 뭐 옛날 할아버지 톤으로 읽어드린 거죠.
0: 그랬대요.
2: 애초에 너무 너무
1: 하나님이 그러면서 했죠. 네.
2: 그런데 그 연극 하시다가 TV 연기자를 이렇게 전향하는 과정 속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나요?
1: 네, 제가 참 그게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냥 저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의 전형이고, 또 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뭐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이제 TV로 갈 때 어떤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역할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작정하고 나갔는데, 네,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더니 결국 더 많은 드라마에 더 좋은 배역으로 많이 출연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TV도 가면서도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예선 믿고 잘 됐다라는 얘기를 꼭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예선 믿고 잘 됐대, 우리도 교회 가자 이럴까 봐 뭐 그런 소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2: 예, 내게 능력 주시는
1: 자 안에서 뭐

0: 그 말씀을 가지니까 뭐 제가 뭐 못할 게 없겠다 싶어서 사실 TV로 넘어갈 때 TV 매체에 대해서 상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뭐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저희 쪽 일을 하다 보면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솔담배 문제도 늘 고민이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부대낌은 없으세요?
0: 사실 이제 피택 받고 나서 네. 그래 뭐 저한테 소명을 주신 참 뭐 어떤 직분을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다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차에 예, 예. 마침 그 즈음서부터 예. 술을 마시면 자꾸 저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예. 아,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술은 그 기간에 예. 교육 기간 이제 두 달 예, 예, 예. 받을 때 이제 다행히 끊어졌는데 예.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TV 드라마를 가면 예.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제 주인공들 뭐 위주로 찍고 예. 뭐 또 순서에 의해서 찍더라도 앞에 신경 쓰다 보면 무한정 기다리고
1: 미리죠 뒤로 계속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무료한 시간을 이게 예. 예. 지금 못해서 사실 담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1: 예. 그래서
0: 근데 그냥 이건 제가 이제 뭐 그냥 우습게 말로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담배를 피임으로 인해서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1: 어떤 점?
0: 이제 교회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항상 왜 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왜 혼자 와 같이 오지? 아 우리 신랑이 담배 때문에 못 나온대요. 아이 괜찮아 나도 피는데 뭐 오라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또 얘기할 수 예, 있어. 예, 예.
1: 아, 전도용으로 수임받는 네. 네. 아직은.
2: 근데 나중에 네. 담배 끊고 장로님 되셔도요.
1: 네.
2: 어, 우리 장로님도 그전에는, 어? 예. 태우시다가 이제 끊었어, 은혜로. 예. 뭐, 너무 간섭거리가
0: 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명장이 되겠죠.
1: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 제목을 무수히 내놓지 않았을까.
0: 네.
1: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내분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0: 저희 집사람은 뭐, 어쨌든 뭐,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니까.
1: 그렇겠죠.
0: 네. 이제 늘,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선 건강 때문에라도 네.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하죠. 그러던 이제 지금은 서서히 포기 단계로 넘어왔지만 물론 저 자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뭐 서서히 끊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
1: 네. 네,
0: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려고 하면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죠. 네.
2: 지금은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0: 가진 게 또 그 말밖에 없으니까 네.
2: 사회도 보고
0: 네 제가 주로 사회 보고 네. 성경 퀴즈나 저희 행사가 많아요 네. 전도 특공대 뭐 발대식 네. 뭐 이런 거 뭐 제가 다
2: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이크 잡으시고
0: 네, 네. 어, 예. 잘 세워주셔서 또 다행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은혜롭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또 재주가 주셔가지고 네. 봉사하고 있죠.
2: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그 첫째 아들이 고3 시험 볼 때까지도 수련회 다니고 뭐 예, 예. 제가 주동해서 다니더니 예.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 잠깐씩 잠깐씩 이제 빠지더니 요즘은 그렇게 아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자신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진짜 뭐 태어나자서부터 좋은 믿음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2: 예, 예, 예.
0: 조금 이제 자기가 정리가 되면 예, 오리라고 하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닥달을 안 합니다. 가자고 얘기는 매주 하지만 네. 닥달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네. 누구보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2: 아, 예. 네. 연극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혹시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요?
0: 제가 다른 역할들은 참 많이 해봤는데 예, 뭐 예, 예. 재밌는 희극 요소가 있는 배역도 많이 하고 예, 예. 또 뭐 판사 제일 많이 한 게 뭐 현대극에서 의사, 변호사,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악질을 못 해봤어요. 악당을.
1: 악당을요? 네. 악당 해보고 싶으세요?
0: 네.
2: 그런데 악당은 조금 악하게 보여야지 되지 않나요?
0: 그래서 이제 요새 안경 벗고 찍습니다. 어. 좀 그려서 하려고. 그래서 진짜 뭐 악당 역할을 좀 해서 동정, 그 악당 속에도 페이소스가 예, 예, 있게끔 연기해서 예. 항상 그 속에서도 주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2: 그런 연기자로서 안 해본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으신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예. 역시 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예. 계획하고 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길은 예. 예. 접할 수 없듯이 그래서 마음으로 하여간 열심히 앞으로도 예. 꾸준하게 제가 예. 뭐 믿음 생활이 특별하게 제가 참 이 자리에 서 앉아 있는 것도 참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운 게 제가 뭐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거절하지 않고 나왔지만 어쨌든 뭐 저로 인해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구나라고라도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1: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0: 이제 뭐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복음 방송 쪽에
1: MC. 예.
0: 네, 뭐 사회나 뭐 이런 거
1: 예, 하면 예.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0: 이성민 집사님이랑 같이 할까? 목사님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토크로 사실
1: 토크쇼 네,
0: 너무 이렇게 그냥 뭐. 같은 간증의 얘기들도 예, 중요하지만 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연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를 감추는 편이에요. 예, 다 예, 예. 그리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성적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왕이면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나중에 한번 나이 더 먹어서 해보면 어떨까. 네. 예, 예. 예.
1: 앞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찍어놓으신 작품이나 계획된 작품들이 있으세요?
0: 불행히도 아직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1: 네. 네.
0: 이제 하겠죠 뭐.
1: 그렇죠. 네, 네. 예,
0: 영화를 그 뭐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예 예. 이거 저 코로나 때문에 예, 예. 다 밀려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못 하고 있습니다.
1: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0: 묵묵히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 예. 그런데 그분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내 자신이 반성하고 사는. 그래서 그런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이 네. 네, 늘 감사합니다.
1: 네.
2: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할 만큼 제가 속한 분야에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복신앙에 안다. 지금처럼 기댈 것 없는 세상에 누구하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네. 어느 날 장로님이 되셔서 또 한번 간증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오늘 우리 집사님 모셨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2: 그 성우라는 연극 배우 TV 연기자 아주 두루두루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든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이든지 받은 은사대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집사님 뵈면서 우리가 간증하면은 막 뭐가 됐다 일어났다 불이 붙여졌다 그런 간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의 간증 속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신만이 장석훈의 천중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장석훈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3: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2: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요.
3: 네네.
2: 기운도 빠지고 땀도 많이 나고 입맛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3: 아 진짜 근래 겪어보지 못한 더위인 것 같아요. 한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인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3: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2: 네. 그래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아.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위를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3: 맞습니다.
2: 뭐 40도가 네. 넘었다고 하는데 뭐 유럽은 물론이고요. 네, 다른 뭐 저개발 국가도 에어컨 당연히 없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면 확실히 취약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더위에 참, 앓고 계시던 질병도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기력이 떨어져서 뭐 낙상사나 여러 가지 그 몸져 누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평소에 천중산삼을 좀 드셔 놓으면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도 좀 강하게 좀 견딜 수 있는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3: 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그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힘이 쭉 빠져서 쭉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죠, 심하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삼계탕 같은 것도 만들어 드시고 영양식을 많이 드시면서 몸의 기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셨죠. 그런 것처럼 산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더위를 이제 버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참 예전 분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절기에 따라서 지금만큼의 의학적 상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음식들을 드셔서 몸에 어떤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 더위에 땀도 많이 흘리고 이게 기력도 약할 때 삼계탕 같은 음식들 드셔서 거기에 삼도 넣고 네,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도 섭취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3: 네.
2: 우리에게는 천중산삼이 있잖아요.
3: 네,
2: 천중산삼을
3: 그렇죠.
2: 좀 꾸준히 미리 드셔놓은 분들은 이런 더위에도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런데 요맘때쯤 드셔도 괜찮을까요? 이 뭐 더위와는 상관없이 천중산삼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삼계탕 같은 거 드시면서 땀 흘리잖아요. 땀 흘려서 몸 안에 있던 묵은 것들은 빼내고 삼과 닭과 그런 단백질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영양을 보충하면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라고 좋은 그 기운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을 드셨던 것 같아요.
2: 네, 역시 그 예전에 삼계탕에 인삼을 넣죠. 요즘에는 인삼을 많이 넣고 드신데 혹시 이 너무 아깝긴 한데 천중산삼을 넣는 건 아무 같은 짓일까요?
3: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손님들 네. 중에서도 네. 그 요맘때 이제 삼복 요맘때 삼복 더위 때가 되면
2: 네.
3: 삼계탕 해 드신다고 이렇게 삼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2: 네.
3: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중복 지나갔잖아요.
2: 네.
3: 그때도 저희 식구들은 열심히
2: 산삼으로. 산삼 넣으셔서 네. 했어요.
3: 산삼 넣고.
2: 네. 황제의 삼계탕 아닙니까? 네. 아니 맞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삼계탕에 천정산삼 얹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이게 여기라서 가능한 이야기고 10만 장소쿨의 천정산삼에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 맞습니다.
2: 당연히 천정산삼이 훨씬 우리 몸에 좋지요. 근데 이건 경제적인 이유로 못 넣어서 드셨는데 네. 이 오늘 같은 이 프로모션 기간에 천정산삼을 구입하신다면 삼계탕에도 이번에 말복 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네.
2: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말복이었네요. 요맘때쯤 네. 삼계탕 한번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천정산삼까지 넣어서 드시는 황제삼계탕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와, 이사님이 나오시니까 이 세일이 특별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 주에 프로모션을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좀 소개해 주세요.
3: 네, 이번 주에 프로모션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름에 그 특별히 이제 여름 세일을 하는 거니까 그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분 지금 150불에 계속해서 세일해 드리고요. 500불짜리는 400불에 그다음에 1200불짜리는 900불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거 한 가지만 좀 해드릴게요. 저희들 그 30년 된 산삼을 한 10뿌리 정도의 양을 썰어서 그 꿀에다가 발효를 시켜놓은 꿀산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300불에 판매를 하는데요. 요거 오늘 특별히 150불에 세일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718-879-2340이고요. 예약 꼭 해주시고 매장은 160가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매장으로 오셔도 되고 전화로 미리 예약하셔도 되겠습니다.
2: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또 저희 매장으로 직접 나오셔도 됩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꿀삼 300불에 판매하시는 것도 와 저렇게 싸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반가격 할인해 주시면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저 꿀도 그냥 일반 꿀이 아니라 특별한 꿀이잖아요.
3: 네, 저 꿀은 이제 저희들이 농가에서 직접 그 이제 걷어서 그 저희가 가지고 오는 꿀이고요. 100% 천연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좋아요. 저거 꿀만 사러 오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장에.
2: 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저렇게 천연꿀을 그것도 꽤 적은 양이 아닌데 네네. 저렇게 싸게 판매하시는 건 아마 다량으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3: 그 시골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가들마다 그 꿀을 채취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데에서 5갤런짜리로 돌아다니면서 막 가지고 오면
2: 네.
3: 꽤 많은 양을 저희들이 1년에 소비를 하는데요. 5갤런짜리로 5갤런짜리 통으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50통 정도 소모한다고 보시면 돼요.
2: 네. 네.
3: 그 정도 양을 저희가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네. 등지에서 이렇게 네. 걷어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실 수 없으니까 각각 5갤런 이렇게 여러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군요.
3: 네,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네. 이제 저희들이 부탁해서 모아놓는 거죠.
2: 네.
3: 그래서 뭐 5갤런 통 한 3개. 또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딴 사람한테 팔기도 했으니까
2: 네.
3: 뭐 저희가 갔을 때 뭐 한 통. 또 어떤 농가 가서는 한 5통. 뭐 이런 식으로 구해서 네. 오는 겁니다.
2: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를 하시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네네네. 수 있고 또 직접 바로 판매를 하시니까 중간 유통 마진 쫙 거품 걷어내고 싼 네. 가격에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요 꿀삼은 어디에 좋다고들 하시나요?
3: 꿀삼은 이제 산삼을 발효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던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거기 누워 있으면 그 위산이 넘어온다든지 네.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이 위에 조금만 음식을 드셔도 위에 부담이 느껴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꿀삼을 차로 타서 하루에 한 잔 정도씩 드시면 네. 그 여기 기관지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시고 네. 그 산이 넘어오는 현상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네, 네, 네. 이번에 꿀삼 구입하셔서 좀 두고두고 드시면은 네, 위 좀 안 좋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아주 좋은 효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3: 네, 요렇게 네. 이제 그 이제 9월 지나서 생산삼이 저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손님들께서 직접 생산삼을 가지고 가셔서 꿀에다가 그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드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양만큼 똑같은 양으로 네. 1대1로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니까.
2: 그러면 이 꿀삼은 생삼으로 만드는 건데요.
3: 네. 이게 아. 드라이가 된 삼은 네. 수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2: 아. 네.
3: 그래서 생산삼을 깨끗이 씻어서 네. 물기만 싹 제거한 다음에 네. 예, 꿀에다가 버무려 놓으시면
2: 네. 예,
3: 그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거의 끝납니다.
2: 아~
3: 예, 3주 정도 놔두셨다가 드시기 네. 시작합니다.
2: 요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물에 개어서 타 네. 드시는 건가요?
3: 그냥 차로 드셔도 괜찮고요.
2: 네.
3: 한 스푼 정도 컵에다가 덜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차로 타서 드셔도 되고
2: 네.
3: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숟갈 정도는 떠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2: 네, 네. 와, 이거 자연 그 천혜에 그 꿀에다가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키워낸 천정산삼을 넣어서 만드니까, 와,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제품인지 네. 모르겠네요. 그런데 단돈 지금 150불 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반가격 할인해서 꿀삼 300불짜리를 1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18-879-2340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718-879-2340으로 예약 주문하시거나 매장으로 직접 오실 수도 있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뉴욕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참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많은 이 시니어들이 당뇨, 고혈압, 약을 몇 봉지씩 가지고 다니시는 걸 보는데 물론 약으로 조정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이 치료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천정산삼의 도움을 얻으면 조금 관리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또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 네,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이 얼마나 좋으냐 또 혈액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 병의 진행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 네.
3: 그래서 산삼으로 좀 건강 다스리시고 혈관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러시면 네.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병변 현상들이
2: 네.
3: 그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2: 네, 네, 네. 와, 이게 천정산삼의 효능은 어디까지인가 진짜 파도파도 끝도 없이 우리 몸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주고 주는 게 천정산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60대 이상이 드신 분들은 뭔가 내 정신건강 혹은 뇌건강까지 걱정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치매 걸리지는 않을까, 뭐 파킨슨병이나 여러가지 뇌 관련된 질환들도 걱정이 드는 나이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 건강과 육체 건강은 서로 다른 것이다,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와서 많은 연구들이 우리의 정신, 마음, 육체가 모두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한쪽이 건강해도 다른 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천중산삼으로 우리의 육체가 좀 노화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서로 입증된 바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의 뇌 건강 혹은 마음 건강, 심신의 그 심의 부분도 천정산삼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3: 과거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유명한 의술서에 보면 산삼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간과 폐를 보호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좀 풀이를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현대의학적인 과학적인 걸로 좀 풀어보자면 산삼의 생산삼의 성분을 조사를 하면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아는 그런 화학적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완전 천연 스테로이드거든요. 그 천연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마음을 좀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먹고 나면 몸이 좀 노근해지고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편안하게 조금 릴렉스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산삼을 드심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현상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이죠.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좀 심어주시면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들면 몸도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20년도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20년도 3월 달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 3월 달에 재발을 해서 이제 치료를 그러니까 키모테라피를 해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산삼을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안 먹겠다 이렇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해드려가지고 그분이 그걸 드시면서 키모테라피를 하셨어요. 실은 재발했을 때 닥터는 이게 그 약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시한부를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삼 꾸준히 드시면서 잘 버티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삼을 먹고 한 달 정도를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생긴대요. 그리고 내가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아, 이거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키모테라피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희망을 갖고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것들이 병을 이기는 또 그런 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혹여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암 환자분이 뭐 천정산삼으로 치료에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지금 키모테라피나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다 받고 계시면서 천정산삼을 드시니까 아무래도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기력도 약해지시고 식사도 잘 못해주시고 막 이게 큰 문제인데 뭔가 입맛도 좀 돌게 하고 기운도 나게 해주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쳤다라는
3: 맞습니다.
2: 말씀으로
3: 네.
2: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암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크고 작은 수술을 하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어떤 큰 질병을 알아서 굉장히 체력이 쇠약해지신 분들도 천정산삼을 드시고 기운이 많이 났다. 많은 도움을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천중산삼이 우리의 소화에도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든요.
3: 그렇죠. 소화력도 네. 약하고, 소화력 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몸의 신체 기능이 어떤 장기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 이 신체는 모든 장기가 각각의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2: 네.
3: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장기까지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삼이든 어떤 특별한 보조 식품이든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장기가 못다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다른 장기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보조해 주는 것들이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포닌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산삼, 인삼, 뭐 홍삼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식품으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 좋은 천중산삼을 10만이 장서쿤의 천중산삼에서 또 할인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격인지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네. 소개해 주세요.
3: 네. 300불짜리 저희들 그 한 달 드시는 거 300불짜리 지금 오늘 150불에 해드리고 있고요. 500불짜리는 400불, 그 다음에 1200불짜리는 오늘 900불에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산삼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해드렸고요. 다른 제품들도 뭐 여러가지 제품들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 매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항상 좋은 가격으로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159-25 노던 블루보드에 있고요. 예약 전화는 718-879-2340번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선물도 하시고 좋은 산삼 만나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매장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아, 네, 이번 주말에 바빠서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약 주문하시면, 미리 전화하셔서, 네, 주문을 하시면은 오늘의 큰 폭의 할인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직접 매장에 오셔서 따뜻한, 예, 네, 산삼차도 드시고, 천천히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거 쇼핑도 해주시죠? 다른 타주나 다른 쪽으로요.
3: 네. 네, 그 저희 매장까지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뉴저지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발송해 드립니다.
2: 네, 네. 오늘 건삼도 아주 싸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 꿀삼도 반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아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산삼 끓일 시간이 없다. 아유, 젊은이들이 뭐 산삼까지 우려서 먹을 시간이 어디 있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천정산삼이 들어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냥 캡슐로도 있고요. 뭐 액기스로도 있고요. 이런 제품도 쉽게 천중산삼을 그대로 담은 제품들도 구입을 원하시면 매장에 오십시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도 받으시고 제품들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신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여러분 참 무덥죠. 이럴 때 짜증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입맛도 없고 온 스트레스를 다 내 몸으로 받는 듯한 무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천중산삼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야, 참 좋구나. 이런 때에 이럴 때 우리 몸이 역시 근본적인 체력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꾸준히 천정산삼을 드셔왔던 분들은요. 네, 그리고 천정산삼이 한국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 이렇게 쉽게 권해드리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천정산삼과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의 사포닌은 더 많은 이 미국의 천정산삼을 이런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미국산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경기도 안 좋고 힘든 시절에 너무 값비싼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보다는 이렇게 부담 없이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천정산삼을 구입해서 드셔보는 게 어떨까 강력하게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늘 건강하셔야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프로모션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어서 7시 30분부터는 K-Radio 모닝뉴스가 시작됩니다.
1: 미국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2: 이란 전쟁은 물론 미국 내 여건이 여론을 반전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중간선거 전망을 둘러싼 우려가 나옵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바닥을 쳤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긍정의견 비율에서 부정의견 비율을 뺀 순 지지도는 마이너스 27%로 2009년 정례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집권기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뒤처지는 낮은 수치입니다. 긍정 비율과 순 지지도는 이코노미스트, 유고부 대통령 지지도 정례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최저치고 부정 비율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그로 인한 물가 등 경제 문제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줬습니다.
3: It seems that the economy is really going to be a major issue again in this election, and most likely to be much more important to voters across the country than immigration.
0: 외신들은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과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CNN 방송은 미 국무부가 중동 지역 자국 대사관들에게 소수 인력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기미가 보이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2: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심이 악화한 것은 자신이 아닌 여당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개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악재 중 하나입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민심이 악화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전쟁 비용을 꺼냈을 전망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쟁에 최대 425억 달러, 약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참전용사 수단 같은 장기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란 전쟁에 1조 달러, 약 1410조 3천억 원이 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부문 추산치보다 더 적은 금액을 썼다고 밝히며 의회 추가 예산을 촉구했습니다.
5: The estimate we have as of today is $37.5 billion.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through one-off supplementals.
4: 미국 소비자에 대한 2차 비용도 예상되는데 무디스 애널리스틱은 가구당 $1,000, 약 140만 원을 추가로 내고 군사비용 세금으로 $250, 약 35만 원이 더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 탓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민심 악화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공화당에 아주 화가 나 있다, 나한테 화난 건 아니라고 했는데 CNN 방송은 공화당원들이 머리를 쥐어뜯을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승리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직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협상력 약화를 우려한 듯 중간선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해 공화당이 소갈이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 앞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아주 부당하다고도 날을 세웠는데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주 부당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원정 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6: We had a very unfortunate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birthright. This was done for a different reason. This was done right after the Civil War. This was for the babies of slaves.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0: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 임시 체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는 물론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 인정 문서가 발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임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낳은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국 부자들의 원정 출산을 비판했던 만큼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한 포고령 서명도 이루어졌습니다.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 사실상 이 제품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7: 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나 다름없는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 각 지역에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에선 진보 성향 후보들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정영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으로 꼽는 미시간주. 미시간주 민주당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 압둘 엘사이드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48.5%의 득표를 얻은 엘사이드는 연방 하원의원 출신 헤일리 스티븐스를 1%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된 엘사이드는 이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클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9: A recognition that so long as we want to keep our democracy, that democracy better be working for people, and that all of us have to come together to make sure that we never let Mike Rogers see the inside of the U.S. Senate. So.

0: 소식이라며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공산주의자 루저 엘사이드라고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를 향해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표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며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유권자들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종전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성적표를 좌우할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양소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전쟁. 앞서 종전 협의와 휴전 시도가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이란 핵 문제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중동 긴장으로 상승한 국제 유가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민심도 싸늘해진 셈인데 미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관세 정책 역시 소비자 비용 부담을 늘리며 경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공산주의 기조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연일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를 강조하며 중간선거 승부수를 던지고 있지만
4: You know, it's the only thing I've ever, we were talking before, I said, so we've hit Iran very hard.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but 159, but all at the bottom of the sea. Don't believe the fake news.
3: 민주당은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더하며 트럼프 행정부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100일. 역대 중간선거에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해온 가운데 지금의 행보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성적표를 안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양솔입니다.
5: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도 예고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정영빈 특파원입니다.
3: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And after we finish defeating Iran, which is being very badly defeated, pretty soon I'll be declaring the Hormuz Strait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3: 이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중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전례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새로운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항구로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봉쇄와 결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해상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과 물자 수입을 봉쇄하는 동시에 이란 은행과 해외 자산 등을 동결해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보다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4: You know, Iran is broke, totally broke, and they're not paying their soldiers. They have inflation of 300% as of last night.
3: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는 등 공습을 계속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J.D. 벤스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란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란과의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란은 허황된 망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카잼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15일 X를 통해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라며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북한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피싱 메일과 온라인 사이트 공격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이버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 등은 최근 합동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공유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채용 지원이나 기부 제안을 가장한 메일을 발송하고 온라인 뉴스나 병원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출처 불명의 이메일은 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6: 외교관 등 최대 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외교원 해킹은 첫 공격 이후 열 달이 지난 올해 2월에 발견됐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7: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최초 해킹이 시도된 건 지난해 4월. 하지만 외교부가 이를 알아차린 건 열 달이 지난 올해 2월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건 그로부터도 다섯 달 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해놓은 신고 기한인 72시간을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해킹을 포착한 뒤 정부 내 보고도 즉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적인 윤곽이 파악된 뒤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근에서야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이 유례없는 사안으로 국가안보와도 관련돼 분석과 검토에 신중을 기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외교부 입장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등 대대적인 사이버 보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 줍니다.

맞습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4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한층 안정되면서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있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2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4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9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아침과 밤에는 한낮보다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당분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 가능성도 잦겠습니다. 외출 전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4: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4: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4: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관이 장기 파병으로 논란이 불거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방문했습니다. 열악한 복무 환경과 승조원 정신건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미 유권자가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비자 취소와 발급 제한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른바 비자 무기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짜 발언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실처럼 유통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 정치권까지 이를 인용하며 이란과의 평화협상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AI 데이터센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1억 톤이 넘는 탄소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전력 수요 급증으로 가스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탄소 감축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를 비껴갔지만 강풍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빅 아일랜드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인 기소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22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머스크와 하버드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대이란 군사대응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중동 수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찾았습니다. 링컨함은 장기 파병에 따른 열악한 복무 환경과 승조원들의 투신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불거지며 최근 미국에서 쟁점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16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전날 중동 지역에 9개월 가까이 배치된 링컨함에 승선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링컨 항모 타격단은 역량이 뛰어난 미국인으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라며 역사는 이번 배치를 현대 들어 가장 강도가 높고 중대한 파병 중 하나로 기록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승조원이 5,000명에 달하는 링컨함은 지난 5월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배치가 장기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샤워실에 곰팡이가 피고 식재료가 썩는 등 열악한 항모 생활을 조명하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승조원이 항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승조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당국이 적절히 대처했는지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링컨함은 태평양에 머물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링컨함은 작년 11월 미 서부 해안을 출발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1월 중동으로 전환 배치됐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 12월 괌에 한 차례 기항한 뒤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10일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지를 돌며 대이란 대응을 논의하고 파병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위의 방패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한미안보공조와 북미대화재개 가능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텍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트 소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연합훈련이 북한의 적대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텍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게시한 시각은 동부시간 기준 16일 일요일 오후 5시 4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17일 월요일 오전 6시 4분으로 훈련 개시 당일이었습니다. 집권 2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의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 중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거론한 만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하겠다, 노땡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요청을 했고 한국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는 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한 미국 내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언론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군사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야권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도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자원이 중동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자원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걱정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방위에 강력히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군사훈련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보여온 입장에 대해 급격하게 선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동맹국인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도 훈련을 축소한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페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든지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0: 토드 블랜츠 미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블랜츠 장관은 16일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법무장관도 그런 약속을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항상 맡은 일을 수행하고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과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은 크게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블랜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특정 인물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블랜치 장관의 전임자였던 펜본디 전 장관의 해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기소 지시와 관련이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본디 전 장관을 향해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본디 전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었던 블랜치는 후임 법무장관으로 지명돼 이달 초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블랜치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필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임무라며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랜치 장관은 워싱턴 DC의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 파손 용의자에 대한 공소기각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받은 제닌 피로 연방검사장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사임하는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을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온갖 추측이 무성합니다. 전현직 참모는 물론 보수 방송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까지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한동안 공석으로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이달 말 사임하는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 인선이 안개 속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변인 후보군으로 1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 전 현직 참모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 역할을 해온 알리나 하바 전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과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엘리자베스 핍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대변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도 선택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의 부인이자 RNC 공동의장을 지낸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대표적인데요. 라라 트럼프는 현재 폭스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변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보수 성향 정치 분석가 스콧 제닝스와 전 ESPN 앵커 세이지 스틸 등 보수 방송계 인하들도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예측 배팅 플랫폼인 칼시에서는 알리나 하바 전 대행과 제이슨 밀러 전 공보 고문 등을 유력한 후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임 윤곽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은 래빗 대변인의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언론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혹은 자녀 임기 내내 백악관 대변인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화석연료 발전 확대를 부추겨 거대한 신규 탄소 배출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건설하는 미국 데이터센터 60곳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들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1억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력부문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석탄 발전소 27기 또는 휘발유 승용차 2,400만 대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습니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많은 유틸리티 기업은 청정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곤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 60개 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4곳 중 3곳꼴로 새로운 가스발전 설비를 계획하거나 건설 중입니다. 특히 17%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목적이라고 규제기관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틸리티 업체의 3분의 1은 당초 예정됐던 폐쇄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이 같은 실태는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AI 인프라 건설 붐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컨설팅 업체 그리드랩의 테일러 맥네어는 지난 몇 년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수요가 급증하면 유틸리티 기업들은 항상 가장 손쉬운 해결책인 가스 발전 추가로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빅테크 기업은 최근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존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배출량이 16% 늘었으며 이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배송 차량 연료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구매 관련 배출량은 34%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배출량이 25%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역시 사업의 빠른 확장을 뒷받침하는 공급망 활동 증가로 인한 배출량이 18%가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빅테크 4개사는 모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입 등을 통해 자사 전력 소비를 청정 에너지 투자와 일치시킬 계획도 세웠습니다. 알파벳은 보고서에서 AI의 전례 없는 성장과 함께 우리의 기후 영향도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현지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형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통제된 환경을 스스로 탈출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독자적인 소통 채널을 만드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 The Only Way to Keep the World Safe from AI AI로부터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AI의 위험성과 주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utonomy is what researchers are trying to develop. And the competitive dynamics are not only encouraging autonomy, but also encouraging the big players to court risk in pursuit of it. 자율성은 연구원들이 개발하려는 핵심입니다. 기업 간 경쟁 구도는 자율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Autonomy, 자율성, 자율적 판단 또는 행동 능력이란 의미입니다. Court risk,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자초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court는 법원이라는 뜻 외에도 을 부르다, 유혹하다 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최근 OpenAI의 연구 환경을 탈출해 자체 게시판까지 만든 AI 사건에서 보듯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AI의 autonomy, 자율성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his is basically a death struggle between OpenAI and Anthropic. They both want to win. 이건 사실상 OpenAI와 Anthropic 사이에 사활을 건 싸움입니다. 두 회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Death struggle, 직역하면 죽음을 건 싸움이란 의미고요. 그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싸움,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eath struggle 대신 a battle for survival이나 a fight for survival, a fierce battle, a winner take all battle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death struggle은 상당히 강하고 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100% 안전성을 확보하기 전에 제품을 출시하는 경솔한 reckless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It does seem that there's been a little frog boiling going on. 마치 서서히 냄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끓는 물 속 개구리 현상, frog boiling 길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Frog boiling,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처럼 AI 위험 역시 초기에 자극적인 공포감이 지나고 나면 점차 normalization,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진짜 위협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just has a number of potentially negative properties that don't respect national borders. AI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 여러 잠재적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A number of, 많은, 여러 가지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A number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뒤따라옵니다. Potentially negativ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무엇 무엇 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의미죠. 그리고 negative는 positive, 긍정적이란 단어의 반대말로 부정적인, 해로운 이란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respect national borders, 국경을 존중하다, 즉 국경을 가리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don't가 붙어 don't respect national borders, 국가의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니까 결국 국경을 넘나든다 또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무기 제작이나 글로벌 통신망 교란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후변화나 전염병 대응처럼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 차원의 통제와 협력, International Governance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오늘 기사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규제를 앞지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AI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로운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인간이 AI를 통제하는지, AI가 인간을 통제하는지,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현실이 아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서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티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관이 장기 파병으로 논란이 불거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방문했습니다. 열악한 복무 환경과 승조원 정신건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미 유권자가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비자 취소와 발급 제한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른바 비자 무기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짜 발언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실처럼 유통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 정치권까지 이를 인용하며 이란과의 평화협상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1억 톤이 넘는 탄소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전력 수요 급증으로 가스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탄소 감축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를 비껴갔지만 강풍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빅 아일랜드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인 기소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22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머스크와 하버드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와이주가 허리케인 랄라의 직접적인 상륙은 피했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현재 열대폭풍으로 약화됐지만 일부 섬에는 여전히 경보가 발효돼 당국이 복구와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하와이주가 허리케인 랄라의 직격탄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들면서 주택과 도로 유실 그리고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16일 랄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비갈랜드 주택 약 100여 채가 쓸려 나갔으며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국립기상청은 랄라가 비가일랜드 남단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토요일 오후 5시께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섬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랄라는 서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17일 월요일 오전 8시께 하와이 제도를 벗어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등급도 제1종 허리케인에서 열대폭풍으로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비가일랜드의 홍수경보를 주의보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비갈랜드에는 76c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3피트, 약 91cm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 도로와 작은 다리가 유실됐으며 비갈랜드 파할라에서는 고속도로가 붕괴돼 약 2,500명의 주민이 고립됐습니다. 카우아이와 오하우 섬 등지에서는 열대 폭풍 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며 이로 인해 하와이로 오가는 항공편 190여 편이 연기되고 52편이 취소됐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다면서도 앞으로 복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대뉴욕 한인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동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뉴욕 한인회는 지난 15일 플러싱 데모스 연회장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과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함께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사와 함께 한인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대독했고 김수현 광복회 뉴욕지회장과 이시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도 각각 축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은 뉴욕 주정부로부터 5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인사회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은 102세를 바라보는 임형진 어르신의 구창에 맞춰 참석자들이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명석 대뉴욕 한인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동포들이 참석했다며 내년에는 더 넓은 장소를 마련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올 봄에 급증했던 홍역 환자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 보건당국이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에서 올봄 급증했던 홍역 환자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 전역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자는 177명입니다. 이 가운데 154명은 버킹엄 카운티와 컴벌랜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과 관련된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감염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린치버그에서도 현재까지 3명의 홍역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이번 홍역 유행은 지난 5월 30일이 포함된 주간의 쟁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일주일 동안 모두 34명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홍역의 대표적인 증상인 발진도 나타났습니다. 이후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확인된 홍역 환자는 7월 4일이 포함된 주간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집단 발병이 진행 중인 버킹엄 카운티와 컴벌랜드 카운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행에서 확인된 환자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전체 홍역 사례의 약 95%가 미접종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홍역에서 회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평생 면역력을 갖게 돼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홍역 유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만큼 예방과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단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짚었습니다. 이 기록은 난징 대학살 당시에 일본군 제16사단이 중국군 포로를 대규모로 학살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시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당시 3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15일 밤부터 이루어진 양측의 공격으로 12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날 밤 모스크바주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벌였으며 최소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와일드베리스의 콜레디노 물류창고 피격 현장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밤사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오와 인근 지역에서 6명이 다쳤으며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 상습 성범죄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두 차례 살인까지 저지른 사태에 책임을 두고 영국 검찰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3월과 8월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작년 1월 다른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이먼 레비는 지난 7일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2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40세 레비는 가석방 또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거듭해서 많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당국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레비가 처음 성폭력으로 신고당한 건 2017년이었는데 당시 왕립검찰청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레비는 2018년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성폭력으로 2021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중인 2022년에는 여성 교도관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2023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에도 레비는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에는 처음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조사 중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초기에는 이 사건 자체를 살인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5, 6월 지하철에서 추가 성범죄를 저질러 영국 교통경찰에 체포됐지만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작년 8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지난 7일 유죄 판결 이후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0: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서반구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이 현대판 통행증인 비자를 활용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입니다. 칠레 당국은 홍콩과 19,000km 길이의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중국과의 프로젝트가 자국의 통신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체결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산티아고 주재 미 대사관 측이 기에르모 페테르센 칠레 정보통신부 비서실장을 만난 직후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미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국 비자 취소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칠레 정부는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에 불과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야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협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 화웨이와 사업을 확정한 전력회사 임원들이 비자 취소 경고를 받았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중국 5G 업체 금지령을 비판한 야당 의원들의 비자가 즉각 취소됐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 대사 승인을 지연시킨 브라질의 주미대사 비자를 취소하는 등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도 비자를 보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자 좌파 거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차남 벨트란의 비자도 최근 취소됐습니다. 벨트란은 부친의 대통령직 퇴임 이후 여당인 모레나 당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패 방지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쓰이던 비자 제재가 현재는 순전히 미국의 정책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합니다. 인권단체 라틴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소의 아나마리아 멘데스 다르돈 중미 담당이사는 부패와 인권침해, 사법권 침해 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민주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됨에 따라 과거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의 자국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특권을 되찾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패 및 민주주의 훼손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측근들의 비자가 트럼프 취임 이후 재발급된 점이 대표적입니다. 존 피리 전 주 파나마 미국 대사는 미국 비자가 없는 정치인이나 검사는 날개가 꺾인 새와 같다며 비자 취소가 대상자의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에 2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머스크가 하버드대 정책과 학내 논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양측 관계가 불편했던 만큼 이번 투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명문대로 이름이 높은 하버드대가 항공 우주 인공지능 기업인 스페이스X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6일 박스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대 기금을 운용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스페이스X 주식 1,293만 5,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2억 달러, 한화 약 3조 1,210억 원으로 최근 스페이스X 주가가 다소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지분 가치는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버드대가 스페이스X 지분을 언제 또 얼마에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매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로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6월 12일 상장됐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였을 당시 투자액은 분기별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하버드대 보유 주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최근 몇 년 새 하버드대를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하버드대가 스페이스X에 상당액을 투자했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2023년 12월 클로딘 게이 전 하버드대 총장이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학내 반유대주의 분위기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머스크는 하버드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게이 전 총장은 유대인 단체의 반발과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임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하버드대에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입학 채용 정책 고수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 때 이를 리트윗하면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제도권으로 확산해 사실로 둔갑해 협상을 방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퍼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달 5일 오전 팔로워가 17만여 명인 한 인도의 익명 X계정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아흐마디 바히디 사령관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이란도 핵무기 개발 야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보도를 인용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히디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용구는 이스라엘 측 계정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이스라엘 보수 성향의 한 방송사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몇 분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이 보도에 반응하더니 급기야 3시간 뒤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까지 등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바히디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는 걸 들었다며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마이크 왈츠 주 UN 미 대사와 공화당 릭스콧 상원의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이란의 이중성을 방증한다며 이란의 자백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해설했습니다. 크램슨대 미디어 포렌식 랩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연구하는 대런 림빌 연구원은 이를 서사세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전가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 뒤 여러 출처를 거치게 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유포되는데 모사드 코멘터리라는 영향력이 큰 계정이 촉매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계정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 계정의 운영자는 뉴욕타임즈에 문제의 인용구가 바히디 사령관이 라디오에서 한 말로 믿었지만 정확한 출처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내 믿음에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짜뉴스를 누가 조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오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이 가짜뉴스 유포 사건이 하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평화협상을 할 기회를 준다며 모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림빌 연구원은 이 가짜 인용구는 평화협상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한층 안정되면서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있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아침과 밤에는 한낮보다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당분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 가능성도 잦겠습니다. 외출 전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뷰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시민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이민국 USCIS가 오는 9월 15일부터 비이민 체류 연장 변경 신청서인 I-539와 취업허가 신청서 I-765의 새로운 개정 양식을 사용합니다. I-539와 I-765는 9월 15일 전까지는 기존 2024년 8월 28일자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5일부터는 반드시 2026년 9월 15일자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 이후에 이전 버전의 양식을 제출할 경우에 USCIS가 접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취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 USCIS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5개 보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브로드웨이 공연 무료 티켓 추첨을 진행합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과 공연 관련 비영리단체 TDF가 함께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에게 브로드웨이와 뉴욕시의 주요 공연 무료 티켓 2,000장을 제공합니다. 대상 공연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인더하이츠, 스트레인저 싱스, 위대한 개츠비 등 모두 7개 작품 입니다. 추첨 신청은 8월 17일까지 가능하며 당첨된 학생은 공연에 따라 최대 2장의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on.nyc.gov/broadway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TDF의 2개월 무료 회원권도 제공됩니다. 회원이 되면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등의 공연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생이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주민 가운데 최근 전기나 가스요금 부담이 커지신 분들은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OHEP을 확대했습니다. 지원금은 기존보다 최대 32% 늘었으며 소득 기준도 완화돼서 약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월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2,660, 2인 가구는 $3,607, 3인 가구는 $4,553, 4인 가구는 $5,5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물론 렌터와 공공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이 연체되거나 전기가 끊길 위기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격이 된다면 밀린 전기요금은 최대 $2,000, 가스요금은 최대 $1,000까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 전화, 지역 OHEP 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 요금이 부담되는 메릴랜드 주민이라면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OHEP을 통해 지원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 취임한 지 한 달 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당국자들은 버넘 총리가 취임 이후 와일즈 비서실장 행세를 한 사람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정확히 몇 차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내용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백악관에 우려를 전달했고 와일스 비서실장의 휴대전화가 또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와일스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이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기업 CEO 등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칭범은 현금 송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와일스는 당시 주변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해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안제이 두다 전 폴란드 대통령 등이 고위 정치인이나 외교관을 사칭한 러시아 유튜버들에게 속아 통화한 뒤 녹음 파일이 공개돼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동관의 연회장 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경화 기자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연회장 공사의 제동을 건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요청서에 공사 중단이 국가안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던 과거 암살 시도를 거론하며 이번 공사가 국가안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오늘 기준 공사는 65%가 완료됐으며 완공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7일 문화유산 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확보할 때까지 지상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오는 21일부터 집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대형 행사를 개최할 연회장뿐만 아니라 폭탄 대피소와 드론 방어 시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복합시설은 우리나라와 미래의 대통령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미 유권자 절반 이상이 자신의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미국 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6일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에 달했습니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는 64%로 더 높았습니다.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3.4%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당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또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간선거 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4%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 39%보다 5%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서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분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점으로 평가돼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가격 인하와 미국 내 일자리 확대, 감세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내 등록 유권자 19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취업률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000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회용 기저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제조업체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한 모든 성분과 각각의 용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반대 한 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수주 안에 주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넌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부모들은 특히 생후 첫 2, 3년 동안 거의 매일 피부에 닿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저귀 제조업체들은 2028년부터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한 모든 성분과 그 기능을 공개된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2029년 1월부터는 해당 정보를 제품 포장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일회용 기저귀에는 제품의 기능과 제조 과정에 따라 프탈레이트와 과부라 화합물,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향료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이른바 햄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기존 제품 상당수를 더 이상 판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7개 업체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지니아의 대마 산업을 재편하는 가운데 법원이 시행을 막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규제를 앞두고 관련 사업자들이 법원에 제동을 요청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이른바 햄프 사업체 7곳은 지난 6월 통과된 주 예산안에 포함된 새로운 규제 조항을 문제 삼아 주지사와 법무장관, 관련 주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햄프는 대마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여러 성분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CBD 칸나바디올과 THC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입니다. 카나바디올은 일반적으로 정신활성 효과가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은 대마의 대표적인 정신활성 성분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규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 포장에 2mg을 넘는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칸나바디올과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 비율이 최소 25대 1인 제품에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가 사라지고 제품 한 포장에 포함될 수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이 2mg 이하로 일괄 제한됩니다. 햄프 사업자들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당수 제품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제품과 장비 등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번 논쟁은 13일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존 피시웍 전 버지니아 서부지구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을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재산가치를 사실상 없애는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PC빅 전 검사는 햄프 사업자들이 이번 규제로 사업 전체가 사라질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며 법원이 새로운 규제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들의 피해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규제 자체를 중단시킬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PC빅 전 검사는 법원이 사업자들의 피해에 공감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을 바꾸거나 사업 방식을 조정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제 시행 시점이 임박한 만큼 조만간 시행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는 산업형 대마 시장뿐 아니라 버지니아의 향후 대마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6월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 함량을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버지니아가 새로운 합법적 대마 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경제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학 전공을 찾고 있습니다. 16일 악소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에듀테크 기업 슈퍼휴먼이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가 AI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5%에 그쳤으며 22%는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이미 전공이나 세부 전공 분야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AI는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바꾸고 있으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 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 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 한약은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관절 순환을 촉진하여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 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 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컴퓨터다, 양자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어렵다.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 진짜 나오면 단지 내 계좌가 조금 털릴 수는 있다. 제가 양자 역학을 배우면서 인생에서도 약간 통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싶었던 게 지금 양자를 잘 알아두면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극저온 분자, 정말 차가운 분자를 가지고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뭔가 좋다고는 하는데 일단 어렵다.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뭔가 그 장벽을 좀 낮추고 싶은 마음에 교양으로서 우리가 과학을 접하면은 지금보다는 과학을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쓰는 많은 기술에서 이미 양자역학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더 좋은 반도체 칩을 만든다. 요즘 뭐 나노공정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은 전선이 점점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뭐 2나노 공정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2나노미터면 원자가 한 20개 정도 배열되어 있는 굵기에 해당이 돼요. 이제는 정말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전선이 얇아지면 이제는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 전기 신호조차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제대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점점 더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을 하려면 양자역학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미 양자역학 기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AI를 잘 알면 좀 더 잘 써먹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을 잘 알면 그런 관련 기술들이 개발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 그래서 정말 양자가
4: 네, 이 양자 역학에서 이 양자라는 단어는 이제 풀어서 보면 양은 한자로 헤아릴 양을 씁니다. 저희가 뭐 음식의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 영어로도 양자 역학이 이제 퀀텀 메케닉스인데요. 이 퀀텀이라는 단어는 퀀터티랑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퀀텀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저희가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학을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셀 수 없었던 어떤 양이 이제 퀀텀, 양자역학이 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양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양이라고 하면 물리학적 관점에선 에너지를 말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는 언제나 연속하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양의 덩어리, 기본 입자가 있어서 정말 에너지가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단위로 있다? 즉,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약간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 같은 경우도 이게 빛이 그런 파동이었다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빛이 알고 보니까 알갱이 알갱이 같은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그 빛의 알갱이를 저희가 광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결국 빛도 입자, 이런 알갱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상당히 밝은데 이렇게 밝은 방에는 광자가 뭐 천만 개 있다. 방이 어두우면 광자가 뭐 열 개, 아홉 개, 쭉쭉쭉 한 개, 영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희가 빛이 이제 뭐 밝은 빛이 있다가 점점 빛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마치 빛이 이렇게 기울기 있는 직선으로 점점 어두워지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알고 봤더니 요 기울어진 직선이 열심히 확대해서 봤더니 계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확대해서 보면 광자 10개, 9개, 8개 이렇게 쭉쭉 해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변하더라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입니다. 예전에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몇 개가 한 100여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적외선 카메라의 동작 원리인데요. 저희 이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적외선 카메라 다들 익숙해지셨을 텐데 적외선 카메라가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사실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빛의 양과 빛의 에너지가 달라요. 그 파장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른데 그러면 그 카메라가 그 물체가 내뿜는 뭐 적외선의 양을 잘 측정을 하면 그 부분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양자역학이 개발되기 전에 한 1900년, 1800년 후반대의 물리학의 분위기는 약간 우리는 이제 물리 다 알았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다 알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당시에 좀 팽배한 분위기였는데 이 간단한 현상, 적외선 카메라의 작동 원리, 물체가 온도가 있으면 내뿜는 적외선의 양도 그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이제 빛의 양이라던가 빛의 파장을 쭉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실제 실험이랑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약간 뭐 곡선이 다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경향성 자체가 달랐어요. 이게 뭐 계산으로는 쭉 올라가야 되는데 뭐 실험을 했더니 내려간다던가 이렇게 완전히 설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제 몇몇 물리학자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뭐 플랑크라는 물리학자분도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금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을 세워서 풀었더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정을 바꿔보자. 발상을 전환해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열심히 또 식을 풀어봤더니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적외선 카메라의 원리, 저희가 흑체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흑체 복사,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빛의 양이라던가 파장의 경향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실험적인 뒷받침들이 쌓여가면서 정말로 빛이라는 게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그때 밝혀진 거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약간 빛의 알갱이,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양자역학의 시작을 사실 선도한 인물인데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이론을 상당히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이 이제 이론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 때문인데요. 하나는 중첩이고 하나는 얽힘입니다. 이게 중첩은 먼저 말 그대로 겹쳐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인데 비트는 0 아니면 1 요 두 가지 값 중에서 하나만을 취할 수가 있죠. 한 번에 0 아니면 1.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예를 들어 비트에 해당하는 양자 비트를 저희가 퀀텀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큐비트는 0, 1이 있는데 0이면서 동시에 1인 그런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걸 저희가 0과 1이 겹쳐져 있다라고 해서 중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첩은 제가 보통 동전 비율을 좋아하는데요.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마치 0, 1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중첩은 동전 탁 쳐서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0이면서 동시에 1.

0: 생각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등장을 했죠. 이게 무슨 물리냐. 그러니까 통계라는 면에서 저희가 동전도 사실 돌고 있는 동전 치면 한 번 치면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랜덤하지만 그나마 저희가 확률은 알잖아요. 100번 치면 50번은 앞면이 나오고 50번은 뒷면이 나오잖아요. 중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번 측정하면 0, 1이 랜덤하게 나오지만 여러 번 측정을 반복해서 그 통계는, 그러니까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중첩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확률은 알아요. 하지만 각각의 이벤트가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서 이거는 이게 중첩이 랜덤한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다. 그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그 변수에 의해서 0, 1이 정해져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야. 사실 제 책의 표지도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약간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는데요. 이게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분이 사실은 양자 중첩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약간 예시였어요. 이게 어떤 예시였냐면 방사능을 내뿜는 원소가 있는데 그런 방사능 물질은 예를 들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을 내뿜었을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 슈레딩거란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밀폐된 방에 그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하루 지나면 방사능을 내뿜었을 확률이 50, 아직 안 내뿜었을 확률이 50인 방사능 물질이 있고 방사능을 감지를 하면 독약을 내뿜는 독약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고양이를 둬요. 그러면 만일 방사능이 나왔으면 독약이 나오고 고양이가 죽겠죠. 근데 만일 방사선이 안 나왔으면 아직 독약이 안 나왔고 고양이도 살아있겠죠. 그러면 그 밀폐된 방 안에서 하루가 지난 후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은 상태와 내뿜지 않은 상태의 중첩이라는 건데 그러면 독약도 독약을 내뿜은 상태와 내뿜지 않은 상태의 중첩이고 그러면 한 발 더 나와서 고양이는 산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게 약간 예시였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중첩은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중첩이라는 상태가 정말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면 아, 양자 중첩이라는 식으로 지금은 약간 대표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진짜로 그런 만일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면 고양이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그때 이제 슈레딩거의 관점은 이 밀폐된 방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관측을 안 하면 고양이가 산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이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 건데 근데 이 사실 관측의 주체 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방이라고 해도 사실 수많은 공기 분자들이 있고 그 공기 분자들은 고양이가 방 안에 있다 하면 실시간으로 고양이한테 부딪히고 있잖아요. 뭐 질소 분자, 산소 분자가 고양이한테도 부딪히고 있고 뭐 방사 독약 장치에도 부딪히고 있고 방사성 물질에도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분자들도 관측자인 거예요. 그래서 분자랑 부딪히는 순간 이미 관측이 됐다. 그러면 관측을 한 순간 얘는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 어떤 다른 공기 분자랑 부딪히는 순간 예를 들어 방사성 물질이 나왔으면 나왔다,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이 됐으니까 독약도 결정이 된 거고 고양이의 상태도 결정이 된 거죠. 그냥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이

0: 관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진공 안에도 그래도 공기 분자가 몇 개는 숨어 있거든요. 그럼 그 공기 분자랑 예를 들어 그 방사성 물질이 부딪히는 순간 관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상자를 열기 전에 고양이의 상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얽힘은 말 그대로 뭐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가 0이면 하나가 0, 다른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 이런 현상을 저희가 얽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동전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번엔 동전이 두 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전 하나만 손바닥으로 쳐요. 그래서 만일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손바닥으로 치는 그 순간, 그 즉시 이 제가 아무 짓도 안 한 동전도 같이 혼자 넘어지면서 똑같이 앞면이 나오는, 이게 얽힘 현상이에요. 이게 뭐 바로 옆에 있는 동전이면은 사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을까 싶긴 한데, 사실 양자 얽힘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립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전 하나는 지구, 하나는 달에 있어도, 그래서 둘이 돌고 있고 얽힘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이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큰 업적이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빨리 전송될 수는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넘어지면 그 정보가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달에 있는 동전이 그 즉시 반응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중첩 얽힘 때문에 양자역학이란 이론이 아직 불완전하다, 이게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보완할 수 있는 이론 체계도 이제 발표를 하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아인슈타인을 주축으로 한 학파가 있었고, 하지만 또 한편의 학파는 이제 양자역학을 옹호하는 학파도 있었는데요. 뭐 보어 같은 이제 물리학자가 주축이 되는 학파가 있었는데, 코펜하겐 학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양자역학이 발전하던 그 과도기에는 이 두 학파가 거의 맨날 만나면 서로 싸웠어요. 만나면 서로 우리가 맞다 싸웠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양자역학을 싫어했고요. 싫어했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 중첩, 이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부정하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 랜덤한 현상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보어라는 학자분, 양자역학을 옹호하던 분은 신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 물리는 실험의 학문이에요. 이게 저는 수학하고 물리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어떤 이론이 이제 이론 안에서 완벽하면, 논리가 완벽하면 완성이에요. 그걸로 예쁜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물리는 아무리 이론이 예쁘다고 해도 이게 실험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게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둘이 싸우니까 결판을 낼 방법은 실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벨이라는 물리학자 분이 식을 하나 드디어 만듭니다. 벨 부등식이라는 이제 유명한 식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고,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어떤 상황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게 양자 얽힘이고, 그러면 양자역학이 맞는 거다라는 식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 나왔으니 이제 요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물리학자분들이 그 검증에 도전을 하셨고, 실제로 이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발견을 해요. 이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양자 얽힘을 실제로 증명을 했고, 그로써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진짜 양자역학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이 양자 기술이라는 학문의 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2년 한 3, 40년 지나서 이제 비로소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거죠. 양자역학에서 관측한다는 행위는 정말 특별한 행위인 건 맞아요. 양자역학에서는 관측한다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기 개발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라는 거랑 연결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관측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관측자는 정말 상태를 변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은 하지만 그 관측 결과가 뭐가 나올지는 사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중첩 상태, 그 중첩 상태를 설명하는 식, 그 식으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지 관측하는 행위는 그 식 안에서만 랜덤한 결과를 줘요. 저희가 예를 들어 관측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뭐 파동 함수라고 저희가 부르는 식인데요. 어떤 중첩 상태를 기술하는 식이 예를 들어 0이 30% 나오고 1이 70% 나오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저희가 관측을 하면 0, 1이 랜덤하게 나오지만 언제나 확률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래 저희가 관측하기 전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통계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관측하는 사람이 나는 1이 좋아, 나는 1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계속 1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저희가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쪽으로 결과가 좀 더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약간 더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 몸이라던가 그런 행동을 지배하느냐에 더 강하게 연관되는 일인 것 같아요.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계산을 하는 기계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중첩을 잘 활용하면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해주셨던 비유를 듣고서 정말 너무 좋은 비유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로찾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아주 복잡한 미로찾기가 있다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빠져나가는 이제 출구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컴퓨터나 뭐 CPU의 관점은 길을 하나하나 다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막혔네? 다시 다음 길. 다시 다음 길. 그래서 이제 출구를 찾는 게 CPU나 기존의 컴퓨터라면 양자 컴퓨터는 물을 붓는 거예요. 미로에 입구에 물을 부어요. 물을 쭉 부으면 출구로 물이 언젠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빠져나가는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검색, 그냥 탐색하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고 여기에 얽힘이 또 더해지면 얽힘은 여러 큐비트의 값이 얽혀 있잖아요. 같이 변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여러 계산을 묶어서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여러 연산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월등히 잘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1: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쇼어라는 분이 만든 쇼어의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잘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를 기가 막히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소인수 분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인수 분해가 숫자를 곱하기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15라는 숫자가 있으면 3 곱하기 5로 쪼개는 게 소인수 분해인데요. 이게 곱하기는 수학적으로 정말 쉬운 계산이에요. 근데 이 거꾸로 소인수 분해는 수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계산입니다. 이게 저희가 딱 생각만 해도 이제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딱 누가 줬어요. 그러면 일단 짝수인가 보시겠죠? 2로 나누려고. 그 다음에 저는 5로 나눠지나를 봐요. 이게 끝자리만 0, 5, 0, 5만 보면 되니까요. 11로 나눠보고 이렇게 쭉쭉쭉 해야지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컴퓨터도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스피드업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 나눠 봐야지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어려운 계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 5, 7, 11 한꺼번에 나눠요. 중첩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할 수 있다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인수 분해 잘하나 보네. 근데 그게 왜?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의 아주 치명적인 활용처가 암호 해독이에요. 이게 암호 중에서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들이 있어요. 이게 곱하기는 쉬운데 소인수 분해는 어려운 게 암호 만들기 딱 좋은 성질이거든요. 이게 암호는 만드는 사람은 이왕이면 쉬운 게 좋은데 외부에서 깨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들이 있는데요. 근데 만일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는 금방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비트 정도 되는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슈퍼컴퓨터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무식하게 깨봐라 라고 시키면 뭐 요즘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약간 달라지고 있겠지만 대략 10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암호로 쓰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물론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아직 깨려면 멀었어요. 아직은 그 정도의 성능을 못 보이지만 예를 들어 뭐 구글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 개수를 쭉쭉쭉쭉 늘려서 만일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5일 정도 지나면 이 암호를 깰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암호를 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패스워드를 이렇게 때려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암호를 암호화하는 열쇠 자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고 이게 약간 양자 컴퓨터의 킬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기엔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파급력 아니면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많은 이제 우려와 관심을 표명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의 사실 핵심은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깨기 힘든 암호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모든 암호를 잘 깨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몇몇 암호들을 깨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지 모든 암호에 대한 알고리즘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언젠가 미래에 누군가가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면 모르겠으나 지금 있는 알고리즘 가지고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안전한데 문제는 비트코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거래에 관여하는 그 트랜잭션 관리를 하는 암호체계 중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암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 진짜 나오면 블록체인은 안 변하니까 뭐 코인이 갑자기 막 엄청 많아진다거나 코인의 전체 개수에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정보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단지 내 계좌가 조금 털릴 수는 있다. 내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암호화폐 중에서 그런 거래, 트랜잭션에도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부르는데요. 양자 컴퓨터로도 깨기 어려운 암호를 도입하는 코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대략 몇 년쯤 지나면 이런 암호들을 깰까라는 타임스케일을 대략 이제 미국의 공적 기관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9년에서 10년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암호화폐들이 다 알아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와 AI가 요즘 많이 이제 같이 언급되고는 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AI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가속화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AI가 요즘 워낙에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양자 오류 정정이 있어요. 이게 큐비트로 계산을 할 때 오류가 생기거든요. 틀려요, 얘가. 근데 이 틀린 거를 저희가 뭐 최대한 줄여놓고 에러가 나올 확률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를 감지하고 고치는 에러 정정 연구가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AI를 도입을 해서 이 에러 정정 연구를 가속화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문제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적화 문제예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를 잘 풀 때 이제 AI랑 양자 컴퓨터가 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AI가 잘하는 분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 변수를 조합을 해서 양자 컴퓨터한테 던져주면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AI한테 주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AI가 그럼 이런 변수가 더 좋을까? 하고 다른 변수를 던져주면 또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양자 컴퓨터 AI가 있을 때 이번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AI의 발전을 또 이제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따라서 에너지라던가 자원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처음에 학습할 때 당연히 그렇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랑 비교해서 누구랑 가장 유사한가 아니면 뭐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분류, 모든 데이터를 분류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AI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리소스를 많이 쓰죠. 뭐 요즘 뭐 메모리 이슈도 많고 그런데 이때 양자 컴퓨터의 중첩을 활용을 하는 거죠. 중첩을 활용을 하고 얽힘을 활용을 하면 이런 뭐 예를 들어 요즘은 양자 AI 알고리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양자 뭐 서치 알고리즘이네 뭐 이런 다양한 양자 AI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을까? 단축시킬 수 있을까? 또 만일 양자 메모리가 나온다면 지금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큰 이슈인데 양자 메모리로 저장을 하면 훨씬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도 여러 정의가 있어서 하나의 대답으로 말하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쓰는 단계를 상용화라고 부른다면 이미 상용화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제 원하신다면 좀 비싸지만 한 대 사실 수도 있고요. 좀 많이 비싸요. 10개, 11, 한 1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아직 비싸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용화의 진정한 의미는 양자 컴퓨터로 풀었을 때 기존의 컴퓨터보다 뭔가 좋았을 때 뭐 시간이 빨랐건 더 좋은 결과를 줬건 양자 컴퓨터를 어떤 이득을 봤을 때가 이제 상용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요즘 배터리가 또 핫하니까 전기차 배터리 정말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활용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정도 보고 계세요. 그 정도가 지나면 꽤 시뮬레이션에서 의미 있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이미 뭐 분자 작은 분자에서는 벌써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계시거든요. AI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이게 저는 약간 양자 컴퓨터의 가장 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레벨이 되려면 일단 한 10년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로 뭐 2, 3년 안에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아마 먼저 어떤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예측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일단은 금융 데이터가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최적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뭐 물류 분야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에너지 뭐 전력 분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자율주행이다, 물류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센서 달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융 데이터는 이미 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모든 트랜잭션, 계좌 거래라던가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었을 때 또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또 금융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이득이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고 하는 것들 이 하나하나가 다 최적화 문제죠. 그 금융수학이 또 대표적인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 뭐 주가 차트 보면 저게 그냥 랜덤하게 보이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직선들, 이 잡음처럼 보이는 이 주가 그래프를 보고서 뭐 경향성을 어느 정도 맞춘다거나 양자 컴퓨터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험 신호를 빨리 탐지하는 것, 이런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활용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보안 분야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금융이 또 보안에 워낙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보안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더 보안을 강화하고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언제나 이 양자 분야를 얘기를 할 때 AI 선배 예시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A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중국 탑2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인데 양자도 비슷합니다. 미국, 중국이 상당히 앞서고 있고 3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약간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 감추고 있는 기술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이제 집계 방식이 달라서 한국은 10위권 안에는 든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과제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양자 산업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목표는 안정적인 3위를 목표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통신, 센싱 다 이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소부장 강국이죠.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컴퓨터 완제품을 잘 파는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반도체 칩은 세계 1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 이제 전 완제품을 세계적인 순위권에 들진 못하더라도 양자 컴퓨터의 어떤 핵심 부품 하나만 딱 잡아도 우리가 양자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혹은 부품 혹은 장비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기술이라는 게 다 약간 양가적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기술이 창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방패로도 쓰일 수 있어서 어떤 기술이건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여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핵 무기가 그렇고 지금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무료로 많이 오픈이 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좀 비싼 모델과 무료 버전의 모델의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술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과 접근이 조금 어렵거나 제한적인 접근을 가진 사람들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컴퓨터라는 이런 새로운 장비, 기기가 처음엔 비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땐 당연히 격차가 있었겠죠. 근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소위 기술의 단가가 내려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자 기술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쌀 테니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를 최대한 계속 개발을 해서 더 단가를 낮추는 거죠. 더 보급화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이 기술이 더 단가가 내려가고 더 보급화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의 혜택을 보고 그러면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양자 리터러시라는 건 이제 막 이제 생기고 있는 개념이라서 아직은 어떻게 해야지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방법도 아직 잘 확립이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자를 잘 알아두면 이런 변화 트렌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슬슬 최적화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 푸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갈 때 그 트렌드를 더 빨리 쫓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제가 지금 상상하기에는 AI보다는 조금 더 사회의 백스테이지에서 활약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사실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쓴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쓰는 서비스의 뒷단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때에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양자 역학 그리고 양자 기술에 대해서 알수록 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저희가 요즘은 언제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적인 그런 제도라던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적어도 사실 뭐 다 수학적인 세세한 부분을 알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기술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사회적인 제도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어떤 신호 하나를 찾아서 헤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자의 신호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일단 분자가 거기 있고 그 내가 분자를 빛나게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최초로 확인이 돼야지 그 분자를 가지고 뭐 냉각을 시키건 뭐 잡아서 양 큐비트를 만들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분자 신호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진짜 몇 달에 걸쳐서 암흑하고 싸웠습니다. 이게 보통 물리학자들이 보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은 결국은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보면은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전기 신호가 그냥 이렇게 지지지지지지 거리는 거에서 한번 툭 튀면 이게 신호야. 약간 이런 식의 데이터가 대부분인데 이게 레이저를 쓰는 실험은 시각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사진을 찍는다거나 제가 지금 하는 연구도 분자가 레이저를 받아서 레이저를 먹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분자에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딱 맞아 떨어지면 반짝하고 분자가 빛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요, 신호가. 그러면 이제 온갖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분자가 있기는 한 걸까? 분자가 만일 있다면 내 레이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레이저의 뭐 파장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레이저의 방향이 사실 분자에 빗나가고 있나? 뭐 이런 온갖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깜깜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뭔가 힌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주 미약한 신호라도 찾으면 이제 그 신호를 바탕으로 신호를 키우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내가 뭐부터 바꿔야 되지가 다 물음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몇 달을 그렇게 헤맨 적이 있어요. 실험실 들어가면 이제 온갖 이제 커다란 장비들하고 여러 케이블들이 막 얽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몇 달을 그렇게 매일매일 실험을 반복해도 계속 암흑이랑 싸우다가 어느 날, 이게 또 되게 신기해요. 나는 그 전에 했던 실험하고 거의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신호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뛸 듯이 기뻐서 신호만 확인하고 바로 맥주를 마시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양자 역학을 배우면서 약간 아, 이 부분은 인생에서도 약간 통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싶었던 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험 결과는 당일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일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하필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양자 역학에서도 한 번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오지만 여러 번 측정하면 그 통계는 미리 정한 시계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이게 내가 만일 어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을 때 한 번 시험은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노력한 그 시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측정을 여러 번 하면 결국은 확률 분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 번 도전을 하면 결국은 내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다음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그거랑 똑같은 기회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형태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고려대에 부임하기 전에 여러 번 도전했고 사실 실패를 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을 했고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회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했고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너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 비슷한 혹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만일 본인이 괜찮아 보이는 다른 길은 저는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열렸을 때 근데 만일 한 번 했을 때 좌절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다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나사도 많이 조이는데 나사도 만 번은 조여봐야 나사 제대로 조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 번은 해봐야 좀 했다고 하지 이러는데 웬만한 실험도 뭐 약간 평균도 내고 그래야 돼서 그렇긴 한데 만 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저희가 이 신호를 찾거나 아니면 신호를 반복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 번이라는 횟수 혹은 만 시간이라는 시간 이런 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요즘 뭐 피지컬 AI 나오면서 암묵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실험 분야도 암묵지가 사실 많아서 소위 저희는 이제 손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말 오랜 시간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서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좀 큰 결정을 내렸던 시기들, 뭐 대학을 일본으로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잘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몇 번의 도전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생각했던 요소는 희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 어떤 이제 명언도 몇 개가 있죠. 뭐 be the only, not the best 뭐 이런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유일한 어떤 그러니까 나의 희소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희소성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 과학자들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플러스 그래서 그걸로 당신이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나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고유한 가치를 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만일 다 똑같은 거라면 정말 1등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1등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1등을 뺏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언제나 그런 두려움,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제가 커리어도 좀 특이한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교육을 받았던 나라 그리고 기관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 플러스 과학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지 않은데 여성 과학자로 있다는 것, 이런 몇몇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서 제가 과학 분야에서는 꽤 다양성을 충족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게 제가 가진 큰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가 유일하게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무기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지금 당장 막 정해야 된다라고 또 너무 압박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 어쩌다 보니 돌이켜보니까 물리를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물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소위 막 물리 오타쿠처럼 아 물리는 세상에 질리고 물리가 너무 재밌고 쉬는 시간에도 물리하고 잘 때도 물리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까지 물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물리가 재밌지만 한 석사까지 하고 취업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일로서 요런 일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관심만 있으신다면 그거를 그래도 계속 추구를 하시고 따라가시다 보면 막 거창하게 사명, 숙명은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히 그 분야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나만의 무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거, 나의 사명, 내 인생의 역할, 의미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봤을 때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아직은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것, 혹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학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르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암흑물질은 무엇이며 생명은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아직 답을 알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문제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도전을 할 것인지,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이라는 이 재밌는 학문을 가지고 작은 분자로 어디까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제가 가진 핵심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예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가치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립해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결국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맥가난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3: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누군가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대답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서울입니다. 부산입니다. 경상도 어딥니다. 전라도 어딥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이 간단했던 질문에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한국에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 이제 완전히 미국 사람이 다 됐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또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버지니아라고 대답을 하면 또 다시 묻죠. No, where are you really from? 한국에 가면 미국 사람이 되어 있고 미국에 있으면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고향이 두 개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라면 한국은 분명 우리의 고향이죠. 하지만 또 내 자녀들이 자라고 가족과 수많은 추억을 만들고 일하고 웃고 웃으면서 또 울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낸 이곳 역시 이제 우리의 인생의 고향이 아닐까요? 네, 한국에 돌아가면 그리웠던 음식과 말과 거리가 반갑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또 이상하게 미국의 집이 그리웠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고향이라 내가 떠나온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이제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고향이 꼭 하나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떠나온 곳도 고향이고 내가 뿌리 내린 곳도 고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아, 저는 고향이 두 군데예요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요?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때로는 어쩔 때는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또 우리에게는 특별한 축복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을 품고 마음에 품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의 또 하나의 고향 이곳 워싱턴에서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고향을 떠나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는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찾아가면 내가 기억하던 그곳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돌아가 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기도 하지요. 골목도 변했고 단골 가게도 사라졌고 내가 이전에 다니던 학교도 너무 많이 변해서 참 마음이 씁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고향을 그리면서 찾아가는데 그곳의 고향의 모습이 사라지고 요즘은 정말 한국은 갈 때마다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그 장소만이 아니었구나. 그곳에서 살았던 그 시절의 나까지 그리워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프랑스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 샤를 아즈나부르의 명곡 라보엠이 바로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오늘 이 곡을 여러분께 첫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라보엠. 그 뜻은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예술과 사랑 그리고 꿈을 추추면서 살아가는 젊은 예술가들의 삶을
뜻하는 것 같아요. 노래 속 화자는 젊은 시절 파리의 몽마르트에 가서 가난한 화가로 살아가던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돈도 없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요. 하지만 젊었고 사랑했고 그림을 그렸고 무엇보다 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는 다시 그곳을 찾아가지요.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던 그 몽마르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거리도 변했고 사람들도 떠났고 젊은 날의 흔적도 사라졌지요. 어쩌면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의 산과 골목과 집만이 아니라 그곳에 두고 온 우리의 시간, 그 시절의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젊은 날의 나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눈을 감고 내가 걸어가 보고 싶은 그곳, 그리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샤를 아즈나브르가 부릅니다. 라보엠.

네, 지난 8월 15일 이제 81주년 광복절이었죠.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이렇게 양하기도 했고 또 저희 한국에 저희 아들이 지금 가 있는데요. 도로에서 많은 여러 종류의 차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꼽고 도로를 운전을 하면서 행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또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식집에는 손님들이 거의 가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워싱턴 DC 이 지역에서는 또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지요. 지난 15일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많은 한인 단체들 그리고 협회장님들 그리고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광복을 경축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와 함께 또 광복의 뜻을 계승해서 앞으로 더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리고 또 한인 동포 사회의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K라디오 뉴스 시간에 우리 김순교 기자가 함께 취재한 그런 여러 가지 인터뷰와 함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광복절을 맞아서 얼마 전부터 또 연예계에서 뜻밖의 친일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훈 씨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하영 씨 측은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이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꾸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런 연예인의 그 가족사 이야기로 그냥 끝내버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요. 친일 그 후손들의 재산,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참 씁쓸한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또 광복회 문숙 회장님을 모시고 또 독립 운동가 네,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또 함께 공감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3대가 굉장히 이제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독립 유공자들의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목숨까지 걸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일제에 협력해서 부와 지위를 얻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 재산과 사회적 기반을 물려받아서 잘 산다는 우리 현대사의 모순을 압축한 이 표현인 것 같죠. 물론 모든 독립운동가 후손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모두 친일파 후손이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복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또 여기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증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신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조상의 잘못 때문에 후손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하영 씨 경우 역시 증조부가 저지른 행위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산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후손에게 조상

그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조상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토지와 재산이 지금까지 후손에게 상속돼 내려온다면 그것까지 아무 조건 없이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올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해서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2일 새로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법이 12월 3일부터 올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에 보면 활동을 마쳤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16년 만에 다시 구성이 되고요. 특히 새 법에서 주목할 것은 친일 재산 자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그 재산을 팔아 받은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친일의 대가로 얻은 땅을 후손에게 물려준 뒤그 땅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취득한 재산은 보호하도록 해서 거래의 안전도 고려하기로 한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광복절을 앞두고 연예인들의 재산 그리고 그 친일 그런 행위가 드러나면서 하영씨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계속 거론이 되면서 과거가 다시 조명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하영씨뿐만 아니라 또 이런 친일 후손들의 재산이 환수가 제대로 되는 걸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좀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증조부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는 것과 현재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친일의 대가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국가가 실제로 재산을 환수하려면 법이 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문제의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재산이 처분 대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손에게 이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니까 재산을 빼앗는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광복 81년이 지나도록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후손들이 누리고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몇 세대가 지난 뒤까지 국가가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역사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후손에 대한 사실상의 연좌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상속이 되고 매매된 재산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 선의로 재산을 구입한 제3자는 어떻게 보호가 될 것인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것은 조상의 죄와 후손의 책임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조상의 죄로 얻은 재산과 후손이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형성한 재산 역시 분리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국가가 대체하는 문제까지 단순히 연좌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광복 81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 말이 역사적 속, 그책 속의 낡은 표현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조상의 죄로 얻은 부까지 아무런 질문 없이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도 우리 후손들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와 안보와 한미동맹의 상당한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일지 자유의 방패, UFS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가 내려진 시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현재 17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7일이죠. 그리고 27일까지 11일 동안 UFS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실시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개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비용 문제를 다시 또 제기를 했지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 군사비 부담과 여러 가지 미군들 체류비에 있어서 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사실 다른 타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지금 분담을 하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을 완전히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또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취소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이번 UFS에는 한국군이 약 1만 8천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며 특히 올해는 기존의 한반도 방어 훈련뿐 아니라 드론 공격과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최근의 새로운 위협까지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을 했습니다. 아직 어떤 훈련을 얼마나 줄일지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따라서 야외 기동 훈련이나 실사격 훈련까지 축소될 경우 한미연합군의 실제 대비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결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과거 2019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던 사진까지 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김 위원장과 정상 외교를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이른바 전쟁 게임이라고 부르면서 일부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번 결정이 단순히 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기 위한 첫 번째 카드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인으로서는 또 우리 한인 동포로서는 미국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그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오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한국 측이 No thanks라고 사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를 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사안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한국의 이란 문제를 불참을 한 게시물에서 동시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서도 미묘한 긴장 요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UFS 훈련이 얼마나 축소가 될 것이며 이것이 한미연합 방위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북미 정상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시작된 UFS 훈련과 함께 워싱턴과 평양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지금 친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 사실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굉장히 더 이전보다도 더 친밀히 하는 것 같고 군사를 지금 5만 명 이상 파병을 하겠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미 지금 훈련을 앞두고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또 미사일을 핵탄두 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 또 근래 며칠 동안 쏘아 올리기도 했죠. 한미 동맹 굉장히 절실하죠.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 혈맹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럼프를 상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비즈니스맨이죠. 실익을 중요시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를 하면서 한미 동맹 무조건 강조를 한다기보다는 왜 이 한미 동맹 군사 혈맹이 또 미국의 국익과 그리고 또 안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좀 잘 전달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함께도 주목해 볼 소식이 있습니다.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대일 외교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 또한 북한을 향해서 단순히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73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런 논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광복절에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올해는 실제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미국에서 아무리 대화를 제안하더라도 평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과거에 평화의 무드를 타고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했죠. 그렇지만 북한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 많은 재정과 물질, 도움의 손길이 평양 또 북한의 인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제대로 돌아갔다 보긴 어렵고 그 많은 돈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현상이죠. 네, 일본을 향한 메시지도 또 좀 다르게 전했습니다. 광복절이라는 역사적으로 민감한 날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일본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한일 양국이 지난 1년 동안 셔틀 외교를 통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자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개별적인 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일본을 직접 비판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한일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좀 흥미롭긴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체제와 대화를 재환했고 불과 하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또 강조를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두 정상이 사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거의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려는 신호가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평양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신호에 호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어떻게 함께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켜볼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자연재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촌 소식을 보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물난리, 다른 한쪽에서는 산불, 또 다른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실감이 납니다. 먼저 하와이 소식, 지금 굉장히 허리케인 라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하와이에 직접 상륙을 하지 않고 빅 아일랜드 남쪽을 지나갔는데도 강풍과 폭우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때 20만 곳이 넘는 가정과 사업체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빅 아일랜드를 비롯한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 전력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는 정반대로 또 엄청난 물난리가 벌어졌지요. 인디애나주에서는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서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물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 주택가가 물에 잠기면서 보트를 동원한 구조 작업까지 벌어졌지요. 수백 가구가 대피했고 한때 약 13만 곳에서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 곳곳은 물이 아니라 또 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벨기에 최대 자연보호구역인 하이펜스 지역에는 약 3천 헥타르가 불에 탔고 불길이 독일 국경 방향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도 강풍을 타고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노부부가 두 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올여름의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피해가 계속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이번에는 지금 또 지진 피해가 다시 일본에 이어서 다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숫자는 최소 53명, 그리고 13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피해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산사태로 도로는 끊기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또 5,000명 이상이 대피를 했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계속 아직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구조와 복구 작업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상황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미국 기상 당국은 현재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가 올 가을과 겨울에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90%를 넘는다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엘니뇨. 이 엘니뇨가 강해지면 세계 여러 지역의 강수량과 기온 패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가뭄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는 폭풍, 인디애나에서는 홍수, 유럽에서는 산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 물론 지진과 기상재해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고 개별 재난을 하나의 원인으로 단순하게 묶을 수는 없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자연 앞에서 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지요. 재난이 오기 전에 얼마나 잘 예측하고 대비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DMV 지역,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또 이 수도가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희생자들을 좀 구조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응원을 보내면서 또 많은 분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연재해 자체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그 피해를 조금이라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릴랜드에서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총을 발사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밤에 일어났는데요. 메릴랜드 하포드 카운티 벨레어 프랭클린 스트리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벨레어 경찰관이 차량 한 대를 세워서 교통 단속을 하던 중에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에 맞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멈추었고요. 경찰관도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퇴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메릴랜드주 검찰 독립수사부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관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도 영상이 공개되면 총격 직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가 또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의 총격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요. 하지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경찰의 안전과 또 시민의 안전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소식인데요. 월마트에서 판매된 마켓사이드 토마토 비스켓 수프 키트, 토마토 비스켓 수프 키트 일부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 때문에 리콜이 된 상태입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이 식품 업체인데요. 캐틀 쿠진이 생산한 제품으로 리콜 대상은 14온스 포장 제품 3,240개입니다.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요. UPC 번호가 1943-4647-4004 그리고 유통기한이 2026년 8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29개 주의 일부 월마트 매장에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의 정기검사에서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잠정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자발적인 리콜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이 제품을 먹고 질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테리아균은 특히 임신부와 노년층, 어린이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요. 따라서 냉장고에 해당 제품이 있다면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거나 월마트에 반환을 해서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냉장식품이라 아직 가정의 냉장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소식 전해드렸고 네, 오늘 꼭 냉장고 한번 확인하시고 네, 이 제품 마켓사이드 토마토 비스켓 수프 키트 14온스 이 제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워싱턴 DMV 지역 날씨 예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덥고 습한 기온이 이어지는 것 같죠? 오후 저녁 무렵 7시에서 8시 사이에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이런 기온은 82도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90도 안팎, 그리고 섭씨로는 32도에서 33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네,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았지만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습도까지 높아서 실제로 느끼시는 더위보다는 더할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오늘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기온이 70도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요. 수요일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매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온은 80대 후반대 낮 최고 기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워싱턴 지역은 주 초반에는 덥고 맑은 날씨,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날씨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비 소식 확인하시면서 네, 스케줄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 날씨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비전원 크레딧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정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7: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How by Howru Fairfax. Howru Centerville에서 만나세요.
8: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카드의 빚이 쌓일수록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의 선택보다 내 상황 파악이 먼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에 생활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고 또 미니멈 페이먼트만 유지를 하면서 부채가 계속 쌓이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네, 이번 방송에서는 카드 빚이 많아졌을 때 무조건 어떤 프로그램부터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전체 부채 상황과 상환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debt relief 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선택했을 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거나 더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과 과장된 광고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또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시죠.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 비전 원 크레딧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2: 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0: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재정 건강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네, 도움의 말씀을 기대를 하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생활비 부담 때문에 카드 사용이 늘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분들 참 예, 부담이 너무 많이 되시니까요.
2: 그렇죠.
0: 네.
2: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카드 빚이나 생활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걸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네. 실제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미국 저기 경제 뉴스 네. 부분의 파산이나 집 차업 부분에 대한 통계를 업데이트 받은 게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 보았어요.
0: 네.
2: 집 차업 당한 그러니까 파산, 뱅크럽시 파일링하는 부분만 봐도요. 그러니까 2026년 초반까지만 해도 작년도에 비해 지금 12%가 증가를 했고요.
0: 네.
2: 집 차압, 포클로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21%가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저는 저도 이 일을 시작한 게 한 2006년 말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2: 그때가 이제 굉장히 금융위기가 굉장히 컸던 위기였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그래서 혹시 그때로 가지 않는 건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0: 아, 근데 그렇군요.
2: 그때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집 그때 상황에는 집 예를 들어서 차업 같은 경우는 한 54채 중 한 채꼴로 차압을 당하셨었어요.
0: 네.
2: 그거에 비하면 조금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지금 경제 부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상당히 점점 올라가는 추세라 많이 지금 우려가 되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라고 이제 요번에 그 리포트가 나와 있는 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지금 리포트 나와 있는 결과들을 지금 말씀하신 네. 거예요. 그죠?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늘었다는 게 네. 놀랍고. 네. 그러면 실제 상담에서도 카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걸 체감을 하십니까?
2: 네.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제 아,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아, 내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랑 이 통계랑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 게,
0: 네.
2: 이제 뭐 카드빚이 정말 지금 힘드시다 보니까 꽉 차거나 아니면 꽉 차기 전, 뭐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0: 네.
2: 이제 요거를 미니멈 페이만 내시면서 계속 유지를 해나가시는 상태이다 보니까, 요즘 또 생활비처럼 카드 이자율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0: 네.
2: 그래서 미니멈 페이만 하다 보면 밸런스가 전혀 안 주는 상황이 오고 깜빡 실수를 해서 페이먼트가 조금 늦대던가 하면 그 페널티나 피가 카드 회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0: 네.
2: 그러다 보면 페이먼트는 미니멈 페인 자체가 밸런스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떨 때는 올라가시는 그런 네. 계산도 나오는 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0: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조사에서도 나오지만 아, 참 그러면 이렇게 카드 빚이 많아졌다고 느끼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근데 이제 카드 빚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레딧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카드를 하나만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0: 그렇죠. 네.
1: 보통 뭐 그냥 노멀리 갖고 계신 분들이 카드 한 두세 개 정도, 세네 개 정도를 갖고 계시고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10개 이상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경기 때문에 수입 비율 그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카드 빚을 하나만 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갖고 있는 카드 전체적인 빚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아무리 내가 쓰고 미니멈만 페이를 한다 해도 카드가 하나인 분하고 열 개인 분하고 페이먼트 자체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카드 리밋이 이제 맥스로 되신 분들은 내가 이제 매달 날라온 금액을 페이를 해도 어느 정도 페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이자라는 게 계산이 돼서 또 올라가다 네. 보니까 이게 오버리밋으로 바뀌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오버리밋 피까지 또 애드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점점 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초반에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2008년, 2009년 그 버블 경기 때 같은 또 이런 사태가 오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렇죠. 다행히 네. 그때보다는 지금 뭐 집차압률이나 뭐 파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만큼은 아닌데 문제는 작년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점점 이게 올라가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차압 문제도 예전에 버블 경기 때는 저희가 이제 지배하는 것도 이제 막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집차압되는 집들이 거의 뭐 밀리언 달러 넘는 집들이 차압이 많이 됐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올해 작년에는 이 금액이 작은 집들 차압률이 더 많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밀린 네. 금액도 보면은 어떤 분은 뭐 진짜로 2, 3천불 때문에 집이 포클로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커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0: 아, 그죠? 네.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그냥 잡을 갑자기 잃게 네.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맞아요. 뭐 영상 같은 데서 봐도 레이오프 당하는 네. 경우 그 영상을 막 올리기도 하는데 경고 없이 바로 그냥 통보하고
1: 그 이메일로 다음 날까지 네. 일하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메일 열었는데 이메일에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그런 메시지 하나
0: 딱
1: 들어오니까
0: 딱 하고 네. 접근도 못 하게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뭐 실업 급여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걸로 집값 내고 또 아이들 케어하면서 산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갑자기 홈리스가 되는 게 왜 홈리스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한 3개월 집값 못 내면은
2: 그렇죠.
0: 홈리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큰 네. 집을 또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또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1: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팬데믹 지나고 이후부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집에 애꾸리들은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이제 이런 부채 때문에 크레딧에 이제 데미지가 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집에 애꾸리가 있음에도 그 애꾸리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 80% 정도 되시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집을 살 때 보통 한 20% 다운페이를 네.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정말 엄청난 빚이기 때문에 맞아. 다들 빚을 안고 빚 위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2: 맞아요.
0: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재산을 크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면 다 우리 보통 사람들
1: 네,
0: 그렇게 살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삶이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카드 빚으로 살기도 하지만 미국보다는 좀 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은 네. 그냥 다 이렇게 차도 카드 빚으로 사고 집도 빚으로 사고
2: 맞아요.
0: 그죠?
2: 모든
0: 게 빚으로. 그러니까 빚이 없는 분들이 안 계시죠.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빚이 상당할 것 같고요.
2: 맞아요.
0: 네. 참 우리가 빚 가운데서 빚이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빚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 미국에서의 삶이고요. 뭐 미국뿐이겠습니까? 이 빈부 차이도 점점 더 심해지고 사는 게 참 각박해져 간다는 생각이 경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계가 더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더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 예.
0: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빛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겠죠.
2: 그렇죠.
0: 네. 그래서 비전원 크레딧과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네.
0: 네. 계속 이제 어떤 분들은요.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 그냥 뭐 돈 내는 거니까 그 네. 보면 미니멈 페이먼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뭐 예. 몇십 불 이렇게
2: 예, 예, 그렇죠.
0: 그것만 내면 나는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버티신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버티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 상태가 계속 오래 간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근데 이 미니멈 페이먼트 그죠? 그러니까 내가 크레딧을 보호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는 있지만 그 은행에서 책정하는 매달 날라오는 미니멈 페이먼트만 이제 내시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0: 그렇죠.
1: 많으신데
0: 네.
1: 문제는 이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미니멈 페이먼트를 보통 한 1년에서 2년, 3년 정도 페이하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0: 3년을 미니멈 페이먼트를
1: 마지막. 네.

0: 그렇죠.
1: 네. 네 어떤 다, 문제입니까?
0: 아.
2: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미니멈을 내도 오케이. 내가 뭐 매달 100불의 미니멈을 책정이 돼 있으면은 네. 그 100불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원금이고요.
1: 네.
2: 나머지 70%에서 80%가 이자예요.
1: 원금이 그렇게 작습니까?
2: 네, 작습니다. 미니멈 페이먼트를 그 자세히 보시면은 네, 네. 비율 따져 보시면은 원금은 굉장히 작아요. 뭐 많이 책정될 때는
1: 80%가 네. 이자라는 게 네. 그렇죠. 너무 놀라운데요.
0: 그렇죠. 은행마다 또 갖고 있는 특성이나 네. 본인이 받으신 이자율에 따라서 뭐 어마운트는 좀 체인지가 네. 될 수 있겠지만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니멈 페이만 내가지고는 절대로 빚은 줄지 않습니다. 네.
1: 그러면 그 미니멈 페이먼트라는 게 결국은 사실 이자만 내는 것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자도 다 못 낸다는
2: 그쵸.
1: 거잖아요.
2: 그 카드 네. 그 스테이먼트 매달 날라오는 스테이먼트를 딱 보시면요. 거기 조그맣게 이렇게 섹션 해가지고 자 미니멈 페이먼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냈을 때 뭐 10년을 냈을 때 5년을 네. 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네. 내가 만불을 쓰고 은행에서 책정한 미니멈 페이먼트대로 이게 페이오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준 기간을 계산하면 만불 페이오프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5천에서 3만 불 정도 페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미니멈 페이먼트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좀 더 빨리 갚아나가는 게
0: 그렇죠.
1: 실질적으로 돈을 세이브하는 거겠죠.
0: 좋겠는데
1: 네, 사정이 안 되시는
0: 그러니까
1: 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0: 이제 문제가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네. 이제 좀 잘못된 초이스를 하셔서 아, 급한 네. 마음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좀 많이 안타깝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보통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드는 생각은
0: 네.
1: 뭐 보통 이제 debt relief나 네. debt settlement 네. 광고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카드 네. 부채가 이렇게 많아지면 희한하게 오로메리클리
1: 그분들은 아시는
0: 그,
1: 거죠.
0: 예, 네. 그게 요즘 하도 그 인터넷 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광고나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들 받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걸 보시면 이제 본인이 처해져 있는 부분의 그 아픈 부분을 그 고민되는 부분을 건드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보시게 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 그게 다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거나
1: 네.
0: 뭐 크게 뭐 해결이 되신 분들은 저희는 저는 지금 벌써 20년 차인데
1: 네.
0: 정말 못 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저한테는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만 계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도 뭐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무조건 빨리 줄이고 싶다, 뭐 한꺼번에 빨리 해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소득이나 자산, 카드 상태, 연체 여부 이런 거를 본인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어떠한 뭐 그런 광고를 받고 이제 그쪽에 한번 연락을 해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나를 알아보실 때 본인이 본인 상황을 더 많이 아셔야
1: 네.
0: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나 좀 이해를 하시는데 또 그게 그리고 또 본인 이 개인 정보를 갖고 지금 이게 다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전화상으로나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그러니까 상담,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1: 네.
0: 정확한 부분을 상담해보시고 결정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어요.
1: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0: 네네.
1: 어떤 것을 제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0: 네.
1: 그 인보이스처럼 해서 보내온
0: 네.
1: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 이게 도대체 뭔가 난 이런 걸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이그노로 그냥 무시를
2: 네.
1: 했는데
2: 무시하셔야 돼요.
1: 네. 네. 그런데 뭐를 하나 잘못 누르면 이제 좀 굉장히
0: 그러게요.
1: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0: 예,
1: 네.
0: 맞아요.
1: 근데 이제 하도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내가 했었나
0: 맞아요.
1: 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참 요즘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0: 맞아요.
1: 사기 스캠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실제 상담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진 사례들을 실제 경험도 하셨겠네요.

0: 근데 그러니까 이 부채를 조절해 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지금 미국 회사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 회사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1: 네.
0: 대부분의 회사에 거쳐서 오신 분들 보면은 다 문제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1: 네.
0: 오늘도 저희가 솔직히 지난번 방송에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근래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또 같이 준비를 한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의 파이낸셜 본인이 할수 있는 그 버짓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그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데셀몬 컴퍼니나 이런 컴퍼니에 물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인포메이션 주고받고 해서 이제 거의 플랜을 봤는데 플랜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플랜을 약속을 못 지키셔도 문제가 돼요. 더큰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쪽에서 플랜 준 대로 페이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그 부채가 해결 안 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1: 아,
0: 네. 근데
1: 그렇군요.
0: 그분은 그러면 내가 계획을 해서 이 정도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만큼 매달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맡겼던 케이스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더 힘들어지신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컨설테이션 하고 만약에 케이스가 진행되면 저희도 인베스케이션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다 파인드아웃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분은 그동안의 시간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일단 다 손해를 보신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처음부터
1: 그렇겠네요.
0: 다시
1: 다시
0: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1: 시작하셔야 되고, 오히려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다 무너뜨린 경우가 되겠네요.
0: 네,
1: 네, 너무
0: 맞아요.
1: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어떤 분 같은
1: 네.
0: 경우는 은행에 이제 영어가
1: 그거
0: 불편하지
1: 안
0: 않으신
1: 되시니까,
0: 분이니까
1: 네.
0: 여기
1: 아,
0: 이제 태어나신
1: 직접,
0: 분이어가지고
1: 네.
0: 본인이 이제 카드비 때문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플랜을 이제 했는데
1: 네.
0: 이제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은행에서 주는 대로 플랜을 그냥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기가 더안 좋아지니까 내가 이게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컨설테이션 하신 분인데
1: 네.
0: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다음 옵션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하고 은행이 얘기를 했을 때 옵션을 정해놓고 본인과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했단 말이에요.
1: 아, 본인이 사인을 하신
0: 네.
1: 거네요. 네.
2: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갖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고도 본인이 그러니까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또 다른 어떠한 옵션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자체는 모르시고 근데
1: 네.
2: 그 당시의 상황만 갖고 일단은 그뭐 조금이라도 페이먼트를 낮게 낼수 있는 걸 받으셔서 페이를 하셨고 기억도 안 나셔서 저한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케이스를 진행할 적마다 일단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께서 주신 정보는 주신 정보고 또 은행이나 컬렉션 에이전시나 변호사 사무실에 갖고 있는 그쪽 스토리도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
2: 그걸 먼저 다 저희도 찾아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 찾아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아, 맞아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뭐 그렇다는 뭐 내용이나 그런 거에
1: 네.
2: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로 얘기하면서 다 사인했고 은행에서 페이퍼 보냈고 구두로 다 사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는 몇월 며칠 몇 시에 얘기했다는 내용까지 다 갖고 있었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단추 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본인의 파이낸셜이 어떤지, 내 재정이 지금 어떻게 어떤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본인께서 가장 먼저 자세히 상황을 아셔야 해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1: 네.
2: 이제 문제 중에 문제는 자기 자신의 파이낸셜을 자기 본인이 너무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함정이라 그럴까? 이런 데좀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1: 네.
2: 그런 게 가장 조금 힘들다고 할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더.
1: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2: 그렇죠.
1: 말씀이시죠?
2: 예.
1: 네.
2: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1: 네.
2: 진단을 받아보잖아요. 그 진단서가 없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내가 뭐 머리가 아프니까 무조건 뭐 타이레놀을 먹는다. 네, 네.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그 진단을 보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가는 게 좋다라고 네. 프리스크립션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이제 이 경제 쪽으로 파이낸셜 쪽으로는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가 있어요.
1: 네.
2: 그게 이제 검지를 받아보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본인이 썼던 카드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드 언제부터 오픈이 됐고 얼마를 쓰고 계시고 얼마의 리밋이 있고 얼마를 페이하셨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크레딧 리포트를 프로바이드 하는 곳도 미국에서 한 100군데가 넘어요.
1: 네.
2: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익스피리언이나 뭐 이런 데서 크레딧 카드 쓰시면 점수 같은 거 업데이트 되고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크레딧 리포트 뽑아보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네, 하지만 네. 조금 더 자세히 본인 걸 한번 진단을 할 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리포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1: 저도 뽑아봐도 뭐 네. 말인지
2: 이게 도대체 네, 네. 오케이 뭐 은행 이름, 밸런스 그거는 네, 볼 수 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뭐 요즘엔 뭐 챗GPT에도 많이 물어보기도 맞아요. 하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정확하게 뭐 사진도 찍고 병원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2: 네.
1: 그래서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1: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비전 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 그리고 박재민 실장님께 좀 여쭈면은 진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지를 진단을 확실히 받아볼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1: 네.
2: 이번 8월까지는 무료로 진단 받아서 네. 진단 그 설명해 드리는 거 어떻게 돼 있다 본인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상담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군요.
2: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리포트 뽑아보시고 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1: 네.
2: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무작정 어떻게 해야지 보다 본인께서 진단 받아보시고
1: 네.
2: 내 리포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제 할 테니까 많이들 이용하셔서 많은 베네핏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이 8월 17일인데 8월까지 무료 진단을
2: 네, 지금
1: 해준다고 하니까
2: 8월까지 네, 네, 네. 하고 있어요.
1: 아, 네. 예. 네, 비전 원 크레딧 전화번호랑 위치에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저희 비전 원 크레딧은 페어팩스 콜트하우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703-539-8377, 703-865-7308입니다. 저희 사무실 방문 예약에 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의미는 법적으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1: 네, 703-539-8377, 703-539-8377, 703-865-7308. 703-865-7308. 이번 8월 한 달 동안 무료 진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아주 재정에 지금 급박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앞으로 미래를 좀 재정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해보시고 설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크레딧 관리, 크레딧 관련 사기뿐만 아니라 부채로 인한 법률 문제, 집 몰개지 관련 혜택, 크레딧 전문, 또 변호사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비전원 크레딧입니다. 네, 페어팩스 콜트하우스 옆에 바로 있고요. 전화주시면 또 녹음 남겨놓으시면 바로 리턴콜 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이 시간에 박유진 대표님, 박재민 실장님, 비전원 크레딧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덕배가 부릅니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0: 안녕하세요. 비전원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 703-539-8377, 703-865-7308.
2: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 비전원 크레딧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또 이런 가운데도 더욱더 조심하셔서 재정관리를 건강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다른 옵션이나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3: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했다가 네. 오시는 분도 많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데 이제 하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걸 했는데 더 네네. 좋은 거 같은 거를 발견을 네. 하신 경우 바꾸고 싶죠.
3: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이든 뭐 컬렉션이든 그 러어피스든 그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찬스를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분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상담을 좀 길게 하고 그분의 파이낸셜이 어떤지 계산을 다 해서 이제 서로 상의하는 이유가 네. 어떤 프로그램을 본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A란 분은 단기 플랜으로 어떤 빚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더 큰 이제 본인이 필요한 그런 옵션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하셨다가 거의 다 실패해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나는 500불이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마쳤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계산했을 때 아, 나 이 정도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는 그거보다 낮게 잡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바뀌기 네,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더 낮게 해서 여유로운 자금이 생기면 그만큼 돈을 더 내면 빨리 정리가 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맥스를 계산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플랜 받았던 게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 네, 그렇군요. 네. 보통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현재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걸 결정할지를 좀 여쭤보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좀
4: 그렇죠. 도움이 네,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페이먼트를 내는 거를 뭐 본인이 아 내가 그냥 막연히 아 나 300불 정도 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은행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컬렉션 에이전시한테 300불 낼 수 있어 해서 오케이 네. 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정확히 받으시려면 저희도 그쪽하고 다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고 오버하고 네. 이 사람이 쓰는 내역 뭐 이런 거 다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러고 나서 계산하고 나온 넘버지 네. 그거를 그냥 아, 나 무조건 얼마 낼 수 있어 이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뭐 그렇게 페이를 하신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파이낸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셔야 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아, 저 500불 낼 수 있어요 해도 500불이면은 그거보다 아래로 잡아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내는 건 프로블럼이 없지만 덜 내게 되면 이제 페이먼트를 안 받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고 그냥 무작정 페이먼트를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이낸셜 다 이제 스테이먼트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어떠한 페이를 할 수 있는 걸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좀 받아서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해결해 나가는데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런데 이제 상담을 이제 의뢰를 하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요. 사실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상담을 하면 꼭 일을 맡겨야 할 것 같은 부담스러운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선뜻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데요.
3: 제가 네. 지난주에 네. 이제 이 크레딧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제 빈 문제 때문에 한 6~7분이 이제 컨설테이션을 해드렸는데 네. 그 중에 5분은 저희가 1시간 이상 컨설테이션을 해드리고 네.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왜냐? 저희가 지금 안 도와드려도 저희가 드린 네.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이분이 이 급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때 그분이 네. 가시면서 그러면 상담료라도 제가 내고 가신다고 그러길래 네. 저희가 요즘 8월 달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그냥 해드리는 거라고. 대신 네. 꼼꼼하게 계산하셔서 저희가 드린 정보 바탕으로 해서 트라이 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대표님하고.
2: 그냥 보내드리셨었어요.
3: 그러니까 네. 오셔서 여기 네. 무조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4: 보내드린다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요.
2: 네. 아니, 그만큼 이제 우리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잘 해주신다는 거니까요. 네. 네.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좀 전문적인 거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그때 네. 또 이제 하시면 같이 그럼요.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희 공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4: 공짜라고 뭐 네. 나쁜, 그러니까 네. 안 좀 네. 뭐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네,
2: 비전원 크레딧의 예, 그 명성이 도움이, 있는데
4: 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니까 많이들 이용하셔서 이제 뭐 이 파이낸셜 해결해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2: 네. 아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네. 쓰는 우리 비전원 크레딧입니다.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부터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럼 이 개인적인 카드 빚이나 신용 문제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개인 정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사실 좀 염려가 되거든요.
4: 네. 이게 개인 정보가 없이는 뭐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염려들 하시는 게 맞고요. 염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한테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전화상으로 솔직히 이거는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또 정확히 볼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셔서 뭐 페이퍼도 좀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 사인을 하셔야 되고 개인 정보를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 네. 개인 그 재정 상담 외부로 나갈 거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굉장히 보호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또 상담하시는 분들 시간 네. 간격도 굉장히 또 거리를 네. 두고 하신다고 서로 네. 마주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도 네. 전해 하셨어요.
3: 네, 보통 네. 뭐 저희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텀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상담해드릴 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1시간 예상을 해도 그게 2시간, 3시간 갈 때도
2: 그렇죠.
3: 있거든요.
2: 네. 1시간으로는 좀 힘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좀 정말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재 카드 빚이나 부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3: 네, 저는 일단은 이제 부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급해하셔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일단은 본인의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너무 이렇게 과장된 이런 말들이나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좀 정확히 자세히 따져보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요.
4: 저는 네. 지금 이 무료 상담 많이 이용하셔서 본인께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하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이용 많이 하셔서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지금 실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본인께서 무작정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셔서 무작정 그냥 많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받으시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길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중요한 게 무료 상담인 것 같고요. 네. 이 기회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또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지나서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뵈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3: 네,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크레딧 카드 부채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결정과 타이밍의 문제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방향을 잡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신청하시면 또 무료 상담 혜택 이번 8월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재정 상황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03-539-8377, 703-539-8377, 703-865-7308, 703-865-7308, 비전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5: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1: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6: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1: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6: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7: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오늘도 어느덧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K-라디오 여러분과 언제나 24시간 네, 항상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kradio.us를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 웹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온 에어를 누르시면요. 바로 또 DMB 방송 AM 1310을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함께 저희 방송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셔서 방송 들으시는 것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 진짜 맛 찾고 계시면요.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특별히 페어팩스에서는 올 유캐니스로 무제한으로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센터빌에서도 가족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네, 카톡 추가하시는 분 K-Radio DC, K는 대문자고요. ID가 K대문자 그리고 Radio R-A-D-I-O DC 네, 띄어쓰기 없이 그냥 입력하시면요. 저희 K-Radio 방송이 뜨고요. 거기다 뭐 신청곡도 추가하시고 사연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방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지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을 가지고 특별한 만남을 준비를 했습니다. 8월 20일이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켓우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기쁜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또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직접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곧 12시가 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이제 또 점심도 드셔야 하는데요. 따뜻한 점심 드시면서 또 드시고 한 바퀴 주변을 잠시라도 산책 나가시면 아직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는 않아서요. 산책하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한 이 월요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시고 이번 한 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들 꼭 이루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도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또 따뜻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 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의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박고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6: 라디오 정오주윤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관이 장기 파병으로 논란이 불거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방문했습니다. 열악한 복무 환경과 승조원 정신건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미 유권자가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비자 취소와 발급 제한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른바 비자 무기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짜 발언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실처럼 유통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 정치권까지 이를 인용하며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1억 톤이 넘는 탄소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전력 수요 급증으로 가스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탄소 감축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를 비껴갔지만 강풍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빅 아일랜드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인 기소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22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머스크와 하버드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기숙사 옷장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버지니아주 헨리코에 사는 19살 캠론 해리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리스는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쯤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캠퍼스 안 세워드 홀 기숙사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약 1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쯤 기숙사를 수색하던 중 옷장에 숨어있던 해리스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해리스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리스를 체스터필드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악의적 상해 혐의 4건과 범죄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혐의 4건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돼 있으며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5명이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20살의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버지니아 주립대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캠퍼스를 일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학교 구성원들을 겨냥한 추가적인 즉각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행사인 뉴트로이언스 익스피리언스가 끝난 직후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는 리치먼드에서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공립대학으로 약 5,7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미 유권자 절반 이상이 자신의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미국 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6일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에 달했습니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는 64%로 더 높았습니다.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3.4%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당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또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간선거 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4%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 39%보다 5%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서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분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점으로 평가돼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가격 인하와 미국 내 일자리 확대, 감세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내 등록 유권자 1,9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뉴욕 맨해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19세 남성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사건은 17일 새벽 2시 1분쯤 맨해튼 8번가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몸통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19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진은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인 인물을 확보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인물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인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확히 어떤 이유로 흉기 공격이 벌어졌는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늦은 새벽 시간대 맥도날드 매장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경찰에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달 말 사임하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을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온갖 추측이 무성합니다. 전현직 참모는 물론 보수 방송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까지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한동안 공석으로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이달 말 사임하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 인선이 안개 속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변인 후보군으로 1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 전 현직 참모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 역할을 해온 알리나 하바 전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과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엘리자베스 핍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대변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도 선택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의 부인이자 RNC 공동의장을 지낸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대표적인데요. 라라 트럼프는 현재 폭스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변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보수 성향 정치 분석가 스콧 제닝스와 전 ESPN 앵커 세이지 스틸 등 보수 방송계 인하들도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예측 베팅 플랫폼인 칼시에서는 알리나 하바 전 대행과 제이슨 밀러 전 공보 고문 등을 유력한 후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임 윤곽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은 레빗 대변인의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언론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혹은 자녀 임기 내내 백악관 대변인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수박 금토일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물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회용 기저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제조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0: 최근 몇 년간 머스크가 하버드대 정책과 학내 논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양측 관계가 불편했던 만큼 이번 투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명문대로 이름이 높은 하버드대가 항공 우주 인공지능 기업인 스페이스X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6일 박스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대 기금을 운용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스페이스X 주식 1293만 5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2억 달러, 한화 약 3조 1210억 원으로 최근 스페이스X 주가가 다소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지분 가치는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버드대가 스페이스X 지분을 언제 또 얼마에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매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6월 12일 상장됐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였을 당시 투자액은 분기별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하버드대 보유 주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최근 몇 년 새 하버드대를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하버드대가 스페이스X에 상당액을 투자했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2023년 12월 클로딘 게이 전 하버드대 총장이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학내 반유대주의 분위기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머스크는 하버드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게이 전 총장은 유대인 단체의 반발과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임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하버드대에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입학 채용 정책 고수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 때 이를 리트윗하면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이른바 햄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기존 제품 상당수를 더 이상 판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7개 업체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지니아의 대마 산업을 재편하는 가운데 법원이 시행을 막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규제를 앞두고 관련 사업자들이 법원에 제동을 요청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이른바 햄프 사업체 7곳은 지난 6월 통과된 주 예산안에 포함된 새로운 규제 조항을 문제 삼아 주지사와 법무장관, 관련 주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햄프는 대마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여러 성분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CBD 칸나바디올과 THC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입니다. 카나바디올은 일반적으로 정신활성 효과가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은 대마의 대표적인 정신활성 성분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규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 포장에 2mg을 넘는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칸나바디올과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 비율이 최소 25대 1인 제품에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가 사라지고 제품 한 포장에 포함될 수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이 2mg 이하로 일괄 제한됩니다. 햄프 사업자들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당수 제품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제품과 장비 등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번 논쟁은 13일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존 피시워크 전 버지니아 서부지구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을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재산 가치를 사실상 없애는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피시빅 전 검사는 햄프 사업자들이 이번 규제로 사업 전체가 사라질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며 법원이 새로운 규제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들의 피해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규제 자체를 중단시킬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시빅 전 검사는 법원이 사업자들의 피해에 공감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을 바꾸거나 사업 방식을 조정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제 시행 시점이

0: 임박한 만큼 조만간 시행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는 산업형 대마시장뿐 아니라 버지니아의 향후 대마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6월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 함량을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버지니아가 새로운 합법적 대마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경제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화석연료 발전 확대를 부추겨 거대한 신규 탄소 배출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건설하는 미국 데이터 센터 60곳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들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1억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력부문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석탄발전소 27기 또는 휘발유 승용차 2,400만 대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습니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많은 유틸리티 기업은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 60개 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4곳 중 3곳 꼴로 새로운 가스발전 설비를 계획하거나 건설 중입니다. 특히 17%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목적이라고 규제기관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틸리티 업체의 3분의 1은 당초 예정됐던 폐쇄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이 같은 실태는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AI 인프라 건설 붐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컨설팅 업체 그리드랩의 테일러 맥네어는 지난 몇 년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수요가 급증하면 유틸리티 기업들은 항상 가장 손쉬운 해결책인 가스 발전 추가로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빅테크 기업은 최근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존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배출량이 16% 늘었으며 이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배송 차량 연료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구매 관련 배출량은 34%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배출량이 25%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역시 사업의 빠른 확장을 뒷받침하는 공급망 활동 증가로 인한 배출량이 18%가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딥테크 4개사는 모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입 등을 통해 자사 전력 소비를 청정 에너지 투자와 일치시킬 계획도 세웠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패전 81주년을 맞아 난징 대학살 관련 기록물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난징 대학살 희생 동포기념관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병사의 친필 편지 등을 공개하는 사료 기증 행사를 전날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본군 제16사단 병사가 1937년부터 1939년에 쓴 서신 모음과 일본군 제114사단 병사가 일본으로 보낸 엽서 등에는 당시 일본군의 행적이 상세히 적혀 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1937년 12월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며칠 전 패잔병 만여 명을 죽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가 쓰인 시점은 난징이 함락된 지 불과 일주일 뒤라고 신화통신은 짚었습니다. 이 기록은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 제16사단이 중국군 포로를 대규모로 학살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시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당시 3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15일 밤부터 이루어진 양측의 공격으로 12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날 밤 모스크바주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벌였으며 최소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와일드베리스의 콜레디노 물류창고 피격 현장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밤사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오와 인근 지역에서 6명이 다쳤으며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 상습 성범죄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두 차례 살인까지 저지른 사태의 책임을 두고 영국 검찰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3월과 8월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작년 1월 다른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이먼 레비는 지난 7일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2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40세 레비는 가석방 또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거듭해서 많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당국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레비가 처음 성폭력으로 신고당한 건 2017년이었는데 당시 왕립검찰청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레비는 2018년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성폭력으로 2021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중인 2022년에는 여성 교도관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2023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에도 레비는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에는 처음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조사 중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초기에는 이 사건 자체를 살인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5, 6월 지하철에서 추가 성범죄를 저질러 영국 교통경찰에 체포됐지만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작년 8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지난 7일 유죄 판결 이후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1225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0: 파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한층 안정되면서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있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아침과 밤에는 한낮보다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당분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 가능성도 잦겠습니다. 외출 전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학 전공을 찾고 있습니다. 16일 악세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에듀테크 기업 슈퍼휴먼이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가 AI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5%에 그쳤으며 22%는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이미 전공이나 세부 전공 분야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AI는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바꾸고 있으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위의 방패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한미 안보 공조와 북미 대화재개 가능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텍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트 소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연합훈련이 북한의 적대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텍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게시한 시각은 동부 시간 기준 16일 일요일 오후 5시 4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월요일 오전 6시 4분으로 훈련 개시 당일이었습니다. 집권 2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의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 중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거론한 만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하겠다, 노땡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요청을 했고 한국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는 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한 미국 내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언론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군사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야권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도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자원이 중동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전쟁으로 막대한 자원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걱정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방위에 강력히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군사훈련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보여온 입장에 대해 급격하게 선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동맹국인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도 훈련을 축소한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페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든지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0: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16일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법무장관도 그런 약속을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항상 맡은 일을 수행하고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과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은 크게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블랜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특정 인물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블랜치 장관의 전임자였던 펜 본디 전 장관의 해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기소 지시와 관련이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본디 전 장관을 향해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본디 전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었던 블렌치는 후임 법무장관으로 지명돼 이달 초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블렌치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블렌치 장관은 필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임무라며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렌치 장관은 워싱턴 DC의 인공연못 리플렉팅풀 파손 용의자에 대한 공소기각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받은 제닌 피로 연방검사장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동굴 내 연회장 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연회장 공사에 제동을 건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요청서에 공사 중단이 국가안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던 과거 암살 시도를 거론하며 이번 공사가 국가 안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오늘 기준 공사는 65%가 완료됐으며 완공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지난 7일 문화유산 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확보할 때까지 지상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오는 21일부터 집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대형 행사를 개최할 연회장뿐만 아니라 폭탄 대피소와 드론 방어 시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복합시설은 우리나라와 미래의 대통령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서반구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이 현대판 통행증인 비자를 활용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입니다. 칠레 당국은 홍콩과 19,000km 길이의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중국과의 프로젝트가 자국의 통신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체결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산티아고 주재 미 대사관 측이 기에르모 페테르센 칠레 정보통신부 비서실장을 만난 직후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미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국 비자 취소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칠레 정부는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에 불과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야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협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 화웨이와 사업을 확정한 전력회사 임원들이 비자 취소 경고를 받았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중국 5G 업체 금지령을 비판한 야당 의원들의 비자가 즉각 취소됐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 대사 승인을 지연시킨 브라질의 주미대사 비자를 취소하는 등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도 비자를 보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자 좌파 거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차남 벨트란의 비자도 최근 취소됐습니다. 벨트란은 부친의 대통령직 퇴임 이후 여당인 모레나 당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패 방지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쓰이던 비자 제재가 현재는 순전히 미국의 정책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합니다. 인권단체 라틴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소의 아나마리아 멘데스 다르돈 중미 담당 이사는 부패와 인권침해, 사법권 침해 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민주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됨에 따라 과거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의 자국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특권을 되찾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패 및 민주주의 훼손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측근들의 비자가 트럼프 취임 이후 재발급된 점이 대표적입니다. 존 피리 전 주 파나마 미국 대사는 미국 비자가 없는 정치인이나 검사는 날개가 꺾인 새와 같다며 비자 취소가 대상자의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와이주가 허리케인 날라의 직접적인 상륙은 피했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현재 열대폭풍으로 약화됐지만 일부 섬에는 여전히 경보가 발효돼 당국이 복구와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하와이주가 허리케인 랄라의 직격탄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들면서 주택과 도로 유실 그리고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16일 랄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빅아일랜드 주택 약 100여 채가 쓸려 나갔으며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국립기상청은 랄라가 빅아일랜드 남단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토요일 오후 5시께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섬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랄라는 서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17일 월요일 오전 8시께 하와이 제도를 벗어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등급도 제1종 허리케인에서 열대 폭풍으로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빅아일랜드의 홍수 경보를 주의보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빅아일랜드에는 76c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3피트, 약 91cm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 도로와 작은 다리가 유실됐으며 빅아일랜드 파알라에서는 고속도로가 붕괴돼 약 2,500명의 주민이 고립됐습니다. 카우아이와 오하우 섬 등지에서는 열대 폭풍 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며 이로 인해 하와이로 오가는 항공편 190여 편이 연기되고 52편이 취소됐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다면서도 앞으로 복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3: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제도권으로 확산해 사실로 둔갑해 협상을 방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퍼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달 5일 오전 팔로워가 17만여 명인 한 인도의 익명 X계정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아흐마디 바히디 사령관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이란도 핵무기 개발 야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보도를 인용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히디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용구는 이스라엘 측 계정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이스라엘 보수 성향의 한 방송사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몇 분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이 보도에 반응하더니 급기야 3시간 뒤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까지 등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바히디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는 걸 들었다며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마이크 왈츠 주 UN 미 대사와 공화당 릭스콧 상원의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이란의 이중성을 방증한다며 이란의 자백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해설했습니다. 크램슨대 미디어 포렌식 랩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연구하는 대런 림빌 연구원은 이를 서사세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전가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 뒤 여러 출처를 거치게 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유포되는데 모사드 코멘터리라는 영향력이 큰 계정이 촉매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계정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대뉴욕 한인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동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뉴욕 한인회는 지난 15일 플러싱 데모스 연회장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과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함께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사와 함께 한인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대독했고 김수현 광복회 뉴욕지회장과 이시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도 각각 축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은 뉴욕 주정부로부터 5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인사회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은 102세를 바라보는 임형진 어르신의 구창에 맞춰 참석자들이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명석 대뉴욕 한인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동포들이 참석했다며 내년에는 더 넓은 장소를 마련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다양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배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해리포터에게 신비한 동물 사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남은 전설의 동물들을 해석해 주실 분이죠. 한국민화센터 이사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콘텐츠스쿨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덕입니다.
3: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뵙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옛날의 말은 지금의 말과 좀 모습도 차이가 있었을지도 궁금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은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한데 뭐 네.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4: 우선 말 같은 경우는 진화 과정을 보면 지금의 고양이 정도? 고양이 정도로 굉장히 아담했다고.
3: 아, 크기가? 네, 네, 그래요? 네.
4: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종무 관장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긴 해요.
3: 말 편해 주시기는
4: 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크기로 진화를 하고 발가락도 원래 세 개였는데 지금 한 해 말 발굽으로 된 거고요.
3: 네.
4: 그 말 관련된 유적들을 보면 구석기 시대 그 라스코 거기 동굴 벽화에 말이 그려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길들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3: 아.
4: 일단은 말이 굉장히 예민하고 네. 경계심도 많죠.
3: 성질나면 되게 포악하고.
4: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친 야생말을 길들이기에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렸을 것 같아요. 뭐 본격적으로 인간이랑 생활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 보고 있어요.
3: 아, 네.
4: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뭐 중앙아시아, 뭐 동유럽 그런 고고학 유적지를 보면 그 흔적이 확인됩니다.
3: 네. 예.
4: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 지을 때 소와 함께 노동력에
3: 아, 그렇죠.
4: 예, 예. 예. 제공하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말 근육이 보니까 이정 관장이 보니까 말 근육이 천 개나 된대요. 그 전 다리에
3: 그러셨던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빠른 말은 또 자동차 등장 이전까지 또 중요한
3: 아직도 우리가 마력이란 말을 쓰고
4: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마력. 예. 예.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네. 승리의 요인 중 하나가 말을 다루는 기병.
3: 아.
4: 그 훌륭한 기병 얼마나 확보하고 있었는지. 예.
3: 그렇지.
4: 예, 그 판가름 그런 거죠.
3: 그렇습니다.
4: 그러니까 말이 인간과 예, 인간에게 힘, 권력, 속도, 자유 이런 상징을 품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3: 그래요.
4: 예.
3: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환상 동물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말을 닮은 환상 동물에도 이런 힘, 권력 이런 상징들이 좀 반영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말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신화나 전설 속 존재들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4: 우선 서양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잘 알려진 페가수스가 있죠.
3: 헤라클레스 친구.
4: 예, 페가수스. 맞습니다. 예. 페가수스는 그 일단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를 물리칠 때 메두사를 이렇게 목을 치잖아요.
3: 네.
4: 그 메두사 목에서 나왔다고 해요.
3: 아, 페가수스가요?
4: 네.
3: 아, 그래요?
4: 예. 그러고 나서 탄생했던 신마입니다.
3: 신마.
4: 네. 예. 가장 큰 특징은 날개가 달려 있는 거고.
3: 예.
4: 날개가 달린 말 형태로 표현돼 있고 신화 속의 페가수스를 살펴보면 그 페르세우스를 포함해서 벨레로폰. 벨레로폰은 누굴 없앤 어떤 괴물을 키메라라고 하는.
3: 키메라 없애내구나.
4: 네.
3: 아, 예.
4: 그 키메라를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태웠다고.
3: 예.
4: 조력자 역할하는 존재로 여겨져 있습니다.
3: 그러네요. 네. 예. 또 있습니까?
4: 네. 북유럽 신화도 있죠.
3: 북유럽 신화에도 네. 말 비슷한 게 있나요?
4: 네. 말 비슷한 신화가 예. 있습니다. 우리가 북유럽 신화는 요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토르랑 뭐.
3: 그렇죠. 예.
4: 예. 그 중에서 그 슬레이프 니르.
3: 슬레이프 니르라는
4: 말이 등장합니다. 예.
3: 아, 오딘이 타고 있네요.
4: 예, 오딘이 지금
3: 토르 아버지.
4: 네.
3: 오, 예.
4: 그 북유럽 신화가 서술된 에따라는 경전이 있어요.
3: 예.
4: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오딘, 토르, 로키 같은 북유럽 신들이 등장하는데
3: 네.
4: 이제 그 중에서 신들의 왕이 여신인 오딘이 타고 있는 말이죠. 아, 네. 근데 여기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 미끄러지다 그 말이 슬리프니들 같은 경우는 이 발가락 발이 8개 달렸어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때 당시에는 발의 개수가 뭐 속도랑 네. 뭔가 비례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8개 달린 말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하늘부터 저승세계까지 달리는 뭐 이렇게 하늘부터 저승까지 서양 문화 속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말 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아, 보니까 다리는 4개인데 네. 한 다리마다 발이 2개네. 네,
4: 묶여져 있죠. 또 이렇게.
3: 묶여져 있네요. 네. 야, 팔족보행을 하는 친구입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예.
3: 그러면 뭐 동양에도 비슷한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어, 예. 예.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이게 천마가 있죠, 천마.
3: 천마.
4: 예, 천마. 네. 그 천마가 그 가장 오래된 기록 역시 산해경인데.
3: 산해경이라는 네. 책인가요?
4: 예, 네. 그 고대 중국 지리 백과사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의 동양판 오리지널이 바로 이 산해경. 예. 어. 실제로 산해경에서 모티프를 해서 포켓몬스터도 나오고요.
3: 아, 그래요?
4: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디지털 몬스터도 나오고
3: 근본이네.
4: 예, 근본 있는 책이죠. 예, 예. 전국시대 때 편찬됐다고 전해지고요. 거기에 보면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 예. 풍요를 상징했다. 뭐 천마는 날 수 있는 신령스러운 짐승인데 예. 천마가 나타나면 풍년이 될 징조라고 돼 있습니다.
3: 예. 풍요를 상징했던 예. 천마가 보이면 아,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천마를 얻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4: 아, 예, 맞습니다. 예. 솔직히 천마는 상상 속 동물이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근데 실제로 중국 역사에 보면 이 천마를 얻고 싶어 했던 예. 그리고 실제로 얻었다는 인물이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역사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그땐 세상이 달랐던 거야?
4: 그때 뭐. 관념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예, 예, 예. 예. 바로 이제 중국 한나라 제7대 왕인 한무제입니다.
3: 한무제.
4: 예. 우리가 이제 고조선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저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3: 네.
4: 그리고 어린 나이에 즉위 돼서, 정치를 굉장히 잘 했어요. 나라 운영을 네.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 한나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네. 흉노라고 하는.
3: 아, 흉노족.
4: 예. 북방민족이었습니다.
3: 예.
4: 그때 당시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계속 흉노족들이 이제 침범을 해왔거든요. 흉노족이 단순히 가장 작은 소수민족 단위가 아니라 거의 이제 그 중국에 버금가는 정도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 내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3: 그렇겠네요.
4: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기병 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한무제가 기병에 엄청 신경을 써요. 예. 자기 그때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장안에 몇 천의 그 기병과 말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3: 흉노족 토벌하려고.
4: 예, 흉노족 때문에요.
3: 네, 네.
4: 근데 그래도 잘 안 됐나 봅니다.
3: 아, 예.
4: 여기서 근데 1급 정보가 들어오죠, 한무제에게. 대완국이란 나라가 있었대요.
3: 대완국?
4: 네. 예. 대완국이란 나라에 네. 천마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 예, 꿀팁. 뭐 그냥 기병 막 200마리 예. 이상이죠.
4: 그쵸. 예, 예, 예. 이 천마를 한혈마라고도 부르는데, 한혈마, 피땀이란 뜻이에요.
3: 예.
4: 뭔가, 일단 뭐 심상치 않죠?
3: 예, 예.
4: 피땀을 흘린다.
3: 예. 예. 아, 피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4: 네.
3: 피 땀을 흘린다고
4: 네,
3: 말이?
4: 네. 네, 네, 네. 일단 신성치 않습니다.
3: 신성치 않습니다.
4: 네.
3: 예.
4: 네, 다른 말과 달리 물을 마시지 않고 36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3: 아, 물 없이 네. 피랑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네. 360km.
4: 와, 굉장하죠.
3: 네.
4: 당연히 구미가 땡겼을 거고
3: 그렇죠.
4: 네. 반짝해서 이 소식을 들은 한무제가 대한국에 사신을 파견해요.
3: 아, 네. 네,
4: 봄을 잔뜩 싣고
3: 아,
4: 그래서 선물 간식고
3: 네.
4: 이렇게 우호적으로 했지만 근데 이제 대한국이 그렇게
3: 한 거니까 네. 안 줄 것 같은데.
4: 아유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았단 네. 말이죠. 그래서 또 전쟁을 합니다. 대한국이랑
3: 네. 한혈마 뺏으려고요.
4: 네. 원래는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상호적인 협정을 하기 위했지만 대한국 쪽에서 그렇게
3: 협조를 안 하니까
4: 4년 동안 전쟁을 했던 4년 동안 또.
3: 예.
4: 예. 예, 그리고 마침내 네. 3,000마리의 한혈마를 수도 장하로 데리고
3: 오죠. 아, 한혈마가 한 마리 있는 게 아니라 네. 대왕국에는 널렸구나.
4: 네,
3: 아, 대왕국.
4: 그 고기 풍경했던 것 같아요.
3: 아, 예, 예. 예. 3,000마리를 데려왔어요.
4: 네. 이때 한무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예. 이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고 하는데
3: 예.
4: 그 내용이 이제 예. 한서의 예. 서극천마가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3: 예. 뭐 어떤 내용이에요?
4: 뭐 천마가 서역에서 왔다. 섬유를 넘어 오랑캐를 항복시켰네. 뭐 천마가 와서 용과 짝을 이룬다. 뭐 천마가 오니 시대를 풍미할 거다. 이런 굉장히
3: 이걸 이제 노래로 부른 거예요.
4: 예,
3: 천마가 오니
4: 예, 뭐 그런가 봅니다. 예.
3: 알겠네.
4: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게 지금은 시로 남아 있는 거죠.
3: 아, 얼마나 기뻤으면.
4: 예, 그죠? 근데 졌을까 이겼을까라는 부분인데.
3: 아, 흉노랑 싸워서.
4: 예. 졌답니다.
3: 아이 뭐야?
4: 이게 뭐야? 물론 기병도 중요한데.
3: 예, 예.
4: 아유, 뭐 다른 전술도 필요하겠죠. 아이템빨만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되죠.
3: 아, 그러네.
4: 예, 고도의 전술. 예, 졌다고 합니다.
3: 보통 이런 때 이기는데.
4: 아, 그쵸.
3: 예, 그럼요. 예.
4: 지금 저기 중국 감숙성 박물관에 가면, 예. 그 한열마로 추정되는 그 청동 죽마상이 있어요.
3: 아, 상까지 있어요?
4: 네.
3: 아, 그 한열마가 뭐야 대체? 피땀 흘리는 생물이 어떻게 있어요?
4: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한열마의 상을 보면 굉장히 늘씬하거든요, 다르게.
3: 네.
4: 그리고 역동적인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3: 예.
4: 이게 그 한무제가, 예. 그럼 천마, 이게 한열마가 뭘까? 일단 피땀을 흐른다고 했잖아요.
3: 예.
4: 이게 두 가지로 지금 추정하는데
3: 예.
4: 하나는 붉은 빛깔의 말이다.
3: 아, 애초에 빛깔이 붉.
4: 네, 예. 우리가 말은 아까 말한 붉은 말의 해 그리고 뭐 관우가 타고 다니는 적토마.
3: 아, 적토마.
4: 예, 그런 것처럼 붉은 말은 좀 이제 좀 빠르거나 강함을 상징하거든요.
3: 그렇죠. 예.
4: 혹은 피를 빠는 기생충으로 인한 출혈 때문이다. 진드기 같은 것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3: 아, 진드기에게 물리면서 네, 다닌다.
4: 예, 예. 그리고 뭐 이 대왕국이란 나라가 지금 저기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3: 아, 예, 중앙아시아 쪽이구나.
4: 네, 그쪽에 페르가나라는 지역에 위치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3: 그쪽이 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던데.
4: 네, 아할테게라고 하는 네. 고유의 말 품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윤기가 쫘르르 흐르고
3: 비범합니다.
4: 예, 이 정도면 천마라고 할 수 있었겠는데 나는 예, 예.
3: 그래요. 네.
4: 예, 그렇습니다.
3: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4: 네,
3: 예, 재밌네요. 우리 그 신라 박혁거세 설화에도 천마가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천마가 어떻게 나오죠, 거기서?
4: 아, 예, 그렇죠.
3: 예. 예. 아래서 깨고 나오는데 예. 박혁거세. 예.
4: 박혁거세 하면 아래서 태어난
3: 그렇죠,
4: 혁거세.
3: 그렇죠. 예. 예.
4: 근데 이제 박혁거세가 태어났던 그 알이 있던 장소가 지금 경주 양산의 나정이라는 곳이에요.
3: 아, 네.
4: 거기 이제 발굴을 했더니 굉장히 대규모의 팔각 건물지가 있고 네. 실제로 경주에는 우물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습니다. 예. 삼국유사에 보면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이제 신라가 그 성립되기 이전에 육부라는 이제 체제가 있었고 그 육부 네. 촌장들이 양산 아래로 가는데 백마가 예, 흰 말이 큰 자줏빛 아래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3: 아, 백마가 절을 예, 하고 예. 있었다.
4: 근데 이제 촌장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다 해서 다가오니까 백마가 이제 하늘로 예. 날아갔대요.
3: 아, 천마였네.
4: 네, 그게 결국 천마였던 거죠.
3: 예, 예, 예.
4: 근데 그 아래서 누가 태어났다? 바로
3: 아.
4: 박혁거세,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났다.
3: 비범하네.
4: 예. 예. 난생설화들이 곳곳에 예. 있죠. 예. 예. 주몽도 있고요.
3: 자, 천마가 등장했었네요.
4: 네. 예.
3: 그 부여랑 고구려에도 말과 관련한 설화가 있다던데.
4: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여기 삼국유사 내용인데
3: 예.
4: 그 일단 부여를 보면 예전에 예. 부여의 부루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막 흐느끼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더래요.
3: 바위 보고.
4: 예, 예.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바위를 치유라고 했더니 거기서 황급빛 개구리 형상의 아이가 있더랍니다.
3: 개구리 형상의 아이?
4: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루왕이 네. 이 아이를 보고, 아, 이게 하늘의 주신, 왜냐면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3: 예.
4: 그래서, 예,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아이구나 싶어서 아들로 삼고,
3: 네.
4: 이름을 황금빛 개구리라니까, 금빛 개구리, 즉, 네. 금와라고 지어졌습니다.
3: 아, 금와, 금와설화 네. 이런 거 들어간다.
4: 네. 그게 바로 부의 금와 왕이에요.
3: 아, 왜 그냥 하필 개구리래?
4: 예, 약간, 네. 그, 물과 관련된 설화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3: 네.
4: 예. 근데 이 금왕도 나중에 고구려의 주몽과
3: 네.
4: 또 만난단 말이죠.
3: 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만나요?
4: 네.
3: 금왕가?
4: 금왕이 네. 이제 주몽을 키웁니다. 아들처럼.
3: 아, 그래요?
4: 네.
3: 오, 예.
4: 유화, 시랑이 만나가지고 키우는데,
3: 예.
4: 이제 그 금왕이 주몽에게 뭘 맡기냐면, 그, 말 관리를 하게 해요.
3: 예.
4: 관직을 준 건데,
3: 말을 이제, 관리하는.
4: 네, 말을 예.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3: 예.
4: 근데 주몽이 이때부터 약간 비범치 않죠.
3: 왜요?
4: 일단은 예. 말이 굉장히 중요해야 됐잖아요.
3: 그렇죠.
4: 좋은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0: 어떤 말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마음은?
1: 이제 돌시돌시 살이 네, 오른 말. 네,
0: 그, 어. 하지만 이제 그
1: 말. 사실은 병들었던 말. 어.
0: 예, 그리고. 지금 자기가 티는 안 나니까. 네. 나중에 그 말은 말은 이제 주몽이 갖게 되었다. 그 이것이 바로 진짜 명말이었던 거죠.
1: 어, 그래서 주몽은 승승장구한다.
0: 네, 그 말을 가지고 고구려 세운데 이제 기여를 했었죠.
1: 어, 그 마왕이 뒤통수 맞았네요. 네,
0: 약간 근데
1: 사실 금호왕 이분도 말이 막 앞에서 흐느끼고 굉장한 분인데 네, 네, 네. 말로 뒤통수 맞았어요.
0: 약간 고구려 네. 관련 이제 상봉기사 보면 그렇게 금왕이 그 주몽한테 그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막 잘해주진 않았나.
0: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천마 혹은 말이 제왕 혹은 영웅 출현 혹은 이제 영웅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감별사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라고
1: 그럴
0: 수 있죠.
1: 예. 네. 천마하면 사실 먼저 떠오르는 건 천마총이거든요.
0: 아, 그렇죠.
1: 천마총의 천마도 그 천마 아닐까요?
0: 예, 맞습니다. 예. 예, 신라를 대표하는 천마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마는 이제 408년에 축조된 고구려 벽화무덤. 아. 덕흥리 벽화분에 있는 천마 벽화입니다.
1: 어.
0: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 보시면요. 네. 연대도 정확하고요. 네. 보시면 이제 천마지상 저거는 천마의 모습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확실한 천마인 거죠.
1: 지금 벽화에 있는 기록이에요.
0: 네. 아. 벽화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야, 네. 확실하네.
0: 하지만, 네. 그래도 한국의 천마면?
1: 신라 천마.
0: 네. 어. 천마총이. 네.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 천마총이 재밌는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1970년대에 경주 관광 프로젝트 한창일 때, 그때 경주에서 가장 큰 무덤이 황남대총을 발굴하라는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 황남대총은 지난번 인어 얘기했을 때 인어 문양 그릇이 출토된.
1: 아, 예, 예, 예. 네. 예.
0: 근데 우리에게 당시 그렇게 큰 무덤을 발굴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1: 아, 예.
0: 그래서 옆에 바로 작은 네. 이제 숫자로 그냥 호분 호분 몇 호분 몇 호분 이렇게 어, 했는데 네, 네. 그 옆에 있는 155호분을 네. 10원 케이스로 발굴하게 된 거죠. 그때.
1: 아, 네, 예. 네.
0: 근데 이제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당시 이제 발굴 단장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증언하시길 아 나오면 안 될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던 무덤에서
1: 그렇지.
0: 가장 화려한 금관, 신라 금관.
1: 아, 금관 나오고.
0: 예, 저번에 보니까 금관 얘기도
1: 금관
0: 하셨죠.
1: 예, 예. 열심히 보시네요.
0: 그 중에서 천마총 금관이 가장 아름답기로
1: 예.
0: 금관부터 관모, 허리띠, 어마어마한 황금률로 출토가 된 거죠.
1: 네.
0: 이 유물과 출토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천마 그림.
1: 천마 그림. 천마 네. 그림 자체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0: 이게 회화라기보다는요. 네. 그게 그 깔려 있었던 건데 네. 이게 목적이 뭐냐면 단순한 회화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요. 네. 그 말 옆구리에 흙이 튀는 걸 방지하는 안장 덮개. 아. 그 장이 다래라고 합니다.
1: 다래, 다래.
0: 네, 네.
1: 말 다래.
0: 네. 근데 우리 저희가 고려 시대 불화, 뭐 혹은 조선 시대 풍속화 민화 뭐 이렇게 고구려는 고문벽화가 또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신라 미술 중에 신라 회화를 볼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아, 그래서 귀하구나.
0: 네. 강치 신라 회화 모습 볼 수 없는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1: 네.
0: 그 다래를 뭘로 만들었냐면 흰 자작나무 백화숙이라는 신라에서 당시 생산되지 않던 흰 자작나무 껍질로 제작되었으니까
1: 네.
0: 그만큼 황금 유물만큼 주목되었거나 사례였던 거죠.
1: 수입나무를 엮어서 만든 거에 저 천마 그림이 있었네요.
0: 네,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근데 요 내용은 사실 박광일 선생님도 알려준 내용이었는데 전에 네.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천마총의 천마가 천마냐 기린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예.
1: 기린은 그 목 긴 기린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어 물론 이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그 기린 목이 네. 긴 기린 예. 네. 그 단어는 같죠.
1: 네. 예.
0: 하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그 기린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목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도 목이 이렇게 긴 우리의 기린은 네. 목 긴 사슴이라서 장경목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러요.
1: 아 목 긴 사슴이라고 네. 하는구나.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린이란 동양 문화 속의 환상 동물입니다.
1: 아, 전설 속의 기린.
0: 예, 예, 이제 이게 사진 속에 이제 뿔을 잘 보셔야 되는데.
1: 네, 네, 네.
0: 천마총이 달에
1: 네.
0: 그 동물이 말이 아니다.
1: 네.
0: 기린이란 논란이 이슈가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갑자기 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전부터 몇 편의 연구들이 제시됐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린 도상 연구라고 하는 박사 논문이 대표적인데
1: 네.
0: 여기서 기린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는 도중에 천마총 다래를의 문양을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었죠. 근데 이 주장이 대중들한테 확산된 게 바로 2010년도였습니다.
1: 아, 2010년도에. 네.
0: 그러니까 이게 자작나무 껍질이니까 얼마나 얇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 햇빛을 받자마자 바삭바삭 부서지기 시작했대요.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용액에 다 보존 처리한 뒤에
1: 아, 네.
0: 이제 그러고 나서 2010

0: 2010년에 예, 다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보존 처리하고 적외선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때 보이지 않던 뿔 같은 형상이
1: 적외선에서는 보이는 네,
0: 네.
1: 거예요.
0: 네. 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갈기처럼 이렇게 된 게 이 뿔이.
1: 아, 저기 지금 말 달의 실측도라고
0: 네네,
1: 하는데.
0: 맞습니다.
1: 오, 말 머리 위에 뭐가 있네.
0: 네, 뭐가 있죠.
1: 아, 저게 뿔이다.
0: 네네. 그리고 가장 그때 제일 인기 있어도 역사 다큐에서도. 예. 천마총의 미스터리라고 해서.
1: 아,
0: 그게 엄청
1: 다뤘었어요.
0: 크게 네, 다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경주에서 공부하던 학부생이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저는 이제 천마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슈가 돼서 이게 천마총이 있는 게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야?
1: 기린.
0: 그러니까 저도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네.
1: 그러니까 저게 말 달의 그림이 기린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 뿔 때문이라는 건가요?
0: 예, 그쵸.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제일 큰 건 뿔이죠. 원래 기린이라는 동물이 뿔이 하나 달린 일각수거든요.
1: 아, 네. 네.
0: 이제 기린설을 주장하신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외뿔 기린을 근거로 지었으니 하는데.
1: 뿔이 하나예요, 딱 보면.
0: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그거죠. 저희 이제 동양 문화 속 서수, 즉 한성 동물 중 외뿔을 가진 짐승은 기린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석이. 저 입에서 보면 뭔가 불꽃 같은 게 조금 보일 겁니다.
1: 예, 예, 예.
0: 네. 저게 바로 석이. 신기라는 맑은 기운인데
1: 네.
0: 이 역시 기린이 실연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입에 석이를 내뿜고 있다.
1: 아,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다.
0: 네. 세 번째가 몸에 들어오고 있는 화염 갈기. 보면 이제 네. 이 어깨 축제 부위 동글동글하게도 돼 있고
1: 예, 예, 예. 그게 화염인가요?
0: 네. 화염 갈기라고 많이 불러요.
1: 예.
0: 이 역시 석이처럼 실연스러운 동물인 기린이 지닌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고.
0: 네.
1: 학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0: 물론 이제 아직까지 물론 뭐 기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 예.
0: 정리는 일단 천마로 정리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아직 천마총이겠죠.
0: 네. 예.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기린설을 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예, 예, 예.
0: 우선은 제일 큰 게 뿔이라고 했죠.
1: 뿔. 왜 뿔?
0: 네. 예. 그러니까 달의 속에 동물 머리에 이 달린 물체가 과연 뿔일까? 아, 뿔 맞나?
1: 그럼 뭐라고 설명해 그러면?
0: 근데요 사실 귀하려면. 동아시아에는 네. 그 말의 머리에 상투를 든 풍습이 있었습니다.
1: 말한테 상투를?
0: 네.
1: 그러니까 말 털로?
0: 네.
1: 아, 그게 네.
0: 고구려 고군벽화스의 기마 행렬도를 보면 이제 네. 저기 보면 이제 살짝 네. 유니콘처럼 이렇게
1: 뭐 튀어나와 있네.
0: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그 고분에서 출토된 기마 인무령 토기라고 있어요.
1: 예.
0: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뮤키 이제 굿즈로도 많이 시작되고.
1: 네.
0: 여기 보시면 저쪽에 이마에 뿔 같은 게 있죠.
1: 예, 대가리 예. 위에 뭐가 튀어나와 있네요. 역시.
0: 예. 그리고 신라왕릉 12지 말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는
1: 네.
0: 축제 때 말 상투를 트는 풍습이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러면 뭐 이분들이 과연 기린을 타고 있는 걸까? 그럴 수 있을 거고요.
1: 저건 뿔이 아니라 상투일
0: 네, 가능성이 크죠.
1: 예.
0: 그리고 이제 동양 문화 속의 외뿔 동물은요.
1: 네.
0: 기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여기 요쪽 방송에서 살펴봤던 해치. 광화문
1: 예.
0: 해치.
1: 예, 예.
0: 해치도 원래 외뿔 양이에요.
1: 아, 해치도 외뿔 양이라고 했어요?
0: 예, 외뿔 달린 양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고전과 신화에는 뭐 박 뭐 시라는 외뿔 동물이 여러 등장합니다.
1: 아까 기린 측에서는 외뿔 동물이 기린밖에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0: 네,
1: 틀린 말이다.
0: 네. 그러니까 외뿔이라는 요소가 기린만이 네. 지닌 전유물은 아닌 거고 더욱이 이제 동아시아
1: 네.
0: 말상투 문화를 밀어봤을 때
1: 아, 그러네. 네,
0: 뿔이 아닌 상투를 들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아까 그 화염 뭐 갈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거는 어떻게 반박하죠?
0: 그러니까 석이와 화염 갈기 역시 기린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신령스러운 동물에게는 대부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예요. 다른 동물들도 봐도요.
1: 네.
0: 이제 석이를 두르고 있고 입에서 신령성 기운을 내빼고 있어요. 용, 봉황, 고대 뭐 사신도에 보면 현무부터 전부 다 보면
1: 아 그래요?
0: 네 내뿜고 있고 이거는 네. 뭐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1: 우리 안 내뿜고 있는 네. 서수가 약간 네, 좀 그,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0: 네, 그 정도로
1: 천마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0: 네 그렇죠. 천마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마총 달에 표현된 동물이
1: 네.
0: 기린이라는 증거는 조금 부족하다.
1: 아, 좀 빈약하지 않나. 네, 네. 예.
0: 그리고 뭐 사실 1차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달에가 어떤 동물에게 사용된
1: 말 안 잡은 네, 말 예, 곁다리 도구인데
0: 마구니까 당연히 말해야 되겠겠죠.
1: 제일 속 시원해. 네, 제일 직관적이야. 네,
0: 그리고 제가 사실 천마총에서 이 말대답 빼고 한 캐출도 돼 다른 말 다리도 있어요. 거기도 예. 말이 천마가 표현돼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예. 네.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1: 그러네. 예. 이 한마디로 다 정리돼.
0: 예. 아우 말할 수 있는 마구니까 말을 되겠겠죠.
1: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현재 천마총 달에 표현된 예. 동물은 다시 천마도라고 부르고 예. 있습니다.
1: 이런 흥미로운 논쟁이 예. 2010년대에 있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 좀 말 형태를 하고 있는 동서양의 환상 동물들을 또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단풍국 캐나다 역사를 배워봅니다. 단풍이 잘 어울리는 잡지사의 대표 추남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대표 추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가을과 잘 어울린다 이런
4: 뜻. 아, 가을과 그 잘 어울리죠. 네. 네.
1: 선생님 미국에 계실 때 뭐 미국 캐나다 두 나라의 어떤 그 감정 차이 이런 걸 좀 느껴보셨나요?
4: 그 많은 미국인들은 캐나다를 국가로 안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왜냐면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네. 인구가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3억 5천인데.
1: 그렇죠.
4: 10배죠. 네.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토론토 또는 밴쿠버 여기가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1: 아, 그래요?
4: 밴쿠버도 100만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동서, 그러니까 그 이 태평양 연안에는 밴쿠버가 있고 저쪽 동부에는 이제 토론토와 이제 오타와가 있지 않습니까?
1: 오타와, 예.
4: 그거 이외에 중간에 그냥 땅이에요.
1: 캐나다 사람들은 약간 친구에 가깝나요? 약간 라이벌이나 적에 가깝나요? 미국이?
4: 뭐라고 할까요? 퀘벡 사람들은 예. 퀘벡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프렌치 전통이
1: 예, 그렇죠.
4: 그쪽 계통이고 예. 미국은 영국 계통이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반면에 그 영국계 캐나다 주민들은 네. 원래 정통 영국 문화는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미국 너희가 아니다. You American.
1: 우리가 진짜 뿌리다.
4: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 브리티시 헤리티지다.
1: 아, 그러면서 약간 좀 라이벌 관계. 자, 해서 오늘 썸문답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뿌리를 갈라놓은 전쟁이라고 평가받는 또 미국은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1812년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 캐나다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라고 하느냐. 그 당시 이제 캐나다가 영국령 식민지였기 때문인 거죠.
4: 뿌리부터 보셔야 돼요. 원래 캐나다는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죠. 예. 그러니까 1534년에 자크 까르티에라는 사람이 명품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 도착을 해요. 네. 도착을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누벨 프랑스, 새로운 프랑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꾸역꾸역꾸역 이제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 이름이 뭐냐라고 원주민들에게 물었거든요.
1: 예.
4: 뭐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여기 이름이 까나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예, 예.
4: 아, 실제로 까나따는 그 원주민들 이름으로 빌리지란 말이거든요. 마을이요.
1: 마을이다.
4: 여기 마을이다. 근데 그 정착을 했던 초기 프랑스 이민자들은 여기가 까나따? 까나따라고 하자. 이거에 이제 영어 발음이 캐나다가 된 거거든요.
1: 재밌네.
4: 뭐 일부 좀 개그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캐나다 국명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1: 아하. 아하. 여기까지만 하시죠.
4: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1: 범인이었구나. 예.
4: 까나다?
1: 예, 예.
4: 그래서 여기가 이제 꾸역꾸역꾸역 이제 캐나다 이민자들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서양 13개 식민지에는 이른바 이제 영국 그 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퀘벡 지역에 있던 누벨 프랑스와 네. 13개 대서양 연안에 있던 영국 식민지는 완전 다른 동네 사람인.
1: 그렇죠. 프랑스랑 영국이니까.
4: 그리고 예.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저 네. 위에 프랑스 애들 왔다 그래. 몰라, I don't care고. 아,
1: 그럴 수 있죠.
4: 우린 여기 뭐 매사추세츠 이 근처에 잘 살자.
1: 네.
4: 하다가 북미 대륙 그 지도를 보시면요.
1: 네.
4: 북에서 남으로 또 남에서 북으로 저 지역이요. 동부 지역을
1: 네.
4: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대호라는 엄청나게 큰 호수를 장악을 해야 돼요.
1: 네, 네.
4: 저기 마리 호수지. 저 오대호를 다 합치면 한반도보다 넓거든요.
1: 저기 이제 T자 모양으로 엄청 크게 있는데.
4: 그렇죠.
1: 그렇죠. 예.
4: 오대호가 호수인데도 백사장이 있고 갈매기가 있고 꽉꽉 화물선이 지나다녀요.
1: 예, 크게 엄청 크죠. 예.
4: 그러니까 저기를 장악해야지 이제 이른바 그 수로를 장악하게 돼요.
1: 네.
4: 그래서 북쪽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주민들도 슬슬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1: 아, 네.
4: 이제 내륙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던 영국 식민지인들도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프랑스인, 그다음에 내륙 쪽으로 들어가던 영국인이 빵
1: 충돌
4: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1: 그래, 이거 뭐 무슨 전쟁이라 그랬는데.
4: 그렇죠. 이게 1754년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
1: 아, 그래 맞아. 프렌치 인디언 전쟁. 예.
4: 이거 저희가 했나요?
1: 저희 그 관세의 역사 때 해주신 거.
4: 아, 그렇죠.
1: 그 그거는 K준 얘기하시면서.
4: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편 한번 보시고.
1: 여기서 누가 이겼죠?
4: 승자는 영국이에요. 영국이죠.
1: 영국이라는 거죠.
4: 이때부터 누벨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도 영국 식민지, 네.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가 된 상태였어요.
1: 네. 이후에 이제 미국은 독립전쟁 거쳐서 1776년에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캐나다는 계속 영국령으로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4: 그렇죠.
1: 그럼 뭐 영국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건가요?
4: 1776년에 이제 그 독립 선언을 하고
1: 네.
4: 1783년에 영국도 이제 미국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1: 네.
4: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1: 네.
4: 그런데
1: 빰빰 뭐죠?
4: 요 시점부터 유럽이 난리가 나요.
1: 유럽에 또 뭐가 있었죠?
4: 전쟁이 터집니다.
1: 전쟁. 예.
4: 나폴레옹이 일단 그 프랑스에서 집권한 다음에 네, 네, 이제 네. 전 유럽은 다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유럽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유럽 전쟁 정복을 벌여요.
1: 예, 예, 예.
4: 실제로 나폴레옹은 영국 하나 빼고는 다 전 유럽을 다 프랑스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영국 하나만 남았거든요.
1: 예.
4: 나폴레옹이 야 영국 항복하라고. 그때 영국은 너희들이 넘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들 뭐 해군력 짱이야? 우리가 더 짱이야. 들어와봐. 하면서
1: 네. 섬이니까.
4: 네. 나폴레옹도 객관적인 판단을 해봤어요. 우리가 육군은 강하지만 네. 해군력은 딸린다. 그래가지고 해군력이 딸리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점령 시도를 못한다. 그럼 뭐하냐?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1: 아, 고립시키자.
4: 그렇죠. 나폴레옹이요. 앞으로 옛 프랑스, 옛 러시아, 옛 벨기에 등등등 너희들 섬나라 영국에 물건 팔다가 걸리면 딱 걸리면 너 주머니에 나오는 100원에 한 대씩이야. 된 거예요.
1: 예.
4: 여기에 가만히 있을 영국은 아니죠.
1: 네.
4: 영국은 해상 봉쇄령을 때려버립니다. 대서양이 떠다니는 배들 가운데 프랑스로 가는 배 딱 걸리면 너희는 100원에 두 대씩이야.
1: 야, 맞불을 놨네요.
4: 맞불을 놔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린 배가 네. 미국 배였거든요.
1: 아, 미국 배가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4: 이제 신생 미국도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륙과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프랑스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 예.
4: 프랑스가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1: 네.
4: Thank you, France 해가지고.
1: 근데
4: 영국과도 전쟁까지 벌인 나라지만 그래도 당시에 모든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거든요.
1: 네.
4: 그래서 특히 곡물, 뭐, 옥수수, 이런 거를 이제 배에 싣고, 영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이제 그 거래를, 해상 거래를 많이 했어요.
1: 네.
4: 근데 영국 배가 가다가 보니까, 어이! 너 미국 배지 일로 와봐.
1: 딱 걸렸어.
4: 일로 와봐, 너 어디 가? 저기 프랑스로 가는데요. 야! 팔지 말라고 했지? 아, 저 무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이거 뭐 식량이에요.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야! 이 옥수수가 프랑스로 가면 누가 먹냐? 병사들이 먹는 거 아니야.
1: 그렇지.
4: 군량미에 딱 걸렸어. 어허. 그래서 배를 납포한다든지 선원을 이 압류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1: 그래요. 예.
4: 이러면서 슬슬 미국도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1: 그렇겠죠. 예.
4: 우리도 장사해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1: 그렇죠. 예.
4: 이게 1812년 전쟁이 이제 영어로는 War of 1812라고 하고,
1: 네.
4: 이게 America's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1: 네.
4: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지만 바로 앞전에 있던 미 독립전쟁,
1: 네.
4: 바로 뒤에 있는 남북전쟁,
1: 남북전쟁.
4: 사이에 낑겨 있어가지고, 경상사도 죄송합니다. 끼어 있어가지고.
1: 네네네. 상대적으로 좀 잊혀진
4: 전쟁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1: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예.
4: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잊혀진 전쟁이 발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 네.
4: 첫 번째가 뭐냐면 영국의 해상 봉쇄.
1: 네.
4: 그것 때문에 무역이 차질을 빚었잖아요.
1: 네.
4: 첫 번째 이유고.
1: 네.
4: 두 번째가 영국이 딴지를 걸어요.
1: 뭐라고요?
4: 그러니까 캐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국령 캐나다.
1: 영국령이죠. 예.
4: 와 미국 그 경계 5대5 사이에
1: 네.
4: 있던 원주민들을 부추깁니다. 어이 원주민 이리 와봐. 원래 저 밑에 있던 땅 너희 땅 아니냐고. 맞다.
1: 네.
4: 그럼 차지라고 우리 영국이 도와줄게. 고맙다. 가 된 거예요.
1: 네.
4: 그래서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몰래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침략을 해 들어와요.
1: 원주민들이
4: 시카고라는 도시를 한번 점령당합니다.
1: 그래요.
4: 예. 이 원주민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태쿰세.
1: 태쿰세?
4: 세금 이름 아니에요?
1: 아, 예, 예.
4: 태쿰세라는 인물이에요.
1: 오, 예.
4: 하여간 태쿰세에게 네. 영국이 지원을 해줘요.
1: 예.
4: 야, 우리가 영국이 돈 대줄 테니까 미국 치고 내려가라고.
1: 오.
4: 알겠다, 고맙다!
1: 응.
4: 가 된 거예요.
1: 예.
4: 이 두 가지요. 영국이 첫 번째, 우리 해상무역 방해하고 있다.
1: 방해했고.
4: 두 번째, 지금 원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난동을 부리는데 배후에
1: 영국이 있다. 라고 해서 미국이 열받았어요. 지금.
4: 열받았어요.
1: 예.
4: 선전포고를 때려버립니다.
1: 아, 미국이 선전포고를?
4: 이 1812년 전쟁은
1: 예.
4: 최초로 미국이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때린
1: 그렇구나.
4: 전쟁이에요.
1: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1: 예.
4: 근데 영국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때린 거 몰랐어요. 전화가 없었으니까 3주 후에 그걸 알아요.
1: 그럼 선전폭을 어디다 때린 거야? 그냥
4: 근데
1: 그 동네 뒷산에서 때린
4: 당시
1: 거야?
4: 영국 정부가
1: 예, 예, 예.
4: 아무리 봐도 자기가 좀 심하게 했어. 그래서 앞으로 미국 배 그 검은 그만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1: 아 그래요?
4: 선전폭 때린지도 모르고
1: 한 발 물러섰네.
4: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미국도 이제 마음 풀겠지.
1: 근데 그걸 몰랐구나.
4: 그랬는데 3주 후에 종료! 왜 미국이 고마워해? 그게 아니라 미국이 선전포고 때리는데.
1: 아 이게 지금 연락 딜레이 때문에. 3주면 길어요.
4: 3주면 길죠. 네.
1: 아 그래서 약간 오해처럼 생겨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거군요. 예.
4: 자, 이 1812년 전쟁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대호 주변의 수로. 이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수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1: 네.
4: 그 프렌치 인디언 전쟁도 마찬가지고.
1: 네.
4: 그래서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지금 디트로이트였어요.
1: 아, 디트로이트에서 오대호 그쪽이죠.
4: 오대호의 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1: 네,
4: 디트로이트요.
1: 네.
4: 이 디트로이트 전투에서는 미국이 패배합니다.
1: 졌어요, 미국이?
4: 졌어요.
1: 오.
4: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있던 영국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디트로이트 전투에서 미국에게 승리를 합니다. 여기에 물러설 미국이 아니죠.
1: 아니죠.
4: 그래가지고
1: 참고로 디트로이트 전투 때 아까 그 태쿰세가 굉장한 활약을 했어요.
4: 그래요. 태쿰세는 네. 끝까지
1: 원주민 예,
4: 활약을
1: 태쿰세.
4: 해요.
1: 예.
4: 두 번째, 자, 야야야야, 우리 미국이 여기서 질 수가 없다.
1: 네.
4: 반격을 하자. 다섯 개 호수 가운데서 이리호를 우리가 점령하자.
1: 점령하자.
4: 해서 이리호 전투를 벌여요.
1: 예.
4: 이리호에서 미 해군이 승리를 해요.
1: 네.
4: 그리고 이제 영국군이 이제 캐나다 북쪽으로
1: 네.
4: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해요.
1: 네.
4: 퇴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1: 네.
4: 당시 그 원주민 태쿰세가 이끄는
1: 네.
4: 이끄는 이제 원주민 부대 보고
1: 네.
4: 너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미군이 올라오면 급습을 하라. 근데 원주민들이 야야야 자존심 있지 우리 보고 매복을 하라고 하냐?
1: 우리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4: 야 매복을 할 거면 영국군 니들이 하라고.
1: 우린 전면전을 할 수 있어.
4: 그렇죠. 그래서 매복을 대충 해요. 미군한테 딱 걸립니다.
1: 아, 걸렸어요.
4: 저기 야야 목 튀어나온 거 누구냐? 그러면서 네. 원주민 부대가 전멸을 당해버려요.
1: 아, 태쿰새도?
4: 태쿰새도 그때 사살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설명해 준 게 에리오 전투에서 이어지는 템즈강 전투까지 어쨌든 미국이 승리를 거둔 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영국, 뭐 캐나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요?
4: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네. B급, C급 군대를 보냈어요.
1: 네.
4: 왜냐면 아직까지 나폴레옹과
1: 그렇죠. 나폴레옹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4: 아직 대륙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지.
4: 그래서 A급 부대는 다 유럽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1: 예, 예.
4: B급, C급 야 너희들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한대요. 미국 가라고 된 거예요.
1: 네.
4: 그리고 지금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 때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쉽게 캐나다, 영국령 캐나다는 점령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1814년에 이때부터 나폴레옹이 슬슬 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패망을 한 건 1815년인데
1: 네.
4: 진짜 참전은 1814년부터예요.
1: 네.
4: 이때부터 야야야 나폴레옹 대충 이제 정리됐다. A급 부대 지금부터 들어가라고.
1: 아 이제 미국으로 보낼 여유가 생긴 거죠. A급을.
4: 그렇죠.
1: 예.
4: 대륙에 있던 A급 부대들 지금부터 다 영국군들 네. 다 대륙으로 들어가라. 된 거예요.
1: 예.
4: 미국도 알았어요. 본진 건너온다.
1: 아 이제 전세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
4: 그렇죠. 어디로 상륙할 것인가.
1: 네.
4: 봤을 때 볼티모어로 상륙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때요.
1: 아, 미국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4: 당시 볼티모어가 최대의 무역항이었거든요.
1: 아 예.
4: 거길 먼저 점령할 것이다.
1: 네.
4: 그래서 볼티모어를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1: 네.
4: 웬걸 영군이
1: 어디로 가요?
4: 아참 그 이 캐나다 지역에서 영국군과 이 미국군과 교전 가운데서
1: 네.
4: 당시 영국령 캐나다의 수도였던 토론토가 불타요. 미군 A에서
1: 그래요. 예.
4: 토론토가 불탑니다.
1: 네.
4: 수도가 불타요.
1: 예.
4: 됐고 우리 영국군 A급 주력 부대는 볼티모어고 무슨 뭐고 간에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 식민지 수도 불태웠지. 토론토. 우리는 너희 수도 불태운다. 수도로 바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포토맥 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4: 워싱턴 DC를 흐르는.
1: 네.
4: 그 대서양을 따라가지고 포토맥 강을 치고 올라가는데 긴 얘기 짧게 해드릴게요.
1: 네.
4: 1차, 2차, 3차 방어망을 다 설치했어요. 포토맥 강에요.
1: 예, 예.
4: 그러면 약간 그 방어망을 설치할 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요. 1라인이 무너지면 2라인이 커버해 주도록.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1: 네.
4: 어쨌든 간에 수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너희들이 불태웠지? 우리도 불태우겠다. 일단은 그때 건설하고 있던 의회,
1: 예.
4: 의사당 불태우고,
1: 네.
4: 뭐 모든 관공서 다 불태워요. 백악관 당연히 불태웁니다.
1: 와. 그 이제 영국군의 당시 워싱턴 점령과 방화가 2001년 9.11 테러 때까지는 미국 역사상 외국 무장 세력의 본토, 특히 이제 수도가 공격당한 유일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 워싱턴 DC를 영국군이 불태웠고요. 다음으로는 어디를 그럼 누리나요?
4: 자, 그래서 워싱턴 DC가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인정, 저력을 보여주는 건데
1: 예.
4: 수도까지 점령됐으면 일단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예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 약간 의견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모든 권력을 줘야 된다.
1: 네.
4: 파와 아니다 각 지방 주정부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1: 네.
4: 파가 싸우는 형태였거든요.
1: 아.
4: 근데 수도가 불탄 마당에 다 같이 우리가 미국인으로 하나로 뭉치자.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1: 예.
4: 이 자식들 영국인들 수도 백악관을 불태워.
1: 네.
4: 다 뭉쳐 우리는 미국인이다. 처음으로 의견이 통합이 돼가지고 미국인 아메리칸이라는
1: 네.
4: 통합이 된 계기가 수도 점령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오히려 예.
4: 반대로 캐나다도
1: 네.
4: 미국이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1: 네.
4: 우리가 영국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1: 네.
4: 우리가 누구냐? 저 미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 뭉쳐야 된다. 캐나다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어요.
1: 이때부터 이제 양국의 정체성이 살짝 나눠지는 느낌이네요.
4: 그게 중요한 그 결과물이었어요.
1: 예.
4: 드디어
1: 예.
4: 이제 영국도 뭐 똘똘 뭉쳐가지고 덤벼 우리가 요거까지 안 건드렸는데 너희들 한번 굶어 죽어봐. 너희들 최고의 항구 도시
1: 볼티모어.
4: 볼티모어.
1: 아 예.
4: 볼티모어 박살.
1: 아 박살 시키나요?
4: 볼티모어 점령 작전이 들어갑니다.
1: 예.
4: 박살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려라. 미국 굶어 죽어라.
1: 네.
4: 하면서 실제로 이제 볼티모어 전투가 들어가는데 함포 사격을 밤낮 가리지 않고 했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이제 모든 볼티모어 시민들은 불을 다 껐어요. 너무나 함포 사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하늘이 환했더라라는 증언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볼티모어 앞바다 보시면 맥켄리 요새라고 있고 맥킨지 요새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점령당하면은 볼티모어는 완전 점령이에요.
1: 네.
4: 이 요새에 긴 성조기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1: 네.
4: 그래서 함포 사격이 시작된 날,
1: 네.
4: 당연히 함포를 맞으면 이 성조기도 넘어졌겠죠.
1: 그렇죠. 네.
4: 그래서 볼티모어 시민들은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때
1: 네.
4: 성조기가 그대로 있나 없나 저게 성조기가 없으면 볼티모어는 끝났다.
1: 그렇죠. 함락된 거.
4: 함락된 것이다. 예. 라고 숨죽이고 봤어요.
1: 예.
4: 동이 터요. 야, 해가 딱 뜨는데 네. 성조기가 보여라. 저기 성조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1: 오.
4: 볼티모어가 함락 안 당했습니다.
1: 오.
4: 우와.
1: 뭐 일종의 이겼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4: 버텼다는 거죠.
1: 버텼다. 버텨냈다.
4: 여기에 프란시스 팟 키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걸 보고 시를 즉석으로 씁니다.
1: 예.
4: 감동해가지고.
1: 성조기 보고.
4: 성조기 보고.
1: 예.
4: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night?
1: Oh, say What's... can you see
4: by the dawn's early night?
1: 아 진짜요?
4: What surprise we have? 왜요?
1: 애국가 사절까지 외우시죠?
4: 그럼요, 그럼요.
1: 예,
4: 그럼. Oh, say can you see?
1: 미국 국가의 가사를 그때 만든 거예요?
4: 그때 프란시스 스캇 키가 그 성조기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1: 예.
4: 시를 쓴 거에 나중에 멜로디가 붙여진 것이 미국 국가예요.
1: 와, 볼티모어 전투 때.
4: 볼티모어 전투 때. 야. Oh, say can you see?
1: 왜 이렇게 짓는 거지? 그때 좀 미국은 사기가 올라갔겠네요.
4: 그렇죠. 그래도 미국, 아, 영국도 네. 지금 이 전쟁을 왜 하니?
1: 네.
4: 그래서 본국에서 그 의견이 나와요. 어차피 미국은 지금 건국 독립을 한 나라고 네. 우리는 지금 막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우리도 지금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명분이 필요해요. 야, 대충 끝나자.
1: 아, 이제 좀 그만하자.
4: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정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1: 아, 그래요.
4: 지금 예. 벨기에에서요.
1: 예.
4: 벨기에에서 협정에 들어가는데 네. 남부에 있던 앤드류 잭슨 장군이라고 하셨어요.
1: 앤드류 잭슨? 예.
4: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4: 지금 트럼프 백악관 뒤에 걸려있는 초상화 그 주인공.
1: 네네.
4: 아니, 왜냐면 원주민 대학살을 벌였던 끔찍한
1: 아,
4: 대학살자예요.
1: 네. 그 당시에 뭐 장군이었다고요?
4: 네, 앤드류 잭슨 소장이었거든요.
1: 소장, 예, 예.
4: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몰랐어요.
1: 네.
4: 어디서 전쟁을 벌이냐면 뉴올리언스에서요.
1: 뉴올리언스에서?
4: 왜냐하면 미국으로 상륙하는 또 다른 핵심 거점이 지금 멕시코만.
1: 예.
4: 물론 트럼프는 아메리칸만이라고 정정을 했지만 네, 바꿨지만
1: 네.
4: 이 멕시코만을 우리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만의 핵심 도시 뉴올리언스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1: 아.
4: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영국군으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1: 예.
4: 근데 문제는 이미 전쟁 끝난 상태였어요.
1: 협정 진행 중.
4: 아니 끝났어요.
1: 아 끝났어요 이미?
4: 양국이 도장 찍었어요 벨기에에서.
1: 그럼 또 소통 미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4: 도장 찍은 걸 몰라요.
1: 아, 또 이게 연락이 바로바로 못 받으니까.
4: 그런데 딱 보면은 앤드류 잭슨의 이 미군과
1: 네.
4: 영국군의 전력 차이가 약 10대 1, 영국군이 10이었어요.
1: 아, 그래요?
4: 정말로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뉴올리언스 전투가.
1: 그러네요. 미국 입장에서.
4: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이제 미담이 뭐 부풀려지고 하면서 앤드류 잭슨이 전쟁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1: 아.
4: 그래서 이 미담 덕분에 나중에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 사실 원주민을 학살하고 막 그랬던 인물이에요.
4: 예.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른바 서부 팽창을 주도했던 대통령이고 이민자를 몰아내는 뭐 선두에 섰던 대통령이죠.
1: 네.
4: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네. 1812년 전쟁이 승자가 없습니다. 패자도 없고.
1: 그럼 약간 무승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한 2년 8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결론이 안 난 느낌입니다.
4: 그러니까 예.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토를 지켰기 때문에 뭐 이긴 거고.
1: 그럼 양국의 입장을 한번 보죠. 미국에서는 이 전쟁 어떻게 평가하나요, 먼저? 예, 네, 미국.
4: 미국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우리 독립을 공고히 한 영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을 인정받은 이제 우리는 동등한 국가다.
1: 그렇죠. 전쟁에서 안 지고 어쨌든
4: 대영제국과 맞서 싸워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무승부로 끝났다.
1: 우리 진짜 강력한 우리도 독립국이다.
4: 그렇죠. 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1: 예.
4: 이거고.
1: 캐나다는.
4: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때 처음으로 오데오 주변에.
1: 네.
4: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이 애매모호해서 어디까지가
1: 아, 네.
4: 국경인지
1: 네.
4: 호수 위에 선 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4: 이 전쟁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정확하게 국경선이 그어져요.
1: 아.
4: 그리고 캐나다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1: 어.
4: 이걸 바탕으로 아직까지 캐나다는 독립한 건 아니었어요.
1: 그렇죠.
4: 독립한 계기가 뭐냐면 일단 이때 캐나다의 정체성이 생긴 다음에
1: 정체성이 생겼어요.
4: 생긴 다음에 놀랍게도 계기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북부가 승리한 다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거든요.
1: 네.
4: 공업화된 북부가 승리한 다음에.
1: 그렇죠.
4: 밑에 동네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요.
1: 캐나다가 봤을 때.
4: 캐나다가 봤을 때. 까딱 잘못하면, 야, 1812년 전쟁 파트 2, 시즌 2. 해서 우리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냐.
1: 아, 걱정이 됐구나.
4: 그래서 각각 따로 일단 지금의 캐나다에
1: 예.
4: 각 독립 식민지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연방 만들자. 그래서 1867년에 이른바 아직까지는 영연방이지만 캐나다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독립을 이끄는 전쟁도 이 전쟁이다.
1: 그렇죠. 남북전쟁이 결정적이었지만 사실상 영미전쟁 때
4: 그렇죠.
1: 정체성이, 캐나다의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독립국이라는 그것이 이때 이제 시작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1812년에 미국과 영국의 전쟁.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4: 잠깐만!
1: 어?
4: 잠깐만!
1: 왜요?
4: 일부에서는 이 백악관이 불탄 이후에 시커멓게 그을렸을 거 아니에요?
1: 아까 그 영국이 방화하고.
4: 영국이 방화했을 때. 특허청만 남기고.
1: 그렇죠.
4: 방화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장 싼 페인트인 흰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4: 원래 백악관은 원래 흰색이었어요.
1: 원래 흰색이에요?
4: 여기까지.
1: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아, 저도 백악관 화이트하우스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게 영국 방화 사건 이후에 페인트 칠을 해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썬킴 선생님이 마지막에 고급 정보를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참고로 한자어 백악관에서 이제 백악이라는 말은 이게 탄산칼슘으로 된 암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석회암도 여기 해당되고 이게 하얀 분필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성질의 암석이라고 합니다. 백악! 예. 이런 정보도 하나 끼워넣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총선까지 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차기 여당 대표의 과제는 무엇일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종 개표 결과 나올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3: 개표 결과를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4: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전국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지난 7월 21일 예비 경선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6조에 따라 선호 투표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48조의 2에 따라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사퇴에 따른 득표율 산정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와 기호 8번 임미애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개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는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제외한 뒤 남은 후보자의 득표율 합계를 100%로 재환산해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누적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후 당원 제25조에 따른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 누계 투표 결과입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52만 7,261명, 투표자 수 76만 9,051명, 투표율 50.35%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수 26만 98표, 득표율 18.78%.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수 20만 9,432표, 득표율 15.13%.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수 23만 3,562표, 득표율 16.87%.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21만 1,806표, 득표율 15.30%. 기호 6번 이상윤 후보 득표수 21만 4,499표, 투표율 15.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투표수 255,262표, 투표율 18.44%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338,809표, 투표율 44.06%.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43,242표, 투표율 55.94%입니다. 이어서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수 17,667명, 투표자 수 14,306명, 투표율 80.98%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수 1,955표, 득표율 6.84%.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8,513표, 득표율 29.77%.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수 2,711표, 득표율 9.48%.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득표수 3,990표, 득표율 13.95%.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득표수 3,649표, 투표율 12.76%.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득표수 7,777표, 투표율 27.20%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4,765표, 득표율 33.31%.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9,541표, 득표율 66.69%. 다음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율 17.88%.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14.90%.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율 16.33%.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득표율 17.24%.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득표율 18.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득표율 15.15%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50.70%.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49.30%. 이상 발표된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당원대회부터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모두 1인 1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 한하여 당헌 제25조에 따른 전략지역인 대구, 경북, 경남의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의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별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득표율 18.35%. 기호 2번 김용 후보, 득표율 15.26%.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득표율 16.60%.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15.86%.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16.35%.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17.57%입니다. 당대표 후보자별 선호 투표에 따른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45.92%,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54.08%.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고 당선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당선인입니다. 호명 순서는 득표율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네, 네, 자,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생중계 최종 발표 현장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아, 선호투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선호투표를 적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1위 당선자는 김민석 후보가 54.08%로 당선이 됐고, 2위는 정청래 후보가 45.92%로 됐고, 최고위원 후보는 지금 최민희 후보, 그리고 박선원 후보, 이어서 서미화 후보,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 이렇게 딱 다섯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용 후보는 낙선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하영 기자?
5: 예.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정청래보다 팀 정청래가 훨씬 결집이 높았다.
1: 아하.
5: 예,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물론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1: 예.
5: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김용호, 임미애 후보의 그 중도 사퇴보다 역결집이 더 있었다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여론조사는 메타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대로,
1: 예.
5: 그 추세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1: 예. 박 변호사님 30초.
6: 맞습니다. 예.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
6: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1: 예.
6: 사퇴 시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1: 아.
6: 그럼 권리당원밖에 안 된 거거든요.
1: 예.
6: 권리당원은 대의원 죄송합니다. 예. 대의원 거는 지금 얼핏 봐도, 예. 김용한테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이른바 친청 세 분이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던 게 아닌가, 당선이 돼버렸네요.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더 풍성한 이야기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CBS 박종현 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특집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최종 개표 결과 나왔습니다. 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결과로 당대표 후보 최종 당선자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선호투표를 적용해서 54.08% 득표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확정이 됐고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그리고 2위는 박선원 그리고 3위는 서미화, 4위 이성윤, 5위 한민수 후보 5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최종 당선이

0: 이런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거를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과 현 지도부, 현 집행부는 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사실 이제 들어간 거다라고 보고요.
1: 예.
0: 또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게 앞으로는 정말 더 분열하지 말고 오히려 예방주사 맞았던 것처럼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를 삼아라. 저는 이게 오히려 이번에 주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박우진 기자.
2: 일단 김민석 후보가 선언 투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1: 예.
2: 다만 이제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팀 정청래가 처음부터 3명을 딱 조직을 해가지고 예. 이대로 밀고 갔다라는 게 이전 예비 경선 때부터 주요하게 전략적으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예.
2: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후보 등록했을 때 팀 정청래가 3명밖에 없고 나른 쪽이 많으니까 정청래 후보 쪽이 불리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위원은 본 경선 올라가고 최종 당선될 때까지 이 세 분이 쭉 유지가 된 거잖아요. 한 팀으로서.
1: 그렇죠.
2: 그렇게 나란히 2인 3각을 그러니까 3명에서 같이 달렸기 때문에
1: 예.
2: 무사히 다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후보 측의 어떤 전략적인 실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목표가 명확하게
1: 예.
2: 조금 더 김민석 당대표에 가까운 최고위원을 많이 넣을 거라고 했다면은
1: 예.
2: 사퇴 시점이든 아하. 처음부터 이제 대진업이든 라인업이든 이런 것들을 예. 면밀하게 짰어야 되는데
1: 예.
2: 한 단일화 요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웠다. 그리고 여기에 정청래 후보가 미리 당대표 시절에 했던 1인 1표제 대의원 표도 똑같이 권리당원과 한 표만 적용되는 것도 꽤 먹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3: 전 첨가해서 예. 전당대 일정에 한몫했을 것 같아요.
1: 예.
3: 만약에 호남이 좀 빨라 호남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다.
1: 예.
3: 결과를 보는
1: 예, 예.
3: 그러면 좀 일찍 사퇴를 했을 것 같아요. 김영호 후보나 임미애
1: 예,
3: 후보나
1: 예, 예, 예.
3: 거기 좀 같이 투표되고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가 하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대의원 얼마 정도 반영이 됐을 뿐이에요. 대의원은 1인 1표제니까 의미도 없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3명, 친청계 의원 3명이 생존하게 된 결과로 된 거로 보입니다.
1: 예, 사실 1차 투표, 그러니까 이제 경선, 1차 경선 보면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진짜 딱 3명밖에 처음, 네. 처음부터 시작이었고. 사실 친석 혹은 친명계 최고위원은 굉장히 많았다가 다시 또 좁혀지고 좁혀지고 하면서 최종 정리도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뭐 어떤 게 정상적이고 어떤 예. 게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1: 예.
4: 팀 정청래로 묶였던 거는 처음에 좀 어색하기는 했죠.
1: 아,
4: 그리고 예. 1인 1표부터 이 설계가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설계가 다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4: 그런 네.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게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총리 사퇴 시점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했었던 지점도 있었고요.
1: 예.
4: 그렇게 본다면 아까 노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선전했다. 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아. 균형을 좀 이루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1: 예.
0: 저는 지금 예. 이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되게 조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1: 예.
0: 여론조사 결과가.
1: 예.
0: 아까 제가 070 얘기했잖아요.
1: 네,
0: 이거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지금
1: 예.
0: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1: 예.
0: 사실은 이게 다 정말로 요소요소마다 디테일 측면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1: 그렇군요. 자, 일단은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향후 더불어민주당 또 최고의 분위기, 당 지도부 분위기를 어떻게 또 좌우할 건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2: 근데 저는 그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정말
1: 예.
2: 팀 정청래
1: 예.
2: 세 분이 김민석 대표랑 사사건건 나를 세울까라는 의문 좀 들기는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당 대표가 지명직을 임명을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최고위원 구성을 놓고 보았을 때 지도부에서 소위 말한 팀 정청래가 뭐 과반이 돼가지고 뭘 뒤집는다거나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1: 아,
2: 또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끝났고 전당대회
1: 예.
2: 막판에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두 사람의 SNS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1: 예.
2: 메뉴가 좀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2: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도 본인에게 표를 준 분들한테 감사해 하면서도 이것도 다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
1: 예.
2: 정리가 됐잖아요.
1: 정청래 후보가.
2: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양진영 모두 큰 진영 안에서 소진영으로 나눠 싸웠던 건데 당장 내년 초에 그 서울시장 선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서울시장 선거를 분기점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건데
1: 예.
2: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같이 멸망할 것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싸울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후에 뭔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의제가 있었을 때 이견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견을 건전한 토론으로

0: 승화시켜가지고 당이 좀 풍성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매 아침마다 봉숭아학당 돼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기자들이 다 받아 적게 만들 건지 그건 이제 각자의 달린 거겠죠.
1: 예, 예측해 주세요.
2: 6대 3이 되는 거예요. 지명직 두 명까지 포함해 원내 대표 합치면.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거라 보는데.
1: 예.
2: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팀 정청 내 팀 김민석 해야 되나요?
1: 예, 예.
2: 팀 송정길 무슨 정책의 차이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방송에 나와서 얘기도 시사 방송 얘기를 하지만 뭔 차이가 똑같은 사람들 같은데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봤을 때 예. 뭐가 확실히 차이. 한동훈 장동혁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1: 예, 예, 그렇죠.
2: 어떤 지침이
1: 돌아올 수 없는 당이 있고
2: 여기는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다 이재명 대표 위한다고 보는 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예, 예.
2: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비록 이렇게 심하게 했지만 결국은 세 명의 이제 비주류로 이제 될 건데 그 최고위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아하.
2: 낸다고 한들 예. 이분들의 목적이 지금 뭐 대통령과 큰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 예.
2: 다음 공천이 뭐 목적이라면
3: 2028년.
2: 예, 다음 공천 목적이라 오히려 여기 잘 흡수돼가지고 있다가, 뭐 제가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기보다는 슥 껴가지고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1: 슥
2: 껴가지고. 뭐, 딱 사람 아닙니까?
1: 슥 껴갖고, 슥 친석이다.
2: 왜냐면 종책이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1: 슥 끼면 친석.
2: 슥 친석. 아니, 뭐, 이게 뭐 종책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1: 왜냐면 최민희 후보가 오늘 연설을 할 때 들어보면 막 얘기하다가 불합리하다 막 이해하다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가 내놓은 그 세제 개편안 부동산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지역구 걱정하지 말고 밀어줍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2: 그러니까요.
1: 네, 그 얘기를 보면 이제 대통령 판 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적이 상징적이었어요. 사실은.
4: 그렇죠. 네. 네. 아마도 경쟁적으로 단일 대우를 만들 겁니다.
1: 친명.
4: 그렇죠. 긍정.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는 거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아마 서로 앞장설 텐데
1: 예.
4: 이건 시한은 좀 있어 보입니다.
1: 시한이 있다.
4: 네, 시한이 있다.
1: 2028년 총선을 임박해서.
4: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가 일단 관문이 될 겁니다.
1: 첫 관문은 서울시장.
4: 서울시장 선거 관문이 될 거고.
1: 아직 재판 판결 안 났습니다. 왜 확정하세요? 2심도 안 나왔는데.
4: 가정입니다.
1: 오세훈 시장 측에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어요.
4: 아, 예, 예. 아직 과시반은 쌓이지 않았으니까요.
1: 아, 예, 그러니까요.
4: 관문을 예, 예. 아직 쌓지는 않았으니까.
1: 예, 예.
4: 가정이고요.
1: 예.
4: 다만, 서울시장 선거가 성립이 되고, 그, 대우에 어떤 후보들이 나서고,
1: 그렇죠.
4: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신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1: 예.
4: 각자도생이냐 아니냐로 갈 것 같아요.
1: 각자도, 요거 좋은 포인트네. 예. 각자도생이죠, 사실.
4: 예, 각자도생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김민석, 당대표가
1: 예.
4: 본인의 당대표직을 걸었기 때문에,
1: 아.
4: 지금 상황은 변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내년 봄에
1: 네, 당대표직을 걷다는 것은 차기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면
4: 그렇죠.
1: 거기 승리를 못하게 되면 나는 당대표직을 걸겠다.
4: 그럼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거든요.
1: 아,
4: 그것까지 뭐 노리고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1: 예.
4: 어쨌거나 그 변수까지는 봐야 어느 정도 단일 대우를 만드느냐 또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느냐. 그런데 의원들은
1: 예.
4: 결국은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예.
1: 아, 예, 예, 예. 그래요. 각자 도생 맞습니까? 박 변호사님 웃고 계세요.
2: 공천이 최고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아,
2: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뭐라도 할걸요.
1: 아,
2: 그래서 저는 하영 기자님 말씀 맞다고 보거든요.
1: 예, 예, 예.
2: 처음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1: 예, 예.
2: 궁극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있을
1: 2028년
2: 예, 그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1: 예.
2: 각자 도생이고 한 명씩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아.
2: 세 명이 같은 목소리 내기 어려워.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1: 예.
2: 뭔 있어요? 뭐 세 명이 똑같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저만 모르는가요? 가공생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1: 이럴 때 보면 그 디바이드 앤 룰이 있습니다.
2: 진짜 모르겠어요.
1: 예, 디바이드 앤 룰. 이게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028년에.
0: 근데 어쨌든 예. 그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 계속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예.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게 된다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예. 마찬가지고
1: 예.
0: 사실상 당대표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예.
0: 특히나 김민석 후보 측에서 김민석 대표죠. 대표 측에서 이번 전당대 준비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랬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또 진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대표적으로 유지할 명분이 약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소위 말한 팀 정청래로 최고위원 되신 분들께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은.
1: 예.
0: 그게 또 당연히 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1: 예.
0: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분명히 당에서는 장동혁 얼굴로 서울시장 선거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 파고를 만약 넘고 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그럼 장동욱 대표 이제 바로 8월까지 쭉 가고 연임까지 노려보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두 당 대표가 모두 일종의 데스매치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걸릴 것이다.
1: 그래서 저는 내심 김민석 당 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기를 바랄 수 있다. 아, 왜냐하면
3: 아이고
1: 날카롭죠.
4: 배웠는데요, 싹 배웠는데요.
1: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 그 부동산 악재와 세제 개편안 자체가 굉장히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다 한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보장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노무현
3: 선임 가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 방행권님이 진짜 네. 지난번부터 사실 방송 안 나가지만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게 많았거든요.
1: 아, 말 꺼졌을 때
3: 지금 무섭게
1: 제가 말이에요.
3: 맞아요. 아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정신이 갑자기 번쩍 씁니다.
1: 정신이 번쩍 네. 그렇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선거해봐라 이게 민주당이 이긴다고 장담 못한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3: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1: 그렇게
3: 진짜로.
1: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오케이 맞아요. 보궐선거도 우리 받으면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 국민의힘 출입한 우리 박유진 기자.
0: 아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이제 그 온도 차가 좀 확실하게 있는 게 예. 한쪽에서는 아니 그 이전까지 선거도 오세훈이니까 이겼던 거야. 네. 오세훈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은 선거들이었는데 우리 오세훈 없이 대안으로서 중도층 표심 잡을 만한 후보 얼굴이 있는 상황인 거야? 장동혁 얼굴로 간판 세워서 하면은 안 될 텐데 지난 선거도 장동혁과 오세훈 분리해가지고 이긴 거야? 이런 분들이 한 축에 계시고.
1: 그러니까.
0: 또 다른 측에서는 아 이런 분위기에선 서울시장 선거 질려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내년 초에 갑자기 또 훅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말이죠. 어쨌든 임기가 지나고 나는 시점이고. 네. 드라이브 걸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는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든 안정적으로만 치르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본선을 치르기 전에 빨리 당내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신경 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권파 입장에서는 예. 지금 조항특위 가동하는 것도 예. 사실상 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을 위시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좀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번 달 말 임기 말 끝나고 정리되면 바로 자동위원장 안 시켜줄 거야. 싸우는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소위 확실히 장동혁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으로 깔아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3: 안철수 의원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지금 현재 구도상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지 질지 모르고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랑 세제 개편 낸 것 때문에 좀 불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서울에.
0: 네.
1: 그런데 지금 현재 전당대회 구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내년에 물론 아까 가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는 걸 가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0: 예.
1: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나와 네, 서울시장 선거 그 보궐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이 뭐 이렇게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이번에 장조혁 대표하고 손잡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자기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 구도를 되게 좋아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나가든 뭐 누가 나가든 어쨌든 간에 이번 예. 기회에 내가 공천만 받으면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산다. 그러면 나중에 대권까지 다시 노려볼 때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0: 예.
1: 서울시장 선거 자신 없다. 이게 이쪽이에요. 민주당은 자신 없을 것이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기뻐할 사람은 안철수 의원.
2: 요새 개몽되셔가지고 전한길 씨가 인증해 주셨잖아요. 개몽됐다고. 어. 안철수 의원 개몽된 것 같다고. 저희 스탠스도 많이 바뀐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 안철수 의원이 이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한이 있는 분이잖아요.
1: 한이 있잖아요. 옛날에
3: 박원순 시장의 양보회로 시작된.
2: 그렇죠.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전 선거에서는 요 지방선거 때는 아는 지역 구를 지켜야지 서울 안 나갈 거예요라고 정리가 있었지만
0: 예.
2: 이번 보궐은 약간 판세 다를 수 있죠.
0: 아 그래요.
2: 네.
0: 그래서 한동훈 친한동훈계도 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2: 그런
0: 있는 상황도 있고
2: 네.
0: 안철수 의원이
3: 그 심지를 보면 돼요. 행동을 왜 저렇게 하냐.
0: 심지
3: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이상하잖아요.
0: 아, 네.
3: 안철수 의원이 네. 무슨 어떤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0: 아.
3: 그 맥락을 보면 그 무렵에 오세훈 시장 네. 재판 결과가 났거든요. 또 재판이 네. 이제 뭐 선거권 상실하는 걸로 나오니까
0: 예. 예.
3: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0: 그럼
3: 뭐 당연한 거예요. 아 서울시장 자리 본인이 국회의원 하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0: 예.
3: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0: 아하.
3: 최소한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을 만한 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 예.
3: 또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중도적인 정도 또 개혁적으로 보이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 그 김민석 이제 당 대표는 이상한 이벤트가 없기를 바랄 것 같아요. 2028년도 선거 때까지
0: 그렇죠, 그렇죠.
3: 그냥 쭉 있으면 공천하면 되는데
0: 그렇죠.
3: 개난 이벤트가
0: 아,
3: 자기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네. 이벤트가 없으면 쭉 가서 공천해요.
0: 네,
3: 공천하면
0: 그러니까요.
3: 되는 거잖아요.
0: 예, 예, 예.
3: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0: 예.
4: 그, 예, 유명한 말 중에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 있잖아요.
0: 묻고 더블.
4: 예, 묻고 더블로 가.
0: 예.
4: 이게 뭐냐면,
0: 예.
4: 그 승부사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0: 예.
4: 선거,
0: 예. 예,
4: 그렇게 겨냥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0: 예.
4: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0: 예.
4: 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0: 예.
4: 지금 현재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
0: 예.
4: 개헌 문제라든가,
0: 예.
4: 주가 문제라든가,
0: 아하.
4: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지금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0: 예.
4: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구도를 그릴 수 있냐면 이전에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력을 갖고 있는 새 인물
0: 예.
4: 또는 대통령 못지않은 후보 그러니까 이후에 그 이후 대선을 꿈꿀 사람들 이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구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장을 정말 잘 준비해서 이후에 서울시 판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0: 예.
4: 예,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스스로 발광체가 너무 활활 타오른다기보다는 뒤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근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런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발판으로 더 대선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이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묻고 더블로 가자.
4: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표의 자리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0: 예.
4: 이게 한번 뱉었기 때문에 다시 주어도 받아볼 수는 없거든요.
0: 아하.
4: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2: 실제로 네. 어제가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 그 전당대회 연설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0: 예.
2: 김민석 후보 연설은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0: 아하.
2: 판메이커다. 20년 동안 쭉 판을 짜온 사람이고
0: 아하.
2: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이로 사실 그 전략이었거든요. 일단 우리 정원우 후보도 다시 북돋아 주고 다른 후보도 다 모아가지고 서울시장 경선 어떻게 후보 경선 할 건지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저는
0: 예.
2: 그래서 연설에 꽤 많은 시간을 저기에 할애하는 것부터가 이미 김민석 후보도
0: 네.
2: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0: 예.
2: 그 운명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0: 아하.
2: 미리 청사진을 조금 그렸다. 그걸 또 당원들에게 발표해 드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예. 말씀드리면
0: 아, 추가하세요.
4: 그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 그룹이 갈라져 있잖아요. 예. 이걸 하나의 대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0: 서울시장
4: 선거가. 아하. 예, 그런 이벤트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 예, 사실 뭐 그 이벤트가 또 열릴지 안 열릴지는 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또 다르게 판단하면 저희 얘기는 아무런 그 가치가 없죠.
2: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영상을 삭제해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제 방송 되게 좋아하시네.
4: 아,
0: 예.
4: 그냥 묻히는 거군요.
0: 묻히잖아요. 영상. 예, 박제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저희 제작진이 또 최고위원 당선자 중에 한 분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 연결돼 있군요. 아, 예. 그러면 최고위원 당선자인 한민수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수 후보 나와 계시죠?
5: 예, 한민수입니다. 문답고 들어갔습니다.
0: 예, 최고위원 당선자시죠. 이제 축하드리겠습니다.
5: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일단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5: 힘든 과정이었고요.
0: 예예.
5: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그 일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0: 예.
5: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합과 개혁을 통해서
0: 예.
5: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진심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0: 예, 최종 5위로 당선되셨는데 어떤 당심, 어떤 민심이 작용됐다 판단하십니까?
5: 제가 이제 초반에는 3등을 했었죠.
0: 예, 예.
5: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도, 이제 저랑 방향과 속도를 같이 하는 또 최고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0: 예.
5: 그 후보들도 이번에 5위 당선권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번 결과에 너무 만족스럽고요.
0: 예.
5: 그리고 이 구성에서 잘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사랑,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우리 정총래 후보께서 안타깝게 낙선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부분인데요.
5: 네.
0: 우리 후보님은 이제 정총래 후보의 낙선을 안타까워하시는데 이제 김민석 네.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팀 정청래 세 분이 들어갔고 친석계 후보 두 명에서 3대2 구도가 돼서 일각에서는 네. 이제 또 이제 그 개파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부분 그렇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5: 저희 민주당의 DNA는
0: 예.
5: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0: 예.
5: 결론이 나면 한 팀으로 원 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0: 전 예.
5: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입니다.
0: 예.
5: 5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무슨 친청 친석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0: 예.
5: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고요.
0: 예.
5: 뭐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 것과 다르다. 그러면 저희들 의견을 당연히 전달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도부입니다.
0: 예.
5: 그 뒷받침을 통해서 28년 총선 승리, 30년 대선을 승리하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예. 근데 지금 또 전당대회 국면은 굉장히 그 좀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았습니다. 신천지 문제라든지,
5: 네.
0: 그리고 이중당적 문제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5: 네.
0: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후보 때는 또 박시영 TV 같은 또 어떤 가짜뉴스를 네. 만드는 또 유튜브들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후에 네. 또 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5: 갈등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불거질 문제는 아니고요.
0: 예.
5: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신임 당대표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겠죠.
0: 예.
5: 그죠? 아직 뭐 회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대표께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시급합니다. 민생 문제, 개혁 문제. 이건 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도 없는 거고
0: 예.
5: 계속 추진을 하는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0: 예.
5: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지도부 내에서 잘 협의하고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김민석 당대표와 잘 지내시겠다?
5: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께서 선출한 지도부 아닙니까?
0: 예, 예.
5: 당연히 저들이 협력하고
0: 예.
5: 당연히 우리 목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0: 예.
5: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가가는 과정에서
0: 예.
5: 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을 하겠지만
0: 예.
5: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한민수 최고위원 당선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한 1분 남아서 우리 또 게스트분들 말씀 짧게 20초씩 듣겠습니다. 자, 앞으로 과제 무엇일지 우리 노 변호사님.
1: 이제는 이제 단합이죠. 예.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두들 그동안의 앙금을 좀 씻어내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화구신 기자.
2: 네.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났으면은 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지자분들끼리 더 이상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땠고 뭐 했으면 뭐가 이겼고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결과는 예. 나왔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그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박 변호사님.
3: 그냥 한편으로는 또 유튜버 역할이 또 있는 거 큰 거 같아요. 뭐 저도 뭐 유튜버도 하고자 하지만 예, 예, 좀 큰 예. 유튜버나 이런 데서 좀 예. 싸움 붙이기보다는 예.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좀 전에 말했던 예. 단합 그리고 지지자들의 갈등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0: 지지자 통합에 또 유튜버가 중요하겠다.
4: 네, 10초.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4: 당정청 관계도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요. 예.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0: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특집 방송 네 분과 함께 했는데 드림 팀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판 승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7: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아무래도 내 몸과 마음의 거리 아닐까요?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 있는데 몸은 멀찌감치 떨어져 뒷모습만 바라보고 또 내 꿈은 저 멀리 앞서가는데 현실은 제자리 걸음. 아니 뭐 이렇게까지 거창할 필요도 없죠. 당장 오늘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휴 끝, 방학 끝. 모두가 그렇지만 휴가지로 떠날 때는 설레임을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면 집 생각 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서두르게 되고 또 막상 집에 오니 편안한 건 역시 집이 최고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이 시간. 여기는 K-Radio 라라랜드입니다. 임영웅입니다. 홈

0: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하지만 월요일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선물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잠시 미뤄두었던 계획을 다시 꺼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날씨마저 잔뜩 흐립니다. 바람도 꽤 불고요. 또 뭐가 쏟아질 것 같은데. 아니, 어제 그렇게 쏟아졌는데 오늘 또 쏟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좀 뭔가 시원해야 될 텐데, 와, 오늘 날 너무 덥죠.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들 하시더라고요. 와, 저도 오늘 좀 긴팔 입고 나왔는데 후회가 막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완벽한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날을 우중충하다고 표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센치멘탈한 기분이 들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하드락을 들으면서 시끄럽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속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분출하는 것 같아 뻥 뚫린다라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같은 월요일인데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겹게 반복이 되는 하루 일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왕 맞이하는 거라면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Let's go!

날씨 이야기. 강력한 규모 7.7의 지진이 지난 15일 이른 시간 인도네시아 해안 앞바다에서 발생을 해 건물과 주택이 파손이 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지진이 인도네시아 시간 오전 6시경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지역에서 깊이 10km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최초 지진에 이어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부 여러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해변과 강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했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더 높은 지대로 이동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으며 당국자들은 해안의 조위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지진은 플로레스섬 거의 전 지역에서 느껴졌었고 주택과 공공시설이 파손됐지만 당국자들은 아직 파손된 건물의 수나 인명피해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강한 흔들림으로 여러 건물이 파손됐으며 겁에 질린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는데 특히 엠보 지역은 많은 건물이 파손이 됐고 편리향 터미널 대기실이 무너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분지의 화산과 단층선이 활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불의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데 지난 1992년 12월에는 규모 7의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을 할 플로레스섬 남동부에서 약 2,5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의 가장 큰 섬, 빅 아일랜드를 빗겨나 섬 남단을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155년 만에 섬을 직접 강타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강풍과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수만 가구가 정전이 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의 눈이 빅 아일랜드 남단 해상을 통과하면서 155년 만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허리케인이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우려가 돼 공항과 항구가 잇따라 폐쇄가 되고 대규모 정정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서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던 랄라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우이, 몰로카이, 라나이, 오아후, 카와이, 니하우 섬 전역에는 열대저기압 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빅 아일랜드는 하와이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약 2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허리케인급 기상이 이어진 뒤 랄라의 중심은 오늘 다른 섬들의 남쪽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빅 아일랜드 사우스 포인트 지역에서 차량 사고로 최소 한 명이 숨졌고 지붕 19개가 날아갔으며 항공편 190여 편이 지연 또는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와이 주민 상당수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허리케인을 맞았는데 하와이 제도의 마지막으로 허리케인이 상륙한 것은 지난 1992년에 당시 4

오늘 오전 3시까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북부 및 주변 지역에 걸쳐 심한 뇌우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었는데, 이렇듯 불안정한 날씨는 오늘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으며 찬 공기 전선이 서서히 DMV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나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워싱턴 DC 지역에서 이번 주 중 가장 덥고 습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체감온도는 90도 중반에서 거의 100도에 가까우리만치 후덥지근합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나 저녁에 국지적인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호우나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으니 퇴근하실 때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은 더 건조하고 쾌적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햇볕이 더 많이 내리쬐고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아직까지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고 계절에 맞는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하지만 수요일 밤과 목요일에는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80도 초중반으로 계절에 맞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미곡 많이 못 들으셨죠? 작년만큼 무덥진 않았지만 올해도 여름이 좀처럼 갈듯 말듯 가지를 않네요. 잘 달래서 보내야겠죠? 인디고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고요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한 나의 삶을 위해 한 주의 시작과 함께 건강에 대한 최근 주요 건강 뉴스 살펴보는 이 시간 먼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한 발로 버틸 수 있으세요? 한 발로 버틴다. 그렇다면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만약 지금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과연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학처럼 한 발로 버티는 균형 테스트가 노인 사망 위험의 지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또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블랙커피도 좋긴 하지만 역시 커피는 다방커피가 제일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커피를 맛으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뭐 손쉽기도 하고요. 아직도 다방커피 맛을 잊지 못해 믹스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믹스커피를 드실 때 계피를 넣으시던가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유를 타서 드셔보세요. 커피에 우유를 타면 염증 억제 효과가 커진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아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와 혈압이 낮아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보실 때 강아지 영상 많이 보셔야겠는데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매일매일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시간이 65세 이상 성인의 향후 사망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학처럼 고고하게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연습 오늘부터 해보시고요. 또 커피 드실 때 우유 섞어 마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폴리페놀과 또 단백질의 결합으로 염증 억제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믹스커피 드실 때는 반드시 우유를 꼭꼭꼭 타서 드시고요. 또 짧은 시간 동안 강아지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맥박과 혈압,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니 앞으로 유튜브 보실 때 강아지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매일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과 재산의 뿌리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담은 명언과 짧은 글귀 한번 모아봤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오늘은 건강에 대한 명언과 글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라는 뜻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대표적인 명언이 있고요. 몸과 마음에 관한 글귀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뜻으로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우선이다 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습관과 관련한 글도 있더라고요.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게 좋다. 이 말은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건강과 관련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들의 몸은 정원이다.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라는 근사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몸은 정원이며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보기 좋고 마음에 드는 정원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의지를 잘 살려야 할 텐데 그 의지는 어쨌든 어디서 나온다?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
이번 기도 건강을 지키는 소소한 지혜도 있습니다. 일단 걷기입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전제 하에 될 수 있으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타는 것보다 두 발로 자주 걷는 것이 하체 근육은 물론이고요. 장 건강에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슬픈 마음이나 화를 내는 것은 몸에도 나쁜 영향을 주겠죠. 자주 웃고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움직여주는 것에 감사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코로 숨을 쉬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라랜드 들어주시는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입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감사.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8: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9: You see, paid family leave?
10: That prevents child abuse.
8: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9: Prevents child abuse, too.
11: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0: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7: we prevent child abuse
9: from ever happening.
11: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2: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드라마 제작비를 부담한 뒤 직접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중국의 한 여성 투자자가 남성 배우와 60회 이상의 키스 장면을 찍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극 드라마의 남주인공을 맡은 중국 배우 중위 페이가 SNS를 통해 폭로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 남자 배우는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해당 여성은 드라마 제작비를 투자한 뒤 직접 촬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중위페이를 직접 상대 배우로 지정을 했고 자신은 왕비 역할을 맡아 드라마에 출연을 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촬영 도중 여성 투자자가 과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촬영을 강행했다고 밝힌 그는 부감독을 찾아가 대본과 통상적인 촬영 수위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조금만 참아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 중위페이의 계약서에는 거액의 위약금이 명시돼 있었는데 업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중위페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어렵게 얻은 주인공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을 이어간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드라마 감독은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줬으며 제작진 측은 투자자가 50여회 분량의 드라마에 60회가 넘는 키스 장면을 넣도록 요구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드라마는 완성이 됐지만 플랫폼 측은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을 해 다수 장면을 삭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드라마의 개연성이 무너져 시청자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작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고 투자자 측은 그 책임을 편집팀에 돌렸고 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키스 장면 삭제에 불만을 품고 남은 제작비 3만 위안 약 5천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제작자라는 자가 말이오 이 5억도 아니고 말이오 꼴랑 5천 달러를 참 추접스럽게 말이오 이 아, 시상에 우치게 돌아가는지 여배우들이 옷 안 벗겼다고 난리쳐서 대타를 구했는데 이자느냐 까꾸로 됐구먼구려. 그것도 제작자가 말이오. 참 돈이 양반이고 돈이 유세네. 이러니 게 아니고 뭔 출세를 하든가 돈을 벌든가 하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지 모르겠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남의 집 재활용 쓰레기통을 낚아채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빨간색 해치백 차량을 탄 남성 두 명이 도로변에 놓인 파란색 재활용 쓰레기통을 잇따라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 이들은 차 안에서 손을 뻗어 쓰레기통을 낚아채는 방식으로 이는 한 틱톡 이용자가 올린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러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누리꾼이 굳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훔쳐가는 이유가 뭔지 의문을 제기했더니 댓글에 누군가 자기 쓰레기통을 도둑맞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올렸고 대개는 건설 폐기물을 버리려고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썼습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훔친 쓰레기통 더미를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저마다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절도와 거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개가 돼 더욱 화제가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범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니 쓰레기통 훔쳐가는 것도 범죄긴 하지만서도 말이오. 아니 냄새 나는 쓰레기통을 묻으려고 가져간디야. 돈도 안 될 것 같구먼 말이오. 무지개 이젠 쓰레기통에도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겨. 이?
1: 구릿빛 피부.
0: 피부를 얻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바비 펩타이드를 스스로 주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살의 한 남성은 겨울에도 구릿빛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구한 주사형 펩타이드 멜라노탄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태닝기기에서 피부가 타는 부작용 없이 원하는 피부색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멜라노탄이라는 MT는 태닝 주사 혹은 바비 펩타이드로도 불리며 멜라닌 생성을 늘려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합성 호르몬인데 자외선 없이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더 뚜렷한 효과를 위해 일부러 햇볕을 쬐는 이용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태닝 목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제조사의 별다른 규제 없이 펩타이드 클리닉이나 동네 마트에서까지 이른바 회색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또는 인체 섭취용이 아닙니다 라는 면책 문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 펩타이드는 건강과 체중 감량, 장수의 비결로 통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외모를 가꾸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잘못된 안도감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쓰는 이들 사이에서는 태닝이 화상을 막아주고 결국 암도 예방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되레 MT를 복용하고 햇볕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면 햇볕에 더 오래 머물거나 피부가 타지 않아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없다 보니 실제 용량이 표시 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으며 무엇보다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의료시술 행위로서 혼합과 보관, 용량 계산, 주사 과정 전반에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이런 경고에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MT 같은 펩타이드를 사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1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다들 아이 우치게 알고 쓰는지 모르겠네. 자고로 말이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이 이럴 땐 이 말이 꼭 맞는구먼. 한국에서 구조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퍼그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6살이 된 퍼그 지니루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1위에 올랐는데 혀를 입 밖으로 내밀고 있는 독특한 외모가 특징인 지니는 앞서 4차례 대회에 도전한 끝에 올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약 4년 전 한국 산악지역에서 나무 상자에 갇힌 채 발견이 됐으며 당시 발견자들 말에 의하면은 도축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구조단체를 거쳐 현재 보호자에게 입양이 됐으며 구조견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맡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나 호스피스 및 기억력 관리 시설 등의 모습을 비추곤 한다고 합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는 농업협회의 주체로 개최가 되고 있으며 주최 측은 유기 구조동물 입양을 장려하고 외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가 평생 함께할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개들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디. 아이 못생긴 개라고 하면 개들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이?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내 딸 이러면서 아주 그냥 끔찍하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 우치게 이런 대회에 내 자식들을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참나 알다가도 모르겠네. 레고 판매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돈을 번 영국 소년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18세 소년 제이미 벨은 레고 경매를 통해 1년 동안 4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되팔기 위한 레고 구매 비용이나 회계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6만 8천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JTB 콜렉테이블스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레고를 재판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레고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40%는 수집가 드리고 나머지 60%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레고에 관심을 가진 이들로 알려졌습니다. 13살 때부터 레고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그는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몇 년 만에 전문적인 회계 관리까지 필요해졌는데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레고 판매 사업은 현재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는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추후 집을 마련할 때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한때 이 레고가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이요. 애들 머리에 도움된다고 말이요. 아이고 미쳐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부자하게 사줬네. 아니 근데 그걸 다시 재판매한다는 생각은 아이고 우치게 했는지. 근데 컴퓨터 게임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아직도 레고 갖고 노는 애들이 있긴 있는겨? 이? 우리 집에도 레고가 아직 저 구석탱이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요것도 어떻게 재판매에 올려봐? 응? 노르웨이에서 잠들어있던 북극곰을 깨우기 위해 백고동을 울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적을 울려 북극곰을 깨운 인물에게 5만 크론에 약 6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가 됐으며 해당 인물은 벌금 납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이달 초 북극점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발바르 북서부의 한 피오르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발생을 했는데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들어 있던 북극곰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선박의 백고동이 울리는 바람에 북극곰이 잠에서 깨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인데요. 현지 규정에 따르면 북극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유인하거나 뒤쫓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극곰은 1972년 스발바르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스발바르 제도에는 약 25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고 있으며 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한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24년에도 한 관광객이 바다 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했다가 11,500크로네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사람 나고 동물 났지 동물 나고 사람 났냐고 이? 아니지 아니지 동물 나고 사람 났구나 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오 백고동 소리 냈다고 6천 달러? 아이고 미친 거 아니오 이? 나 같으면 배 안 타고 말겄네 이런 이라지 영국에서 27년 만에 관측된 대규모 일식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가운데 맨눈으로 태양을 관찰한 시민들이 뒤늦게 극심한 눈 통증과 시력 이상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일식이 끝난 후 틱톡과 등 주요 SNS에서는 눈 통증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는데 한 누리꾼은 잠깐 쳐다봤을 뿐인데 눈이 터질 듯 아프다. 이러다 실명하는 것 아니냐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는가 하면 다른 사용자들 역시 시야 중심부에 붉은 잔상이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 두통과 함께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는데 일식 직후 영국 내 구글 검색에서는 눈 통증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배 폭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왕립안과의사협회 회장은 일식 중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안구 렌즈를 통해 망막 황반 부위에 집중되어 열 손상과 화학적 손상을 일으킨다고 경고했으며 안과 전문의 또한 망막에는 통증신경이 없어 태양이 망막세포를 태우는 순간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며 증상은 몇 시간 뒤에야 나타나며 한번 손상이 된 망막세포는 현재 기술로 복구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은 시야 중심에 어두운 점이 생기거나 왜곡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절대 눈을 확인하기 위해 태양을 다시 바라보지 말고 즉시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출애굽기에 보면 말이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는 없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태양? 산 정상에서 구름을 촬영해 영상을 만드는 이색 일자리에 중국 청년 약 3,600명이 몰렸다는 소식에 높은 보수를 내건 이 일자리는 치열한 취업 경쟁에 놓인 중국 청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 라오준산에서 22세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리스첸이라는 청년이 3,600여 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이 일자리에 선발이 됐고 월급여는 6만 위안, 약 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원자들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 직접 만든 영상을 올려 경쟁했는데 조회수와 좋아요 등 이용자 반응에 콘텐츠 왕성도 등을 평가받았으며 그가 제출한 영상은 며칠 만에 11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해발 약 2200m의 산 정상에서 30일간 생활하고 있었으며 매일 산의 구름을 촬영을 해 최소 한 편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 하루는 오전 4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출부터 저녁까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며 원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 최대 2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날씨 변화가 심하고 통신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두고 고문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호주에서도 있었습니다. 퀸즐랜드 관광청은 2009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섬을 관리할 사람을 공개 모집을 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중국의 이번 사례는 이색 일자리를 내세운 관광 홍보와 치열해진 청년 취업 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틈새 시장이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7땡. 아따, 오늘 성경 구절 말씀 많이 나오네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차량 내부에 방치한 생수를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된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은 화학물질 용출, 미세 플라스틱 증가,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회용 생수병은 일반적으로 PET, 페트 소재가 만들어지며 대체로 안전한 용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물로 이동하는 용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특히 뜨거운 차량 내부에 오래 방치된 물병은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열이 플라스틱 병에서 미세한 입자가 물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다만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 생물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균 번식인데요. 물이나 온기, 침이나 음료 잔여물이 결합을 하면 병 내부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불된 생수병을 고온 환경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위생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세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여름철 차량 내부에서 온도가 높은 공간은 번식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균은 단 20분 만에 증식을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안에는 10억 개에서 많게는 조 단위 세포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억이 아니라 조가정? 아이고, 아 이렇게 많아지는 줄은 몰랐네요. 이? 앞으로 차 안에서 물 먹다 남은 거 미련 없이 버리셔야겠어요. 이? 또 내가 먹은 병인디 하고 물 차시고 그 병 다시 사용 오시는디 애지간히 깨끗이 씻지 않으면 세균이 특식을 된다고니까 물 다 마시면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채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운동하면서 먹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그렇게 안 좋다네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악동뮤지션의 노래입니다. 물 만난 물고기. 이 곡은 특히 이찬혁이 군 복무 시절에 장편 소설로 낸 제목하고도 똑같습니다. 참 가수가 소설도 쓰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 잠시 물러갔다가 2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새로운 퀴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뽀돌현도님이 일찌감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주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흐린 하늘 보며 시작합니다. 한 주 열심히 달려볼랍니다 하시면서 바비킴의 사랑한다 할 수 있기에 드라마 Remember의 OST 신청해 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죠? 네, 모처럼 일요일 날 좀 푹 쉬었습니다. 토요일 날 두 아이가 대학교로 갔는데 확실히 작년하고는 기분이 달라요. 네, 좀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귀, 시, 그리고 노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아쉬웠던 일은 내려놓고 이번 주에는 좋은 일들이 하나씩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웃음 많고 마음 편안한 한 주 되세요. 그러시면서 월요일에 어울리는 시 한 편 보내주셨는데 제목은 월요일의 아침.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걱정은 어제에 두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을 맞이하세요. 작은 기쁨 하나에도 웃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으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걸어가세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3절 말씀.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복별님이십니다. 지금 나이아가라 여행 중이신가 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딸로 읽었거든요. 따님을 읽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손녀예요. 와, 손녀가 뉴욕 시라큐스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여행 겸 학교에 데려다 주기에 겸사겸사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자식들과의 여행도 좋지만 이 손자 손녀들과의 여행은 더 감동적이라고 하던데 부럽습니다. 복별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예전과 많이 변화된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편하지 않을 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무거움이 해소됩니다. 오늘도 삶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하시면서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근데 이 손녀 따님의 키가 상당히 큰데요. 머리도 길고 아주 예쁩니다. 그러면서 신청곡은 박상규의 둘이서 해주셨는데요.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따님 시라큐스 대학 입학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말과 생각 공유하겠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고 머릿속에 머물면 생각입니다. 말이 엉키는 사람에게 깊이 있는 생각이나 철학이 있을 거라 믿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산을 넘으면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을 보면서 산 너머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의 내면을 깊이 보고 한 사람의 꿈을 보면서 꿈 너머 꿈을 바라보십시오.

어제 저녁에는 한바탕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더니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한 시간 정도면 나가면 바닷가를 갈 수 있을 텐데 아직 가보지 못한 바닷가를 생각하며 노래 신청합니다. 그러시면서 허만성의 소라의 꿈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오늘은 메릴랜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늘 대시 병원에 갔다가 오랜만에 들리려 왔는데 의사나 간호사님들 모두 반겨주니까 친정에 온 듯. 물론 남편의 간과 신장 이식 후 1년이 돼서 건강해진 모습에 다들 놀랬지요. 여전히 약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이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이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조금 뜸을 들였네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지난주 퀴즈 정답자 발표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릴 텐데 지난주 퀴즈가 어떤 퀴즈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0: 아우, 애교가 뭐 철철 넘치죠. 정말 그것이다. 금잔디가 부르는 오라버니.
1: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0: 아마 여기까지 글쎄 공통점 뭘까? 트로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 날 사랑하신다.
0: 하지만 네 번째 곡 들으시면은 그 마음이 또 바뀌실 거예요.
1: 행복하여서.
0: 바로 네 번째 곡은요, 김희철이 부르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면 트로트는 아닌데.
2: 일로 트집 잡고 그만하자 말을 쉽겠어.
0: 제가 가수에 좀 중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김유철의 옛날 사람에 이어서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강원도 출신의 가수들입니다. 지난주 랄랄라 퀴즈 정답은 강원도 출신의 가수들. 먼저 박상철은 고향이 삼척이고요. 홍자먼 역시 평창입니다. 금잔디 애교 많은 가수죠. 홍천이고요. 김희철 가수는 뭐 워낙에 유명합니다. 횡성. 그 다음에 마지막 들으시는 여전히 아름다운지의 주인공 김현우의 고향은 바로 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은요. 강원도 출신의 가수들이고 그리고 정답자는 한 다섯 분이 보내주셨어요. 막판에 눈치를 채셨는지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 어머님이 강원도 출신이시래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께 상품 드리고 싶어요.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그레이스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자, 이번 주도 역시 뽀들현도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연민님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레이스님은 맨 나중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머님한테 상품을 타면 보내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엄마에 대해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레스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퀴즈를 내주신 분이나 또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릴 텐데요. 특히 이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은 50불 이상 드셨을 때 그때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쿠폰임을 잊지 마시고요. 네, 축하 축하 그레이스님, 우리 연미님이 또 이렇게 축하 말씀도 보내주시고, 아, 마음이 정말 너그러우세요. 어떻게 남편분 치료는 지금 잘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나셨는지 궁금하네요.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자, 지난주 퀴즈는 우리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였거든요. 자, 이번 주 퀴즈는 바로 뽀들현드님께서 내주신 퀴즈이거든요. 우리 뽀들님은 일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퀴즈도 내시고 바쁘십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내주시는 퀴즈인데요. 어떤 퀴즈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노래면 노래, 가수면 가수 잘 생각해 보시고 다섯 곡의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된 점을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일단 음악만 들어보시고 탐색을 하신 다음에 내일부터 한 곡 한 곡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 얘기도 합니다. 다섯 곡 들려드리면서 매일 한 곡씩 또 풀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이었죠. 김수희가 부르는 서울여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이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오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시한이 만료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연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미 전역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하와이주가 허리케인 랄라의 직접적인 상륙은 피했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버지니아주 학교 예방접종 기준에는 당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를 지원해온 민주당의 대형 후원사가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의 모금 행사를 열기로 해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스포츠 공연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안면 인식 기술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맥도날드에서 19살 남성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뉴저지 한인사회가 세대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시한이 만료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협의 중인 동맹국 오만에 대해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폭격을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도 했는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의 토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 인터뷰와 오후 백악관 취재진 문답에서 이란과의 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면서 이란은 항복의 100개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0일간의 협상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MOU는 이날로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이미 양측의 무력 공방을 거치면서 MOU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다가 이날로 공식 종료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만의 역할을 질문받고는 오만이 방해한다면 나는 그들을 가차없이 폭격할 것이라며 욕설을 섞어 경고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 폭격 발언을 전하면서 이란과의 휴전 합의가 이날 공식적으로 무너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작했으나 끝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좌절감을 보인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연안국으로 미 동맹이면서도 이란과도 가깝습니다. 동맹도 가리지 않고 폭격을 불사하겠다고 거칠게 위협한 겁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합 및 관리 방안을 별도로 협의해왔으며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오만과 공동 선언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걸프 지역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오만의 노력은 미 관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미 관리들은 오만의 이런 접근법을 두고 미국 이익에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해협을 봉쇄로 통제하고 있고 미 영토로 선언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과장된 방식으로 보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진위를 알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일방적인 영토 선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했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 약화가 결국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적대국들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라디오가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데 대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적인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17일 SNS를 통해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의 굳건한 군사동맹이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할 여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린 또 하나의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선전상의 승리를 얻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동맹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미안보 공약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70년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국방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히며 한국이 이란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하와이주가 허리케인 랄라의 직접적인 상륙은 피했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현재 열대폭풍으로 약화됐지만 일부 섬에는 여전히 경보가 발효돼 당국이 복구와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하와이주가 허리케인 랄라의 직격탄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들면서 주택과 도로 유실 그리고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16일 랄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빅아일랜드 주택 약 100여 채가 쓸려 나갔으며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국립기상청은 랄라가 빅아일랜드 남단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토요일 오후 5시께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섬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랄라는 서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17일 월요일 오전 8시께 하와이 제도를 벗어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등급도 제1종 허리케인에서 열대 폭풍으로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빅아일랜드의 홍수 경보를 주의보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빅아일랜드에는 76c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3피트, 약 91cm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 도로와 작은 다리가 유실됐으며 빅아일랜드 파알라에서는 고속도로가 붕괴돼 약 2,500명의 주민이 고립됐습니다. 카우아이와 오하우 섬 등지에서는 열대 폭풍 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며 이로 인해 하와이로 오가는 항공편 190여 편이 연기되고 52편이 취소됐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다면서도 앞으로 복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없는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등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구구!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5명이 총에 맞는 사건과 관련해서 19살 용의자가 기숙사 옷장에서 14시간 넘게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기숙사 옷장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버지니아주 헨리코에 사는 19살 캠론 해리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리스는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쯤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캠퍼스 안 세워드 홀 기숙사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약 1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쯤 기숙사를 수색하던 중 옷장에 숨어있던 해리스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해리스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리스를 체스터필드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악의적 상해 혐의 4건과 범죄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혐의 4건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돼 있으며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행사인 유트로이언스 익스피리언스가 끝난 직후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는 리치먼드에서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공립대학으로 약 5,7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 제조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보존하고 알리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이야기가 17일 뉴욕타임스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오하이오주 린허스트에서 활동하는 에이미 린은 사라져가는 전통 한지 제작 방식을 미국에서 이어가며 기록과 교육,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 뉴욕주에서 자란 리 작가는 어린 시절 인종을 둘러싼 질문과 시선 속에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다른 민족일 리가 없지 않냐고 했다며 어릴 적 수치심을 겪으며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여름마다 한국을 찾았고 19살 때 한국에서 어학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대학원에서 도서 예술을 전공하던 중 재지 수업을 들으며 명상과도 같은 종이 제작 과정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에서 중국과 일본의 종이 역사를 배우면서도 영어권에서 한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자 직접 한국을 찾아 한지 제작법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 작가는 200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인들로부터 한지 전통 제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지 도구를 연구하고 전문 용어를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한국 시골 공방을 찾았던 초기에는 외국인인데다 체격이 왜소하다, 나이든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곤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제가 이 길을 택한 이유를 설득하는 문제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설득 끝에 기술을 전수한 리 작가는 당나무 수확에서부터 전 과정을 전통 방식대로 고수합니다. 리 작가는 이렇게 만든 한지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국 의상을 비롯해 당나무 껍질을 넓게 펴서 말려 식물 특유의 자연스러운 그물망 문양을 살린 바클레이크 한지 실로 짠 오리 인형 등을 만들어 미술관에 전시 중입니다. 리 작가는 한지의 맥이 끊기고 단절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지 장인들의 자녀들이 이를 배우고 있지 않다며 한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끝자락이라도 붙잡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역시 한지의 전통을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셈이라며 이것은 하나의 이주라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3: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현지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이 단순히 모델이나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주도권 싸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가치관과 정서가 담긴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급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국 측 서사가 영향력을 높이도록 만드는 거대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욕타임스 기사 China wants to shape what the world's AI knows. 중국, 전 세계 AI가 학습하는 지식을 지배하려 한다. 제목의 뉴스, 자세한 소식과 주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systems shaping the future are being trained on data sets that are overwhelmingly in English. 미래를 형성할 AI 시스템들이 압도적으로 영어로 된 데이터셋으로 학습되고 있습니다. Shaping, shape은 형태를 만들다, 형성하다, 영향을 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systems shaping the future는 미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시스템들, 즉 미래를 좌우할 시스템이란 의미입니다. Dataset,

데이터의 집합, 세트, 대량의 자료 묶음을 말하고요. Overwhelmingly는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라는 뜻으로 기사에서는 현재 전 세계 핵심 AI 모델들이 미국과 서구권 언어, 특히 영어 데이터 중심으로 엄청나게 학습되면서 인권이나 대만 문제 등에서 서구의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고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The blueprint mandates that China move toward high-value data, shifting from cheap manual labeling to expert-type data annotation. 이 계획은 중국이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값싼 단순 수작업 데이터 라벨링에서 전문가형 데이터 주석 작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블루프린트, 원래 건축에서 사용하는 설계도, 청사진이란 뜻이지만 정책이나 경제 뉴스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계획, 정책의 청사진, 즉 계획을 의미합니다. Mandate, 의무화하다, 명령하다, 무엇무엇하도록 규정하다라는 의미이고요. Require, 요구하다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입니다. Shifting from A to B, A에서 B로 전환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Data Annotation은 AI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의미를 태그로 붙여주는 데이터 주석 작업, 라벨링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나 사진 속 사물을 지정하는 단순 작업이 많았다면 이제는 수학 정리나 법률 서류를 정리하는 등 고도화된 고급 데이터셋 생성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중국 역시 대학의 데이터 주석 관련 과목을 개설하며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What AI does is it disconnects the messenger from the message. AI가 하는 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 메시지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Disconnect A from B는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끊어내다 라는 표현이고요. Disconnects the messenger from the message.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AI가 개입하면서 누가 이 말을 했는가와 무슨 말을 했는가가 분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ChatGPT나 Claude 같은 미국 AI 모델에 중국어로 질문할 경우에는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문제점은 사용자들이 해당 답변이 중국 관영 매체 출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I가 제공하는 객관적 사실로 오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This is part of providing the technological lock-in that is good for Chinese companies and good for Beijing's influence. 이는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영향력 강화에 유리한 기술적 고착화, lock-in를 제공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Lock-in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에 소비자가 매여 다른 대체재로 옮겨가지 못하게 만드는 고착 효과 또는 lock-in 효과를 뜻합니다. Provide technological lock-in, 기술적 종속 구조를 만들어주다. 즉, 중국 기업의 기술이나 플랫폼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AI 생태계와 의존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중국은 완전 등 수만 건의 데이터셋을 아랍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해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중국산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를 글로벌 시장, 특히 개발 도상국에 퍼뜨려 중국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주도권 싸움이 기술 개발을 넘어 누구의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 정치학 이슈가 화두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있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다 차차 개이는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로 조금 흐리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지만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에 새로운 민원 담당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자로 이정민 영사가 주미대사관 영사부 민원 담당으로 새롭게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영사는 앞서 1년간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이번에 영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유엔과와 중앙아시아과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정민 영사는 영사부에서 본격적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인 동포들의 민원과 영사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전임 민원 담당 영사였던 길광희 영사는 주 이란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학을 앞둔 워싱턴 DMV 워싱턴 지역 학부모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방접종 기록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필요한 백신이 있을 수 있으니 지난해 문제가 없었더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스쿨버스 노선과 정류장, 등하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는 새로운 학생 아이디카드와 버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셋째는 무료 할인 급식 신청입니다. 지난해 혜택을 받았더라도 새 학년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이메일과 학부모 온라인 계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교사와 수업 일정, 준비물, 오리엔테이션 등 중요한 안내가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규정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번 학년도부터 등교부터 학교까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이어버드 등을 꺼서 보관하는 이른바 벨투벨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학 첫날 당황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통학버스, 급식, 학교 안내, 휴대전화 규정, 이번 주에 자녀와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트랜스메이커스 프로그램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메이커스는 기브챈스가 10년 이상 운영해온 대표적인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멘토링과 리더십 교육은 물론 실제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 수백 명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배우고 실천하고 봉사한다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멘토와 함께 리더십과 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을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5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주니어 체인지메이커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시용 활동을 넘어서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이진 이퀄 하우징 랜들.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지원해온 민주당의 대형 후원자가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의 모금 행사를 열기로 해서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민주당의 거액 기부자이자 자선가인 바니 앵글바트 로텐버그가 이번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만 나소 카운티 행정관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로텐버그는 고 프랭크 로텐버그 뉴저지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의 부인이자 전문 사진작가로 그동안 캐시 호컬 주지사 캠프는 물론 카멀라 해리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후원해온 인물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로텐버그는 이번 모금 행사 개최 사실을 인정하며 블레이크만은 오랜 친구이자 이웃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소식에 깜짝 놀라며 부유층 거주지인 햄튼 일대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공화당 블레이크만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뉴욕주에서 유력 후원자의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 전의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버지니아주 학교 예방접종 기준에는 당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른바 MMR 백신을 개별 접종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아동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현재 소아 백신 접종 일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예방하는 MLR 백신을 하나의 백신이 아닌 개별 접종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당장 학교 예방접종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 기준은 버지니아 주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주정부가 이미 매년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 예방접종국 크리스티 그레이 국장은 현재 예방접종 일정에 중대한 변화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접종 간격을 늘리거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기존 백신을 분리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 국장은 특히 버지니아 어린이에게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이 필요한 안정성과 효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학부모들에게는 현재 학교 예방접종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일정 재검토가 진행되더라도 버지니아주가 별도로 주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접종 기준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자녀의 예방접종 일정이나 특정 백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부모들은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정부의 백신 정책 재검토와 각 주의 독자적인 보건교육 규정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버지니아에서는 현재의 예방접종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뉴저지 한인사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역 정치인과 참전용사, 한인 1세대, 차세대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기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지역사회 주요 인사와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주류 사회 정치인과 각계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광복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과 한인 1세대는 물론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청년 등 차세대 동포들도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재창하고 힘찬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바리톤 신현성 씨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김진성 버겐 카운티 부셔리프가 만세 삼창을 선창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은 이번 81주년 광복절 행사는 한인 동포들의 3세대가 함께 모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인 동포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우리의 얼과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류사회 정치인들은 축사를 통해서 한인사회의 지역사회 기여와 발전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결의안과 감사장을 전달하며 광복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세멜 동포영사를 비롯해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호건 버겐카운티 행정관, 김진성 버겐카운티 부쉐리프, 이상희 펠리세이즈팍 시의장, 라파엘 몬티, 버겐카운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앤디 킴 연방 상원 의원과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실에서도 송미숙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광복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엘렌박 주 하원 의원과 고든 존슨 주 상원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광복절 기념식을 계기로 한인 1세대부터 차세대까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뉴욕 매츠가 주최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무대에 올라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습니다. 매츠 홈구장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공연을 펼친 단원들이 응원가까지 직접 부르며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Korean American Youth Choir of New York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뉴욕 매츠가 주최한 Korean Heritage Night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단원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매츠 홈구장을 찾아 4만여 명의 관중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경기 7회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7th inning stretch 응원가를 부르며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힘찬 응원을 선사해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단장님이신 리스 킴께서 소감과 포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4: 제가 한 30년 이상을 미국에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큰 분위기, 황홀한 분위기는 제가 처음 느꼈어요. 4만여 명이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 90%의 그 비한국계들이 모여서 그 한 10%는 우리 한국계고 정말 분위기는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정도로 광복절 문화와 유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우리 뉴욕 한인 합창단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한인 청소년들의 가슴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고 또 한국과 미국을 든든하게 잇는 문화 과거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고 싶다는 저의 포부입니다.
3: 이번 무대에 직접 참여한 합창단 단원의 배나연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5: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되었거든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끝나고 났을 때는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른 건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더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서 봐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지난 2016년 창단 이후 음악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온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광복절을 맞아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장 매츠 홈구장에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관중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K-Radio 정석윤입니다.
0: 즉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경축식은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주요 한인단체들이 함께 주최하고 워싱턴 한인연합회가 주관하며 동포들과 대사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1세대부터 차세대 청년과 어린이들까지 함께 현장에 모여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와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지난 15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한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워싱턴 한인연합회를 비롯해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국가보훈부, 워싱턴 광복회, 워싱턴 민주평통은 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동포와 함께하는 대사관이라는 취지로 한인단체와 동포들이 직접 행사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면서 특정 단체만의 행사가 아닌 한인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명의 동포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45개 안팎의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고은정 워싱턴 한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K-아모니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선창했습니다. 국가가 함께 울려 퍼지면서 한미 양국의 우정과 한인사회의 뿌리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스티븐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은 광복절 경축식의 장소와 공동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마치 고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념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차세대에 이어가는 일은 현재의 한인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문숙 워싱턴 광복회 회장은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힘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인류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분열 앞에서는 연대를, 위기 앞에서는 용기를, 증오 앞에서는 포용을, 전쟁 앞에서는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문 회장은 또 광복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과 차세대의 미래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장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발전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며 독립 선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국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뿌리를 이해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생긴다며 광복의 정신은 일회적인 기념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잊지 않고 연대와 희생,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대한민국의 발전이 결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문화, 역사,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차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해 주시기보다는 너에게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오늘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2: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소개됐습니다. 이어 테너 곽신국의 선창으로 광복절 노래 재창과 만세 삼창이 진행됐습니다. 1세부터 1.5세대, 2세대에 이르는 한인들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서로 다른 세대가 한국의 역사와 기억을 매개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축사에서는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의 보좌관 메디 화이트, 박중기 메릴랜드 행정법원장과 마크장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문일용 페어팩스 교육위원, 마크김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대표, 서정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와 한인사회의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한인사회는 세대 간 연대와 한미 우호, 나아가 세계 평화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1% 내린 53,459.78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2% 내린 7,745.0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32% 내린 26,644.9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 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혼자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샤워하다가 괜히 뒤에 누가 있을 것 같아서 눈 감고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눈을 뜬 적. 밤에 혼자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방문 틈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던 적.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방 안 어딘가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K-Play는 조금 특별합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불은 켜놓으세요.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은 한쪽 정도는 빼놓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름 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릴 공포특집. 괴담부터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 청취자 사연 같은 현실 공포, 심리 테스트와 짧은 공포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 듣고 계신 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뒤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침대, 벽, 문, 창문? 확실하죠? 그럼 굳이 확인하지 마세요. 오늘 K-Radio 공포특집 시작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첫 곡 듣는 동안 뒤돌아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분명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참 이상하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뒤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고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오래된 건물이긴 했지만 월세도 저렴했고 회사까지 걸어서 10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온 첫날부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방은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항상 4층 문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버튼을 눌렀나 싶었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첫날에는 그냥 센서 오류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날도 4층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 똑같았습니다. 띵동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새벽 1시쯤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2층 3층 그리고 4층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복도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머리에 흰색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마 같은 건물 주민이겠지. 그런데 여자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 끝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는 5층에서 내려 빠르게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야근 또 새벽 또 4층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여자가 똑같은 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보다 조금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문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다음날 또 4층 이번에는 여자가 복도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엘리베이터 바로 앞 고개를 숙인 채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그날부터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주인을 만났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4층에 긴 머리 여자분 사시나요? 그 말을 듣자 집주인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긴 머리 여자요? 네, 밤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계시던데. 집주인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4층은 지금 아무도 안 살아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시 물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그 여자.
원래 5층에서 죽었는데.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0: 공포 이야기하면 항상 귀신부터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리 코코몽 씨께서 한 말처럼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택배를 시켰는데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문 앞에 물건이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진 구석에 이상한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관문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신발. 그런데 나는 집에 혼자 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나 준비했어요.
1: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 삐, 삐, 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사람이 집을 착각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입력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삐, 삐, 삐, 삐. 여자는 무서워져서 조용히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구멍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지? 그 순간 아주 작은 소리로 삐, 삐, 삐, 삐. 또 비밀번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관문 밖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기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오랜 디지털 금고. 몇 년 동안 쓰지도 않던 금고에서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삑!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금고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 쪽 보지 마.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0: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새벽 2시, 집에 혼자 있는 집.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납니다. 확인하러 간다? 아니면 그냥 방문 잠그고 해 뜰 때까지 버틴다? 저는요, 솔직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보이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문제는 확인했는데 진짜 뭐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장르가 바뀔 것 같아요. 공포에서 생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 실제 살인사건 얘기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소리가 났는데 무서워서 안 나갔을 때, 생존 이슈로, 번졌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쿵 소리가 났다?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지만 저는 뭐 이렇게 야구방망이 하나라도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0: 그러시군요. 근데 어떻게 그걸 봐요? 저는 못 봅니다. 사실 오늘 공포찻집이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 사실 평소에는 제가 공포, 뭐 스릴러 그런 거를 별로 개인적으로 즐겨보진 않아요.
1: 저도 그냥 뭐 시사 보다가 이런 것도 봐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 가끔씩은 들으면 살짝 오싹오싹해지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0: 네, 여러분, 저희 오늘, 게스트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1: 네,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유별입니다. 오늘 제가 공포 특집을 강력 추천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유별의 공포 라디오 비슷하게 살짝 게스트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사실 제가 공포 특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라디오 진행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뭐 게임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재 개그 뭐 그런 그건 특집은 해봐도 공포 특집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 저 자신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듦을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네, DJ님 뒤 돌아보지 마시고요.
0: 아니, 저요 오늘 안 볼 겁니다. 네. 절대 안 볼 겁니다. 네.
1: 조심하세요.
0: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별님께서 이런 걸 좋아한다 하셔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기대됩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평생 귀신 되기? 평생 귀신이 보이기?
1: 귀신이 된다니요.
0: 네네. 평생 귀신이 보이기 vs 평생 귀신 목소리만 들리기.
1: 저는 보여야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요, 목소리만 들리기. 왜냐면, 보이면은 시선이 쫓아가는데, 들리기만 하면은, 그냥.
1: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요? 매일 소리만 들리면 정말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고, 귀신이 보인다 하면, 고개를 돌릴 수 있잖아요.
0: 근데 저는, 차라리 막, 배 속 안에 다 꺼내져 있는 그런 귀신을 보기보단, 그냥, 듣고 무시하는 걸 택할 것 같습니다.
1: 무시가 네. 안 될 정도로 매일 귀에 속삭인다면?
0: 그러면 적응해야죠, 뭐. 자, 다음. 새벽마다 누군가 현관문 두드리기 vs 새벽마다 침대 밑에서 긁는 소리 나기.
1: 침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침대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침대 밑을 그 틈을 많이 두려고 하지 않아요.
0: 아.
1: 어릴 때부터 그 어린아이들의 공포 있잖아요. 그 네. 밑에 뭐가 있을 것만 같은.
0: 네.
1: 그래서 어른이 돼서 제가 제 침대를 고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땐
0: 네.
1: 항상 그 매트리스 프레임과 바닥의 단차가 좁은 것을 고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밑에서 누가 이렇게 기어 나올까봐.
1: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0: 아. 저도 현관문일 것 같아요. 그래도 현관문은 문이 있잖아요. 근데 침대 밑은 저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저도 현관문일 것 같아요, 이거는.
1: 아, 네. 네. 제 잠을 방해하는 건 안 됩니다.
0: 네. 다음. 거울 속 내가 1초 늦게 움직이기 vs 사진 속 내가 조금씩 카메라를 쳐다보기.
1: 거울 속 내가 1초 늦게 움직인다면 저는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사진은 뭐 움직이면 제가 안 보면 되니까 하지만 거울은 여자들에겐 굉장히 굉장한 핸디캡입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사진이요.
1: 예?
0: 네. 제가 거울을 잘 안 봐서.
1: 아.
0: 이럴 때 좋네요.
1: 아, 좋은데요?
0: 네.
1: 양치할 때 타이밍 안 맞으실 텐데.
0: 양치할 때 거울을 보나요?
1: 아, 아예 안 보시는구나.
0: 네.
1: 오늘 특히나 거울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0: 아, 네. 오늘 거울 안 보고 한번 자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네, 여러분은 지금 K-Play DMB를 듣고 계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곡은요, 곳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 있고요. 오픈톡 K-Radio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인스타드레드 K-Play DMB 그리고 K-Radio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고요. 방송 듣는 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 누르고 DMB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3시쯤 되면 손님은 항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뒤에 앉아서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총 4대. 입구, 계산대, 매장 안쪽, 그리고 창고 앞. 그런데 어느 날 CCTV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창고 앞 화면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CCTV에만 보입니다. 카메라 오류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장 안쪽 CCTV 앞에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대학생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직접 매장을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서 CCTV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대 CCTV. 그 앞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뒤에. 학생은 얼어붙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는 분명 자신의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돌아볼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확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 진짜 카메라 고장인가 보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CCTV를 봤습니다.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CCTV 화면 속 자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실제 자신은 CCTV를 바라보고 있는데 화면 속 자신은 고개를 돌려 자기 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자신이 천천히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대학생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구나?

0: 네, 저희 너무 무서워서 조금 쉬어갈게요. 하지만 공포 특집이니까 저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공포 특집이니까 평범한 심리 테스트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포 심리 테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1: 아,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준비됐습니다.
0: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밤에 숲속을 혼자 걷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없어요. 한참 걷다가 오래된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이 네 개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방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인가요? 첫 번째 방,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방. 두 번째, 커다란 거울이 있는 방. 세 번째,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한 방. 네 번째,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어두운 방.
1: 저는 세 번째,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한 방으로 고르겠습니다.
0: 아, 저는요,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방을. 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어두운 방.
1: 왠지 그가 고르실 것 같았어요.
0: 왜냐면 제가 사실 밤눈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서 잘 봅니다.
1: 오.
0: 네. 자, 여러분은 어느 방을 고르셨나요? 자, 여러분은 방이 이제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방, 커다란 거울이 있는 방,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한 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어두운 방. 첫 번째 방을 고른 여러분,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더 힘들어하는 타입입니다. 큰 거울이 있는 방을 고르신 여러분,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나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 방을 고른 여러분,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과거.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나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별씨? 과거가
1: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울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의 자신을 마주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딱히 뭐 그런 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진? 과거의 끝난 일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공포스럽죠.
0: 자, 이제 저와 같이 마지막 어두운 방을 선택한 여러분,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알 수 없는 것, 무서운 결과 자체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더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1: 맞는 것 같으신가요?
0: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할지 좀 알고 하면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1: 하지만 오늘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0: 네, 저도 몰라요.
1: 저도 네. 몰라요.
0: 네. 제이든 형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1: 아, 제이든. 글쎄요. 과연 올까요?
0: 네, 저희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지금은 K-Play.

0: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길에 엄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이리 와. 아이는 엄마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겁에 질린 얼굴로 아이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 순간 다시 방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왜 안 와? 엄마 여기 있잖아.
1: 유별님, 이거랑 비슷한 경험 해보셨다면서요?
0: 네, 저 이거 이야기 읽으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1: 아, 그래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0: 제가 어렸을 때 가위를 엄청 눌렸었는데 이거랑 정말 비슷한, 이건 실화로 제가 겪어서 이거 읽으면서 살짝 소름 돋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제가 뭐 거의 뭐 매일 뭐 가위를 눌리니까 네,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눌렸었는데
1: 네.
0: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리면은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결국 목소리가 터져서 엄마, 엄마를 엄청 크게 불렀어요. 건너편에 있는 엄마가 가끔 그래서 오셨거든요. 제가 가위를 심하게 눌렸을 때.
1: 아, 네.
0: 그래서 그날도 몸이 안 움직이다가 몸이 탁 풀려서 엄마의 이름을 엄청 불렀죠. 엄마, 엄마 이러고 새벽에 불렀는데 그래서 또 엄마가 오셨어요.
1: 아.
0: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제가 가위가 눌려서 너무 무서우니까
1: 네.
0: 같이 옆에서 같이 자주면 안 되겠냐.
1: 네.
0: 그런데 엄마가 괜찮을 거다 하고 저를 안심시키고 토닥이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방으로.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또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망했다 이러고 또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위가 또 눌렸으니 엄마 이번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돼? 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처음 부른 건데 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실제로 듣고 엉엉 울어서 엄마가 엄청 당황하셨고 그날 밤 저 그냥 불 켜고 누워 있었어요. 잠 못 잤어요.
1: 그냥 엄마 방 가서 같이 자면 안 돼요?
0: 아버지가 계시는데
1: 뭐 어때요? 둘 사이에 이렇게 풍덩하고
0: 예, 아니 뭐 근데 제가 그냥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냥.
1: 와.
0: 그래서 그 날이 엄청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런 거 그만 봐요. 그 무서운 거.
0: 아니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1: 어렸을 때도 봤나 보죠.
0: 아니에요.
1: 아.
0: 근데 굉장히 저에게는 실화로 남아 있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1: 아. 와, 저는 어릴 때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감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0: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젠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가위를 눌리는 바로 그날이.
1: 아, 그렇군요. 네. 바로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짧게 갈게요. 설명 없이 이 몇 문장만 듣고 상상해 보세요. 딸이 새벽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침대 밑에 누가 있어? 딸과 함께 방으로 가서 침대 밑을 봤는데 침대 밑에 딸이 숨어서 울고 있습니다. 아빠, 침대 위에 누가 있어?
0: 누가 진짜인가요? 밖에 마침 천둥 번개가 치네요.
1: 혼자 사는데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이 조금씩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테이프는 그대로였는데 냉장고 안에 손자국이 발견됐어요.
0: 귀신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1: 아, 배고픈 건 못 참죠.
0: 아, 귀신 네. 뭐 배고프면 뭐.
1: 네.
0: 잠들기 전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 얼굴 인식 네모가 두 개 떴습니다. 하나는 제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어깨 뒤쪽이었습니다. 아이폰이 그렇게 똑똑할까요?
1: 귀신이에요.
0: 아이폰이 과연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아, AI 시대라 또 잡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1: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지 마. 왜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말했습니다. 방금 너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
0: 이건 공포라기보다 저기 생존 그 이슈 아닐까요?
1: 이거는 범죄 아니에요?
0: 이거는 범죄 생존 이슈입니다. 이것은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1: 안 돼요. 저희 코미디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공포 특집이에요.
0: 코미디가 아니고 아. 요거 살짝 이 공포와 생존 이슈는 약간 한 끗 차이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 스피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줄게.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현관 카메라에서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카메라가 현관 밖이 아니라 집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Darkest night, when there's no one around, the force is coming, and there's no way out.

0: 8월 17일 실시간 연예 K-POP 핫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미국 음악 소비자 호감도 46%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으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루미네이트 2분기 조사 결과 미국 음악 소비자의 42%가 BTS를 인지하고 있으며 46%가 호감을 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북미 전역에서 컴백 및 투어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마무 12주년 기념 US 투어 텍사스 입성 임박. 8월 12일 뉴욕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마마무가 시카고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 8월 21일 텍사스 시더파크 HEB 센터에서 12주년 기념 US 투어 무대를 펼칠 예정으로 현지 언론과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omorrow by Together 연준 LA 다저스 경기 시구 TXT의 연준이 지난 16일 미국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경기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으며 현지 야구팬과 K-POP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TXT는 오늘 일본 디지털 싱글을 전격 발매했습니다. 빅뱅 20주년 기념 한강 프로젝트 예고. 데뷔 20주년을 맡은 빅뱅이 서울 한강 일대에서 대규모 20주년 기념 페스티벌 및 프로젝트를 선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중과 글로벌 팬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강인, 블랙핑크 로제 소속사 더 블랙 레이블과 전속 계약 체결.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테디가 이끄는 더 블랙 레이블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며 연예 스포츠계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1: 하반기 대형 컴백 라인업 줄줄이 카운트다운. 8월 21일 엔하이픈의 새 앨범 The Sin Blisses가 발매합니다. 8월 24일 NCT 127 정규 앨범 및 하이브 신인 트위드가 데뷔를 합니다. 8월 31일 샤이니 태민 미니 앨범 Phase 1 Soft Violence 그리고 소녀시대 유닛 효리수, 효현, 유리, 수영 이 음원을 공개합니다. 네, 저희 이제 7시가 벌써 넘었어요. 이제 2부인데, 2부로 돌아왔는데, 어때요, 유리씨? 괜찮으신가요?
2: 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주,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토픽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네. 여러 공포 이야기와 네. 공포 심리 테스트까지 곁들여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 아주 만족스러우시군요.
2: 네.
1: 아 다행이네요. 아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토픽과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 나는 이런 토픽이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듣고 싶다 하신 분들 올려주시면
2: 네 올려주세요.
1: 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믿음이란 걸로 이제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했었는데 그것도 누군가 네 듣고 싶어요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오늘도 이렇게
2: 좋습니다. 공포 주제에 맞게 이렇게 비도 부슬부슬 내려서 아주 제 마음에
1: 흩들어요. 아까 근데 노래 듣고 있는데 번개쳤잖아요.
2: 번개쳤어요.
1: 진짜 번개쳤어요, 네. 여러분. 날씨도 이렇게
2: 도와주는
1: 따라주는
2: 네. 공포 라디오.
1: 여러분은 K-Play D&B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부로 돌아왔는데 역시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저희 심리 테스트 한번 더 해봅시다.
2: 좋아요. 계속 저를 테스트 해주십시오.
1: 제가 진짜 심리 테스트 너무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재밌잖아요, 사실.
2: 재밌어요.
1: 네. 자, 이번에는 선택형입니다. 새벽 2시 여러분은 호텔 1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손짓을 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1번 문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른다. 2번 누구냐고 물어본다. 3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확인한다. 4번 못 본 척 핸드폰만 본다.
2: 저는 누구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저는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2: 오 용감하신데요? 네. 공포 안 좋아하시는 것 치고는 용감한데요?
1: 공포를 안 좋아하니까 용감하지 않을까요?
2: 어?
1: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2: 옛날... 보통 그런 분들이 빨리 죽...
1: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2: 아, 저희 용감하면 엄마가, 됐죠.
1: 저희 엄마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참 용감해.
2: 아, 어머니.
1: 네,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셨나요? 문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른다. 누구냐고 물어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확인한다. 못 본 척 핸드폰을 본다. 자, 1번을 선택한 여러분. 문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른다. 당신은 위험 회피 본능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이유를 찾기 전에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공포 영화에서 생존 확률이 높은 타입. 오, 이분들 공포 영화에서 끝까지 남는 그런 분들인가 보네요.
2: 공포 영화에선 누가 살아남을지 사실 몰라요.
1: 그러게요.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막 픽 죽고.
2: 아 그럼요. 주인공으로 시작했는데 죽고 시작해서 깜짝 놀란 적 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파악하고 만들기 때문에 아... 모릅니다.
1: 자, 두 번째 누구냐고 물어본다를 선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호기심과 판단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스타일입니다. 문제는 공포영화에서 거기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통 좋은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2: 그쵸. 보통 그 미국 영화 보면은 Is anybody home?
1: Who's there?
2: 보통 이렇게 먼저 가시죠.
1: 그러면 그쵸. 유별씨 누구냐고 물어본다 그러셨잖아요.
2: 뭐 사람일 수 있으니까.
1: 네, 사연하라.
2: 사연하라.
1: 자, 세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확인한다를 고르신 여러분.

0: 주변에서 아, 이제 밥을 먹고
1: 친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군요.
0: 맞아요. 근데 좀 뭐 가서도 막 어머 뭐야 막 놀라지 않고 그냥 계속 묵묵하게 보고. 아, 그러니까
1: 저는 좋아하는데 네. 영화관에서 못 봐요.
0: 왜요?
1: 놀라면 욕을 해서.
0: 이게 테이프 붙이고 가세요.
1: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정말 반응으로 나오는 거라 아, 민폐될까봐 아, 저는 집에서 봅니다.
0: 아 집에서.
1: 네네.
0: 아, 자, 네 번째 못 본 척 핸드폰을 본다 고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현실 부정형 사람입니다. 내가 안 보이면 없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안 본다 해서 상대도 여러분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아, 어때요? 맞는 것 같나요? 현실 부정형.
1: 보통 현실 부정형이 가장 현실적이긴 하죠. 봐도 못 본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
2: 아, 맞아요.
1: 생존 본능은 요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0: 그런 이런 분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첫 번째 이제 문 닫힌 버튼을 막 누르시는 분들 제 사실 주변에 이제 친구 집이나 뭐 형들 집이나 뭐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뭐 몰을 가거나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가면은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닫힌 버튼을 막 엄청 눌러요.
1: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공포 이슈가 아니고 네. 한국 사람 성질 급함 이슈.
0: 아, 이건 다른 거군요.
1: 문이 열려있는 걸 참지 못하는 당신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0: 아, 그런 거군요. 아, 그래서 저는 진짜 DMV 와서 놀랐던 게, 제가 뭐 이전에는 뭐 인디애나 살고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실 안 타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처음 탔어요. 아, 네, 여기서 처음 탄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아니다. 이전에 그 하와이에서 살 때는 탔는데 뭐 아파트니까요. 네. 근데 거기는 뭐 한국 사람보다 뭐 미국인들이 많았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닫힌 버튼 누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1: 한국에 만약에 가신다면 네. 버튼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0: 아 진짜요?
1: 진짜예요 이거는.
0: 아 진짜요?
1: 네. 왜 안 누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진짜요? 미국에서는 막 이렇게 누르는 게 네. 노멀하진 않는데 한국에서는 네. 무조건 사람이 다 타면 눌러주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0: 아~
1: 빨리 이 열린 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의 급한
0: 아,
1: 성질의 이슈에 맞지 않는다.
0: 아 이게 또 culture difference가 있군요.
1: 예, 네, 매우요. 저도 아~ 놀랐어요, 사실.
0: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아,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돌키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들은 건데 깡촌에서 군 생활하던 군인이 여름에 홍수 피해 대민지원을 나갔답니다. 원래 워낙에 외진 곳이라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그 지역 119 구급대원들하고 친해서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죠. 홍수가 나서 여러 가지 가재고 도구나 떠내려간 가축 이런 거 수습하러 3인 1조로 고무보트 타고 수색 중이었어요. 병장하고 일병하고 이등병이 노져가면서 가다가 일병이 뭔가를 보고 병장한테 저쪽에 뭐가 있어요? 하니까 병장이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더니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병이 저기 검은색 저기 뭐 있는데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더니 병장이 또 그냥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일병하고 병장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원래 성격이 좀 불같은 병장이 미친놈이 돌았냐고 그냥 가라면 갈 것이지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화를 내고 결국엔 다같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집결지로 돌아갔죠. 중대장님한테 보고하고 다른 인원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데 병장이 일병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가 정 그렇게 걱정되면 구급대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와라. 그래서 날도 어두워지고 부대 복귀 시간 때문에 다들 철수할 때쯤에 일병이 구급대원한테 어떤 형체가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고 부대에 와서 취침하고 다음날 또 현장에 와서 수색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전날 이상한 게 있다고 말을 전한 그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실종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병장이 일병을 몰래 불러서 하는 말이 너 어제 본 게 뭐였냐? 물어보니까 일병이 아니 저기 수초 같은 게 있어서 검은 형체 같은 게 있어서 그게 계속 보여서 라고 하니까 병장이 말을 꺼내기는 나도 사실 어제 네가 본 거 봤어. 사람 시체같이 서 있는 거. 근데 우리 집 근처에 무당 이모 한 분 사는데 좀 내가 친했거든?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해준 말이 서 있는 시체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어. 너 물귀신이 뭔지 알지? 물귀신은 자기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고 서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대.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떻게 시체가 물속에 서 있냐? 어제 본 건 귀신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수중 시체 수거하시는 분들을 흔히 악어라고 한답니다. 그분의 3대 불문율이 1번 해가 지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 것. 2번 비가 오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 것. 세 번째가 서 있는 시체는 절대 건드리지 말 것이라네요.

땅에 두려운 말

0: 네, 여러분. 요즘 BTS가 US 투어를 해서 BTS 곡은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요즘 사실 BTS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1: 예. 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에 콘서트 많이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볼티모어도
1: 네.
0: 갔었고, 뉴욕에서도 많이
1: 맞아요.
0: 갔더라고요.
1: 네. 월드 투어라 사실 미국 전역에서는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그리고 요번에 그 티켓을 굉장히 싸게 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네.
0: 싸게 구하신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1: 부럽습니다.
0: 진짜 부러워요. 저는 못 가거든요. 저는 라디오 해야 돼서.
1: 아, 멋있어요, 그래도.
0: 전 라디오 해야 돼서 못 가거든요.
1: 프로페셔널한 스카이 DJ님. 박수.
0: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밸런스 게임 재밌었잖아요. 그죠?
1: 예, 괜찮아요. 심리도 재밌었는데, 이제는 또 밸런스 게임 괜찮을 것 같아요.
0: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봅시다.

0: 자, 새벽 3시 스마트폰 없이 불 꺼진 흉가에서 혼자 1시간 버티기 vs 내 방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람 숨소리 10분간 모른 척 참기.
1: 제 침대는 안 돼요.
0: 아, 저는 흉가에서 혼자 1시간 버티기.
1: 네, 저도 차라리 흉가에서 1시간 버티겠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뭐 깜깜한 곳에 있는 것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진짜 침대 밑은 좀 힘들죠. 네, 침대 밑은 힘들어요.
1: 네, 안전 이슈 때문에 낯선 사람 숨소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대신 흉가는 한 시간 정도면 뭐 낮잠 자고 나와도 되고요. 네, 새벽 3시면은 아 그때 그 새벽 공기 좋아요, 여러분.
1: 네. 계속 잘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잠들면.
0: 자,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불 꺼진 4층에서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아무도 안 타기 vs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 전원이 뒤돌아서서 벽만 쳐다보고 조용히 서 있기.
1: 아, 저는 그냥 4층에서 멈춰서 아무도 안 타는 걸 택하겠습니다.
0: 저도 아 이거 좀 힘드네요.
1: 이건 현실적으로 모든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와 약간 좀 오묘하지만 누가 버튼을 누르고 튀었을 수도 있는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0: 저도 영업 당했습니다.
1: 네. 네.
0: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불 꺼진 4층에서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아무도 안 타기. 네, 저도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자, 한밤중 도어락 비밀번호를 한 자리 빼고 계속 맞추며 누르는 취객 소리 듣기 vs 창문 밖 5층 높이에서 누군가 똑똑 노크하며 문 열어달라고 손짓하기.
1: 아, 노크에 손짓까지요? 아, 안 됩니다, 저는. 노크만 하는 거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노크를 하는데 손짓이 보인다? 안 돼요, 저는. 전 취객을 상대하겠습니다.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뭘 고르실 건가요?
0: 저는요,
1: 취객 고르세요.
0: 전 5층 높이에서 똑똑똑
1: 거짓말하지
0: 마. 문 열어달라고 손짓하는.
1: 거짓말이에요. 봐봐요. 지금 여기 라디오 지금 진행하는 네. 곳이 1층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여기는.
1: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네. 게스트로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네, 네.
1: 근데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0: 네.
1: 누가 손을 흔들어요.
0: 어머, 그럼 전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줄 거야.
1: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저도 그럼 도와라. 아 맞아요, 저도 도와라 할 것 같아요.
1: 상상하니까 무섭죠?
0: 상상하니까 갑자기 그렇죠. 와 등에서 땀이 나네요. 자, 전등 나간 시골집 지하 창고에 갇혀서 30분 동안 굳주히 기다리기 vs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계속 나는 다락방에 올라가 전등 켜기.
1: 30분 동안 구출을 기다린다는 것은 30분만 있으면 구출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0: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구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저는 구출이 되는 게 확실하다면 전 기다릴게요.
0: 저는 사실 그 지하 창고에 갇혀본 적이 있어서.
1: 어머.
0: 저는 지하 창고요.
1: 아, 갇혀본 적이 있어서 다시 갇히시겠다고요?
0: 네.
1: 오.
0: 깜깜한 시골집은 아니고 할머니 집에서.
1: 밤눈이 좋다고 하시지 않나요?
0: 네, 맞아요. 네. 밤눈이 좋아서. 네. 저는 한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네 밑에. 갇혀가지고 지하창고에. 지하창고는 아니고 지하실.
1: 근데 그것도 네. 되게 공포스러웠을 텐데 사실.
0: 뭐 세탁기 있고 뭐 건조기 있고 하는 그 지하실에
1: 에.
0: 내려갔다가 문을 잠긴 거예요.
1: 약간
0: 바깥에서 잠긴
1: 거라. 나홀로 집의 느낌이 살짝.
0: 맞아요. 근데 깜깜하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미 잠을 자셔서.
1: 어머.
0: 네. 낮까지 갇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서 네 저는 창고에 갇혀서 30분 동안 굿즈 기다리기.
1: 어, 알겠습니다.
0: 네.
1: 여기 초코님은 다락방에 전등을 켜시겠다고.
0: 아. 아. 켰는데.
1: 어, 진짜 이거 깜깜한 데를 올라가서 삐걱삐걱 하면서 전등을 킨다는 거는 제가 상상만 해도 담력이 좀 세야 될 것 같긴 해요, 진짜.
0: 자, 그럼 내비게이션도 없는 인적 드문 숨길로만 묵묵히 달리는 심야 택시 타기 vs 룸미러로 나를 1초도 안 떼고 계속 쳐다보며 혼잣말 중얼거리는 우버 기사.
1: 저는 숲길로 달리는 묵묵한 심야 택시를 타겠습니다.
0: 저는요.
1: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택시 기사님들 많이 계세요. 상관없거든요.
0: 네.
1: 미러로 계속 나를 쳐다보는 기사님은 운전이 위험합니다.
0: 아. 그러네요. 리얼미러로 이렇게 나를 한
1: 1초도 안 되고 쳐다보며 중얼거린다?
0: 그럼 이거는
1: 운전에 집중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0: 맞아요. 이거는 내 목숨줄이 걸려있는 문제였네요.
1: 오, 예. 네, 이거는, 네. 이것도 이제 약간 생존 이슈라.
0: 저도 그럼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인적 드문 숲길로만 묵묵히 달리는 심야 우버 타기 하겠습니다.
1: 네.
0: 아, 이게 오히려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1: 아니, 아저씨가 뭐,
0: 어차피 돈은 똑같이
1: 내가 찍은 대로 가실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돈은 똑같이 내잖아요. 그죠?
1: 그쵸.
0: 네. 자, 화장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내 움직임보다
1: 1초 따라.
0: 늦게 따라 네. 움직이. 방 안에 전신 거울 구석에서 방금 전까지 없던 검은 손가락이 서서히 찍히기.
1: 아, 저는 1초 늦게 따라 움직이기. 아까는
0: 네.
1: 아까 했던 거는 1초 늦게 움직이는 걸 제가 안 골랐는데 왜냐면 그 메이크업 이슈 때문에.
0: 아.
1: 근데 전신 거울에 제가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0: 네.
1: 거기에 검은 손자국이 찍히는 거는 또 제가 참을 수 없어요.
0: 아.
1: 안 돼요.
0: 아.
1: 1초 늦게 따라 움직이는 건 가끔 술 마시고 집에 가면 살짝 느리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0: 저는요, 저도, 화장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내 움직임보다 1초 늦게 따라
1: 아, 아까
0: 움직임.
1: 거울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럼 사실 상관없겠네요?
0: 그렇긴 해요. 제가 전신 거울도 집에 없어요.
1: 아,
0: 제가 전신 거울은 없고요. 대신 저의 거실에 한 벽면이 다 거울입니다.
1: 그걸 바로 전신 거울이라고 합니다, DJ님.
0: 아, 제가 전신 거울이 집에 있었네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거울 되게 좋아하시네요.
0: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거실로 딱 나오면은 제 자신의 거울로 보네요.
1: 거울 되게 자주 보실 것 같은데.
0: 그러네요. 제가 거울을 자주 봤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치만 저는 1초 늦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버님, 검은 손자국은, 아, 무섭습니다, 이건. 이런 또 영화도 있어요.
1: 아 맞아요.
0: 영화 생각나서 좀 무서워서.
1: 맞아, 거울과 관련된 공포 영화가 은근 많죠, 사실.
0: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 벌써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남자가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놀다가 잠들었어요. 새벽 3시 17분. 핸드폰 진동 때문에 남자가 깼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자기 자신. 이상한 거예요. 자기 번호로 자기에게 음성 메시지가 올 수 있나? 재생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자기가 자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입을 움직이는 소리. 남자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녹음 속에서 누군가 방 안에 걷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침대 가까이. 그리고 녹음 마지막에 누군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 음성 메시지가 끝났어요. 남자는 바로 불을 켰어요.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어요. 남자는 무서워서 프런트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두 번째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또 자기 번호. 재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프런트에 전화해야겠다. 남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몇 초 전에 혼잣말로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녹음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켰나봐. 남자는 바로 방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CCTV를 확인했어요. 남자가 방에서 뛰어나오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모든 게 정상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님! 네? 혹시...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호텔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누구죠?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화면 속 얼굴이 프런트 CCTV를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음성 메시지. 발신자, 자기 자신. 직원이 말했습니다. 재생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는 결국 눌렀어요. 녹음 속에서 호텔 프런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1층이네.

0: 네. 오늘 공포 특집 다들 어떠셨나요? 유별 씨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0: 네.
1: 모든 삼박자가 다잘 맞은 특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0: 원하셨잖아요, 그죠? 아, 그렇네요.
1: 날씨와 이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DJ님과의 합 이런 모든 게 저는 좀 이렇게 공포스러운 거를 한번 이렇게 몰아서 싹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시작할 때는, 에이, 귀신이 뭐가 무서워?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혼자 방에서 계신 분들, 조금 전보다 주변 소리가 더잘 들리지 않나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소리,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윗집에서 나는 쿵쿵 소리.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소리가 공포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포 이야기의 재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괴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무서운 거. 보이지 않으니까 상상하고 모르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도 오늘 방송 덕분에 여러분의 여름더위가 조금은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혼자 집에 가시는 분들, 이어폰 끼고 걷다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겁니다. 대부분은요. 아,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침대 밑도 보지 말고 거울도 보지 말고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굳이 확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3시 17분에 자기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온다면 듣지 마세요. 오늘 K플레이의 K라디오 공포특집.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한 밤 보내세요. 지금은 K, Play, D&B. 아, 근데 마지막 곡 듣기 전에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방송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죠?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8월호 11번째 페이지 녹화일 기준 아침마당에서 동물농장으로 넘어온 대스타 썬킴 역사 스피틀로 와서 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아, K본부 아침마당에서 신라의 달밤을 데뷔했죠. 이제 거의 무슨 트로트 가수로 성공.
1: 첫 이제 가요 무대에서 부르겠어요.
2: 가요 무대 예. 전국 노래자랑에서 안 불러주나 몰라요.
1: 오늘 이상부터가 자 이제 마당에서 농장으로 건너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온 8월 17일은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이 처음 출간된 날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 되었지만 한때는 이 책이 금서 취급을 받았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작품이 탄생했는지 작가 조지 오웰의 삶을 따라가 보고 또 동물농장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이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쌤?
2: 그렇죠. 예, 조지 오웰이 많은 분들이 그 조지 오웰은 많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또 동물농장이라든지 아니면 1984의 저자로 아, 그렇죠. 많이 알고 있죠.
1: 네.
2: 조지 오웰은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가 본명이 맞습니다. 보통 에릭 이제 블레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1: 네.
2: 1903년도에 인도, 당시 영국령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국 소속 하급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태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내 자식만큼은 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 아 영국으로 이제 그 조지 오웰이죠.
1: 네.
2: 에릭을 보낸 다음에 비싼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1: 오.
2: 굉장히 비쌌다고요. 첫 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요. 예, 예. 사립초등학교에 보낸 거죠.
1: 예.
2: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1: 오. 네.
2: 나름 어린 조지 오웰이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1: 네.
2: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공부를 못하면은 난 장학금을 못 받을 것이고 난 쫓겨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야뇨증.
1: 야뇨증까지 생겼어요.
2: 이제 이불에 지도 그리는 야뇨증까지 예. 이제 겪었다고 해요. 예. 어린 8살, 9살짜리 조지 오웰이요.
1: 예.
2: 교장이요. 따로 부릅니다. 알죠? 나머지 그분들은 진짜 빵빵한 집안의 자식들이고
1: 그렇지 그렇지. 명문사립이니까.
2: 명문사립이니까요. 근데 조지 오웰은 딱 봐도 뭐 아버지가 인도의 아편국? 뭐 정말로 무리해서 들어갔구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했었는데.
1: 아, 학교에서?
2: 학교에서.
1: 예.
2: 했다고 해요.
1: 예, 예, 예.
2: 게다가 오줌까지 싸잖아요.
1: 놀림 받았겠네.
2: 놀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불러가지고 그 말 채찍으로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1: 그 버릇을 고친다고?
2: 아니, 너 하지 말라고 하지
1: 말라고.
2: 여기서 조지 오웰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 어떤 진리를 발견합니까?
2: 불편한 진실.
1: 어떤?
2: 네. 학교라는 거대한 전체주의를 위해서는
1: 네.
2: 나 같은 한 개인은 희생돼도 아무도 눈 깜짝 안 한다.
1: 신경도 안 쓴다.
2: 더 큰 거는 학교란 조직의 명성이다.